0: 간식을 찾아!
1: 오! 찾았다!
0: 뭐?
1: 여기 간식!
0: 그만 좀 먹어, 이 먹보야! 우리가 지금 훔치려고 왔지 먹으려고 왔냐?
1: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0: 와, 여기 뭐든지 다 깨게 생긴 게 있는데?
1: 글쎄요, 다루실 수 있을까요?
0: 하! 해적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넌 아직도 겁쟁이였구나.

0: 좀 괜찮죠, 위대한 시드 선장님?
1: 혹시 그럼 다른 강아지 집도 모두 다 이렇게 차로 변한다는 건가? 이건 내 스타일인데, 가져가자!
0: 전부요?
1: 그래, 그 명예시민 열쇠랑 여기 강아지들 차만 있으면 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해적이 될 거야! 해적 춤추면서 축하하자고!
0: 잠깐, 근데 저흰 둘인데 이걸 어떻게 다 몰아요?
1: 꺾기를 부르면 되잖아!

0: 자, 해적들 좋아! 그럼 13배수로 출동하자!
1: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우리 퍼피 구조대에게 이 명예시민 열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다 아시죠?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근데 이 열쇠는 모두 볼 수 있게 시청에 전시하면 어떨까요?
1: 오, 그럴까? 역시 우리 퍼피 구조된 마음도 곱다니까. 지금 바로 받아서 전시해둘까, 치카레타?
3: 정말로 축하해, 얘들아. 멋져.
2: 아, 고마워. 켈린 괜찮아?
3: 괜찮아. 금방 나을 거랬어. 눈병이라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를 씌운 거야.
2: 간지럽겠다. 아, 공원에서 축하 파티 하기로 했는데 같이 안 갈래? 포터 할아버지가 특별한 명예시민 열쇠 바위도 만드셨댔어.
0: 어떻게든 그 열쇠 손에 넣어야 돼. 여기 시장이 그걸 흘리게 하는 거야.
1: 어서 가자, 치카레타. 시청 홀에다 이 열쇠를 전시하러 가야지. 이걸 어쩐담.
0: 됐다! 이것만 있으면 어드벤처 베이는 전부다 꿀단지라고.
4: 꿀단지요? 한 입은 주실 거죠?
0: 좋았어! 해적차들은 잘 들어라. 그럼 지금부터 약탈을 시작하겠다.

0: 하늘을 나는 내 파이를
1: 어, 거기서 이 파이 도둑놈아!
0: 범을 그저 씨는 출동! 어색하자! 달 출근아!
1: 뭐지?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몽땅 다 훔쳐가기! 강아지 간식 파이보다 훨씬 좋은 게 있을까?
3: 와, 어? 강아지 간식 파이 곱빼기!
4: 구대위 시장님!
5: 라이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명예시민 열쇠를 빼앗겼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방차하고 엄청 빠른 ATV가 오더니 채갔거든.
1: 저기요 시장님, 누가 제 파일 다 훔쳐갔어요. 해변도 습격당했고요.
6: 또 박물관도요.
5: 라이더 아주 난리가 났어.
7: 진정하세요. 우선 달아난 차들이 어떻게 생겼나 말해주실래요?
8: 후클단 헬리콥터였어.

0: 친구들,
1: 난 포크레인을 봤는데
0: 분명히 소방차랑 LTV야.
2: 어찌 전부 다 우리 구조대차하고 비슷하네.
3: 어, 구조대차랑 비슷했어. 어?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똑같던데.
4: 우린 다 여기 있는데 뭐지? 그래도 저희가 파헤쳐볼게요. 버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버피 구조대, 이제 특급 구조대가 출동할 시간이야.
5: 라이더가 부른다.

0: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1: 미안해, 오늘 제일 늦게 왔네.
2: 무슨 얘기 했어?
1: 우리 강아지 집이 다 없어졌나 봐.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내 스타일로
1: 서둘러 와줘서 모두 고마워.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겼거든. 누군가 우리 구조대 차를 거의 다 훔쳐서 마을에서 도둑질하는 데 쓰고 있다는 제보야.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고 추가 범죄를 막아야 돼. 다행히 체이스 경찰차는 도둑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엔 경찰이 돼서 작전을 펼치는 거야.
2: 범인 잡는 경찰 특공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내 말이 맞지? 진작에 열쇠가 있었으면 다 털었을 텐데.
1: 와, 색깔 예쁜데? 강아지 응접시네. 간식이다. 위대한 시즈 선장님도 뭐 좋은 것 좀 찾으셨어요?
0: 당연하지. 나는 애꿎은 해적 고양이를 찾아냈어. 이렇게 깜찍하는 처음 봐.
1: 제가 볼 땐 그냥 졸린 고양이 같은데.
0: 어쨌든 난 이 고양이 꼭 가질 거야.
1: 그 애도 겁쟁이 같은데.
2: 켈리, 방금 네가 낸 소리니?
3: 어, 뭐지?
2: 아까 분명 문을 잠갔는데. 켈리? 켈리! 뭐야? 어디 있어, 켈리?
4: 걱정 마세요. 범인을 꼭 잡을게요.
2: 여기 고여있는 물은 내 소방차로 쏜 것 같아.
5: 이건 분명 사라진 라이더 차의 타이어 자국이야.
2: 라이더, 얘들아. 누가 가게에 침입해서 켈리를 데려갔어.
6: 스카이, 하늘에서도 마을을 수색해보자.
2: 하늘을 나는 경찰 특공대 스카이.
6: 좋아, 그럼 다 차에 타. KT 가게에 가서 단서를 더 찾아보자.
2: 아직까지 딱히 수상한 점은 없어.
6: 봐, 전부 강아지 간식이야.
7: 우와, 맛있어 보인다.
6: 안 돼, 러블. 준 걸 먹으려고? 그냥 이대로 따라가야 범인을 잡지.
7: 알았어. 경찰이 이렇게 참아야 하는 직업인 줄 몰랐네.
4: 저 튜브는 분명히 해변에서 훔친 물건일 거야.
6: 제대로 쫓고 있어. 금화잖아? 박물관 보물상자에 들어있던 금화 같은데?
7: 뭐야? 이 비는 파이. 보터 할아버지네 단호박 파이 맛이야. 내 혀는 어떤 걸로도 못 속여.
2: 할아버지네 파이를 헬리콥터로 싣고 도망쳤댔지?
4: 명예시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훔친 걸 차로 실어 나르나 봐.
6: 근데 범인이 누구든 우리 차에 탄 상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4: 잘하면 엿들을 수 있겠다. 잠깐만, 먼저 신호를 좀 잡아볼게.
8: 대기 톱으로 모두 드러나!

0: 빠짐없이 마을밖에 비밀 장소로 모이도록.
1: 범인은 해적 시드였어.
2: 아주 잡히기만 해봐. 물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잡지만.
3: 좋은 방법이 있어. 스카이, 넌 하늘에서 계속 살펴봐줘. 마셜, 사이렌을 울려.
4: 사이렌!
5: 라이더! 소방차를 찾았어. 러블의 불도저하고 네 ATV도.
6: 금방 찾았네, 스카이. 어딘데?
5: 아라자씨 농장 쪽의 길이야. 시드랑 아르비는 알겠는데 마셜 소방차는 대체 누가 보는지 모르겠네. 어? 꽃게? 꽃게라고? 꽃게가 소방차를 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진짜 별일이다.
3: 우린 여기 지름길로 가서 따라잡자.
0: 그래, 결국 나를 찾아냈다 이거지. 근데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해적이 아니거든. 흩어져! 그러면 다는 못 잡겠지!
1: 시드를 쫓아! 열쇠는 두목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0: 이럭 다 흩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왜 하필 계속 나만 쫓아오는 건데!
3: 꽉 잡고 있어, 얘들아! 앞쪽에 켈리 발견! 로키, 구조 좀 부탁해!
2: 초록 에너지 긴급 출동! 집게팔! 고양이는 무사하다!
0: 짜증나 정말! 내가 그 귀여운 해적 고양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너희들 뭐해? 선장이 위험하다고!
1: 일단은 멈추자. 쓰레기들을 길에 놔둘 순 없어. 운전에 위험하니까.
3: 알겠어, 라이더. 스카이, 시드를 놓치면 안 돼.
5: 물론이지. 나한테 맡겨, 체이스. 오, 이런. 조심해요, 아저씨.
0: 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방금 꽃게가 운전했던 것 같은데. 고맙다, 스카이!
5: 아슬아슬했네. 근데 다 어디 갔지? 어, 뭐야? 설마 놓친 거야?
2: 내 차를 되찾으면 바로 이 쓰레기도 싹 치우러 올게.
5: 미안해, 라이더. 해적을 놓쳐버렸어.
1: 대신 알 아저씨를 구했잖아. 그게 더 맞는 일이지. 사람 목숨이 늘 먼저니까. 새 작전을 짜보자. 네, 구대시장님.
7: 혹시 범인 잡았니?
1: 아직이요. 그래도 케이틴의 고양이를 구했고 시드네 해적들은 다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2: 쉿! 라이더, 조심해. 시드가 엿들을지 몰라.
3: 그걸 역이용하려는 거야.
1: 그리고 또 걱정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슬방울 협곡에 있는 어드벤처베이 금광은 안 들키고 잘 있어요.
7: 금광이라고? 뭐지? 뭐... 그거 참 다행이구나. 금광이 안전히 잘 있다니.
8: 정말 다행이죠? 악당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이슬방울 협곡엔 큰 금광이 있다는 거를요.
0: 금광? 항상 금광도 갖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잖아. 열쇠도 있겠다. 금광 여는 것처럼 문제 없겠지? 자, 가자. 일단 지도를 훔쳐서 아까 말한 그 이슬방울 협곡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돼.
3: 기발한 작전이었어, 라이더.
1: 통해야 할 텐데. 마셜, 이제 오토바이를 타. 네가 몰래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
0: 바로 여기야! 이슬방울 광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해적은 이젠 나! 어서 챙기자, 아르비!
3: 그 황금에서 손 떼고 물러서!
2: 도치해요!
0: 어드벤처베이 선착장으로 달려! 이 황금 다 잠수함에 싣고 빨리 떠나야 돼!
1: 쫓아가자!
5: 어, 체이스! 뒤쪽에!
3: 이젠 아예 대놓고 방해하네? 속도를 늦추자! 앞이 잘 안 보여!
5: 하늘은 내가 전문이지! 어떡해요? 우리 춤출까? 바구니에 담았어. 구조대 1호차도 멀쩡히 다시 찾았고.
3: 대단한 비행이었어, 스카이.

0: 끈질기게 따라붙는 녀석들한테 해적 물대포 맛을 보여주자! 하! 이번엔 장애물 폭탄!
1: 얘들아! 도와줄게! 적기에서 미안. 그냥 세차했다고 치지 뭐. 근데 네 소방차는 어떻게 멈춰?
2: 발사 준비.
1: 자, 준비 다 됐어.
2: 조금만 더. 좋아. 뾰족이 매트 발사.
3: 아우. 이 안에 마셔.
1: 갈 수 없지. 이렇게 해야 차가 멈추잖아. 그럼 3호차도 확보.
4: 잘하고 있어, 얘들아. 이제 슬슬 작전을 마무리해볼까?
0: 서둘러! 잠수함까지 더 빨리 달려! 다른 건 챙길 시간 없어! 일단 바지선을 황금만 싣고 얼른 여길 떠나자!
1: 저 작은 걸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0: 여기 대장은 나거든! 빨리 해! 나는 꼭 그걸 갖고 갈 거야! 아깝게 이걸 흘리면 어떡해! 어? 대체 누가 이런 교활한 짓을 한 거지? 이건 황금색 페인트인데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색칠한 돌이잖아. 안 돼, 아람이!
1: 아이쿠.
0: 저기에 타자! 아직 잡힌 건 아니니까! 너는 여기 남아서 쟤들을 최대한 막아! 열쇠는 아직 나한테 있다고. 두고 보자. 다음에 왔을 때는 내가 전부 싹 쓰러질 테니까.
1: 도망쳐버렸어. 저대로 그냥 놔둘 거야.
5: 다 왔어, 꽃게 친구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0: 먼저 배 댈 곳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작전을 짜는 거야.
1: 저 죄송한데요, 위대한 시드 선장님. 이 소린 뭐죠?
0: 이 소리라니?
1: 꽃게들이 화가 잔뜩 났나 보네.
4: 그러게. 근데 너무 비틀대는데? 주마, 멈춰줘.

0: 오, 부딪히겠어.
1: 아! 아! 견인고리 발사.
2: 배를 뺏겼어요.
3: 그래도 열쇠기약이 있잖아.
2: 어디로 간 거죠?
4: 다들 명예시민 열쇠에 꽤 진심이네.
2: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위대한 시드 선장님?
3: 도망치세요!
5: 도둑 맞았던 건 모두 다 돌려드렸어요. 이것만 빼고요.
6: 오, 꼭 조심해서 금고에 넣어야지. 고맙구나, 라이더. 고맙다, 다들.
5: 당연한 일인데요. 알고 계시죠? 혹시 또 해적이 나타나 마을을 습격하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6: 그래도 고맙다는 표시도 없이 맨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니. 자, 이거는 어드벤처 베이 시민들의 고마움을 담아낸 도시 명예 심장이라는 거야.
2: 아까 색칠한 가짜 금덩이하고 똑같은 색깔이네.
6: 어우, 칠이 조금 덜 됐네.
2: 제가 더 칠해볼게요. 페인트 발사!
7: 오우. 마셜!
2: 미안, 내가 원래 통이 좀 크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8: 얼굴엔?
7: 순한
8: 킹킹!
7: 진물엔? 덥덥한 말!
9: 순하게?
7: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꾸렁꾸렁 떠나요. 찍찍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세대.
9: 자, 퍼피 구조대 미니 골프장을 열겠습니다. 마셜, 티샷은 네가 먼저 칠래?
8: 아싸, 나 골프 좋아해.
10: 좋아, 드디어 육지다. 우와, 어떤 애가 이렇게 골프를 잘 쳐?
11: 안녕하세요, 아저씨.
9: 오늘 여기서 아저씨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10: 그러게 말이야. 난 산악지대로 간다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빙 돌아서 어드벤처 베이로 올 줄이야. 여러분, 라이더하고 퍼피 구조대 보이시죠?
11: 안녕하세요, 여러분.
8: 참, 아저씨, 요즘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10: 아, 얼마 전에 실수로 정글에 갔는데 얘를 만났어. 미나샌데 이름은 머나라고 불러줘.
8: 우와, 예쁘다.
12: 안녕, 머나.
13: 안녕, 머나. 안녕, 머나.
10: 멋지다니까, 그치? 얜 앵무새랑 같은 능력을 가졌답니다. 우리 말을 그대로 따라하죠. 안 그러니, 머나? 근데 지금은 아니네.
13: 아니네.
14: 웬일이에요, 트래비스 씨? 열기구가 어드벤처 베이에 내리는 걸 보고 반가워서 얼른 달려와 봤거든요.
15: 우리 치카레타한테 새 친구가 생겼네.
10: 머나, 새로 사귄 친구하고 사이좋게 모이 나눠 먹을까?
14: 어쩜 정말 사랑스럽게 먹네. 치카레타, 우리 아저씨랑 머나 위해 신나는 환영 파티를 해줄까? 다들 올 때 키우는 새도 데려오라고 하면 어때?
8: 좋은 생각이에요.
12: 재밌겠는데?
8: 윙넛 아저씨 부부도 타조를 키우시니까 머나를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14: 생각만 해도 좋다. 파티장은 우리 시청 옆에다 차려야겠어.
9: 파티장은 저희가 꾸며볼게요.
8: 아싸, 파티장.
15: 애들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나?
14: 가볼까, 치카레타? 친구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네. 좋아, 준비하는 동안 여기서 새 친구랑 더 놀고 있어.
10: 애들은 걱정 마세요. 그럼 저도 열기구만 묶어놓고 바로 도와드리러 갈게요. 자, 됐다. 이제 시내로 한번 가볼까? 근데 어느 쪽이지? 그래, 저기야.

0: 네? 치카레타, 그 과일들은 아니야, 공짜.
1: 공짜, 공짜, 공짜.
2: 공짜라고?
3: 고맙습니다, 아저씨.
0: 고맙기는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봐, 월리. 포터 씨가 과일을 공짜로 주셔서 많이 가져왔어. 오늘 점심은 이걸로 때우면 딱이겠지? 이따 배 타고 바다로 나가기 전에. 설마 지금 새들이 내 도다리호를 푼 거야?
1: 도다리호를 푼 거야? 도다리호를 푼 거야?
4: 가짜 키우는 새를 데려오라니 시장님 아이디어 중에 제일 기발한 것 같은데요. 도착했다 오스카. 파티장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자.
1: 재미있게 놀자. 재미있게 놀자.
4: 나도 정말로 못 말리지, 뭐나. 시내로 간다는 게 반대로 갔지, 뭐야. 뭐나? 시카레타?
5: 아니, 얘네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4: 호피 구조대를 부르자.
6: 네, 아저씨. 설마 또 오다가 길을 잃으신 거예요?
5: 아, 맞아.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 다른 거야. 모나하고 치카레타가 없어졌거든.
7: 없어요? 치카레타는 막 돌아다닐 애가 아닌데.
4: 새들이 없어졌대요? 이런, 오스카한테 친구들을 소개해준다고. 오스카, 얘는 어디 갔지?
8: 사라진 새가 벌써 셋이야.
6: 걱정 마, 찾으면 되지. 어떤 상황에도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10: 넘어지겠어, 마셜!
11: 얘들아, 이것 좀 봐! 세계다!
12: 이런 출동 신호는 어때? 팡! 출동!

0: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오늘은 사라진 새들을 찾아내야 돼. 어디로 갔을지 모르니까 땅이랑 하늘 모두에서 수색해야겠어.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헬리콥터 타고 혹시 하늘에 그 머나란 새가 있는지 찾아봐줘. 하늘을 나는 건 그 새뿐이니까.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체이스. 넌 땅에서 빠르게 수색을 잘하니까 확성기로 치카레타랑 오스카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머나는 아직 안 보여?
1: 응, 여기는 없어. 계속 찾아볼게.
2: 아, 트래비스 아저씨 열기구에 새들 냄새가 남았을 텐데 맡아볼래?
3: 라이더, 내가 새들을 잘 돌봤어야 하는데 일을 어쩌지?
2: 괜찮아요, 아저씨. 찾을 거예요. 제이스?
3: 저 강아지로 말하자면 진짜 냄새를 잘 맡는 친구예요. 얼마나 잘 찾는지 볼까요?
4: 냄새로 볼 때 새들이 간 데는 저쪽이야.
3: 제이스는 참 개코라니까. 좋아, 그럼 어서 출발해볼까?
2: 뒤에 타고 가지 않으실래요? 아저씨, 방향도 이쪽이고요.
3: 그래, 이쪽으로.
2: 아, 포토 할아버지!
5: 미안한데 오늘은 과일이 다 동났단다. 웬 새가 와가지고 공짜라고 떠드는 바람에.
3: 딱 봐도 머나가 한 거네요. 걔는 자기가 무

0: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를걸요. 어쨌든 죄송해요.
1: 새는 어디로 갔어요?
2: 치카레타랑 같이 부드러워. 치카레타 걔도 무슨 생각인지.
3: 감사해요 할아버지. 체이스 한번 불러봐.
1: 확성기.
4: 치카레타, 오스카, 보나.
2: 그냥 헤엄쳐서 끌고 올까? 그러면 금방 배를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안 그래 월리? 라이더, 치카레타하고 미나세가 부리로 줄을 쪼아서 내 배를 풀어놓고 도망친 거 있지?
3: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볼게요. 주마, 호버크래프트로 도다리호를 여기 부두까지 다시 끌고 와줄래?
5: 해안구조 주마 출동!
3: 주마가 금방 올 거예요. 우린 새들을 찾으러 가자.
5: 여기요, 선장님. 배에는 흠집 하나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2: 고맙다, 주마. 나 참, 그 날개 달린 애들은 또 어디 간 거야?

0: 뭐? 전부 다 난단 말이야? 달기랑 타조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
1: 근데 열기구를 타면 못 날 거 없지?
0: 저기 열기구 보인다! 스카이, 헬리콥터로 열기구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줘. 열기구 조종 잘하는 분을 태워서 무사히 착륙시켜야겠어.
2: 좋은 생각이야, 라이다. 근데 열기구를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 가서 찾지? 아, 그게 나구나. 나한테 맡겨, 라이다.
3: 좋았어, 스카이. 그쯤에서 날고 있으면 열기구를 땅으로 밀 수 있겠어.
4: 너희 다 꽉 잡고 있어야 돼.
2: 얘들아, 저기 12시 방향 타줘.
0: 치스, 그물로 받아야겠어.
5: 그물?
0: 정말 잘했어, 체이스.
5: 고마워. 근데 치카레타가 아직 열기구 안에 있어.
0: 아저씨, 열기구 밧줄을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위로 올려드릴게요. 마셜, 지금 소방차 몰고 최대한 빨리 달려야죠.
1: 불자동차 마셜, 출동! 왔어, 라이더.
0: 좋아, 사다리를 올려줘.
1: 사다리!
0: 됐어요, 아저씨. 작전은 아시죠?
2: 좀만 더... 예, 됐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닥소님. 자,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열기구 전문가 트레비스가 무사히 착륙하는 걸 지켜보시죠.
6: 오, 집 나간 우리 귀요미 암탉은 대체 언제쯤에 돌아오는 거지?
2: 여기 구조대 본부인가요?
6: 아니요. 어디든 간에 제 소중한 암탉이 무사히 왔으면 됐죠.
2: 감상됐어요. 그게 전문가니까.
6: 정말 고맙다, 라이더. 우리 퍼피 구조대도 이 말썽꾸러기 치카레타를 구해줬어.
0: 혹시 또 새들이 어딘가로 날아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5: 퍼피 구조대와 소형 자동차 경주.
1: 와, 진짜 멋지다. 빨리 소형 경주차 타고 쌩쌩 달리고 싶어요.
7: 차가 참 날렵해 보이는데.
8: 와, 드라이버! 운전대는 이제 전부 끝났어.
0: 좋아, 그럼 이번엔 차 바퀴를 달아야겠지?
4: 바퀴 대량이요.
8: 내가 달아줄게.
9: 어? 이 차에 엔진이 없어.
0: 원래 이런 소형 경주차에는 엔진 같은 동력 장치를 못 달게 되어 있거든.
1: 그래서 언덕으로 굴러내려갈 때가 제일 빠를걸? 이걸 붙이면 더 빨라 보이지 않을까? 뭐야? 이거 왜 안 떨어지지? 날 좋아하나 봐. 에이,
6: 더 서두르자, 치카레타. 대회날에 늦으면 안 되잖아.
9: 우와, 트로피 좀 봐. 진짜 반짝거린다.
1: 그치, 러블? 직접 보니까 더 우승하고 싶어졌어.
10: 자, 더 간다.
11: 어우, 저 트로피는 내가 꼭 가져가야겠어. 자, 얘들아, 어서 내 경주차에 차근차근 완성해보자고. 일단 이 부스터 로켓을 감쪽같이 숨겨야겠다.

0: 겨우 이거 가지고 뭘 그래? 로켓을 달았어도 모르면 땡이지. 어어어. 아, 이걸 어떻게 알겠어? 왜 자꾸 벌어져? 다 됐다. 이제 바퀴만 딱 달면 천하무적이야. 아, 장난 좀 그만 쳐. 이러다 경준 늦으면 책임질 거야? 그래, 나도 애들만 나가는 경준 줄 잘 알거든. 하지만 나갈 방법이 있어.
1: 피자요. 여기 맛있는 피자 먹으면서 보세요. 오, 갈매기는 제일 좋은 데서 보겠네.
0: 여여여, 전부 내 또래들이네. 난 헝키드야. 우리 마을에서 제일 나쁜 어린이지.
2: 어? 쟨 누구지?
3: 오늘 처음 보는 애 같은데.
4: 반가워요, 경주에 참가한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못 본 친구도 다들 그동안 이 소형 경주차 대회 많이 기다리셨죠? 준비는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어떤 엔진이나 로켓 없이 무동력으로 하는 경주랍니다. 그럼 다 제자리에. 준비? 출발! 오, 괜찮아, 치카레타. 이걸로 하자. 제자리에 준비, 출발!
3: 이거 오늘 안에 끝나긴 하는 거지?
5: 우, 가자!
6: 곰뱅이가 자면서 가도 이것보단 빠르겠다! 으악!
5: 이럴 수가! 내가 지금 1등 맞지?
7: 알로! 알로!
5: 우후! 아싸! 오늘 정말 최고야!
0: 이쯤 됐으면 본격적으로 속도 좀 내볼까? 전부 놀라서 기절하게! 부스터 로켓! 험키든 이렇게 빠르다! 오후!
6: 이 속도로 가다가는 오늘 안에 못 들어간다고!
0: 그래! 알았으면 길 좀 막지 말고 비켜!
5: 이렇게 달리니까 진짜 짜릿한데?
8: 알렉스랑 험키드 차가 뭔가 좀 이상해. 저건 너무 빠르잖아.
9: 진짜 그렇긴 해. 그래도 퍼피 고조대가 바로 달려가서 구해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8: 조심해!
3: 미안 미안. 그런데 엔진 없이도 꽤 빠르지?
8: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9: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험키드라는 친구의 차가 갑자기 엄청나게 빨라져서 알렉스 차를 치고 갔어.
5: 어떡해. 다치는 사람이 안 나와야 할 텐데.
9: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 범퍼로 알렉스 차를 튕겨서 안전한 경주 트랙으로 돌려보내줘.
11: 해안구조 주마 출동.
9: 그리고 체이스. 너는 그물로 험키드 차의 속도를 좀 늦춰줄래?
8: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9: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지?
1: 조금만 기다려, 알렉스! 주마가 금방 다시 안전한 트랙으로 보내줄 테니까!

0: 침착해, 알라스. 그 운전대는 다시 제자리에 꽂아놓고.
1: 됐어! 이제 곧 부딪힐 거니까 준비해. 우와, 야호! 고마워, 퍼피 구조대. 안녕!
0: 정말 잘했어, 줌아. 난 체이스가 험키드 구하는 데 가볼게.
2: 좋아, 내가 1등 했지. 가자, 험키드. 누가 봐도 우승자는 나. 트로피 내꺼라고.
3: 험키드, 구해주러 왔어.
2: 뭐? 난 너한테 구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잘 있어라.
3: 어? 소형 경주차가 왜 저렇게 빨라? 좀 수상한데?
2: 나 세우기만 해봐, 너 부러. 저 반짝이는 트로피 내 품으로. 터보 부스터.
3: 갑자기 무슨 냄새지? 로켓 연료다!
2: 야! 어, 이런! 로켓 타고 슝슝슝!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3: 펌딩어 시장님? 로켓을 탄 거였어! 완전 속았네!
0: 로켓이 고장났나 본데? 구조해야겠어! 스카이, 날아가는 로켓에서 펌딩어 시장님을 좀 들어줄래?
1: 좋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러블, 옆으로 튕겨나간 고양이 캐리어를 안전하게 잡아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이러다간 거북이한테 도치겠네. 빨리 좀 가.
2: 이대로 내가 결승선만 넘으면 트로피는 내 거야. 물론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
1: 저러다 죄 없는 염소 치겠네. 제가 델타 내려서 들어드릴게요.
2: 뭘 하든지 서둘러.
1: 지금부터 제 말 잘 듣고 움직여야 돼요. 몸을 숙이세요.
2: 몸을 축여? 내가 왜 그래야 돼? 한 달에 두 번이나 씻는데. 그 정도면 깨끗하지.
1: 몸을 축이는 게 아니라요. 숙이세요.
2: 내가 속인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려줘. 속이 너무 안 좋다고.
1: 아니요. 몸을 옆으로 숙이시라고요.
2: 아, 숙여? 진작 그렇게 말하지.
1: 많이 쳐졌네.
0: 러블, 어서 저 고양이 캐리어 좀 잡아줄래?
4: 알았어. 걱정 말고 저 귀여운 야옹이 친구들은 나한테 맡겨.
0: 거북이하고 부딪히겠어.
4: 뚜껑 잡았지롱. 아니, 천장. 안전하니까 나와도 돼.
2: 어, 뭐야, 또 있잖아. 숙여, 숙여. 허허, 나 같았으면 아까 벌써 구했을 거야.
1: 잡아드릴게요. 겁먹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2: 그게 말처럼 쉽냐? 너도 마시간 로켓에 타봐. 안 무섭나? 우와! 우와! 이 정도 갖고는 안 놀라지, 그럼?
1: 가요!
5: 바로 가요!
1: 갈게, 용감한 데니야!
5: 나는 용감한 데니 X라고!
6: 자, 그럼 우승자는 알렉스 어린이!
1: 이렇게 느리단 말이야? 거북이보다 더? 진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네.
6: 고생했다, 알렉스. 정말 정말 축하해. 네가 바로 이번 어드벤처베이 소형 경주차 대회 챔피언이란다.
1: 고맙습니다, 시장님. 근데 오늘 우승은 퍼피 구조대 덕분이에요.
0: 이 정도로 뭘. 혹시 또 소형 경주차가 트랙 밖으로 벗어나면 퍼피 구조대 불러줘.
2: 아, 가자, 야옹이들. 이제 집에 가야지. 또 보자고. 내가 밀어서 1등하네. 아, 못 가겠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만!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숲속에 가자.
7: 꼬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빙장소
6: 2층입니다.
7: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달림아, 주방에 간식 차려놨으니까 달콩이랑 같이 먹어. 주스는 냉장고에 있다.
9: 네, 엄마.
10: 달콩아, 언니가 주스 꺼내줄게.
9: 쭈쭈쭈쭈.
8: 자, 주스.
10: 달콩아.
9: 쭈쭈.
10: 그렇게 꽉 잡으면 어떡해.
9: 여기를 이렇게 살살 잡고.
10: 쭈쭈쭈쭈.
9: 언니도 쭈쭈.
10: 달콩아.
11: 여보, 노트북 찾았어.
8: 어? 노트북 찾았어?
10: 어? 달콩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11: 어려서 그래. 달콩이는 아직 아기잖아.
10: 그래도 내가 분명히 살살 잡으라고 말해줬는데.
8: 이제 다 됐다. 우리 아기 예쁘네. 우리 달콩이 방금 기저귀 갈았는데 또 응가하나 보네.
10: 달콩아, 응가는 저기서 해야지. 언니가 얘기해줬잖아.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번. 1번은 생일 축하 노래. 밀크 넌? 4번?
12: 생일 축하. 4.
10: 강아지 노래다.
9: 나도.
10: 그래, 넌 몇 번 할래? 안 돼. 그렇게 막 누르면 고장나. 그리고 이건 1이 아니라 3이거든.
9: 1!
10: 1이 아니라 3이라니까. 자, 잘 봐. 1, 2, 3, 4, 5.
9: 1.
10: 아니, 다 1이 아니라. 따라해봐.

0: 잘했어. 이게 뭐라고?
1: 아니, 참이라니까. 달림아, 써니랑 별이 왔나 보다.
2: 정말?
1: 응. 아무리 가르쳐줘도 1, 2, 3, 4, 5를 모른다니까.
3: 난 백도 셀 수 있는데.
4: 난 억도 넘게 셀 줄 알아.
1: 옥이라고? 근데 그게 뭔데?
4: 어?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주 큰 숫자.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1: 어떻게?
4: 그러니까 우리가 달콩이한테 재밌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때?
1: 그래 그래, 좋은 생각 같아. 달콩아, 지금부터 언니들이랑 오빠가 숫자를 가르쳐줄게.
5: 숫자?
1: 응, 숫자!
5: 숫자, 숫자, 좋아!
6: 나는 1, 1, 1, 1은 하나.

0: 언니 달콩아, 이제 알겠지?
1: 응.
0: 이건 뭐라고?

0: 하긴 정말 왜 그럴까요?
1: 응? 뭐가?
0: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주스 잡는 법도, 응가하는 것도, 숫자도.
1: 그거야. 달콩이는 이제 3살이니까. 어려서 그렇지.
0: 그래도...
2: 여보, 이제 됐다. 고쳤어.
1: 정말? 우와, 역시 대단한데?
0: 근데 뭘 고친 거예요?
2: 아까 아빠가 창고에서 찾은 고장난 노트북을 엄마가 고쳤지.
0: 우와, 역시 엄마 뭐든 잘 고쳐.
2: 근데 엄마가 엄청 재밌는 걸 찾았다?
0: 네? 그게 뭔데요?
2: 엄마 아빠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동영상들. 자,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으니까 같이 보자. 이건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야.
0: 우와, 엄마 예쁘다.
2: 지금도 예쁘거든.
3: 아빠, 아빠.
1: 맞아, 아빠야.
0: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우린 어디 있어요?
1: 그땐 너희가 없었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2: 달님이 여기 있다.
0: 어? 어디요? 저건 달토끼인데.
2: 저기 엄마 뱃속에 말이야.
0: 뱃속에? 우와!
1: 근데 달님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4: 자, 이리 와.

0: 어휴, 그랬지, 그랬지.
1: 아빠, 아빠. 달콩이, 달콩이.
2: 달콩아, 저건 언니야.
1: 네? 조라고요?
3: 그래, 네가 달콩이만 했을 때야.
1: 다 도끼도끼야. 이리 오너. 조랬다고.
0: 아니 달림아 괜찮아. 여기 나와서 응가해도 돼.
1: 시야, 시야.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2: 응가하는 거야.
1: 네. 응가, 응가.
3: 응가하는 게 창피했는지 꼭 저렇게 숨어서 했어.
1: 말도 안 돼.
4: 달림아,
1: 나도 졸했다니. 으유, 으유.
3: 달림아, 이 숫자는 뭐야? 와, 잘했어. 그럼 이건? 괜찮아, 창피할 거 없어. 아기일 땐 다 그런 거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달림이가 달콩이를 이해해줘야겠지?
1: 아, 네.
5: 효지! 효지, 효지, 효지.
4: 달콩아! 달콩아, 뭐 하는 거야? 효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5: 어? 아니. 효지.
4: 그래, 괜찮아. 아기 땐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3: 그럼,
2: 아기 때는 다 그렇지.

0: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 눈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와, 됐다! 짜잔! 미크야, 어때? 예쁘지? 나도 진짜 화장해보고 싶다.
1: 다 됐다. 이제 나가볼까?
0: 똑똑! 엄마, 내 크레파스 못 봤어요? 응? 엄마 방에 없나? 어? 언니 어때? 예뻐?
2: 나도!
0: 쉿! 안 돼! 달콩이 넌 너무 어려서! 달콩아! 울지 마!
3: 달콩아, 왜 울어?
0: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3: 어? 어머! 달님이 너 화장했어?
0: 아, 네! 나도 엄마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
3: 그래, 그 맘 알겠는데. 근데 달림아, 넌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에 안 좋아. 우리 달림이는 화장 안 해.

0: 그래도 예쁘잖아. 아 참, 조금 있다 지은이 언니 온대.
1: 네? 지은이 언니?
2: 안녕 달림아.
1: 지은이 언니!
2: 달림아, 잘 있었어?
1: 응.
0: 지은이 왔구나.
2: 어, 이모, 달콤이 안녕.
1: 안녕, 안녕.
0: 오, 우리 지은이 졸업하더니 더 예뻐졌는데?
2: 이모도 참.
1: 맞아, 언니 너무 예뻐. 화장도 진짜 예쁘고.
2: 고마워.
0: 지은아, 오늘 자고 갈 거지?
2: 응. 달림아, 오늘 언니 자고 가도 되지?
1: 응. 좋아, 좋아. 신난다.
0: 달림아, 넌 언니랑 집에 있을래? 엄마는 저녁 준비 때문에 달콩이랑 마트 좀 다녀올게. 그럼 둘이서 좀 놀고 있어.
1: 네. 얼른 내 방 가서 옷 갈아입고 놀자, 언니.
2: 알았어. 달림아, 우리 뭐 하고 놀까?
1: 뭐든 좋아.
2: 그렇다면.
1: 와,
0: 진짜 재밌다. 달림이 너무 잘하는데?
1: 짠, 식사 준비됐어요.
2: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조심 조심.
1: 언니가 욕심을 너무 부린 거야. 언니, 이제 우리 동화책 읽기 하자.
2: 그래, 알았어.
1: 내가 금방 갖고 올게.
2: 어?

0: 이게 뭐지? 와, 화장품이다! 와, 엄마 거보다 예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달콤해!
1: 달림아! 달림아, 왜 그래?
0: 언니 화장품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예뻐서 냄새만 맡아본 거야, 진짜야.
1: 어이구, 우리 달림이 발라보고 싶어? 그럼 지금 한번 발라볼까?
0: 진짜 발라봐도 돼? 어? 맞다. 근데 엄만 하지 말랬는데 아직 어리다고.
1: 그럼 엄마 오시기 전에 우리 딱 한 번만 화장놀이 해보자.
0: 정말? 와, 신난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지?
1: 당연하지. 예뻐지기 시작.
0: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요. 언니처럼 예쁘게 얼굴에 좀.

0: 우리 달님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숙녀가 됐네.
1: 언니, 나 언니 구두도 신어보면 안 돼?
0: 물론 되지.
1: 예쁘다. 언니 어때? 나 예뻐?
0: 응, 모델 같아.

0: 달림아, 너 여기서 뭐해? 언니 구두 신고.
1: 이모, 그냥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2: 언니, 아이고, 아이고.
0: 뭐? 너 화장도 했어?
1: 그게 그러니까.
3: 이모, 내가 한번 하게 해준 거야.
0: 말도 안 돼. 너희들 뭐야 진짜? 아침에 엄마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화장하니까 우리 딸 너무 예쁜데? 거기다 이 가방까지 하면 진짜로 예쁘겠어.
1: 우와, 이거 내 거예요?
0: 그래, 달콩이 옷 사러 갔다 예뻐서 샀는데 마침 잘 됐네.
1: 우와, 엄마 최고! 나 어때요?
0: 너무 예뻐!
3: 달림아, 그럼 사진 찍자.
1: 좋아!
3: 자, 찍는다. 좋아, 그럼 신나게 놀았으니까 화장을 깨끗이 지워볼까? 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4: 샥샥 슉슉 샥샥 자기 전엔 꼭 깨끗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3: 자, 이제 거품을 마구마구 내주세요.
1: 이렇게?
3: 이렇게
4: 자기 전에 꼼꼼꼼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1: 나도 빨리 커서 언니처럼 예쁜 어른이 되면 좋겠다.
3: 달림은 지금도 예쁜데?
1: 정말?
3: 그럼, 너무 예뻐. 앞으로는 언니보다 더 예뻐질 거고.
1: 나도 빨리 크고 싶어. 졸리다. 언니, 잘 자.
3: 응, 달림이도 잘 자.
0: 잘가 지은아.
5: 또 놀러오고.
3: 네 이모부.
1: 언니 안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집에서 살지.
3: 다음에 또 올게.
1: 정말이지?
3: 그럼 약속. 안녕.
6: 잘가.
2: 언니 예뻐 예뻐.
1: 응 그래, 화장하니까 예쁘지? 지은이 언니랑은 예쁘게 진짜 화장하고 놀았는데 이젠 할 수도 없고. 저거 지은이 언니 립스틱이잖아.
0: 달림아, 달콩아, 간식 먹자. 달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1: 지은이 언니가 립스틱을 놓고 가서 달콩이랑 화장놀이 하는 거예요. 예쁘죠?
2: 달콩이 예뻐 예뻐.
0: 안 돼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가 상한다니까.
1: 어젠 예쁘다고 해놓고서.
0: 어젠 그랬지만 아무튼 화장은 안 돼요.
1: 그런 게 어딨어요.
0: 안 돼, 그만. 자, 다시 먹으러 가자.
1: 그래도 달림이 예쁘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리얼

0: 하지만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포켓몬 테레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덕분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내가 줬는데.
5: 재밌겠지.
4: 왜 안 오지?
5: 밀크야, 물어와. 자. 오구오구 잘했어.
6: 밀크는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엄청 잘 알아듣는데?
5: 맞아 맞아. 달님이가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 그치 달림아.
7: 어디 보자.
5: 어?
7: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5: 어? 아저씨, 그 택배 달림이한테 온 거죠?
7: 어? 맞아.
5: 제가 달림이에요. 얼른 주세요.
7: 아 그래. 자.
5: 감사합니다.
6: 우와,
5: 색깔 엄청 많다. 그치? 64세 크레파스 지롱.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반짝이는 색깔도 있다.
8: 이야, 우리 이걸로 그림 그려봐도 돼?
5: 그럼.
8: 멋진 코끼리를 그려야지.
9: 별이야, 뭐 그리고 있는 거야?
6: 어? 버스?
4: 어? 벌써 꽉 차버렸네. 아직도 써보고 싶은 색이 많은데.
6: 맞아, 나도 3층 버스를 그리고 싶은데 종이가 작아서 다 그릴 수가 없어.
8: 나도 더 큰 파란 코끼리를 그리고 싶어. 코끼리 옆에 다리미가 그린 요정들이 날고 있으면 더 예쁠 거야.
4: 우리들 그림을 한 곳에 전부 그리면 좋을 텐데.
6: 맞아, 알록달록 요정들하고 파란 코끼리, 내 3층 버스 다 같이 쓰면 더 멋질 것 같아.
5: 엄마, 우리 집에 큰 종이 없어요?
8: 그림 그리는데 종이가 너무 작아요.
10: 그래? 잠깐만. 어때? 이 정도면 되겠니?
5: 아니요, 더 큰 건 없어요.
10: 이 정도는 어때?
5: 아니요, 더 큰 거요.
10: 자, 그럼 이 정도?
5: 엄청 엄청 더 큰 거요.
10: 더 큰 종이?

0: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1: 우와!
0: 자, 이젠 그리고 싶은 거 실컷 그릴 수 있겠지?
1: 네!
2: 엄청 큰 버스 그려야지.
0: 여기서 즐겁게 놀아.

0: 여기 자리가 남았는데? 어? 그러네? 저기엔 뭐 그리지?
1: 아! 좋은 생각이 났어!
0: 그게 뭐야?
1: 아! 알았다! 운이구나! 맞았어!
0: 그럼 손잡이도 그려야지!
1: 그러니까 진짜 문 같다!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2: 그림문이라 열릴 리가 없잖아요!
1: 아하, 그렇죠!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3: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네!
4: 아빠, 아빠! 뒷마당 벽에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
3: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그린 거야?
4: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싶은 거 엄청 크게 그렸거든요.
3: 오, 정말 크고 멋지던데? 오늘 그림 그리느라 피곤할 텐데 일찍 자야지.
4: 그럼 자기 전에 동화책이요. 동화책 읽어주세요. 책에 나오는 걸 그렸거든요.
3: 오, 그랬구나. 자, 어디? 옛날 옛날 숲속 작은 집에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정들이 사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 요정들은 예쁜 나비날개로 예쁜 빛을 내며 날고 있었어요. 어? 잘 자라, 예쁜 우리 딸.

달토끼가 어디 갔지?

0: 토끼야, 어디 가자고 하는 거야? 어? 어 잠깐만 기다려! 달토끼야! 달토끼야!
1: 어? 여긴 낮에 그림 그리고 놀았던 데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린가? 어? 뭐지? 문이 열리잖아.

0: 알리만 뭐해? 유치원 가야지.
1: 엄마, 요정들은요?
0: 뭐?
1: 요정들요. 동화책 요정들.
0: 이 동화책에 나온 요정들?
1: 아, 네! 숲속에 하늘색 코끼리랑 삼층 버스도 있었는데.
0: 오구구, 우리 달림이 동화책 세상 꿈을 꿨나 보네. 어서 준비해. 아빠가 맛있는 토스트 만들고 계셔.
1: 네. 꿈이었나?
0: 달림아, 준비 다 했으면 어서 유치원 가야지.
1: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 열리네. 역시 꿈이었나?
0: 달림아, 뭐해?
1: 아, 금방 갈게요.
2: 꿈이었지만 즐거웠어. 요정들아, 안녕.
0: 달림아.
1: 네!
0: 유치원 늦겠다. 얼른 가자.

0: 이상하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에 있나? 어디더라?
1: 아! 찾았다! 엄마!
2: 우와! 우리 달콤이 성격도 잘 치는데?
1: 엄마! 엄마! 짜잔! 어때요?
2: 어머! 우리 달님이 멋진 소방관 옷 입었네? 예전에 가지고 놀던 소방관 장난감 옷은 갑자기 왜 꺼낸 거야?
0: 엄마! 내일 유치원에서 소방서 가잖아요!
2: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0: 소방서에 가면 진짜 소방차도 있겠죠? 진짜 소방관도 보고!
2: 그럼!
0: 우와! 정말 멋지겠다! 예! 이렇게 큰 곳인 줄 몰랐어.
1: 전부 다 빨간색이야.
3: 열매반 친구들, 오늘은 소방서 현장 수업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위험해요. 알겠죠?
4: 네.
0: 우와.
3: 자, 왼쪽에 소방차예요.
2: 이렇게 가까이서 보자니.
0: 우와, 진짜 커. 완전 멋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똑같아.
3: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실 소방관님이 오실 거예요. 소방관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4: 네!
3: 그럼 소방관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4: 소방관님!
2: 반가워요, 여러분.

0: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줄 소방관이랍니다.
1: 멋지다!
0: 자, 그럼 소방서 현장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2: 네!
0: 소방서 현장 수업으로 출동!

0: 여러분, 오늘 체험 어땠어요?
1: 완전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0: 그럼 이제부턴 꼭 불 조심하고 혹시라도 불이 나면 오늘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죠?
1: 네!
0: 좋았어요.
1: 역시 멋져! 소방관! 엄마, 아빠, 빨리요, 빨리!
2: 그래.
1: 불이 났을 땐 이렇게 연기를 안 마시게 입이랑 코를 막고 대피하는 거예요.
2: 이렇게?
1: 아니, 몸을 더 숙여야죠. 나쁜 연기가 위에 더 많으니까.
2: 그래.
0: 이렇게 말이지.
1: 달콤아, 너도 이렇게. 뚝 있고, 뚝 있고. 잘했어. 우리 집에 다른 문제는 없나?
0: 없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항상 불 조심하니까.
1: 저기, 엄마, 아빠, 가스요, 가스. 가스불을 쓰고 나면 밸브를 꼭 잠가줘야 해요.
3: 가스 밸브를 깜빡했네.
4: 이야, 우리 달림이가 오늘 불 조심하는 법 제대로 배워왔네.
1: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방관이 되기로.
4: 소방관이 되려면 엄청 용감하고 힘도 세야 할 텐데.
1: 알아요. 오늘부터 밥도 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뭐지?
4: 우와, 불꽃놀이 하나 보네.
0: 예쁘다.
1: 맞다.

0: 뭐, 어? 이거 소방차 소린데?
1: 어서 불 끄러 가야지.
0: 네? 제가요?
1: 그래, 어서 출동하자. 자, 달리비 소방대원, 아까 배운 대로 잘 도와줄 수 있지?
0: 네. 네.
1: 좋았어, 긴급 출동이다.

0: 어미새가 아기새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줘요.
1: 그래, 빨리 구해주자.

0: 달림아, 아주 잘했어. 넌 진짜 멋진 소방관이야.
1: 정말요?
0: 달림아! 어? 달림아! 뭐해?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어? 소방관님은?
2: 응? 무슨 소리야?
1: 아니, 숲에 불이 나서 소방관님과 출동했는데 불도 같이 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우리 달림이 어제 소방서 간 게 엄청 좋았나 보다. 소방관 되는 꿈을 다 꾸고.
1: 꿈이었구나. 근데 정말 진짜 같았어요. 창고랑 나무에 불이 빡 크게 났는데 소방차 타고 출동해갖고 불을 빡 끄고. 이게 무슨 냄새지? 불 났을 때 나는 냄새 아닌가?
0: 에이, 갑자기 무슨 불은.
2: 어? 그러게? 어디서 뭐 타는 냄새가. 토스트!
1: 엄마!
2: 토스트 타나봐! 엄마, 어떡해!
1: 엄마, 소화기! 소화기 가져가야죠!
2: 그래, 그래. 연기, 일을 어째?
1: 엄마, 내가 문 열게요. 여러분, 화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집중.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답답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차이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통.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모든 친구들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야. 어? 이걸 어쩌지? 난 특별한 옷이 없는데. 특별한 옷, 특별한 옷이 필요해. 나 어떡해.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 아,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 마술. 그래, 마술이 필요해. 요정 중에 가장

감사합니다.

간신할 시간이야.

하게 되죠.

그래, 그럼 잘했어.

0: 잘한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1: 좋아.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0: 다 잘됐지 뭐.

나중에 또 만나.

0: 모두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아, 진짜.

띠롱. 빨리 배고프단 말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9: 사는 알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내가 왜 구름 위에 있지? 꿈만 같아. 아리시의 성이잖아.

0: 오늘 잠은 다 잤어.
1: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뮤. 이름은, 나이는,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뮤?
2: 쇼?
3: 뭐라는 거야?
2: 제 말은 뭔가 배달하러 왔다는데, 뮤?
4: 쇼쇼!

0: 하는데? 빨리 열어봐라, 큐!
1: 큰일 났어! 당장 아리시엘에 가야 하는데! 다녀올게, 쭈쭈!
2: 어?
1: 타로! 타로!
2: 이게 다 무슨 일이야?
3: 뭐?
2: 타로가 떠났다고?
3: 응.
2: 아리시엘에 큰일이 생겼나 봐. 난 이 하트팩트를 받았는데.
0: 조슈! 어?
4: 나 잘 따라와야 한다, 큐.

0: 샤샤샤샤
1: 잘했어, 크림 비주. 이건 내 선물이다뇨.
0: 샤샤.
1: 아,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뾰.
2: 얼른 뱉어라, 뀨. 대대.
0: 샤.
2: 샤.
1: 표정 좋고, 큐. 찍지 마라, 뀨.
2: 큐.
1: 이젠 크림 비즈를 찍어야겠다, 큐.
2: 어? 어디 갔지?
0: 샤샤!
1: 정말 말썽쟁이로군요. 비즈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뮤.
2: 그러지 마라, 큐. 아직 아기라 그런 거다, 큐.
0: 샤?
2: 크림 비즈. 우리 꽃밭에 가서 놀까, 뀨?
3: 크림 비주, 진짜 엉뚱하네.
4: 그치만, 너무 귀엽잖아.
2: 타로! 너 어디야?
5: 주주, 난 아직 아리시엘이야.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4: 무슨 일인데 그래?
5: 잘 안 들려. 선샤인빌에도 이상한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
2: 타로! 타로!
4: 저게 뭐야? 타로가 말한 이상한 일이 이거였어?
2: 변신해야겠어. 핑크 비주? 뀨!
0: 샤샤!
4: 지링.

0: 나와라 마법의 힘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내려갈까요? 꽉 잡으세요. 이번엔 내 차례야. 블러썸 샤인.
1: 여기에요.
0: 위험합니다. 빛나라 무지개 빛 레인보우 스케치.
2: 주주, 저 꽃들은 어떡할 거냐, 큐?
3: 그냥 두면 안 된다, 큐.
0: 없애야겠어. 나와라, 무지개 하트. 빈색 레인보우 스틱. 위험해, 주주.
4: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있어. 저걸 없애야 할 것 같아.
0: 나한테 맡겨. 블러썸 썸. 어떡하지? 타로야. 내 휴대폰.
2: 노래나.
0: 우리도

0: 쓴 거요? 그렇다키요. 슈슈!
1: 바로 저거야.
0: 주주, 저건 나쁜 마법에 걸린 주비즈다키요.
2: 마법을 풀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0: 슈슈! 슈슈! 슈슈! 주주! 하트팩트의 마법이 써라큐!
2: 알았어!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너흰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3: 깜짝 놀랐어. 우리 노래를 듣고 마법을 쓰다니.
4: 너희 노래만 있으면 주비주 매직은 계속된다뉴. 쭉!
2: 앞으로도
1: 잘 부탁해.
0: 응? 주비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다뉴.
2: 모두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어. 그렇지?
0: 어?
2: 잘 자. 보고 싶은 루시.
4: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0: 딩, 마카롱, 치즈 케이크.
4: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2: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0: 뭐? 어디로 뀨?
2: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4: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5: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4: 어? 이 목소리는 뮤! 루시!
5: 어? 뭐야? 여기 벌레 있나봐.
4: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2: 레드비즈! 레드비즈!
0: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뮤.
6: 샤샤!
2: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6: 샤샤샤!
0: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뀨!
5: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7: 아, 내 옷!
0: 저건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2: 어디, 어디? 저쪽이야!
4: 아이, 저리 가!
2: 대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5: 아, 배고파.
2: 어? 레드비즈? 뭐야? 아니잖아!
5: 레드비주.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진짜.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베드비 쭈!
0: 뮤! 거기서! 뮤! 뮤! 안 돼! 루시? 뮤!
1: 잡았다, 레디비쥬.
0: 알았어. 혼자라도 해볼게.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런 데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여기 더 있어. 마음껏
1: 먹어.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2: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1: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3: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1: 에? 이거, 보석?
3: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응?
1: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2: 아빠도 참.
3: 뭐, 이 정도면 괜찮네.
2: 청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3: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2: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3: 어? 주변수가 더 있었어? 그렇다면
4: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3: 그게 너였어?
2: 응, 맞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긴긴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얼로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칫설 마데카 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케이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세타쿠에도

0: 스쿨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정한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내일 또 놀자.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킥킥.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구조대와 말썽꾸러기 세대.
9: 자, 퍼피 구조대 미니 골프장을 열겠습니다. 마셜, 티샷은 네가 먼저 칠래?
10: 아싸, 나 골프 좋아해.
11: 좋아, 드디어 육지다. 우와, 어떤 애가 이렇게 골프를 잘 쳐?
12: 안녕하세요, 아저씨.
9: 오늘 여기서 아저씨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11: 그러게 말이야. 난 산악지대로 간다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어드벤처 베이로 올 줄이야. 여러분, 라이더하고 퍼피 구조대 보이시죠?
12: 안녕하세요, 여러분.
8: 참, 아저씨, 요즘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11: 아, 얼마 전에 실수로 정글에 갔는데 얘를 만났어. 미나샌데 이름은 머나라고 불러줘.
10: 우와, 예쁘다.
13: 안녕, 머나.
10: 안녕, 머나. 안녕, 머나.
11: 멋지다니까, 그치? 얜 앵무새랑 같은 능력을 가졌답니다. 우리말을 그대로 따라하죠. 안 그러니 뭐나? 근데 지금은 아니네.
10: 아니네, 아니네.
14: 웬일이에요, 트래비스 씨? 열기구가 어드벤처 베이에 내리는 걸 보고 반가워서 얼른 달려와 봤거든요.
15: 우리 치카르타한테 새 친구가 생겼네.
11: 뭐나, 새로 사귄 친구하고 사이좋게 모이 나눠 먹을까?
14: 어쩜, 정말 사랑스럽게 먹네. 치카르타, 우리 아저씨랑 뭐나를 위해 신나는 환영 파티를 해줄까? 다들 올 때 키우는 새도 데려오라고 하면 어때?
10: 좋은 생각이에요.
13: 재밌겠는데?
10: 윗넛 아저씨 부부도 타조를 키우시니까 머나를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14: 생각만 해도 좋다. 파티장은 우리 시청 옆에다 차려야겠어.
9: 파티장은 저희가 꾸며볼게요.
10: 아싸, 파티다.
15: 애들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나?
14: 가볼까, 치카레터? 친구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네. 좋아, 준비하는 동안 여기서 새 친구랑 더 놀고 있어.
11: 애들은 걱정 마세요. 그럼 저도 열기구만 묶어놓고 바로 도와드리러 갈게요. 자, 됐다. 이제 시내로 한번 가볼까? 근데 어느 쪽이지? 그래, 저기야.
16: 치카레타, 그 과일들은 아니야, 공짜.
10: 공짜, 공짜, 공짜.
11: 공짜라고?
9: 고맙습니다, 아저씨.
16: 고맙기는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봐, 원리. 포터씨가 과일을 공짜로 주셔서 많이 가져왔어. 오늘 점심은 이걸로 때우면 딱이겠지? 이따 배 타고 바다로 나가기 전에. 설마 지금 새들이 내 도다리 홀을 푼 거야?
10: 도다리 홀을 푼 거야? 도다리 홀을 푼 거야?
11: 가짜 키우는 새를 데려오라니 시장님 아이디어 중에 제일 기발한 것 같은데요. 도착했다, 오스카. 파티장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자.
10: 재미있게 놀자. 재미있게 놀자. 재미있게 놀자.
11: 나도 정말로 못 말리지, 머나. 시내로 간다는 게 반대로 갔지, 뭐야. 머나, 치카레타?
16: 아니, 얘네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11: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9: 네, 아저씨. 설마 또 오다가 길을 잃으신 거예요?
11: 아, 맞아.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 다른 거야. 머나하고 치카레타가 없어졌거든.
14: 없어요? 치카레타는 막 돌아다닐 애가 아닌데.
11: 새들이 없어졌대요? 이런, 오스카한테 친구들을 소개해준다고. 오스카!

0: 벌써 3시야.
1: 걱정 마. 찾으면 되지. 어떤 상황에도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넘어지겠어, 마셜!
4: 얘들아, 이것 좀 봐! 세계장구! 이런 출동신호는 어때? 팡! 출동!

0: 허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오늘은 사라진 새들을 찾아내야 돼. 어디로 갔을지 모르니까 땅이랑 하늘 모두에서 수색해야겠어.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헬리콥터 타고 혹시 하늘에 그 머나란 새가 있는지 찾아봐줘. 하늘을 나는 건 그 새뿐이니까.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체이스. 넌 땅에서 빠르게 수색을 잘하니까 확성기로 치카레타랑 오스카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머나는 아직 안 보여?
1: 응, 여기는 없어. 계속 찾아볼게.
2: 와, 트래비스 아저씨 열기구에 새들 냄새가 남았을 텐데 맡아볼래?
3: 슬라이더, 내가 새들을 잘 돌봤어야 하는데 일을 어쩌지?
2: 괜찮아요, 아저씨. 찾을 거예요. 제이스?
3: 저 강아지로 말하자면 진짜 냄새를 잘 맡는 친구예요. 얼마나 잘 찾는지 볼까요?
4: 냄새로 볼 때 새들이 간 데는 저쪽이야.
3: 제이스는 참 개코라니까. 좋아, 그럼 어서 출발해볼까?
2: 뒤에 타고 가지 않으실래요, 아저씨? 방향도 이쪽이고요.
3: 그래, 이쪽으로.
2: 아, 포터 할아버지!
5: 미안한데 오늘은 과일이 다 동났단다. 웬 새가 와가지고는 공짜라고 떠드는 바람에.
3: 딱 봐도 머나가 한 거네요. 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를걸요. 어쨌든 죄송해요.
4: 새는 어디로 갔어요?
5: 치카레타랑 같이 부드러워. 치카레타 걔도 무슨 생각인지.
2: 감사해요, 할아버지. 제이스, 한번 불러봐.
4: 확성기! 치카레타! 오스카! 머나!
6: 그냥 헤엄쳐서 끌고 올까? 그러면 금방 배를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안 그래, 원리? 라이더! 치카레타하고 미나세가 부리로 줄을 쪼아서 내 배를 풀어놓고 도망친 거 있지?
2: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볼게요. 주마, 호버크래프트로 도다리호를 여기 부두까지 다시 끌고 와줄래?
7: 해양구조 주마 출동!
2: 주마가 금방 올 거예요. 우린 새들을 찾으러 가자.
8: 여기요, 선장님! 배에는 흠집 하나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6: 고맙다, 주마. 나 참, 그 날개 달린 애들은 또 어디 간 거야?

0: 없어진 세계를 발견했어. 하늘을 날고 있는데?
1: 뭐? 전부 다 난단 말이야? 달기랑 타조는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
2: 근데 열기구를 타면 못 날 거 없지?
1: 저기 열기구 보인다! 스카이, 헬리콥터로 열기구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줘. 열기구 조종 잘하는 분을 태워서 무사히 착륙시켜야겠어.
3: 좋은 생각이야, 라이더. 근데 열기구를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 가서...

0: 찾지? 아, 그게 나구나. 나한테 맡겨라이다.
1: 좋았어, 스카이. 그쯤에서 날고 있으면 열기구를 땅으로 밀 수 있겠어.
2: 너희 다 꽉 잡고 있어야 돼.
0: 어, 얘들아, 저기 12시 방향 타줘.
3: 칠스, 그물로 받아야겠어.
4: 그물?
3: 정말 잘했어, 체이스.
4: 고마워. 근데 치카레타가 아직 열기구 안에 있어.
3: 아저씨, 열기구 밧줄을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위로 올려드릴게요. 마샬, 지금 소방차 몰고 최대한 빨리 달려야죠.
2: 불자동차 마샬, 출동! 왔어, 라이더.
3: 좋아, 사다리를 올려줘.
2: 사다리!
3: 됐어요, 아저씨. 작전은 아시죠?
0: 좀만 더... 예, 됐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닥소님. 자,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열기구 전문가 트레비스가 무사히 착륙하는 걸 지켜보시죠.
5: 어, 집 나간 우리 귀요미 암탉은 대체 언제쯤에 돌아오는 거지?
6: 여기 구조대 본부인가요?
5: 아니요. 어디든 간에 제 소중한 암탉이 무사히 왔으면 됐죠. 어.
0: 감사는 됐어요. 그게 전문가니까.
5: 정말 고맙다, 라이더. 우리 퍼피 구조대도 이 말썽꾸러기 치카레타를 구해줬어.
3: 혹시 또 새들이 어딘가로 날아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4: 퍼피 구조대와 소형 자동차 경주.
2: 와, 진짜 멋지다. 빨리 소형 경주차 타고 쌩쌩 달리고 싶어요.
7: 차가 참 날렵해 보이는데.
8: 어? 드라이버! 운전대는 이제 전부 끝났어.
3: 좋아. 그럼 이번엔 차 바퀴를 달아야겠지?
2: 바퀴 대량이요.
8: 내가 달아줄게.
9: 어? 이 차에 엔진이 없어.
3: 원래 이런 소형 경주차에는 엔진 같은 동력 장치를 못 달게 되어 있거든.
2: 그래서 언덕으로 굴러내려갈 때가 제일 빠를걸? 이걸 붙이면 더 빨라 보이지 않을까? 뭐야? 이거 왜 안 떨어지지? 날 좋아하나 봐.
5: 더 서두르자, 치카레타. 대회 날에 늦으면 안 되잖아.
9: 우와, 트로피 좀 봐. 진짜 반짝거린다.
2: 그치, 러블? 직접 보니까 더 우승하고 싶어졌어.
10: 자, 간다.
11: 어우, 저 트로피는 내가 꼭 가져가야겠어. 자, 얘들아, 어서 내 경주차를 차근차근 완성해보자고. 일단 이 부스터 로켓을 감쪽같이 숨겨야겠다. 겨우 이거 가지고 뭘 그래? 로켓을 달았어도 모르면 땡이지. 어어어, 아, 이걸 어떻게 알겠어? 왜 자꾸 벌어져? 다 됐다. 이제 바퀴만 딱 달면 천하무적이야. 아, 장난 좀 그만 쳐. 이러다 경주 늦으면 책임질 거야? 그래, 나도 애들만 나가는 경주인 줄 잘 알거든. 하지만 나갈 방법이 있어.
7: 피자요. 여기 맛있는 피자 먹으면서 보세요. 오, 갈매기는 제일 좋은 데서 보겠네.
11: 여여여, 전부 내 또래들이네. 난 헝키드야. 우리 마을에서 제일 나쁜 어린이지.
12: 어? 쟨 누구지?
2: 오늘 처음 보는 애 같은데.
5: 반가워요, 경주에 참가한 어린이 여러분. 어, 그동안 못 본 친구도 다들 그동안 이 소형 경주차 대회 많이 기다리셨죠? 준비는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어떤 엔진이나 로켓 없이 무동력으로 하는 경주랍니다. 그럼 다 제자리에. 준비? 출발! 오, 괜찮아, 치카레타. 이걸로 하자.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전에 끝나긴 하는 거지.
6: 우, 가자!
9: 곰뱅이가 자면서 가도 이것보단 빠르겠다!
6: 어? 이럴 수가! 내가 지금 1등 맞지?
13: 아니,
7: 이쯤 됐으면 본격적으로 속도 좀 내볼까? 전부 놀라서 기절하게. 부스터 로켓! 함티는 이렇게 빠르다! 어후!
9: 이 속도로 가다가는 오늘 안에 못 들어간다고!
7: 그래, 알았으면 길 좀 막지 말고 비켜!
4: 알렉스랑 험키드 차가 뭔가 좀 이상해. 저건 너무 빠르잖아.
3: 진짜 그렇긴 해. 그래도 퍼피 고조대가 바로 달려가서 구해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퍼피 고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4: 라이더가 부른다!
4: 조심해!
2: 미안, 미안. 그런데 엔진 없이도 꽤 빠르지?
4: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3: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험키드라는 친구의 차가 갑자기 엄청나게 빨라져서 알렉스 차를 치고 갔어.
6: 어떡해, 다치는 사람이 안 나와야 할 텐데.
3: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 범퍼로 알렉스 차를 튕겨서 안전한 경주 트랙으로 돌려보내줘.
15: 해안고조 주마 출동.
3: 그리고 체이스, 너는 그물로 험키드 차의 속도를 좀 늦춰줄래?
4: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3: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지?
1: 아! 조금만 기다려, 알렉스! 주마가 금방 다시 안전한 트랙으로 보내줄 테니까! 침착해, 알렉스! 그 운전대는 다시 제자리에 꽂아놓고!
0: 됐어! 이제 곧 부딪힐 거니까 준비해! 우와! 야호! 고마워, 퍼피 구조대! 안녕!
1: 정말 잘했어, 주마! 난 체이스가 헌키드 구하는 데 가볼게!
2: 내가 1등했지, 럼 가자, 험키드. 누가 봐도 우승자는 나. 트로피 내 거라고.
3: 험키드, 구해주러 왔어.
2: 뭐? 난 너한테 구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잘 있어라.
3: 어? 소형 경주차가 왜 저렇게 빨라? 좀 수상한데?
2: 나 세우기만 해봐, 너 불어. 저 반짝이는 트로피 내 품으로. 터보 부스터.
3: 갑자기 무슨 냄새지? 로켓 연료다!
2: 야! 어, 이런! 로켓 타고 슝슝슝!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3: 홈딩어 시장님? 로켓을 탄 거였어! 완전 속았네!
1: 로켓이 고장났나 본데? 구조해야겠어! 스카이, 날아가는 로켓에서 홈딩어 시장님을 좀 들어줄래?
0: 좋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러블, 옆으로 튕겨나간 고양이 캐리어를 안전하게 잡아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5: 이러다간 거북이한테도 지겠네! 빨리 좀 가!
2: 이대로 내가 결승선만

0: 넘으면 트로피는 내 거야. 물론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
1: 저러다 죄 없는 염소 치겠네. 헌댕어 시장님, 제가 벨트 내려서 들어드릴게요.
0: 뭘 하든지 서둘러.
1: 지금부터 제 말 잘 듣고 움직여야 돼요. 몸을 숙이세요.
0: 몸을 축여? 내가 왜 그래야 돼? 한 달에 두 번이나 씻는데 그 정도면 깨끗하지.
1: 몸을 축이는 게 아니라요, 숙이세요.
0: 내가 속인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려줘. 속이 너무 안 좋다고.
1: 아니요, 몸을 옆으로 숙이시라고요.
0: 아, 숙여? 진짜 그렇게 말하지?
2: 좋아, 드레게 돌아왔어. 근데 많이 쳐졌네.
3: 러블, 어서 저 고양이 캐리어 좀 잡아줄래?
4: 알았어. 걱정 말고 저 귀여운 야옹이 친구들은 나한테 맡겨.
3: 거북이하고 부딪히겠어?
4: 뚜껑 잡았지롱. 아니, 천장. 안전하니까 나와도 돼.
0: 어, 뭐야, 또 있잖아. 숙여! 숙여! 허허, 나 같았으면 아까 벌써 구했을 거야.
1: 잡아드릴게요. 겁먹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0: 그게 말처럼 쉽냐? 너도 마시간 로켓에 타봐. 안 무섭나? 우와! 우와!
1: 됐다!
0: 이 정도 갖고는 안 놀라지, 그럼?
5: 우와!
6: 우승자는 알렉스 어린이!
7: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리단 말이야! 거북이보다 더! 진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네!
6: 고생했다, 알렉스. 정말 정말 축하해! 네가 바로 이번 어드벤처베이 소형 경주차 대회 챔피언이란다!
2: 고맙습니다, 시장님. 근데 오늘 우승은 퍼피 구조대 덕분이에요.
3: 이 정도로 뭘. 혹시 또 소형 경주차가 트랙 밖으로 벗어나면 퍼피 구조대 불러줘.
0: 아, 가자, 야옹이들. 이제 집에 가야지. 또 보자고. 내가 밀어서 1등 하네. 아, 못 가겠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덕분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춤추는 까마귀에게 박수!
1: 고맙다, 카카.
2: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3: 어? 노래? 아니.
2: 그럼?
3: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시원하게 부는 거야.
2: 어.
3: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2: 가!
0: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고민은 앞.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킥킥.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특급 구조대 도둑맞은 구조차를 찾아라.
5: 할 일이 산더미 같네. 힘냅시다. 퍼피 구조대한테 명예시민 열쇠를 주는 행사니까 완벽할수록 좋지만 그래도 더 서둘러주세요. 역시 축제에는 화려한 황금색이지.
6: 저도 뭘 도와드릴까요?
5: 마셜,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자기 파티를 자기가 차리는 건 좀 그렇잖아.
6: 전 워낙 돕는 걸 좋아해서요. 물대포, 아니 페인트 발사.
5: 마셜, 이 귀여운 복덩이 같으니.
6: 황금색 폭덩이죠?
5: 열쇠를 가져올까?
4: 조심하세요. 페인트가 있어요.
5: 역시 체이스라니까 정말 고맙다.
4: 고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부딪히겠지?
7: 잘했어. 문제가 생길 만한 건 미리 살펴보고 막아야지.
6: 맞아. 이렇게 좋은 날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8: 바다에선 뭐든지 다 슬쩍했는데 육지에선 어떤 걸 가져가지?
5: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명예 시민 열쇠를 받을 영예의 주인공은 그동안 용기, 친절 또 기꺼이 돕는 자세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6: 와, 위대한 시드 선장님, 저 명예 시민 열쇠 진짜 멋지죠?
8: 그러게 아르비, 저것만 가지고 오면 어드벤트베이의 문이란 문은 다 열리겠지. 그럼 어떤 보물이든 마음껏 챙길 수 있어.
6: 저는 아이스크림이요. 한두 숟가락?
8: 뭐? 훨씬 큰 걸 노려야지.
5: 주인공은 바로 이런.
8: 아니 저 정도면 열려야지. 무슨 상자가 라프터 집게발차로 꽉 닫혔어? 저걸 열려면 아주 강력한 연장이 필요하겠는데. 다행히 내가 그런 연장이 있는데 알지? 퍼피 구조대 연장을 써서 저 상자를 깨부수고 열쇠를 갖는 거야.
6: 저요? 아까 무대 만드는 인부걸 몰래 가져왔어요.
8: 연장을 찾아!
6: 오, 찾았다!
8: 뭐?
6: 여기 간식!
8: 그만 좀 먹어, 이 먹고야! 우리가 지금 훔치려고 왔지 먹으려고 왔냐?
6: 금강산도 시크경이잖아요.
8: 와, 여기 뭐든지 다 깨게 생긴 게 있는데.
6: 글쎄요, 다루실 수 있을까요?
8: 하! 해적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넌 아직도 겁쟁이였구나.

0: 저 좀 괜찮죠, 위대한 시드 선장님?
1: 혹시 그럼 다른 강아지 집도 모두 다 이렇게 차로 변한다는 건가? 이건 내 스타일인데, 가자, 가자!
0: 전부요?
1: 그래! 그 명예시민 열쇠랑 여기 강아지들 차만 있으면 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해적이 될 거야! 해적 춤추면서 축하하자고!
0: 잠깐! 근데 저흰 둘인데 이걸 어떻게 다 몰아요?
1: 꺾기를 부르면 되잖아! 빨리 좀 오지 못해, 까칠한 꺾개들아!

0: 가족들 좋아! 그럼 13배스로 출동하자!
1: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우리 퍼피 구조대에게 이 명예시민 열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다 아시죠?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근데 이 열쇠는 모두 볼 수 있게 시청에 전시하면 어떨까요?
1: 오, 그럴까? 역시 우리 퍼피 구조대는 마음도 곱다니까. 지금 바로 받아서 전시해둘까 치카레타?
3: 정말로 축하해 얘들아, 멋져.
2: 아, 고마워. 켈린 괜찮아?
3: 괜찮아. 금방 나을 거랬어. 눈병이라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안대를 씌운 거야.
2: 간지럽겠다. 공원에서 축하 파티 하기로 했는데 같이 안 갈래? 포터 할아버지가 특별한 명예시민 열쇠 바위도 만드셨댔어.
0: 어떻게든 그 열쇠 손에 넣어야 돼. 여기 시장이 그걸 흘리게 하는 거야.
1: 어서 가자, 치카레타. 시청홀에다 이 열쇠를 전시하러 가야지.

0: 이걸 어쩐담?
1: 됐다! 이것만 있으면 어드벤처 베이는 전부 내 꿀단지라고!
2: 꿀단지요? 한 입은 주실 거죠?
1: 좋았어! 해적차들은 잘 들어라! 그럼 지금부터 약탈을 시작하겠다!

0: 하늘을 나는 내 파이데이타!
1: 어허, 거기서 이 파이 도둑놈아!
0: 폼을 그저 씨는 출동! 어서 가자! 탈출그라!
1: 뭐지?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몽땅 다 훔쳐가기! 강아지 간식 파이보다 훨씬 좋은 게 있을까?
3: 와, 어? 강아지 간식 파이 곱빼기!
4: 구대위 시장님!
5: 라이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명예시민 열쇠를 빼앗겼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방차하고 엄청 빠른 ATV가 오더니 채갔거든.
6: 저기요 시장님, 누가 제 파일 다 훔쳐갔어요. 해변도 습격당했고요.
7: 또 박물관도요.
5: 라이더 아주 난리가 났어.
8: 진정하세요. 우선 달아난 차들이 어떻게 생겼나 말해주실래요?
9: 호클단 헬리콥터였어.
10: 허버크래프트.
11: 난 포크레인을 봤는데
5: 분명히 소방차랑 ATV야.
2: 어째 전부 다 우리 구조대 차하고 비슷하네.
5: 어, 구조대 차랑 비슷했어. 어?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똑같던데?
4: 우린 다 여기 있는데 뭐지? 그래도 저희가 파헤쳐볼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이제 특급 구조대가 출동할 시간이야.
12: 라이더가 부른다!

0: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1: 미안해, 오늘 제일 늦게 왔네.
2: 무슨 얘기했어?
1: 우리 강아지 집이 다 없어졌나 봐.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내 스타일로
1: 서둘러 와줘서 모두 고마워.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겼거든. 누군가 우리 구조대 차를 거의 다 훔쳐서 마을에서 도둑질 하는 데 쓰고 있다는 제보야.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고 추가 범죄를 막아야 돼. 다행히 체이스 경찰차는 도둑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엔 경찰이 돼서 작전을 펼치는 거야.
2: 범인 잡는 경찰 특공대 출동!

0: 내 말이 맞지? 진작에 열쇠가 있었으면 다 털었을 텐데.
1: 와, 색깔 예쁜데? 강아지 은접시네. 간식이다. 위대한 시즈 선장님도 뭐 좋은 것 좀 찾으셨어요?
0: 당연하지. 나는 애꿎은 해적 고양이를 찾아냈어. 이렇게 깜찍하는 처음 봐.
1: 제가 볼 땐 그냥 졸린 고양이 같은데.
0: 어쨌든 난 이 고양이 꼭 가질 거야.
1: 그 애도 겁쟁이 같은데.
2: 켈리, 방금 네가 낸 소리니?
3: 어, 뭐지? 아까 분명 문을 잠갔는데.
2: 켈리? 켈리! 뭐야? 어디 있어, 켈리?
4: 걱정 마세요. 범인을 꼭 잡을게요.
3: 여기 고여있는 물은 내 소방차로 쏜 것 같아.
5: 이건 분명 사라진 라이더 차의 타이어 자국이야.
2: 라이더, 얘들아. 누가 가게에 침입해서 켈리를 데려갔어.
6: 스카이, 하늘에서도 마을을 수색해보자.
2: 하늘을 나는 경찰 특공대 스카이.
6: 좋아, 그럼 다 차에 타. KT 가게에 가서 단서를 더 찾아보자.
2: 아직까지 딱히 수상한 점은 없어.
6: 봐, 전부 강아지 간식이야.
7: 우와, 맛있어 보인다.
6: 안 돼, 러블. 준 걸 먹으려고? 그냥 이대로 따라가야 범인을 잡지.
7: 알았어. 경찰이 이렇게 참아야 하는 직업인 줄 몰랐네.
4: 저 튜브는 분명히 해변에서 훔친 물건일 거야.
6: 제대로 쫓고 있어. 금화잖아? 박물관 보물상자에 들어있던 금화 같은데?
7: 뭐야? 이 비는 파이. 보터 할아버지네 단호박 파이 맛이야. 내 혀는 어떤 걸로도 못 속여.
3: 할아버지네 파이를 헬리콥터로 싣고 도망쳤댔지?
4: 명예시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훔친 걸 차로 실어 나르나 봐.
6: 근데 범인이 누구든 우리 차에 탄 상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4: 잘하면 엿들을 수 있겠다. 잠깐만, 먼저 신호를 좀 잡아볼게.
8: 헬리콥터 모두 틀어라!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을 밖에 비밀 장소로 모이도록!
4: 범인은 해적 시드였어.
3: 아주 잡히기만 해봐. 물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잡지만.
6: 좋은 방법이 있어. 스카이, 넌 하늘에서 계속 살펴봐줘. 마셜, 사이렌을 울려.
1: 사이렌!
2: 라이더! 소방차를 찾았어. 러블의 불도저하고 네 ATV도.
9: 금방 찾았네, 스카이. 어딘데?
2: 아라자씨의 농장 쪽의 길이야. 시드랑 아르비는 알겠는데 마셜 소방차는 대체 누가 보는지 모르겠네. 어? 꽃게? 꽃게라고? 꽃게가 소방차를 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진짜 별일이다.
6: 우린 여기 지름길로 가서 따라잡자.
0: 그래, 결국 나를 찾아냈다 이거지. 근데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해적이 아니거든. 흩어져! 그러면 다는 못 잡겠지!
4: 시드를 쫓아! 열쇠는 두목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0: 아, 이렇게 다 흩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왜 앞에 계속 나가 쫓아오는 건데!
6: 꽉 잡고 있어, 얘들아! 앞쪽에 켈리 발견! 루키, 구조 좀 부탁해!
1: 초록 에너지 긴급 출동! 집게파!

0: 고양이는 무사하다.
1: 짜증나 정말. 내가 그 귀여운 해적 고양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너희들 뭐해? 선전이 위험하다고.
2: 체이스, 일단은 멈추자. 쓰레기들을 길에 놔둘 순 없어. 운전을 위험하니까.
3: 알겠어, 라이더. 스카이, 시들 놓치면 안 돼.
4: 물론이지. 나한테 맡겨, 체이스. 오, 이런. 조심해요, 아저씨.
1: 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방금 꽃게가 운전했던 것 같은데? 고맙다, 스카이!
4: 아슬아슬했네. 근데 다 어디 갔지? 오, 뭐야. 설마 놓친 거야?
0: 내 차를 되찾으면 바로 이 쓰레기도 싹 치우러 올게.
4: 미안해, 라이더. 해적을 놓쳐버렸어.
2: 대신 알 아저씨를 구했잖아. 그게 더 맞는 일이지. 사람 목숨이 늘 먼저니까. 새 작전을 짜보자. 네, 구대시장님.
5: 혹시 범인 잡았니?
2: 아직이요. 그래도 케이틴의 고양이를 구했고 시드의 해적들은 다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0: 쉿! 라이더, 조심해. 시드가 엿들을지 몰라.
3: 그걸 역이용하려는 거야.
2: 그리고 또 걱정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슬방울 협곡에 있는 어드벤처베이 금광은 안 들키고 잘 있어요.
5: 금광이라고? 뭐지? 뭐? 그거 참 다행이구나. 금광이 안전히 잘 있다니.
6: 정말 다행이죠? 악당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이슬방울 협곡엔 큰 금광이 있다는 거를요.
1: 금광? 항상 금광도 갖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잖아. 열쇠도 있겠다. 금광이 하는 것지만 문제 없겠지? 자, 가자! 일단 지도를 훔쳐서 아까 말한 그 이슬방울 협곡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돼!
3: 기발한 작전이었어, 라이더.
2: 통해야 할 텐데. 마셜, 이제 오토바이를 타. 네가 몰래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
1: 바로 여기야! 이슬방울 광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해적은 이제 나! 어서 챙기자, 아르비!
3: 그 황금에서 손 떼고 물러서!
4: 터치해요!
1: 어드벤처베이 선착장으로 달려! 이 황금 다 잠수함에 싣고 빨리 떠나야 돼!
2: 쫓아가자!
4: 체이스! 뒤쪽에!
3: 이젠 아예 대놓고 방해하네! 속도를 늦추자! 앞이 잘 안 보여!
4: 하늘은 내가 전문이지! 어떡해요? 우리 춤출까? 됐다! 꽃게는 바구니에 담았어! 구조대 1호차도 멀쩡히 다시 찾았고!
3: 대단한 비행이었어, 스카이!
1: 아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녀석들한테 해적 물대포 맛을 보여주자! 이번엔 장애물 폭탄!
4: 얘들아! 도와줄게! 셋, 둘, 발사! 2호차 명중이야! 얼굴에 적게 해서 미안.
0: 그냥 세차했다고 치지 뭐. 근데 네 소방차는 어떻게 멈춰?
3: 발사 준비.
0: 자, 준비 다 됐어.
3: 조금만 더. 좋아. 뾰족이 매트 발사.
5: 이 안에 마셜.
0: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야 차가 멈추잖아. 그럼 3호차도 확보.
2: 잘하고 있어, 얘들아. 이제 슬슬 작전을 마무리해볼까?
1: 서둘러! 잠수함까지 더 빨리 달려! 다른 건 챙길 시간 없어! 일단 바지선에 황금만 싣고 얼른 여길 떠나자!
0: 저 작은 걸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여기 대전은 나거든! 빨리 해! 나는 꼭 그걸 갖고 갈 거야! 아깝게 이걸 흘리면...

0: 대체 누가 이런 교활한 짓을 한 거지? 이거 황금색 페인트인데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색칠한 돌이잖아. 안 돼, 아람이!
1: 아이쿠.
0: 저기에 타자! 아직 잡힌 건 아니니까! 너는 여기 남아서 쟤들을 최대한 막아! 열쇠는 아직 나한테 있다고. 두고 보자. 다음에 왔을 때는 내가 전부 싹 쓰러질 테니까.
2: 도망쳐버렸어. 저대로 그냥 놔둘 거야.
3: 다 왔어, 꽃게 친구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0: 먼저 배 댈 곳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작전을 짜는 거야.
2: 저 죄송한데요, 위대한 시드 선장님. 이 소린 뭐죠?
0: 이 소리라니?
4: 그러게. 근데 너무 비틀대는데? 주마, 멈춰줘.

0: 오, 부딪히겠어.
1: 아! 아! 견인고리 발사.
2: 여기 있잖아.
1: 어디로 간 거죠?
0: 다들 명예시민 열쇠에 꽤 진심이네.
1: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위대한 시드 선장님?
2: 도망치죠.
3: 도둑 맞았던 건 모두 다 돌려드렸어요. 이것만 빼고요.
4: 오, 꼭 조심해서 금고에 넣어야지. 고맙구나, 라이더. 고맙다, 다들.
3: 당연한 일인데요. 알고 계시죠? 혹시 또 해적이 나타나 마을을 습격하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그래도 고맙다는 표시도 없이 맨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니. 자, 이거는 어드벤처 베이 시민들의 고마움을 담아낸 도시 명예 심장이라는 거야.
1: 아까 색칠한 가짜 금덩이하고 똑같은 색깔이네.
4: 어우, 칠이 조금 덜 됐네.
1: 제가 더 칠해볼게요. 페인트 발사! 오와.
5: 마셜!
1: 미안, 내가 원래 통이 좀 크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Yeah.
5: 포켓몬 태그스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무료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계란제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킹킹,
1: 중물엔
0: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해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2: 달림아, 주방에 간식 차려놨으니까 달콩이랑 같이 먹어. 주스는 냉장고에 있다.
0: 네, 엄마.
3: 달콩아, 언니가 주스 꺼내줄게.
0: 쭈쭈쭈쭈.
2: 자, 주스.
3: 달콩아.
0: 쭈쭈.
3: 그렇게 꽉 잡으면 어떡해.
0: 여기를 이렇게 살살 잡고 쭈쭈쭈. 언니 쭈쭈쭈.
3: 달콩아.
4: 여보, 노트북 찾았어.
2: 어? 노트북 찾았어? 어?
3: 달콩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4: 어려서 그래. 달콩이는 아직 아기잖아.
3: 그래도 내가 분명히 살살 잡으라고 말해줬는데.
2: 이제 다 됐다. 우리 아기 예쁘네.
3: 냄새.
2: 우리 달콩이 방금 기저귀 갈았는데 또 응가하나 보네.
3: 달콩아, 응가는 저기서 해야지. 언니가 얘기해줬잖아. 참. 밀크야, 오늘은 음악놀이 해볼까?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번. 1번은 생일 축하 노래. 밀크 넌? 4번?
5: 생일 축하. 4.
3: 강아지 노래다.
0: 나도.
3: 그래, 넌 몇 번 할래? 안 돼. 그렇게 막 누르면 고장나. 그리고 이건 1이 아니라 3이거든.
0: 1!
3: 1이 아니라 3이라니까. 자, 잘 봐. 1, 2, 3, 4, 5.
0: 1.
3: 아니, 다 1이 아니라. 따라해봐. 1, 2, 3, 4, 5.
0: 5.
3: 잘했어. 이게 뭐라고?
0: 1.
3: 아니, 3이라니까.
6: 달림아.
3: 써니랑 별이 왔나 보다.
6: 정말?
3: 아무리 가르쳐줘도 1, 2, 3, 4, 5를 모른다니까.
6: 난 100도 셀 수 있는데. 난 억도 넘게 셀 줄 알아.
3: 억이라고? 근데 그게 뭔데?
6: 어? 그러니까 그게... 암튼 그런 게 있어. 아주 큰 숫자.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3: 어떻게?
6: 그러니까 우리가 달콩이한테 재밌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때?
3: 그래, 좋은 생각 같아.

0: 어때 달콩아? 이제 알겠지?
1: 응.
0: 이건 뭐라고?
1: 예!
2: 맞아! 잘했어!
0: 그럼 이건?
1: 예!
2: 뭐?
0: 달콩이는 정말 왜 그럴까요?
3: 응? 뭐가?
0: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주스 잡는 법도, 응가하는 것도, 숫자도.
3: 그거야. 달콩이는 이제 3살이니까 어려서 그렇지.
0: 그래도
4: 여보, 어? 이제 됐다. 고쳤어.
3: 정말? 우와, 역시 대단한데?
0: 근데 뭘 고친 거예요?
4: 아까 아빠가 창고에서 찾은 고장난 노트북을 엄마가 고쳤지.
0: 우와, 역시 엄마 뭐든 잘 고쳐.
4: 근데 엄마가 엄청 재밌는 걸 찾았다?
0: 네? 그게 뭔데요?
4: 엄마 아빠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동영상들. 자,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으니까 같이 보자. 이건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야.
0: 우와, 엄마 예쁘다.
4: 지금도 예쁘거든.
1: 아빠.
3: 맞아, 아빠야.
0: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우린 어디 있어요?
3: 그땐 너희가 없었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4: 달님이 여기 있다.
0: 어디요? 저건 달토끼인데.
4: 저기 엄마 뱃속에 말이야.
0: 뱃속에? 우와!
3: 근데 달님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5: 자, 이리 와. 어휴, 그랬지, 그랬지.
1: 아빠, 아빠. 달콩이.
3: 달콩아, 저건 언니야.
0: 네, 조라고요?
4: 그래, 네가 달콩이만 했을 때야.
1: 다 토끼야. 이리 오너.
0: 내가 조랬다고?
5: 아니, 달림아, 괜찮아. 여기 나와서 응가해도 돼.
1: 쉬어.
0: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3: 응가하는 거야.
1: 네. 응가.
4: 응가하는 게 창피했는지 꼭 저렇게 숨어서 했어.
0: 말도 안 돼.
6: 안 돼, 달림아.
0: 나도 저랬다니.
1: 우유.
4: 달림아, 이 숫자는 뭐야? 와, 잘했어. 그럼 이건? 괜찮아, 창피할 거 없어. 아기일 땐 다 그런 거니까.
3: 그러니까 이제 달림이가 달콩이를 이해해줘야겠지?

0: 아기 땐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1: 그럼
2: 아기 때는 다 그렇지.

0: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 눈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와, 됐다! 짜잔! 미크야, 어때? 예쁘지? 나도 진짜 화장해보고 싶다.
1: 다 됐다. 이제 나가볼까?
0: 똑똑! 엄마, 내 크레파스 못 봤어요? 응? 엄마 방이 없나? 어?
1: 알겠는데, 근데 달림아, 넌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에 안 좋아. 우리 달림이는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 아 참, 조금 있다 지은이 언니 온대.
0: 네? 지은이 언니?
2: 안녕 달림아.
0: 지은이 언니!
2: 달림아, 잘 있었어?
1: 지은이 왔구나.
2: 어, 이모, 달콩이 안녕.
3: 안녕,
1: 안녕. 오, 우리 지은이 졸업하더니 더 예뻐졌는데?
2: 이모도 참.
0: 맞아, 언니 너무 예뻐. 화장도 진짜 예쁘고.
2: 고마워.
1: 지은아, 오늘 자고 갈 거지?
2: 응. 달림아, 오늘 언니 자고 가도 되지?
0: 응! 좋아, 좋아! 신난다!
1: 달림아, 넌 언니랑 집에 있을래? 엄마는 저녁 준비 때문에 달콩이랑 마트 좀 다녀올게. 그럼 둘이서 좀 놀고 있어.
0: 네! 얼른 내 방 가서 옷 갈아입고 놀자, 언니!
2: 알았어. 달림아, 우리 뭐 하고 놀까?
0: 뭐든 좋아!
2: 그렇다면.
0: 와!
4: 진짜 재밌다! 달림이 너무 잘하는데?
0: 짠! 식사 준비됐어요!
2: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조심, 조심.
0: 언니가 욕심을 너무 부린 거야! 언니, 이제 우리 동화책 읽기 하자!
2: 그래, 알았어.
0: 내가 금방 갖고 올게.

0: 이게 뭐지? 와, 화장품이다! 와, 엄마 거보다 예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곳 색깔 너무 예쁘다! 달콤해!
1: 달림아! 달림아, 왜 그래?
0: 언니 화장품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예뻐서 냄새만 맡아본 거야, 진짜야.
1: 어이구, 우리 달림이 발라보고 싶어? 그럼 지금 한번 발라볼까?
0: 진짜 발라봐도 돼? 어? 맞다. 근데 엄만 하지 말랬는데 아직 어리다고.
1: 그럼 엄마 오시기 전에 우리 딱 한 번만 화장놀이 해보자.
0: 정말? 와, 신난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지?
1: 당연하지. 예뻐지기 시작.

0: 와, 우리 달님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숙녀가 됐네.
1: 언니, 나 언니 구두도 신어보면 안 돼?
0: 물론 되지.
1: 예쁘다. 언니 어때? 나 예뻐?
0: 응, 모델 같아.

0: 달림아, 너 여기서 뭐해? 언니 구두 신고.
1: 어머, 그냥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2: 언니, 아이고, 아이고.
0: 뭐? 너 화장도 했어?
1: 그게, 그러니까.
3: 아, 이모, 내가 한번 하게 해준 거야.
0: 말도 안 돼. 너희들 뭐야 진짜? 아침에 엄마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화장하니까 우리 딸 너무 예쁜데? 거기다 이 가방까지 하면 진짜로 예쁘겠어.
1: 우와, 이거 내 거예요?
0: 그래, 달콩이 옷 사러 갔다 예뻐서 샀는데 마침 잘 됐네.
1: 우와, 엄마 최고! 나 어때요?
0: 너무 예뻐!
3: 달림아, 그럼 사진 찍자.
1: 좋아!
3: 자, 찍는다. 좋아, 그럼 신나게 놀았으니까 화장을 깨끗이 지워볼까? 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4: 샥샥 슝슝 샥샥 자기 전에 꼭 깨끗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3: 자, 이제 거품을 마구마구 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0: 나도 빨리 커서 언니처럼 예쁜 어른이 되면 좋겠다.
1: 달림은 지금도 예쁜데?
0: 정말?
1: 그럼, 너무 예뻐. 앞으로는 언니보다 더 예뻐질 거고.
0: 나도 빨리 크고 싶어. 졸리다. 언니, 잘 자.
1: 응, 달림이도 잘 자.
2: 잘가, 지은아.
3: 또 놀러오고.
1: 네, 이모부.
0: 언니, 안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집에서 살지.
1: 다음에 또 올게.
0: 정말이지?
1: 그럼. 약속. 안녕.
4: 잘가.
5: 언니, 예뻐, 예뻐.
0: 응, 그래. 화장하니까 예쁘지? 지은이 언니랑은 예쁘게 진짜 화장하고 놀았는데 이젠 할 수도 없고. 어? 저거?
5: 어?
0: 지은이 언니 립스틱이잖아.
2: 달림아, 달콩아, 간식 먹자. 어? 달림아,
5: 어?
2: 지금 뭐 하는 거야?
0: 지은이 언니가 립스틱을 놓고 가서 달콩이랑 화장놀이 하는 거예요. 예쁘죠? 아,
5: 달콩이 예뻐, 예뻐.
2: 안 돼,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가 상한다니까.
0: 아, 어젠 예쁘다고 해놓고서.
2: 어젠 그랬지만, 아무튼 화장은 안 돼요.
0: 그런 게 어딨어요.
2: 안 돼, 그만.
0: 저도 자,
2: 같이 먹으러 가자.
0: 그래도 달림이 예쁘죠?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그린다 쌤.
1: 어, 마리아 안녕.
0: 안녕하세요.
1: 뭘 그렇게 잔뜩 갖고 왔어?
0: 그린다 쌤은 뭐든지 다 그릴 수 있다면서요?
1: 당연하지. 이 그린다 쌤은 못 그리는 게 없지요.
0: 우와, 진짜야? 그럼 이것도 그릴 수 있어요?
1: 당연하지.
0: 이거는요?
1: 그럼.
0: 우와, 이것도요?
1: 완전 되지요.
0: 우와. 그럼 풍선은요? 근데 이건 그리기 너무 쉽지. 쉬운 건 재미없으니까 빼고.
1: 풍선을 빼긴 빼.
0: 네?
1: 오늘 이 풍선으로 재미난 그림 그려볼까?
0: 우와, 좋아요.
1: 풍선으로 어떻게 그릴까? 물감에 꾹 찍어서 종이 위에 꾹 눌러줘.
0: 우와! 동그란 모양이 찍혔다!
1: 꾹!
0: 꾹!
1: 꾹!
0: 꾹!
1: 풍선을 꾹 누르니까 물감이 찍히지? 이번엔 힘을 살짝만 줘서

0: 모양이 더 작아졌지? 여기에 한 번 더 꾹. 어때? 뭔지 알겠어?
1: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0: 그럴 땐 뿅. 눈을 붙여주면 이 그림은 애벌레한테 친구를 만들어줄까?
1: 네!

0: 이번에도 뿅.
1: 우와, 이 친구는 색깔이 다른 옷을 입었네요. 린다쌤 최고, 진짜 멋져요.
0: 그럼 다른 그림 하나 더.
1: 하나 더?
0: 풍선 안에 구슬을 넣고 고무줄로 여러 번 묶어줘. 다 묶었으면 풍선을 뒤집어줘. 그리고 다시 이 풍선에 바람을 불어주면 어때?
1: 여기 주름이 생겼어요.
0: 그래, 이 주름에서 어떤 모양이 나올까? 꾹.
1: 꾹.
0: 꾹.
1: 꾹. 우와, 이번엔 예쁜 꽃이 되었어요.
0: 꽃을 더 많이 찍어볼까?

0: 이번엔 주황색 꽃. 꾹.
1: 흥.
0: 꾹. 마리아, 어때?
1: 우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마리도 그려볼래요.
0: 와, 마리아 잘한다.
1: 정말이야?
0: 친구들도 풍선으로 그려볼래요?
1: 꿈틀꿈틀 애벌레와 향기 폴폴 나.

0: 나는 열기구.
1: 우와, 열기구? 열기구 어떻게 그리는 거야? 빨리 그려줘.
0: 알았어. 풍선을 달을 거야, 이 선에다.
1: 아, 그렇구나.
0: 모모야, 그리고 너 무슨 색 좋아해?
1: 나? 나는 아무래도 빨간색이 제일 좋아. 빨간색.
0: 알았어.
1: 좋아. 크게 크게 그려줘.
0: 알았어.
1: 빨간색 많이 많이.
0: 응.
1: 색깔이 너무 예쁘다.
0: 그치? 이제 파란색으로 물감을 찍어줄게.
1: 그래, 파란색. 파란색도 크게. 아하, 너무 예쁜데.
0: 모모야, 내가 너 열기구 태워줄까?
1: 너무 좋아. 나 태워줘, 태워줘. 모모 태워줘.
0: 알았어, 빨리 태워줄게.
1: 얼른 태워줘. 내 눈 좀 예쁘지?
0: 그리고
1: 와, 벌써 나 같아.
0: 이
1: 야하, 똑같아. 너무 잘 그린다. 와, 어? 내 손에 뭐가 있는 거야?
0: 응.
1: 어? 이게 뭐지? 세모?
0: 누구이다?
1: 우와,
0: 아이스크림.
1: 아, 아이스크림이구나.
0: 응.
1: 달콤하겠다. 딸기맛 아이스크림인가 봐.
0: 맞아, 딸기맛 아이스크림이야. 이제 나도 그려볼게.
1: 그래.
0: 내 손에 뭐가 들고 있는지 봐봐.
1: 어, 그래? 네. 설마 꽃인가?
0: 아니,
1: 응?
0: 바람개비.
1: 아, 바람개비구나.
0: 응.
1: 와, 나 불고 싶어. 후. 루이야, 이제 모모한테 그림 자랑해주라. 이야.
0: 모모야.
1: 응.
0: 어때?
1: 아, 너무 잘 그렸다. 완전 알록달록해. 루이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너무 멋져.

0: 그렸어요. 그리고 꽃도 구름도 그렸어요.
1: 제가 좋아하는 풍선이랑 무지개 그림입니다.
2: 저는 요즘에 우주와 행성에 관심이 많아서 물풍선에 나가 물감을 찍고 행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1: 예쁜 꽃이에요. 물풍선을 그렸어요.
3: 모두 맞죠, 맞죠.
4: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무지개 마을에 아침이 왔습니다.
1: 보물 발견! 보물. 안녕, 내 이름은 꼬미. 난 멋진 탐험가가 되고 싶어.
2: 무꾸?
1: 내 친구 무꾸무꾸야. 우리 탐험대의 용감한 대원이지. 가자, 무꾸무꾸. 대원들을 다 부르라.
2: 무꾸!

0: 우리 엄만 동화 작가인데 요즘은 신발 냄새 유령 얘기를 쓰고 계셔. 까꿍. 엄마, 같이 보물찾기 해요.
1: 아, 꼬미야, 미안. 지금은 바빠. 나중에 놀자. 아, 신발 유령이.
0: 맞아. 우리 엄만 항상 바쁘셔. 키가 큰 우리 아빠는 작은 곤충을 좋아하셔. 그래서 곤충학자가 되셨대. 아빠.
2: 어, 꼬미야.
0: 같이 보물 찾으러 가요.
2: 오, 그거 좋지.
0: 아빠. 아빠 괜찮으세요?
2: 조금만 이따가 놀까?
0: 가자, 무꾸무꾸. 보물을 찾으러. 와, 드디어 발견.

0: 기다려, 나비야. 어? 나비야, 나비야. 같이 가, 나비야. 어, 저기 있다. 잡았다. 놓쳤네.
1: 아이고.
0: 아빠, 저기요, 저기.
1: 어? 어? 오, 아주 예쁜 나비인데. 아빠가 금방 잡아줄게, 꼬미야. 좋아, 가볼까?
0: 네, 좋아요. 아빠, 저기예요.
1: 오, 알았어.
0: 아빠, 저기.
1: 오, 그래, 그래. 잡았다. 괜찮아요?
0: 아빠, 저기, 저기. 야!
1: 잠깐 비켜봐. 아빠가 간다.
0: 엄마, 저기, 저기.
2: 이리 줘봐요.
1: 예.
2: 엄마가 잡아줄게.
1: 꼬미 엄마.
0: 엄마 최고.
1: 어, 저기 있다.
0: 나비, 나비.
1: 내가 잡을 수 있다니까요.
0: 아빠, 괜찮으세요?
1: 우와.
2: 아, 미안해요, 여보. 어,
0: 거기 살아. 어? 욕실이에요.
1: 이 안에 가뒀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2: 조심해요, 여보.
0: 아빠 파이팅.
1: 들어간다. 기다려라, 나비야. 도와줘요.
2: 여보.
0: 아빠.
2: 어서 물을 잠가.
1: 아, 내가 얼른.
0: 아빠,
1: 꼬미야.
0: 우선 물부터 끌게요.
1: 꼬미야.
0: 제가 껐어요.
2: 잘했어.
0: 마당에 나가봐요.
2: 좋아.
1: 그래. 저 나비한테도 가족이 있었네. 아, 좀 쉴까?
2: 많이 힘들었죠?
0: 나도. 어? 아빠 얼굴이.
1: 왜?
0: 아빠 얼굴 지저분해.
1: 꼬미 너는 어떻고? 아, 꼬미 덕분에 재밌게 놀았네.
2: 그러게 말이에요.
0: 다음에 또 놀아요.
1: 당연하지.
3: 나비는 놓쳤지만 보물처럼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작은 탐험가 꼬미 덕분에 말이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와!
1: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불량놀이 하고 싶어요.
1: 밥 먹고 싶어요.
3: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0: 듣고 말 거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짜!

0: 치킨 먹기로 했는데. 누나! 치킨 언제 먹어? 어? 이게 무슨 냄새인지?
1: 오빠가 치킨 먹자!
0: 우와! 맛있겠다! 우와!
2: 그런데 말입니다. 호떡이는 갑자기 왜 치킨을 앞에 두고 쓰러진 걸까요? 이 명탐정 호빵이가 직접 알아봐야겠습니다.
1: 어? 근데 왜 코세포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호떡이 몸속으로 가보자.

0: 환자분, 자 정신 차리세요. 저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시겠어요? 저... 맛있는 무슨 냄새죠?
1: 맛있는 호빵 냄새다. 와.
0: 네? 아니 오징어 냄새가 아니라 호빵 냄새라뇨? 이 코세포가 냄새를 틀리다니 심각한데? 설마 저 환자분도? 자, 저 환자분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시겠어요?
2: 아 향기로 꽃향기가 나는데?
0: 아유, 아이고, 아이고 실수해. 아우 냄새.
1: 깨꼬닥.
0: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3: 방귀 냄새를 꽃향기라고 하다니 대체 코세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그게 아무래도 코세포가 냄새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코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3: 냄새 공격이요?
0: 환자분 정신 드세요.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시겠어요?
4: 아파요, 아파. 오징어 냄새잖아요.
0: 아, 맞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군요. 다른 환자분한테도 효과가 있으려나? 환자분? 환자분?
3: 저기, 코세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들 쓰러진 거냐고.
4: 냄새 펀치에 맞았어.
3: 냄새 펀치라니. 그게 뭔데?
4: 호떡이가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데 냄새가 났어. 치킨 냄새였던가?
3: 아, 맞아. 오늘 저녁 메뉴는 치킨이었어. 양념빵, 프라이드반. 오, 역시 코세포. 근데 치킨이랑 냄새 펀치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4: 계속 들어봐.
5: 꺾여, 꺾여, 반가워.
6: 꺾여, 내글내글내글내글내글. 사랑해요.
4: 맛있는 냄새.
1: 황홀해. 끝내주네.
4: 치킨 냄새는 우리 코세포들을 황홀하게 만들었어. 특히 프라이드 치킨 냄새는 아직 끝내줬지.
3: 프라이드 치킨 냄새가 냄새 펀치라는 거야?
4: 아니, 계속 들어보라니까. 갑자기
7: 벌벌벌벌벌벌 내가 왔다. 가가가가가가 가버려.
5: 알았어요. 밀지 마요. 꺾여 꺾여 반가웠어요.
6: 니글니글니글니글 나갈게요.
7: 꼬리꼬리꼬리꼬리꼬리 냄새 펀치.
1: 깨꼬닥.
7: 시큼시큼시큼시큼 털털 털.
1: 안돼.
7: 쿰쿰쿰쿰쿰쿰쿰쿰 쿰.
4: 냄새 펀치는 꼬릿꼬릿하면서도
1: 시큼 털털하기도 하고 쿰쿰쿰쿰해서 기절.

0: 이렇게 깨고다.
1: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2: 맞아,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아주 고약하고
3: 고약하고
0: 아찔하고
3: 아찔하고
2: 숨 막히는 냄새 없어.
0: 발이 있었어.
2: 맞아, 그 녀석들한테는 발 모양이 있었어.
1: 그렇다면 혹시 그 녀석들인가?
4: 그게 누군지 아세요?
1: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 저기 저 멀리 발가락 골짜기 깊숙한 곳에 그 발 모양 표식이 있는 세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2: 네?
1: 그 아주 아주 고약하고 아찔하고 이 숨 막히는 냄새가 나는 스프를 만든다고 했어.
5: 누가 우리 얘기라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6: 아무리 귀가 간지러워도 냄새 스프 끓이는 건 멈출 수 없지. 자, 일단 발가락 골짜기에서 나는 땀 한 그릇 넣고.
5: 잠깐! 가장 중요한 각질이 빠지면 안 되지. 우와, 이번 각질은 땀이 아주 퉁퉁 잘 불었구만.
6: 호떡이가 땀 흘리고 안 씻는 덕분 아냐. 이번에도 고약한 냄새 펀치가 탄생하겠는데?
2: 어? 코딱지도 넣을까?
6: 어, 좋아. 그럼 방귀뿡도 빠질 수 없지. 방귀.
5: 좋아.
6: 아, 좋아.
5: 꼬릿꼬릿해져라.
6: 시큼털털해져라.
5: 콤콤쿰쿰해져라. 그래. 바로 이 냄새야. 와우, 목소리도 변했잖아.
6: 그럼 어디 나도 한번.
5: 나도 변했네. 코세포, 니들 이제 큰일 났다.
2: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고약한 냄새 펀치가 날 노리는 것 같아.
0: 아! 냄새 펀치 안 돼!
1: 어? 환자분! 아니,
4: 코세포, 걱정 마. 내가 가서 다시는 냄새 펀치가 코세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 테니까.
2: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
4: 발가락 골짜기.
1: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4: 위험해도 가야만 해요. 쓰러진 호떡이를 살려야 한다고요.
5: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3: 더 끓여야 하나?
6: 꼬리.
5: 아주 최대로 만들어졌구만.
3: 냄새 펀치 아카라, 가서 고세포들을 쓰러뜨려라.
6: 꼬리.
4: 여기인가? 발가락 골짜기가 고약하군.
6: 꼬리.
7: 시큼털털, 쿵쿵쿵쿵.
4: 너희들이냐, 냄새 펀치가?
6: 잘도 아는군. 그럼 받아라, 냄새 펀치다.
4: 고약하군.
1: 탐정세포, 냄새 펀치를 만나면 이게 필요할 겁니다. 부디 무사하길 바랍니다.
4: 너희들이 아무리 냄새 펀치를 달려봐라, 내가 쓰러지나 나에게 초강력 마스크가 있다.
6: 공격! 꼬리.
4: 시큼탈탈. 너희들 때문에 코세포들이 쓰러지고 호떡이까지 쓰러졌다. 내 내가 너희들이 당하게.
7: 아, 그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쟤들 때문이야. 냄새꾼.
8: 어?
4: 너희들이냐? 냄새 펀치를 만든 게?
9: 그래 만들었다.
10: 어쩌래?
4: 뻔뻔하군.
10: 뭐? 뻔뻔하다니. 여기 발가락 골짜기엔 땀도 많고 각질도 많아서 스프를 좀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뭐? 그게 뭐? 뭐?
9: 원래 땀은 오래되면 꼬릿꼬릿해져요. 우리가 각질로 스프 안 만들잖아? 그럼 여기 발가락 골짜기는 각질로 넘쳐날걸?
4: 각질에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9: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발엔 땀도 많이 나는데 땀나게 뛰지 말든가?
10: 땀이 났으면 좀 씻든가? 우리 잘못 아냐? 발을 안 씻은 호떡이 잘못이지.
4: 뭐?

0: 발냄새! 호떡아, 빨리 일어나!
1: 아침이야?
0: 아침이라니! 너 어디 발냄새 맡고 기절한 거야! 얼른 가서 비누로 발 씻어! 발냄새!
1: 응? 무슨 발냄새가 난다는 거야? 오줌 참으면 오줌 싸게 된다. 오줌 마려워. 화장실 갈까? 아니야. 화장실 가 있는 동안 누나가 퍼즐을 완성하면 어떡해? 참을 거야.
0: 호떡아, 오줌 마려우면 참지 말고 화장실 가.
1: 아닌데, 나 오줌 안 마려운데.
0: 에이, 그러지 말고 화장실 가라니까.
1: 아, 누나! 쌀 뻔했잖아.
0: 아이, 쌀 뻔했지? 그러니까 베베베 꼬지 말고 얼른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 와.
1: 아니야, 나 오줌 안 마려. 진짜야.
0: 호떡이 너 오줌을 계속 참겠다. 이럴 때 딱 필요한 옛날 이야기가 있지. 누나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줄까?
1: 어? 옛날 이야기? 좋아, 좋아. 얼른 해줘.
0: 응. 옛날, 아주 먼 옛날. 오줌이 마려운데도 오줌을 참고, 또 참아가 살았어.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또참아는 노는 걸 제일 좋아했지.
1: 호떡이랑 똑같네.
2: 무궁화 꽃이
1: 피었습니다. 아우, 시발이야.
3: 어, 또참아, 지금 움직인 것 같은데.
1: 아니야, 안 움직였어.
3: 움직였어.
1: 아니, 그거는 내가 안 움직였는데 네가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였다고 얘기하려다가 움직인 거 아니야?
3: 아니, 그것도 움직인 건 움직인 거지. 맞아.
1: 아니야, 이거 뭐야. 다시 해, 다시.
3: 응? 또 우겨? 아니, 나 안 해. 아니, 나도 안 해.
1: 아니, 왜 갑자기 안 한다 그러는 거야? 왜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는 거냐고. 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쉬하고 와야지.
4: 우리 딱지치기 할까?
1: 어? 좋아. 잠깐만. 딱지치기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하자, 딱지치기.
3: 근데 너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1: 아니, 집에 안 가도 돼. 하자, 딱지치기.
3: 그래. 근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지?
4: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자.
3: 오, 좋다.
0: 그렇게 또 참아는 오줌이 마려웠지만 또 참았어.
1: 응? 노는 게 좋아서?
0: 응, 또 참아가 좋아하는 딱지치기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
1: 그래서 이겼어?
0: 딱지가 깜빡였어.
1: 엥? 갑자기 딱지가 깜빡이다니? 자, 이제 내 차례인가?
3: 어? 근데 또 참아, 너 괜찮아?
1: 응? 나?

0: 왜?
1: 뭐? 야,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어디 아파? 그만할까?
0: 아이고, 왜 이래. 나한테 질긴 것 같으니까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1: 얘 또 뭐라는 거야?
2: 그러게 말이야.
0: 어? 딱지가 깜빡인다.
3: 그때 또 차마의 딱지가 깜빡였어.
0: 우와, 호기심 딱지처럼. 어?
1: 어? 어? 어? 아니, 또 참아, 또 어디 갔어?
4: 어디 갔어?
1: 또 참아!
4: 또 참아!
1: 또 참아!
5: 어머나,
6: 아유, 왜 밀어?
5: 아, 누가 밀었어?
0: 아니에요.
5: 아, 네가 밀었어?
6: 아, 열린 줄 알고 그냥 왜 밀은 거야?
0: 아니, 방금 말이, 아, 이대로 가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요. 어서 조치를 좀 취하셔야.
7: 취하고 싶지. 근데 방법이 없질 않느냐?
0: 어? 여기가 어디지?
8: 아니, 어디긴 어디야? 오줌방울들이 모이는 방광이지.
0: 네?
6: 아유, 방광세포님, 서운합니다. 아유, 노폐물은 왜 빼십니까? 여긴 나 같은 노폐물, 너 같은
9: 우리도
6: 오줌방울들이 모이는 방광이잖아.
0: 응? 여기는 방광이고 나는 오줌방울이라고? 아, 그런데 여기는 왜 온 거지?
8: 왜 오긴? 저기 저 방광문을 열고 오줌이 되어 몸 밖으로 나가려고 왔지. 아이, 됐고! 너도 어서 가서 줄을 서거라.
0: 어? 줄이요? 네네. 아사, 네! 어이, 줄.
3: 어머! 어머! 예! 장난 아니? 제일 늦게 왔으면 제일 뒤로 가야지!
0: 아, 아, 예, 알겠습니다.
6: 아, 방광세포님, 저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 아까부터 와 있었다고요.
8: 기다리시오.
6: 아까부터 기다리시오 라고만 하시고, 대체
9: 언제까지 방광에서 기다릴까요?
8: 곧 문 열릴 거야.
9: 언제 열려요?
10: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
0: 아니, 방광마을이 고정하시옵소서.
7: 내가 지금 고정하게 됐느냐? 이렇게 오줌이 가득 차 있는데 또 참아는 대체 왜 방광문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0: 어? 또 참아라면 나잖아. 내가 방광문을 안 연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6: 아니, 또 참아가 실을 계속 참고 있어서 저 방광문이 안 열리는 거 아니야.
0: 어? 정말?
11: 그래, 그래서 내가 왔다. 뭐 어쩔래?
6: 뭐야, 대장균이다.
11: 아하이, 떨지 마. 왜 떠는 거야, 아마추어 같이. 뭐, 내가 못 올 때라도 온 건가?
12: 이제 그만 좀 내려가지.
8: 아, 예.
12: 대장균, 대장 마을에 나 있지? 방광에는 왜 왔지?
11: 그 듣자 하니까 방광문이 안 열린다면서. 그래가지고 방광에 오줌방울들이 찼다면서.
6: 저기, 나는 왜 빼?
11: 어, 그래. 노폐물도 찼다면서. 그렇다면 먹을 게 천지일 텐데 응당 내가 와야지. 와서 괴롭혀야지. 이제부터 방광은 나 대장균이 접수한다!
13: 몸 밖에서 항문을 통해 힘들게 들어왔는데.
8: 여기가 어디지?
0: 어?
8: 아? 요도! 오줌이 지나가는 길! 바싹 말랐네? 아! 오줌이 안 나오나? 그럼 나야 너무너무 좋지. 너무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
13: 다 비켜라. 이 포도상국은 납신다.
8: 오, 바싹 말랐네, 바싹.
14: 빌려, 빌려, 빌려.
11: 방광은 나의 것이다. 뭐야? 웃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2: 이리 오너라. 냉큼 오너라.
4: 아, 얘 침입자다.
2: 세균이다.
11: 누구인가? 누가 내 흥을 깨뜨리는 것이냐?
2: 나? 포도상 국인이옵시다. 몸 밖에서 힘들게 들어왔는데 나도 좀 들어갑시다.
11: 에이, 안 돼. 여긴 내가 먼저 들어왔거든.
2: 그건 난 모르겠고. 들어가게 열어, 열어, 열어, 열어.
7: 안 돼. 그러다 방광문 망가져. 방광문 망가지면 진짜 큰일 나.
6: 아이, 또 차마가 오줌 마려울 때 제때 누기 말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0: 내가 오줌을 참지 않았더라면.
9: 이제 곧 간다, 간다.
12: 방광에 오줌이 꽉 찼구나.
2: 뇌님, 어떻게 할까요?
15: 또 차마가 오줌을 누겠답니다.
12: 옳거니. 방광세포,
7: 네?
12: 지금 당장 방광문을 열어라.
7: 예이!
12: 오줌을 발사하라!
11: 에헴! 이리 오너라!
9: 넌 이리 오너라!
11: 이리 오너라!
6: 넌 이리 오너라!
11: 방금 들어왔는데요.
0: 방광을 위해서 나 또 참아는 앞으로 절대로 오줌을 참지 않을 거야. 어? 이게 뭐지? 오줌 최고 땅지?
7: 저러다가 방광문 고장 나는 거 아니야?
4: 고장 나면 저절로 열리면서 큰

0: 아니 너 어디 갔었어?
1: 아 어디 갔었어?
2: 얘들아 나 집에 빨리 갔다 올게. 내 방광이 위험해. 어.
3: 뭐야? 너 나한테 질까봐 내빼는 거야 지금?
2: 아니거든. 자 됐지? 야.
0: 어? 갑자기 비가 오나? 아닌데.

0: 안 마렵다더니.
1: 사실 아까부터 참고 있었어. 나 오줌 싸게 되기 싫어. 나 다시는 오줌 안 참을 거야.
0: 그래, 잘 생각했어. 얼른 가, 얼른. 우리 친구들도 오줌 참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Music Box. Music Box. Music Box.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2: 예. Yeah.
1: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준모란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볼까? 이거? 어? 박스가 재밌게 쌓여있네. 오. 이거. 그래. 이 박스로 써있어. 어? 뭐가 이렇게 가벼워? 뭐지? 이게 뭐지? 자, 뜯어볼게. 오늘은 바로 짜잔! 아래로? 안녕! 어? 지유랑 정엽이가 어딨지? 반가워, 하이파이. 깜짝 놀랬잖아. 자, 오늘의 재미있는 박스. 짜라잔. 뭐가 들어있을까?
1: 우리.
2: 사탕?
0: 어? 과연 그럴지. 하나, 둘, 셋. 잠깐. 오늘은 우리 셋이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맞춰보기로 하자.
1: 네.
0: 응? 자, 눈을 감고 손을 넣으세요. 자, 눈을 감고. 자, 정유이부터. 뭘까?
1: 그거 같은데, 스프링.
0: 어, 잠깐만, 같이 만져보자. 지우도. 오.
1: 스프링 같은데, 나도? 스프링?
0: 자, 누구 말이 맞나 볼까? 짜자잔! 스프링! 장난감이네.
1: 아, 잘했겠다.
0: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 길게 늘어나.
1: 맞아요. 하나, 둘, 셋, 잡은 바야.
0: 어떻게 할 거야?
1: 하나, 둘, 셋.
0: 우와.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렁이.
1: 나도 지렁이.
0: 우와, 멋있어.
1: 나도 지렁이. 맴.
0: 봐라, 나는 이렇게도 한다. 쭌쭌쭌쭌쭌쭌쭌쭌쭌.
1: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0: 와,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1: 네.
0: 그런데 이게 왜 아래로지?
1: 맞아.
0: 이게 왜 아래로일까?
1: 계속 아래로 가서?
0: 응? 아! 역시나 음악 대장면. 재밌는 놀이가 생각났어.
1: 뭔데요?
0: 나를 따르라. 짠! 어? 저건 뭘까? 내려오네?

0: 깜빡 속았네. 하지만 재미있었어.
1: 어? 지희랑 정엽이가 어디 있지?
2: 아니야.
0: 자, 여기서 아래로 스프링을 내려보낼게. 얘들아, 여기서 잘 봐. 그리고 정엽이랑 지유가 이 스프링을 잘 받아줘. 자, 스프링을 아래로 내려보낸다.

0: 오, 스프링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우, 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 지유야, 미스터 잘 받아. 재밌지? 봐봐, 한 번 더 할게. 스프링을 아래로 아래로. 어떻게?
1: 아래로 아래로.
0: 좋아. 갑니다. 이것은 스프링인가 에벌레인가? 아, 좋았어. 잘했어. 재밌지?
1: 네.
0: 이거 해볼 사람?
1: 네.
0: 알았어. 근데 여기에 살 수 있겠어? 이걸 아저씨밖에 못할 것 같은데.
1: 이거 올라가면 되죠.
0: 근데 여기 밟으면 이 박스가 망가질 것 같은데.
1: 안 돼.
0: 그러면 어떻게 할 거?
1: 몰라요.
0: 괜찮아. 아저씨가 목마 태워주면 돼.
1: 좋아.
0: 오케이, 하이파이브. 자, 가봐. 자, 간다. 하나, 둘, 아, 도와줘. 아, 그,
1: 아, 그,
0: 그라,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아, 됐다. 자, 그러면, 정엽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야.
1: 네.
0: 자, 그러면, 정엽이 준비됐어?
1: 네.
0: 준비됐어?
1: 네.
0: 간다.
1: 아.
0: 와, 와, 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1: 이야.
0: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정엽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떨어져. 답합니다. 자, 정엽이 한 번 더. 이렇게. 알았지? 시작!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잘했어! 와! 서고! 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일로 와. 오케이. 자, 그러면 지유도 한번 해보자. 지유는 귀여운 계단에서, 박스 계단에서 해보자. 여기 어때?
1: 네.
0: 너무 귀엽지? 자, 지유 준비됐어요?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시작. 아래로, 아래로. 한 번 더. 이번엔 여기서 해볼까? 시작.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성공. 잘 봐라. 아저씨 봐라. 잘 봐.
1: 제발 나한테 와.
0: 이쪽 뒤로 가 있어. 박수 준비해. 알았지?
1: 네.
0: 간다.
1: 나한테 와.
0: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하이파이브.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이 느낌 그대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공연 박스. 친구들도 색다른 느낌으로 들어봐. 아래로, 아래로, 공연 박스. 큐!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박스. 와, 오늘 잘 됐다.
1: 어? 어?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이 소리로 음악을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0: 어떤 박스지? 꼭 찾아내고야 말겠어.

0: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오늘은 바로 짠! 장단 도깨비?
1: 짜잔! 안녕하시오. 아, 우리 지유 아가씨 그리고 정엽 도련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소?
2: 네!
1: 오늘도 역시 큰 박스를 가져왔소이다. 짜잔!
2: 우와, 아저씨 목소리를 원래로 해요.
0: 알았어. 자, 아저씨가 직접 골라온 거야. 에헴. 자, 여기 서봐봐.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2: 몰라요!
0: 궁금하지?
2: 네!
0: 코뿔소가 들어있노? 자.
2: 야, 코뿔소네! 우리 도망쳐야 돼.
0: 여기에 장단 도깨비라고 써있어. 혹시 도깨비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2: 네!
0: 도깨비, 나는 6살 때부터 만나고 싶었었는데.
3: 어? 아저씨다! 하하! 아저씨다!
0: 어? 나 아저씨 맞는데?
2: 아, 도깨비인가 봐요.
3: 재밌는 뮤직박스! 재밌는 뮤직박스!
0: 뮤직박스도 맞는데? 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시죠?
3: 방망이 쿵더러러러 도깨비 쿵더러러러!
0: 우호! 도깨비? 방망이? 자, 그러면은 눈 감아. 자, 아저씨만 볼게. 난 본다 본다 본다. 눈 감아, 눈 감아. 빨리 열어드릴게요.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짜잔.
3: 아이고 아이고 답답했는데 박스 열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신이 난다 신이 나. 어? 친구들 반가워.
0: 반가워요. 도깨비 아저씨다 박스.
3: 어? 어? 아저씨다! 하하! 아저씨다!
0: 어? 아저씨다! 도깨비 아저씨다! 덩덩덩덩! 덩덩덩덩!
3: 어? 여기가 바로 소문으로 듣던 뮤직박스! 얼씨구 좋구나! 재밌는 뮤직박스! 우와!
0: 덩딱딱 쿵딱쿵 덩딱딱 쿵딱쿵.
3: 어? 나는 신나는 도깨비. 오! 장단도

0: 타라라라
1: 오 장단도깨비 아저씨 오. 정말 반가워요
2: 어? 어디요
1: 안녕
3: 방금 그 소리요 어. 우리 이쁜 지우 멋진 정엽이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2: 아이 좋

0: 같이 한번 따라해 보거라.
1: 예.
0: 덩덩 덩다 덩덩 덩다
2: 덩덩 덩다 덩덩 덩다.
0: 아유 잘하네. 자 이번에는 덩따다 쿵따쿵 덩따다 쿵따쿵 시작.
2: 덩따다 쿵따쿵 덩따다 쿵따쿵.
0: 아이고 이거 천재들이네. 자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이번엔 좀 어려울 수 있어.
1: 네.
0: 덩 기덕쿵 더러러러 쿵 기덕쿵 더러러러
2: 시덕 덩 기덕쿵 더러러러 쿵 기덕쿵 더러러러.
0: 와 잘했어요.
3: 도깨비 아저씨 그러면 재미있는 소리 좀 더 들려주세요.
0: 아우 그럴까?
1: 네.
0: 박수 소리가 작네. 신이 난다! 얼쑤!

0: 우와, 아니 어쩜 이렇게 재밌는 장단을 잘하세요? 궁금해요?
1: 네!
0: 그럼 우리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애로와 퉁퉁. 노랫말은 기가 막힌데 이거 참 맛이 안 나는구만. 그래, 소리를 찾아봐야겠어.

쿵떡 쿵떡 덩떡 덩 쿵떡 얼씨구. 오호 덩따따 쿵따쿵. 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래 바로 이거야.

도깨비잖아. 아이, 걸음아 나살려라. 에? 뭐가 지나갔지?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가서 이 멋진 곡을 자랑해야겠어. 뮤직버스 친구들, 공연 박스에 많이 많이 놀러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어라 키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2: 순한 킹킹.
3: 식물엔
2: 덕분말.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Here is the chicken.

the seizures.

0: Oh, no.
1: Pink color? No.

0: Let's sew them together. Yeah.
1: Part.

0: Wow, it's our friend's room. Look carefully. One part of the room is missing. Which part is missing? The answer is number one. Everyone did a really good job. Well don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0: 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김홍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같이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진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Oh, my sock. Where has it gone?
1: Doggy? Hey, doggy.
2: Hey.
1: Huh? What's this? It's your sock. Mr. Kitty. Put your socks on.
0: Oh. Oh. Oh. Doggy. Aww.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 스타!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호호호호,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 할 거예요. I'm going to make a delicious rice dish. Not just rice, but also dumplings. 네, 만두, 밥, 오믈렛. We're making omelette with dumplings and rice.

today's ingredients. 네, 우리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먼저 비 얇은 고기 만두. 아주 얇은 반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고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Yes, these are thin-skinned meat dumplings. 그리고 밥. Yes, we have cooked rice. 돈가스 소스, 영어는 돈가스 소스. We have eggs, 달걀, 생달걀이요. We have salt, 소금, dried parsley, 건 parsley, ketchup, 케첩, 후추, black pepper, and 우유, milk. 응? 우유? 우리 우유 쓸 거요? 만두 덮밥 오므렛은 우유 쓸 거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So, what do we do first? We cut the dumplings. 네, 우리 만두 잘라요. 가위 쓸 거예요. 오, 이거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요리했을 때 가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한국 왔을 때 가위들 아주 아주 훌륭해요. They're very useful when we cook. We can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잘라요. 오케이, 오 예쁘다. 우리 너무 크게 안 해드려요. 우리 작게 잘라요. Oh, can you see the thin skin? 그 얇은 피 볼 수 있어요? 네. 이 피는 아주 얇다. 그래서 맛있어요. And one more. Cut. Cut. Cut. Cut. Cut. Three dumplings all cut up. 우리 만두 세 개 다 잘랐어요. We don't need to chop anything else. 우리 다른 것은 안 잘라도 돼요. We can start cooking. Right now. Let's add a little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필요해요. 어, 이거 보세요. It moves very quickly. That means the pan is ready. And we add our dumplings. 우리 고기 만두 들어가고. 어. Can you hear that sound? 지글지글. 어, 소리 너무 좋아요. 이거 중불은 1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어, 이거 보세요. 벌써 그 누릇한 색깔이 나와요. We're already getting golden brown. 오, 아주 좋습니다. 1분 정도 다 했고, 이제 밥을 넣을 수 있어요. Let's add in our cooked rice. We have to break up the rice. 우리 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어, 냄새도 좋고, 이제 그 고소한 밥 냄새, 그리고 고기 냄새도 나오고. 2분 정도 요리했어요. Now, after 2 minutes, we add

0: stir around. 아, 벌써 케첩 냄새 막 올라가는 거예요. Why do we add ketchup? 우리 왜 케첩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 토마토 맛도 있고 바짝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오, 잘 어울려요. 그리고 특히 오믈렛 먹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케첩 되게 좋아요. Yeah. Now we're going to put it in a bowl. 이제 우리 볼에 넣을 거예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조심해요. We put it in like this. 우리 밥 그리고 만두 그리고 케첩도 이 볼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꽉 찰 거예요. We fill it up to the top. 우와, 어, perfect. 완벽했어. 오, 이 정도 완벽해요. And we press it down. 네,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press down 이렇게 지금 그 힘이 섰을 때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So we put the plate on top. And one, two, three. 오. 아주 예쁜 반동그라미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심해요. 두꺼워요. One, two, three. 아하! 우리 예쁜 만두밥 나왔습니다. Now it's time to make our omelette. 이제 omelette 만들 거예요. We need to crack two eggs. That's one. That's two. And we whisk.
1: 폭 써도 돼요? 위스크 써도 돼요? 젓가락 써도 돼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0: We whisk it together like this. 달걀 프라이 안 만들어요. 우리 옴렛 만들어요. 그래서 잘 섞어요.

벗겨서 해야 돼. We have a pinch of salt. 우리 소금 조금. And a pinch of pepper. 후추 조금 들어갈 거예요. Now we're ready to cook. We have a pan. 네, 우리 프라이팬 있어요. And we need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도 필요해요. Let's put in the oil. 제 생각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숟가락 정도. Now we can add the egg. 저 오늘은 요리하면서 젓가락 쓸 거예요. We put in the egg. 네, 우리 달걀 믹스 넣습니다. 우리 scrambled egg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안 만져드려요. But now it's going to look even better. 이제 우리 진짜 멋있는 오믈렛 해볼 거예요. 풀 아저씨 회 오리 오믈렛은 도전! 오케이. 등 그리고 풀 조심해요. 다치지 마세요. Don't hurt yourself. Little more. 오케이. Oh, I think I did it. 제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몰라요. 왜냐면 우리 밥 위에 넣어야 돼요. We have to put the omelet on the rice. Are you ready? Okay. Slowly. Slowly. Slowly. 아주 천천히. And... I did it! 성공했습니다! Oh, look, look, look, look, look! We need to make the sauce. 마지막으로 우리 돈가스 소스 만들 거예요. 이거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돈가스 소스예요. We put in our 돈가스 소스. And we put in our milk. 우유도 들어가고. 아주 간단해요. It's very simple. We just stir it together. It smells delicious. 오, 색깔들이 보세요. 마블처럼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I think it's done. And now we put the sauce around the omelet. Like this. And we pour and turn the plate. Slowly, slowly pour and turn the plate. Oh, that's enough, I think. One last thing.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 위에. It's all done. Look, my omelette with dumplings and rice. 네, 우리 만두밥 오믈렛은 완성됐습니다! Now it's tasting time! 맛보기 시간입니다. 오. 우리처럼 춤추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맛있어요. 만두 들어갔을 때 한 레벨 업이요.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얇은 비 고기 만두 말고 우리 다른 만두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야채 넣어도 돼요. 그리고 고기 넣어도 돼요.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네, 만두밥 오믈렛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을까? Come back soon for something more delicious. Bye-bye.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엔
0: 순한 킥킥.
2: 줄무랑
0: 덥덥한 말
3: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아휴.
1: 표정이 많네요.
2: 아, 그렇군.
0: 어?
3: 이 비용을 받으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
2: 어? 어?
3: 에휴. 그 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0: 괜찮니?
1: 우와, 홍기민이다.
2: 우와, 홍기민.
3: 잠시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전TV 리포터 홍영입니다. 저는 지금 번개맨이 안전사고에서 시민을 구해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개맨, 오늘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베란다에 물건을 두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물건이 떨어져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맞아요. 제가 다칠 뻔했는데 번개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번개맨.
0: 천만에.
3: 네, 우리 어린이를 구한 번개맨을 위해서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4: 번개맨.
5: 번개맨과 함께하는 특집 토크쇼 안전천재 번개맨.
6: 안전 충전.
5: 주점을 통해 선발된 시민 여러분들이 번개맨과 함께 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소중한 기회. 안전천재 번개맨,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우리가 이 프로에 초대했다는 말이지?
1: 응, 번개맨 또 만난다니 정말 신나.
8: 전 저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안전천재 번개맨 행제.
1: 그가 왜요?
8: 왜라뇨? 안전천재는 번개맨이 아니라 우리 곰철수님 아닌가요? 아니, 철수님이 번개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번개맨은 날 수 있는데 철수님은 날 수 없는 거. 번개맨은 번개 파워 쏘는데 철수님은 아무 파워 없는 거. 번개맨은 멋진 옷이 있는데 철수님은 겨우 털옷인 거. 뭐 그 정도.
9: 번개맨과 저, 이것도 비교해 주셔야죠. 누가 더 안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나?
7: 그야? 당연히 번개맨이 더 많이 알겠지. 그래도 철수님도 많이 알걸? 번개맨도 만만치 않을걸?
9: 자, 이제 번개맨 만나러 가자.
1: 우와, 철수님도 가시는 거예요?
9: 물론. 번개맨과 나, 누가 진짜 안전천재인지 증명해 보이겠어.
10: 야호! 가자!
7: 안녕하세요!
8: 그래요! 잘 다녀와요! 올 때 번개맨 사인도 받아오고요!
1: 재밌겠다.
9: 이런 곳에 오면 늘 확인하는 게 있지. 바로 비상구의 위치. 만약 이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저 비상구로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11: 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탠바이. 큐.
1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크쇼 안전천재 번개맨의 진행을 맡게 된 디필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다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13: 안전천재 번개맨.
12: 오, 오, 박수.
14: 예, 반갑습니다.
15: 안녕하세요.
14: 네네,
15: 안녕하세요.
12: 네, 앉으세요. 네네. 아우, 네, 아우,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14: 감사합니다.
12: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14: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9: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12: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0: 다면 우리의 번개맨이 정말 안전천재인지 간단한 안전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1: 저 이거 TV에서 봤어요.
0: 예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실종 사고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2: 정답!
0: 저기, 아, 이 문제는 우리 그 번개맨님께 드린 문제인데요.
3: 아, 주제를 모를 수도 있잖아. 왜 저래, 어?
2: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 자리에 멈추기입니다.
0: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은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입니다.
2: 예스!
0: 와! 정답입니다.
4: 잘했어요, 곰돌이 친구.
2: 이제 시작인걸.
0: 아, 네. 자, 다음 퀴즈는요, 식품 안전 퀴즈입니다. 자,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물음표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2: 정답!
0: 저기 죄송하지만 이 문제도 우리 번개맨께 드리는 문제라서.
2: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소비 기한을 확인합니다.
0: 소비 기한이요? 저기 그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3: 왜 그런 거지? 왜 저래?
0: 소비 기한을 확인해요. 정답입니다.
5: 잠깐 끊고 할게요.
0: 아, 예.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2: 아니 왜요?
0: 아니
2: 왜 그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저 몰라요.
0: 아니 번개맨님께서 맞추셔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아
0: 네.
2: 아니 놓으시라니까.
6: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2: 네? 아니 왜?
6: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히시면 어떡해요?
2: 아니 제가 안전 천재인 게 잘못입니까?
6: 안전 천재? 일단 여기 계세요.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2: 아니 저기요. 아 잠깐.
7: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그냥 다시 앉을게.
2: 네.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수화기! 수화기! 왜 안 열리지? 저기요! 누구 없어요?
0: 아이고, 그분 가셨죠? 아우, 다행이다, 진짜. 자, 다음은 안전초성 퀴즈입니다. 잘 보세요. 자, 비읍, 이응, 이응.
3: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탄 내가 나는데? 그러니까, 탄 냄새.
0: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외치죠? 비읍, 이응, 이응! 비읍, 이응, 이응! 과연? 이 비읍 이응 이응 무엇일까?
8: 정답은
2: 불이야!
0: 또
2: 불이야!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십시오. 빨리! 어?
0: 저 곰이 좀
2: 이쪽으로.
3: 불이라고? 진짜 불이야? 진짜 불이야?
0: 진짜 불인 것 같은데?
3: 불이야!
0: 불이야! 불이야!
2: 자, 비상구는 불이야! 저쪽입니다. 밀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0: 수화기!
2: 창고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창고 문이 안 열려요.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립니다.

0: 안 돼!
1: 어디 가요?
0: 창고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요, 일어나요. 불이 났어요. 가야 돼요. 떠서 이걸로 맞고.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밖이에요.
2: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큰 불은 아니니까 작은 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그쪽에 불이 났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3: 제가 한 건 연기를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2: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죠. 주변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는 거. 그때 아파트에서 화분이 떨어질 때 제가 어떻게 알고 출동했을까요?
0: 안 돼! 그러다 화분이!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4: 요즘 핫초코 가게 손님이 없네. 손님, 손님이다, 손님.
5: 안녕하세요. 핫초코 한 잔 주세요.
3: 네, 핫초코 한 잔이요.
5: 잠깐. 거기 말고 여기 한 잔.
4: 우와, 엄청 큰 잔이네요.
3: 손님, 여길 한번 봐주시죠. 자,
5: 핫초코는 하루에 한 잔만? 한 잔 맞잖아요.
3: 핫초코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5: 됐어요. 내가 핫초코를 얼마나 마시든 내 마음이지. 다른 데 가야 돼.
3: 손님.
4: 손님. 여기 다른 핫초코 가게 없는데.
6: 아니에요. 있어요. 옆에 새로운 핫초코 가게 생겼어요.
4: 에이,

0: 거기 지금 손님이 엄청 많아요.
1: 이런. 그래서 우리 안전 초코 핫초코에 손님이 없는 거였군요.
0: 그러게요. 어떻게 아출스는?
2: 어떡하긴. 손님이 없으니 여유롭게 핫초코 한잔 해야겠군.
1: 안 되겠어요. 그 두근두근 핫초코에 왜 손님이 많은 건지 이 곰통령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군. 두근두근 핫초코.

0: 저 핫초코 한 잔 주세요.
1: 와우, 맛있는 건 많이 드셔야죠. 잠시만요.
2: 손님의 요구에 충실히 응대하는 저 서비스 정신, 곰철수님과 비교되는군.
1: 여기요.
0: 어, 감사합니다, 고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주문하시겠어요?
2: 네, 저 핫초코 한 잔.

0: 초코 한 잔 진하게 타드릴까요?
1: 아, 예, 예. 좋죠.
0: 진해져라, 진해져라. 자, 진해져라.
1: 아유, 아, 감사합니다.
0: 또 오세요.
1: 아, 좋아. 어떤 맛이길래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럴 수가.
2: 안전.
3: 비상! 비상! 비상이야! 비상! 아니,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닙니다! 내가 두근두근 핫초코를 마셔봤는데 말이죠!
4: 아, 어때요?
3: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진하고 달콤해요!
4: 어떡해. 아, 거기 사장님은요? 거기 사장님, 출신님보다 더 친절해요?
3: 거기 사장님이요? 뭐야, 갑자기 왜 가슴이 두근대는 거지? 설마 내가 코 사장을 좋아하게 된 건가? 안 돼! 코 사장은 우리의 적이라고! 안 돼!
4: 어?
2: 어? 어?
4: 콩 사장님!
2: 뭐야? 무슨 일이지?
5: 안전 초코와 초코보다 더 맛있을까? 그러게, 궁금하네.
0: 다음 손님! 100번째 손님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5: 우와.
0: 100번째 손님께는 두근두근 음료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5: 우와,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먹고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5: 네, 가자.
6: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세요. 아, 네.
3: 어느새 이곳에 또 와버렸다.
0: 어머, 또 오셨네요.
1: 어? 아, 예, 그게.
0: 아주 진한 핫초코 한 잔 더 드릴까요?
1: 허, 좋죠.
2: 두근두근 핫초코가 아주 진하고 달단 말이지.
4: 네, 출수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러다 우리 핫초코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2: 가만! 이 소리는?
0: 자,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0: 곰통령님.
1: 철수님.
0: 곰통령님, 지금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대죠?
1: 들켰군요. 제가 고사장님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몰라잉.
0: 아니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대는 게 아닙니다. 곰통령님 심장이 두근대는 건 바로 이 핫초코의 카페인 때문이죠.
1: 카페인?
2: 저기요. 여기 핫초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마시고 나니까 막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것 같고. 네?
0: 카페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핫초코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한 건데.
3: 어떻게 무슨 일이야?
0: 119에 연락하세요. 빨리.
3: 119. 어떻게 해요?
1: 카페인 무서운 거였네.
0: 응급 조치를. 이봐요, 들려요? 저기요, 손님.
1: 이걸 어쩌나.
2: 누군 누군 핫초코에서 이걸 다 줬다고?
4: 응, 같이 먹자.
1: 잠깐! 안 돼요. 그거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5: 커피, 핫초코, 콜라, 초콜릿, 녹차 쿠키, 에너지 음료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지. 아,
2: 커피에 카페인 있단 말은 들어봤는데.
5: 약간의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지. 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할 경우 가슴이 두근대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0: 잠을 자지 못해 아주 괴로워지지. 그래서 어린이는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 물론 핫초코도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되고.
1: 조금 핫초코 이제 못 가겠다.
2: 그러니까. 아, 저희 핫초코 두 잔 주세요.
0: 두 잔이요? 알겠습니다.
3: 역시 두근두근 핫초코보다 우리 안전초코 핫초코가 더 건강한 맛이죠.
1: 네, 그리고 두근두근 핫초코 문 닫았대요.

0: 아유, 으이차. 내 사랑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다니.
1: 두근두근 하초코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던 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나친 카페인은 몸에 해롭다는 사실 명심할게요. 그럼 이만 주인장 올림.
0: 결코 잊지 않겠소, 고사장. 아,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도 안전 좋고 하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야, 초코동에 사시는 김나모님의 신청 사연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알려드리죠.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0: 되는 카페인의 양은 어린이 몸무게 1kg당 2.5mg. 몸무게가 20kg이라면 하루 동안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50mg 이하인 거죠. 이 어린이가 오늘 콜라 한 캔과 초콜릿 한 개를 먹었다. 그럼 더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근두근한 하루. 아,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신이 나서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자, 다음 사연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엔
0: 순한 킹킹,
2: 식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려요. 안전 좋고 하 좋고 오늘은 초고동에 사시는 이하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하영님, 땡큐. 그런데 공통령님도 안전사고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죠?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베스트 3. 먼저 3위, 곰통령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0: 안녕하십니까.
1: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온 곰 동령.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벌로 출신 스타 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아이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2: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0: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2: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0: 야, 손이요? 할 수 없이 손을 씻는 곰통령. 하지만 하기는 참. 에이, 됐다. 깜짝이야!
2: 물로만 씻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0: 그런데 곰통령이 손 씻으러 다녀온 사이

0: 이렇게 어린이들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2: 마카롱
0: 아니
3: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0: 예뻐라
3: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0: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4: 좋아 그 후로 저는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답니다
0: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2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곰통령 어느 날 빵집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된 곰통령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하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곰통령은 빵집을 찾아 길을 헤매는데 그때 도통 모르겠군
5: 어디 길 찾아요?
0: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 빵집이요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고 해서
5: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0: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1: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고
0: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1: 벌써 다 왔군요.
0: 내가 내려줄게요.
1: 괜찮으냐?
0: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1: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0: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1: 예?
0: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1: 뭐요?
0: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은 이제 내려가요.
1: 안 돼. 잠깐. 철수님!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그래, 풀어줘!
0: 왜 화를 내고 그래요?
1: 곰통령사님!
2: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1: 예, 전 괜찮습니다.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0: 이손 치워요, 나! 아저씨, 뭐라고?
2: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1: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3: 그날 이후 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죠.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1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곰통령! 놀이공원에 간 바비를 부러워하는 곰초이와 수아!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예! 예.
4: 근데 우린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5: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4: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3: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5: 앵무새 인형?
3: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4: 근데 이게 무슨 동물을?
5: 그러게.
4: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3: 그쵸.
5: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 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3: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5: 동민님 최고! 예!
4: 동민이 당근을 아직 잘 먹더라.
5: 부럽지?
4: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6: 그러게, 궁금하네.

0: 밥이다.
1: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0: 오랑우탄?
2: 곰초이와 수아가 오랑우탄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3: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2: 곰통령은 아이들을 찾느라 베란다 탁자 위에 올라서는데
3: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0: 허락하던 공통력.
1: 한낱 곰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아, 여긴 천국인가요?
2: 그렇게 곰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1: 어? 곰철수님!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 그 후로 저 곰통령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된다는 것.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4: 어서오세요. 어, 철수님 오셨습니까?
3: 어, 나왔다 조수.
4: 응? 어?
3: 청소는 잘 하고 있었나?
4: 이게 뭐지?
3: 별일 없었지?
4: 벌레 어? 철수님 어깨에 벌레 붙었어요.
3: 벌레? 응? 날 왜 따라왔냐?
4: 저거 손으로 잡다니.
3: 너희 집에 가.
4: 놀랐네. 근데 철수님은 어떻게 벌레 보고 하나도 안 놀라세요?
3: 곰초이, 내가
1: 아 깜짝아
3: 하고 놀라는 걸 본 적 있나?
4: 아니요.
3: 그럴 거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으니까.
4: 정말요? 그럼 무서운 걸 보거나 뭔가 나타나도요?
3: 물론이지. 만약 내가 놀라는 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곰시멜로를 다 줄 수도 있다.
4: 정말요?
3: 그 말의 뜻은 난 절대 놀라지 않는 강철심장 곰돌이란 거지.
4: 에이, 아무리 강철심장이라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놀라?
5: 진짜래. 자기가 놀라는 걸 보는 사람한테 곰시멜로를 다 줄 수도 있다고 했어.
6: 그럼 우리가 곰철수를 놀라게 하자. 그래서 그 곰시멜로 우리가 다 먹는 거야.
7: 오, 좋은 생각인데.
4: 근데 어떻게 출수님을 놀라게 하지? 아! 이건 어때? 뭐? 괜찮은데?
3: 네, 핫초코 두 잔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
4: 아, 다녀오세요.
3: 그래, 조수.

0: 에? 아니, 고릴라 달쓰고 뭐 하는 거예요?
1: 철수님을 놀라게 하려고요. 철수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얘들아, 가자!
0: 아유, 참, 그, 아, 별일이네. 어깨끼, 어깨끼띠, 어깨끼. 에이, 이러면 놀라려나?
2: 자, 여기가 맞나? 지하 101호? 핫초코 체크.

0: 뭐야, 저 고릴라들?
1: 아, 잘 잤네. 아,
2: 이제 출발해볼까?
3: 나 좀 무섭지? 아니, 전혀.
0: 어, 안 돼! 위험해! 비켜!

0: 어? 차 안에 사람이 있었네?
1: 이봐, 고릴라들. 그렇게 차 뒤에 숨어 있으면 위험하다. 차 뒤에 숨어 있으면 운전자가 너희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그러니 절대 자동차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알겠나, 고릴라들? 그쵸? 내가 이젠 고릴라들 안전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0: 아니, 근데 곰철수 고릴라 보고도 안 놀라던데?
2: 그러게. 작전을 바꿔보자. 좀 더 무시무시한 걸.
1: 나온 김에 장 좀 봐야겠군. 우유, 민트가루, 꿀, 딸기잼. 딸기잼 냉장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밀가루. 요즘 할 게 너무 많아.
2: 온다. 준비됐어?
3: 응. 준비됐어.
2: 출발!
1: 민트가루. 이거 있었지 않나? 어? 어? 어? 어? 어? 어?
2: 어? 어? 아싸! 놀랐지? 놀랐지?
1: 그래, 놀랐다. 킥보드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아서 놀랐다.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하는 건 귀신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게 된다고.

0: 다음에 또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탈 텐가? 두고 보겠다. 가봐. 하다하다 이젠 귀신들 안전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1: 뭐야, 공철수. 어떻게 귀신은 봐도 안 놀랐지?
2: 그니까. 아무래도 공시말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3: 아니, 최후의 작전이 남아있어.
1: 응? 어떤 작전?
4: 금값이 계속 오르는구만.
0: 혹시 이런 뉴스는 없습니까? 고릴라들이 동물원을 탈출했다거나 킥보드를 탄 귀신들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4: 그런 뉴스는 없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철수님을 놀라게 하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 저는 절대 몰라요.
0: 네?
5: 마지막 작전. 좀 있으면 철수님이 공원에 운동 가려고 이 길을 진행할 거야. 그때 우리가 외계인한테 붙잡힌 척 나타나는 거지.
4: 그러니까 그 고릴라들이 바로 곰초이랑 친구들인 겁니다. 이런, 날 놀라게 하려고 그런 장난을.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철수님은 이 얘기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0: 잠깐, 이 소리는? 안 돼! 위험해!
4: 아이, 철수님! 철수님,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0: 요 녀석들! 가자, 외계인들아. 차 다니는 길에서 위험하게 장난치지 말고. 너희들, 아주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골목 안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달려오던 자동차가 너희를 보고도 바로 멈추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2: 생각은 못했어.
6: 죄송해요, 철수님.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1: 근데 곰철수, 넌 어떡해. 고릴라, 귀신, 외계인 이거 다 보고도 어떻게 하나도 안 놀라?
2: 그니까 진짜 강철심장 맞네.
0: 뭐 생각해보니 나도 놀랄 때가 있긴 하더군. 바로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말이야.
6: 맞네요.
0: 그러니 앞으로 날 놀라게 하지 말도록. 아, 그리고 곰시멜로는 영원히 내 거다. 탐내지 마.
6: 철수님, 운동 잘하고 와요.
0: 그래, 간다. 조심해라, 꼬맹이들.
4: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맞나. 안녕하세요. DJ 통영입니다. 오늘은 초코동에 사시는 안미라님의 신청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씨엔 면요리가 땡기네요. 곰통영님도 면요리 좋아하세요? 그럼요. 짜장면, 냉면, 라면 다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면도 있습니다. 바로 주차된 차 뒤에 숨어있는다면 싫어하고요. 헬멧을 쓰지 않는다면 더 싫어하고요.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더 싫어합니다. 그럼 곰통영이 제일 좋아하는 면 요리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한다면 이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 맛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주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10화 초원에서의 추격전.
1: 이걸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2: 정말 대단해. 벌써 한 시간 넘게 저러고 있어.
3: 그리핀은 키게를 정말 좋아한다, 핑.
4: 루띠, 거기 탐지기 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1: 다 끝났어. 왜 고장났는지 분석은 끝냈어?
4: AI 그림 분석이 나왔는데 번개에 맞았을 확률이 높대.
3: 번개? 이렇게 건조한데 비가 온 거냐, 핑?
4: 아, 정난온이라는 구름 때문이야. 비가 오지 않아도 구름 내부에 뭉쳐있는 정전기가 번개를 만들어내거든. 아하.

0: 이게 뭐야?
1: 얘들아, 지금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2: 찹찹이잖아.
3: 옆엔 누구지?
2: 찹찹이 엄마 아빠래.
4: 뭐야, 안 보이잖아.
0: 얼른 비켜라, 핑.
3: 번개 같아. 카메라가 망가지게. 잠깐, 저건.
0: 저 붉은빛이 대체 뭐냐, 핑.
2: 찹찹이를 밀어냈어. 뭐야, 이게.
0: 저기 탈출했다, 핑. 야, 찹찹이 엄마 아빠가 잡혀갔다, 핑.
2: 캔디코, 이 다음 영상은?
1: 없어. 번개에 맞으며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아.
2: 영상에 찍힌 저 동물을 찾으면 찹찹이 엄마 아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캔디코!
1: 게레누크라고 두 발로 서서 높이 매달린 나뭇잎을 먹는 희귀종이야.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을 표시해서 보내줄게.
2: 좋았어. 바로 출발하자. 슈퍼탐사대 X!
4: 어디가 불편한가?
2: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우선 치료부터 해줘야겠어.
3: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접근하지?

0: 괜찮겠지?
1: 전에도 이렇게 위장해서 히트총을 찾아냈다니.
2: 로티, 준비됐으면 천천히 다가가.

0: 안녕.
1: 그렇지. 드론을 이용해.
0: 고마워.

0: 얘들아! 진정해.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 그래, 괜찮아.
1: 괜찮아?
2: 다리를 다쳐서 응급 조치는 다 해뒀어.

0: 다행이다.
1: 있지. 친구가 잡혀간 날 뭘 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어쩌지? 그때를 떠올리기가 너무 무섭나 봐.
0: 접접
2: 저

0: 자, 게레누크 이야기대로면 이렇게 생긴 괴물이 잡아갔다는 거지?
1: 어? 이건 드론이잖아.
2: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 어? 설마 그때?
4: 나? 바로 매드 코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드레인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5: 기억나, 그 바보 같은 얼굴. 그 녀석이 착착이 엄마 아빠를 데려간 거냐?
2: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5: 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친구도 꼭 구해낼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응.

0: 게레노크 DNA 코인 저장 완료!
1: 찹찹아 귀엽네.
2: 아이고 찹찹이의 능력은 대체 뭐였냐 핑?
3: 찹찹이에게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1: 뭐?
3: 찹찹아 아직도 매드코카와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
1: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나 봐.
0: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내면 되니까. 찹찹이 정체도 또 찹찹이 부모님이 계신 곳도.

0: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1: 조건?
2: 해냈다! 드디어 이 몸이 해냈다!
1: 슈퍼탐사대 X 강력팀! 정글에 감춰진 고대유적팀!
2: 잡잡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제1화 정글에 감춰진 고대 유적.

0: 경고. 해당 지역에 설정된 임무가 없습니다. 경고. 해당 지역에 설정된.
1: 뭐 하는 거야? 위험할 뻔했잖아.
2: 잡잡아.
1: 잡잡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잡잡아.
3: 잡잡아.
0: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열대 정글. 희귀종의 이름은 제규어입니다.
4: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체급 대비 무는 힘이 가장 강해.
1: 우와, 무서운데 멋있어.
5: 그런데 과자통은 어디서 난 거지?
6: 어? 저기 좀 봐. 건물처럼 보이지 않아? 저기서 가지고 온 것 같아.
1: 어? 정글 한복판에 건물이 있다고?
3: 혹시 동물들이 납치된 곳 아니냐, 핑! 어. 야.
1: 슈퍼탐사대 X! 첩첩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이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 생태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 아!

0: 온도가 높고 공기 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 열대 정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1: 얘들아! 어? 어? 테라피아에서 본 건물이야! 어?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지?
0: 예전에는 이 행성에 문명이 번창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2: 그럼 그때 지어진 건물이냐, 핑?
0: 글쎄.
2: 어? 핑? 뭐야? 아무도 안 사나보다, 핑.
1: 핑! 괜찮아.
0: 이게 뭐야?
1: 이건 꼭
2: 우와. 꼭 생명의 나무 같았다, 핑.
1: 가운데 동물은 찹찹이 같아 보였고. 이런 짓을.
3: 도대체 뭐가 걸렸다 했더니 이들이 여긴 왜 있어?
4: 레드포카 역시 너였구나.
3: 드디어 위대한 이 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군. 맞다, 이 몸이 바로 위대한 레드포카님이시다.
2: 차차차 엄마 아빠는
3: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
0: 역시 매드코카가 데려간 게 맞았어.
3: 오, 마치 같이 있었군. 너만 있으면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 세상이 시작된다.
1: 로티, 저 녀석 아무래도 찹찹이를 노리고 있나 봐.
4: 그건 절대 안 되지.
3: 건방진 녀석, 그 녀석을 이리 내!
1: 하트핑!
2: 하트!
3: 우와! 잠깐만! 안 돼!

0: 난 매드 쿼카를 쫓을게. 너희는 제듀얼을 구해줘. 응. 예. 거기서! 어?
1: 진정해. 널 구하려는 거야.
2: 비켜봐라, 핑! 어?
0: 어딜 도망가려고?
3: 저리 비켜! 말도 안 돼! 어떻게 빠져나왔지? 어? 안 돼! 내 매드 해볼까?
2: 야!
0: 다 끝났어! 그만 포기해!
2: 야!

0: 속이다!
1: 수건을 이룰 수 있다. 해냈어. 이 몸이 해냈다고.
2: 잡아.

0: 얘들아 미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렸네.
1: 아니야, 네 탓이 아닌 걸. 고마워 그리티. 어? 어?
2: 제규어가 구해줘서 고맙대.
1: 우리야말로 도와줘서 고마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0: 어? 어? 그런데 로티는? 어?
1: 눈앞에서 찹찹이를 놓친 게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어?
3: 어? 내 걱정해주는 거야?
1: 로티.
2: 괜찮아?
3: 응, 적어도 이젠 누가 범인인진 확실해졌으니까.
0: 응, 돌아가는 대로 난 매드포커 위치를 추적할게.
1: 나도 단서들을 다시 살펴볼게.
2: 나도 뭐든지 도울게.
4: 힘쓰는 일은 내게 맡겨라, 띵!
3: 어, 다시 구하자. 우리 친구를!

0: 제규어 DNA 코인 저장 완료. 이건 꼭
1: 얘들아. 어? 생명의 나무의 DNA 코인을 다 모으면 지구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했지?
2: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건 왜?
1: 매드코카가 찹찹이를 잡아간 이유랑 생명의 나무가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0: 뭐가 어떻게 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찹찹이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잡혀간 다른 동물들도.

0: 삽삽이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1: 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핑!
2: 이런! 검독수리가 캔디콜을 잡아갔어!
1: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0: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삽삽이를 찾아서!

0: 레드코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그늘에 싱싱
2: 야호, 여기서도 싱싱
5: 둥글둥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2: 재밌다. 잠깐 쉬자.
5: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2: 글자도 돌려볼까. 내일 또 놀자. 안녕
5: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2: 원더키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드디어 찾았다, 감염핑! 두 손 들고 가면을 벗어! 좋아, 그대로 꼼짝마!

0: 찬란한 벽 속으로 사라졌다고? 알았어, 하자. 치, 작전 실패야. 범인이 도망쳤어, 하자.
1: 감염핑은 지구와 왕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야, 차차.
2: 무슨 일을 꾸미는 거지, 라라?
3: 아직 알 순 없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얘들아! 다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어떡하지, 좋아?
2: 우리에게 더 이상 로미를 돕는 일을 맡길 수 없네, 방글!
1: 응?
4: 나머지는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우린 왕국으로 돌아가래, 미더.
1: 뭐? 갑자기 왜?
3: 보석 숲을 습격한 감염핑이 지구에서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녀석이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바로.
2: 그런데 얘들은 아직 보석 진입핑조차 다 찾지 못하고 있잖아, 나랑.
1: 더 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차차.
0: 이 정도론 왕립 진입핑 스쿨의 학생이라고 할 수 없어, 하자.
4: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어.
2: 보석 숲의 친구들은 우리가 직접 구하고 싶어, 방글.
1: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제발 부탁이야, 좋아.
0: 좋아. 전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하자.
5: 보여줘?
2: 우리랑 결어서 이기면 그 부탁 들어줄게, 라라.
1: 지금부터 우리와 3대3으로 세 가지 게임을 하는 거야, 차차. 너희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돼, 차차. 어때?
2: 알겠어, 좋아. 그 게임 할래, 방글.
4: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믿어.
0: 거기 한번 해보시지, 아자.
2: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 마카롱 만들기를 시작할게, 차차.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마카롱을 만드는 팀이 이기는 거야, 차차.
1: 마카롱 만들기? 우리가 유리의 방글. 그치만 만들어본 적은 없잖아, 좋아.
4: 걱정 마. 매일 먹는 거니까 가볍게 이길 수 있어, 믿어.
2: 준비, 시작.

0: 지고 있어, 비더.
1: 빨리 빨리 반지를 짜내자, 반지.
0: 아이, 저럼 안 되죠. 반죽이 단단해질 때까지 휘저어야 하는데 맞나? 아이고, 답답하구먼요, 맞나?
1: 이게 뭐야, 비더?
2: 자신 있다더니 실망이 큽니다, 바롬.
3: 이 게임은

0: 너희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어, 차차. 두 번째 게임은 외나무다리 건너기야, 차차. 상대의 방해를 물리치고 외나무다리를 건너서 상대편 쪽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거지, 차차.
1: 이번엔 절대 안 져, 믿어.
0: 준비, 시작!
2: 비켜라, 자! 너무 약하잖아. 다들 기합이 부족해 하자.
3: 또 지겠어, 쭈. 힘이라면 나도 자신 있어, 방글. 야!
4: 암자, 이 녀석 제법 센데.
1: 잘한다, 방글핑.
3: 그대로 밀고 나가, 좋아.
1: 내가 이길 거야.

0: 자신의 힘만 믿고 무작정 밀어붙이면 실수하게 된다고 하자.
1: 아저키팀 승리! 이번 게임은 균형 감각과 힘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는 거였어, 차차.
0: 우리가 두 게임 먼저 이겼어, 하자.
2: 남은 게임도 여러분에게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만, 바로.
1: 어때? 항복할래, 라라? 아직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방글! 항복 따윈 안 할 믿어!
3: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끝까지 하게 해줘, 좋아!
0: 알았어, 하자.
2: 이번 게임이 마지막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바롬.
1: 세 번째 게임은 상자 쌓기야, 차차. 제한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이 쌓아 올리는지를 겨루는 거지. 마지막인 만큼 마법을 써도 돼. 무엇보다 협동하는 게 중요한 게임이라고, 차차.
4: 얘들아, 화이팅!
1: 그럼 준비 시작! 위험해! 무너지겠어, 야랑!
5: 용기의 플래시!
2: 올바름에 파닥파닥!
3: 협동감이 대단해, 좋아!
1: 집사지
6: 우리도 간다!

0: 남은 시간 1분 30초!
1: 와! 야, 이번에도 지는 건가? 삐딱!
2: 아! 아니, 할 수 있어! 너희의 마법이 필요해, 방글!
1: 어떡해?
2: 잠깐 모여봐!
1: 방글픽 말대로 할게, 믿어!
2: 해보자! 우리의 힘을 모아서 좋아! 고마워, 얘들아! 개미들아! 도와줘!
3: 만만해졌고 아자.
4: 좋습니다. 지금처럼 보석 티니핑들을 캐치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바롬?
2: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 방글. 항상 건강해야 해, 좋아.
1: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할게, 믿어.
2: 모두 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해주려고 온 거였구나, 쥬.
5: 그리고 해핑에게는 조심하라고 전해줘.
4: 네, 걱정 마세요, 공주님.

0: 왕국이 된 하트로즈. 모두 모였느냐? 그대들은 나의 시종이 되어라, 공주. 넌 마차를 준비하고, 넌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오고, 넌 부채질 좀 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마차와 음료수와 부채질이 필요하다고, 공주.
1: 이제 왕궁으로 모시겠습니다.
0: 와, 이제야 나의 말을 알아듣는 시종이 나타났구나. 어서 안내하거라. 아, 색연필! 색연필 깜빡했다! 아, 지각이야, 지각!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 로미!
3: 로미는 정말 덤벙거린다니까, 쭈.
4: 어떨 땐 진짜 공주님 만나실 거 좋아.
3: 공주님 하니까 보석숲에 그 아이가 생각나네, 방금.
4: 혹시 공주님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던 그의 말이야?
5: 아, 되게 순진한데 마법의 힘은 엄청 강한 그 녀석.
3: 어? 그게 누구야, 쭈?
5: 아, 그게 누구냐면.
1: 공주님, 드디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6: 어서오세요.
7: 어?
1: 공주님 납시입니다.
3: 아, 아름답구나, 공주.
6: 너인 누구야?
3: 어?
8: 처음 보는 애들 같은데.
9: 혹시 로미 친구들이니?
6: 공주님, 전 당신의 왕자 준이에요.
3: 반가워, 왕자님. 난 공주핑이야, 공주. 어?
8: 이건 왕자인 제가 공주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3: 와, 아름다워라.
10: 자, 열어봐. 내 그리운 공주핑.
9: 공주님께 바치는 왕자의 노래예요. 다시.

0: 스님을 해치려다니 왕자인 우리 앞에선 어림없다.
1: 너희 뭐하는 거야, 쭉?
2: 어떡해. 벌써 공주핀이 마법으로 왕자가 되어버렸나봐, 좋아.
3: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노래를.
4: 그대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백성들인데, 공주?
5: 아무래도 어? 못된 마법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서 공주님의 마법을.
4: 그렇구나. 가엾어라. 그대들은 나의 시종이 되어라, 공주.
6: 우리는 공주님의 시종.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5: 공주님, 백성들이 구해내셨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4: 공주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소중한 나의 왕국은 내가 지켜낼 거야, 공주.
7: 응? 왜 가게 문을 닫았지?
4: 학교 다녀왔습니다.
6: 응? 공주님 만세! 공주님 만세! 공주님 만세! 공주님 만세!
4: 나의 왕국은 오늘도 평화롭구나, 공주.
7: 이게 무슨 일이야?
5: 공주님, 어? 저자는 못된 마법사요. 어? 저자를 공주님의 시종으로 만들어야 이 왕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맞구나! 못된 마법사!
7: 이 말썽꾸러기들, 누구한테 못된 마법사래? 어? 얘는 어떤 지니팬이지?
8: 공주님은 내가 지키겠어!
7: 어? 오빠! 왜 그래요?
8: 아니! 공주님을 지킬 왕자는 나야!
0: 그만, 그만! 공주님의 왕자는 나뿐이야!
8: 아니, 나도
7: 못생겨가지고! 오빠는 왜 그래요?
4: 다들 그만해요! 좋았어! 그대는 나의 시종이 되어라, 공주!
7: 오빠는 그만!
9: 저는 공주님의 시종.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4: 자, 나의 왕자님들 진정하세요.
10: 진정했습니다.
4: 이제 나의 왕국은 영원히 평화로울 거야, 공주.
5: 모든 게 순조롭고

0: 전 괜찮습니다. 다만 공주님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바닥 청소가 엉망이라 넘어질 뻔하셨잖아요. 청소를 제대로 안 한 저들에게 벌을 줘야 합니다.
1: 죄송합니다, 공주님. 좁은 자를 제가 제발 살려주세요, 공주님.
2: 와.
0: 공주님, 저들이 공주님에게 어울릴만한 왕자인지 시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래? 한번 해보거라.
0: 네, 들어라. 세상에서 제일 우아한 선물을 공주님께 주는 사람만이 진짜 왕자가 될 수 있다.
4: 어? 최고의 선물을 찾아오겠습니다.
3: 나의 왕자님들이.
5: 공주님, 밀크티를 가져왔습니다.
0: 잠깐, 혹시 모르니 제가 먼저 맛을 보죠. 이런 맛없는 차를 공주님께 주다니. 공주님을 배탈나게 하려는 게 확실합니다.
3: 세상에, 그럴 수가.
0: 공주님을 위해 당장 저 녀석들을 처리하겠습니다.
1: 공주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3: 저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이제 그만 풀어주어라, 공주.
0: 네, 다 풀어드리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너희 모두 다시는 이무션 왕국으로 돌아갈

0: 시간 지나긴 아직도 자기가 속았다는 걸 모르는군. 너도 함께 보내주지! 이제야 알다니! 뭐야! 어서 도망쳐!
1: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거의 다 된 거였는데!
1: 감염병! 대체 왜 이러는 거야?
0: 진정한 공채기 왕자네!
1: 거기서! 놓쳐버렸어!
2: 도와줘서 고맙구나, 공주! 그런데 그대는 누구지?
3: 난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롬이야. 우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은 돌아갈까요, 공주님?
2: 어?
4: 피리피리 캡처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0: 드리고 싶구나, 공주.
1: 가면핑은 어디 갔어? 가면핑 이 녀석!
2: 최고의 선물은 내가! 진짜 왕자는 나라고!
3: 웬 들꽃?
4: 너희 여기서 뭐하냐?
5: 이거 가지실래요?

0: 과누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감염핀의 정체는 대체 뭘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9: 예! Yeah.
8: 포켓몬 태그스타.
1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1: 또 졌네.
1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2: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3: 키키키키
14: 사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진동.
16: 얼굴엔
17: 순한 킬킬.
16: 식물엔
17: 덕분만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9: 아기 공룡이 된 탐험대.
20: 이건 뭐야?
21: 이건 셀타사우루스의 골편이야.
20: 골편? 오,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 같은 건가?
22: 고깔 모양 같이 생겼어.
19: 그럼 골편으로 몸을 보호한 거야?
21: 글쎄, 잠깐만.

0: 바비 나왔어. 바비 어디 있어?
1: 비비.
0: 어? 다들 어디 갔지?
2: 비바브를 부르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니지?
1: 아차, 이게 있었지.
0: 하나,
1: 둘, 셋. 비비.
3: 바비.
0: 그래, 나도 반가워.
2: 자, 그럼 이제 셀타사우루스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1: 응, 좋아.

0: 저기 공룡 등 위에 고깔 모양의 골편이 있어.
1: 설타사우루스 아니야?
2: 맞아.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0: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1: 그러게,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안녕, 핑.
3: 마침 잘 왔어.
2: 핑, 어떻게 된 일이야?
3: 어미 살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 살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일단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
1: 어미 살타가 새끼들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나 봐.
0: 어떡하지? 우리가 찾아줄까?
1: 그래, 렉스, 그러자.
2: 너무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이 어미 살타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을 텐데.
0: 그러게, 그럼 어떡하지?
3: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그게 뭔데?
3: 크렁, 크렁, 우린 살타사우루스다.
1: 크렁, 크렁.
3: 앤디, 그건 티라노사우루스지. 새끼 살타사우루스는 나처럼 귀엽게 해야지. 크렁, 크렁, 엄마, 엄마.
1: 아하, 크렁, 크렁, 살타사우루스예요.
3: 그렇지, 자, 다 같이.
1: 크렁, 크렁, 엄마, 엄마.
2: 살타사우루스는 온순하니까 가까이 가도 괜찮을 거야. 핑, 그럼 부탁할게.
3: 응, 여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찾아봐.
2: 알았어. 비바부,
1: 어?
2: 이 껍질 냄새 좀 맡아줄래? 새끼 살타들을 찾을 수 있겠지? 좋아, 가자.
1: 너 먼저 가. 나도 좀 무서운데.
0: 그럼 가위바위보 할까?
3: 아이, 내가 앞장설게. 크렁, 크렁.
1: 크렁, 크렁. 엄마, 엄마.
3: 크렁, 크렁. 우리가 왔어요, 엄마.
1: 으아, 또 나야.
0: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1: 우릴 진짜 새끼로 하나 봐.
0: 그러게.
1: 근데 난 좀 떨려.
3: 작전 성공.
0: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가자.
2: 비바보, 혹시 새끼 살타들이 이쪽으로 온 거야? 아이프, 같이 가!
1: 삐?
2: 아, 장난꾸러기들 여기 잠들어 있었네. 잘했어, 비비. 너희도 잘했어.

0: 더워. 잠깐만 벗고 있을게.
1: 안 돼. 그러다 들키면.
2: 혹시 들켰나?
3: 먹으라는 것 같은데?
0: 이 불을?
3: 우리 새끼 살타라고 생각하니까.
1: 자, 일단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3: 알았어.
2: 정말 맛있어요, 엄마.
3: 바비!
2: 바비!
4: 위험해! 엑스! 리드포! 변신! 슈퍼 개구리 발사!
2: 배불러.
0: 나도 더 이상은 못 먹어.
3: 근데 살타는 우리한테만 음식을 주고 먹지를 않네?
0: 안 먹어도 괜찮나?
2: 그러게.
0: 아우, 덥다.
2: 응? 우리 위해 그늘을 만들어준 거야? 엄마 살타도 뜨거울 텐데.
3: 그러게. 바람으로 식혀주자.
1: 응.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 자. 좋아. 엄마, 어때요? 시원하죠?
2: 우와, 진짜 엄마 같아.
4: 들키지 않게 바꿔야 해.
2: 저기 렉스가 왔어.
4: 안 돼.
2: 렉스, 여기야, 여기.
1: 우와, 렉스, 무사히 새끼들을 찾았구나.
2: 정말 다행이야.
3: 어떡해. 몸이 살다가 놀랐나봐.
2: 우린 너의 새끼가 아니고 쟤네가 진짜 새끼 살타들이야.
3: 봐봐, 너랑 다르지?

0: 나무가 쓰러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파 개구리 발사.
1: 살다 괜찮아? 다치진 않은 거야?
2: 오미 살타가 우리 구해줬어. 살타야, 정말 고마워.
1: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지.
0: 핑, 설마 우는 거야?
1: 아이고, 이게 누가?
0: 자, 새끼 살타도 찾았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지. 볼펜 안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 영양분을 저장해야 해서 볼펜 속이 비어 있었던 거야.
2: 낙타처럼?
0: 그렇지.
2: 아, 그래서 살타가 음식을 안 먹어도 됐던 거구나.
0: 그럼 정보도 수집했으니까 슬슬 돌아가 볼까?
2: 응. 우리 먹으라고? 고마워. 잘 지내고.
1: 넌 정말 좋은 엄마야.
3: 모두 아니야.
1: 나도 가.
0: 핑, 네 모습이 아직도 새끼 살타처럼 보이나 봐.
1: 안 돼! 나도 데려가! 난 포럼친다고!
4: 우와! 어미 살타랑 꼭 닮은 것 같아.
2: 그러게.
4: 소중히 잘 간직해야지. 오늘도 재밌는 탐험이었어. 렉스, 다음에도 잘 부탁해.
0: 얼마든지.

0: 얘들아, 너 놀러와.
1: 야호! 로봇 펭귄을 구하라. 우와! 어? 이건 펭귄 아니야? 우르르 행성에도 펭귄이 있다고?
0: 얘들아, 어? 그건 안트로포르니스야. 고대 펭귄이지.
1: 안트로포르니스? 근데 펭귄은 추운 남극에 살잖아.
2: 맞아. 여긴 얼음이 아니라 자갈밭 같은데?
0: 응.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도 있거든. 안트로들은 따뜻한 해안가에 살아.
1: 그렇구나.
0: 응.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우르르 행성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3: 당연히 가야지.
2: 고대 펭귄을 만나러 출발.
1: 유후!

0: 우와! 저기 봐! 펭귄들이야! 아니, 안트로포? 안트로니우스?
1: 안트로포르니스.
0: 맞아! 안트로포르니스였지?
1: 렉스, 귀여운 안트로들이 정말 많아.
2: 응, 펭귄처럼 무리지어 살거든.
1: 너무 귀여워.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0: 가까이 가면 되지. 가보자.

0: 뭐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봐.
1: 그러게.
2: 안트로는 경계심이 강해.
1: 그럼 안 되겠네.
2: 다른 방법이 있지.
0: 다른 방법? 우와, 진짜 펭귄 모양이네.
3: 시작해볼까? 이야, 로봇 펭귄 잘 부탁해.
0: 간다, 간다! 온다, 온다! 안트로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아.
1: 대답을 안 하면 들킬 것 같은데.
3: 그래서 이걸 준비했지.
0: 뭐야? 토모, 이건 양소리잖아.
3: 이게 아닌데.

0: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찾아가나 봐.
1: 맞아. 아까도 소리를 내니까 새끼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순식간에 찾아갔어.
2: 안트로포르니스들은 목소리로 소통하는 거였구나.
3: 도모양, 안녕.
0: 어?
3: 우와, 로봇 펭귄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야.
1: 어서와, 로키.
3: 저기, 도모양,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1: 나도 아직은 좀 어려운데.

0: 이건 좌우 앞뒤로 가는 손잡이고, 그리고 이건 소리 버튼이야. 안토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
1: 알았어, 걱정 마. 우와, 갔다 간다.
0: 어? 본부에서 연락이? 어, 잠깐만.
1: 좀 더 빠르게 가볼까? 로봇 펭귄 나가신다. 재밌다, 재밌다. 아, 실수. 들키진 않았겠지?

0: 로봇 펭귄은 수영 기능이 없는데?
1: 그럼 어떡해?
0: 아, 로키! 네 도움이 필요해! 로키, 좀 더 옆으로!
1: 옆으로?
0: 다시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조금 뒤로!
1: 뒤로?
0: 찾았어! 바로 거기야! 갈고리를 걸어봐! 이제 끌어올려!
1: 알았어! 으이차!
0: 어? 안 들어드려 본다! 어서 숨자!
1: 어? 로봇 펭귄이 왜 저러지?
2: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라고? 로봇 펭귄을 망가뜨렸다고?
1: 내가 실수로 바다에 빠뜨렸어. 그래서 안트로들이 로봇 펭귄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한 거였어. 미안해.
0: 걱정 마. 내가 다시 고쳐볼게.
2: 그래. 토모는 고칠 수 있을 거야.

0: 저기 좀 봐.
1: 푸테라노도냐?
2: 설마...

0: 럭키, 그물을 당겨!
1: 응, 알았어!

0: 정말 다행이야. 우와,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는 새끼 안트로포르니스 정말 감동이야.
1: 맞아, 하마터면 모두 위험할 뻔했는데 말이야.
0: 응, 진짜 용감해.
2: 자, 그럼 로봇 펭귄을 안트로 머리로 다시 보낼까? 럭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겠지?
3: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0: 고마워.

0: 로키 잘하는데.
1: 아, 이게 아닌데.
2: 로키 이게 뭐야?
1: 아, 잠깐만.
2: 정말 잘했어 로키.
1: 나 잘했어?
3: 응. 이제 로키에게 맡겨도 되겠는데.
1: 야호 신난다.
2: 토모가 만들어준 로봇 펭귄 덕분에 안트로포르니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자, 여기 카드.
0: 어? 이건 로봇 펭귄 카드잖아.
2: 정말?
0: 아니, 안트로포르니스야.
2: 앤디, 놀랐잖아.
0: 우리도 안트로처럼 걸어가 볼까?
1: 그건 로봇 펭귄이지. 안트로는 이렇게 걷는다고.
0: 렉스, 또 놀러 올게.
2: 응, 잘 가, 얘들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칸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속칸.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술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돌아온 또봇.
10: 그동안 정말 아쉽어요.
11: 왜 이렇게 꼭두 새벽에 가야 돼?
12: 아, 또 불평.
13: 공장장님, 우리 한수 잘 좀 부탁드립니다.
14: 잘 부탁드립니다.
15: 아유, 걱정 마셔요.
16: 네, 신기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도착 전에 공중전화로 연락하면 1분 내로 경계막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가시죠.
10: 부탁 좀 드려요.
13: 아유, 다녀오세요.
17: 공주야, 밥 먹자.
18: 여러분,
17: 아, 깜짝이야.
18: 새로운 세상이 어? 열리는 날이에요. 뉴 에멀드 1차 이 아파트를
17: TV가 왜 저절로 켜져?
18: 입주를 아, 뭐야? 그동안 많은 어? 분들이 뉴 에멀드의 뜨거운 관심.
17: 뭐야? 아, 정말 닥터 M이 이러는 거야?
19: 엄마, 뭐해?
17: 아니.
19: 어?
17: 어?
20: 아파트
18: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닥터엠의 로봇이 방문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7: 뭐라고?
19: 엄마, 폰 버려! 우리 지금 도망가야 돼!
21: 결국 한시랑 팝은 못 왔네.
22: 팝의 시뮬레이터는 효과가 없나 봐.
23: 야, 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근데 리무 박사님, 하체 토봇들 강화에 시간도 부족한데 팝의 시뮬레이터는 왜 그렇게 서두르셨어요?
22: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23: 아니, 내 말은 팝한테도 무슨 비밀 무기가 있었나 해서.
24: 비밀 무기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도 몸처럼 빨리 치료해야지 건강.

0: 게 좋거든.
1: 그건 그래. 응? 전화해야겠다.
2: 괜찮아?
3: 이거나!
2: 소리 내지 마!

0: 왜 안 봤지?
1: 어, 신 기사님.
2: 뭘 하는 거지?
3: 어, 중국집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0: 아, 일이 틀어진 것 같다.
4: 어. 전화가. 이젠 또봇도 못 불러.
5: 괜찮아, 얘들아. 또봇은 다시 올 거야. 오게 할 거야.
6: 최첨단 AI가 만들어주는 꿈같은 세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7: 어? 저게 아파트라고? 말도 안 돼.
8: 저건 통조림이야. 한 사람이 다 겨우 들어가겠어.
6: 둘째, 누군가가 소원을 이루려면 다른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는 세상에서, 아이는 학교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답니다. 뉴 에몰드 아파트는 상상의 세계니까요.
9: 상상의 세계에서 상상이 가죽하고 살랐고.
6: 정말 행복하겠죠?
8: 안 돼! 나도 애플 악마야!
5: 또봇, 제발 돌아와.
10: 거기, 어? 뭐 하는 겁니까?
5: 다들, 꽉 잡아!
0: 공중전화 더 찾으면 있을 텐데.
5: 어? 어? 열렸다!
11: 어? 어? 어?
12: 됐어!
5: 더블루!
12: 간다! 간다! 간다!
5: 더블유! 아이스 플래스트!
12: 아이스 플래스트! 저쪽으로 갈 길 바람이 들어지죠.
7: 설마 있는데 진짜 대도시가 난장판이야.
1: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8: 구해주세요.
7: 어? 로봇 실바? 어? 온다라.
13: 네, 트위버치 눈병.
11: 아, 백만 년 만에 눈병.
8: 됐어요.
14: 네, 닥터엠의 로봇들은 눈병 실드가 되어 있군요.
1: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5: 됐어요.
12: 마인드 세이버, 세트.
15: 안내. 잠시 대기해 주세요.
8: 테크다운 액션.
7: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13: 끝! 잡히겠어!
16: 언니, 우리 그냥 싸워요!
5: 이건 또봇이 아니야?
16: 네? 그럼 뭐야?

0: 대중 자동차를 위협하더니 제정신과 기상!
1: 와! 더블시다!
2: 박샘봄 더블시! 택시 조사반 도착!
0: 이렇게!
1: 다음!
3: 우주 경구!
4: 자노!
5: 우리 구하러 온 거야?
4: 응! 찾아서 너무 다행인 거야!
1: 응! 어? 어? 더 온다! 어? 얘들아! 빨리 캐리어 엔터!
5: 형사님!
6: 형사님, 어? 잠깐만요.
5: 샌! 저스 리벌버!
0: 리벌버!
5: 탑! 메탈 테라피 레벨 10!
0: 메탈 테라피 레벨 10! 앞판 부분은 떼어내겠다. 느낌표.
5: 붐! 불보라 붐!
4: 불보라 붐!
0: 에드온 스킬 에너지 밭!
2: 잘했어!
7: 자, 천천히.
0: 가장 위험한 저 아파트부터 없애야 함. 맞다, 그러더라고.
7: 시민들은 다 구조했다. 시작하자.
8: 네! 도모! 베트남!
9: SOS!
10: 헤미메탈!
8: 그레이트 6!

0: 욕심있게, 배짱있게, 기운차게, 뚝배기! 정의로운 민주,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세상!
1: 세포금자를 없앤다고? 안 되지.
2: 모두 겁먹지 마. 그래,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3: 백성 스파이크!
4: 세트!
3: 앵커!
2: 스플리터!
5: 울티마 트리!
3: 가자!
6: 팀과 합체됐어. 11번째야.
5: 내일 또 해보자. 12번째는 될 거야.
6: 소용 없어, 한수. 난 진짜 악당인가 봐. 이건 내 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며. 근데 이걸 켜면 꼭 닥터엠이 나타나서 같이 세상을 다스리제. 난 로봇 변신을 해서 물리치려고 하는데 닥터엠 얼굴에 M자가 빛나면 내 가슴에 M자도 같이 빛나는 거야.
5: 이거는 M자가 아니라 자동차 핸들이야.
6: 그래도 닥터엠이랑 같이 빛난다니까? 그러면서 꼭 합체가 된다고! 닥터엠은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해도 결국 본 모습이 나올 거래. 자기가 거울 속에 있는 다른 나라면서.
5: 응? 그건 어디서 많이 들은...
6: 에이!
5: 어? 팝!
6: 한수! 넌 날 지우면 안 됐었어!
5: 팝! 팝! 팝! 어디 갔어? 팝!
7: 대도시의 영웅들.
8: 쏘세요! 계속 움직이면서! 잘한다, 토보!
9: 그렇지!
3: 그레이트 6! 백성 포인트!

0: 됐어.
1: 엔진
2: 아, 조금만 있었으면 점심 먹고 탈출할 수 있었는데.
1: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3: 차나깨나 먹을 생각. 작템!
4: 엄청나군. 오늘 끝장을 보겠네.
3: 저 뒤통수! 안 되겠다. 한 대만 때리고 가자.
4: 카사장, 우리 전투할 상황이 아니야. 저 거대한 기체는
3: 뒤통수에 딱 한 방만!
2: 너희 같은 로봇이야! 반전 로봇끼리 이런 거야!
3: 안 돼! 이 멍청한 AI! 안 돼!
5: 여기까지인데요. 에너지가 부족해. 로봇, 너희는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면서 왜 날 방해하는 걸까? 모든 책임에는 권리가 따르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너희는 내가 설득하기에 늦은 것 같군.
6: 넘어지는 바람에.
7: 그래? 조심해야지. 돌아가자.
6: 한수, 나 돌아가도 다시 또봇이 되진 않을 것 같아.
7: 응, 알았어.
6: 미안해. 넌 내가 제트처럼 너를 지켜주고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길 원했을 텐데.
7: 팝, 난 나를 지켜줄 로봇이 아니라 친구를 원했어. 그리고 넌, 뭐지?
6: 닥터엠 로봇이야! 나 잡으러 왔나봐!
1: 저리 가!
6: 한수! 한수!
5: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적임자.
8: 팝이랑 한수야, 닥터엠, 그만둬.
5: 이번 합체가 영원할 거야.
6: 그냥 잡아먹기겠어.
1: 팝, 잘 들어. 넌
6: 한수!
9: 한수야,
8: 괜찮아?
9: 한수야, 괜찮아?
10: 잘했다, 세모야.
6: 이건 놔. 한수, 내 걱정 마. 나 폭 다시.
1: 팝, 안 돼!
8: 한수야!
1: 팝!
6: 팝! 합체됐어!
9: 안 돼!
1: 팝!
5: 완성이야. 마인드 코어의 힘이 내게 충만해 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무한한 에너지.

0: 갑자기 뮤지컬? 이것도 내 유머 집에 넣을 거야. 우린 운명의 또. 또 마음 멍멍지가 멍청.
1: 왜 저래? 뭐지?
2: 파비야, 파비 내 목소리 들었어.
0: 그럴 리가 없어. 밥은 나의 것, 내 말만 들려.
2: 파비가
3: 에너지, 내게 힘이 생긴다.
0: 애들 합체가.
4: 한수!
2: 파!
0: 나를 거부한 건가?
4: 아, 몰라서 물어? AI 성능 진짜 구려. 별로다. 아, 한수 말대로 12번째 성공했어.
2: 오빠, 내가 뭘 했어? 가자!
5: 응, 좋아. 한수야, 팝. 어? 세기술을 쓸 때다.
1: 어?
2: 역시 팝의 세기술이 있었어. 또 봤다. 마인드 채널!
4: 마인드 채널!
3: 고맙다, 팝! 내가 왔다!
6: 탈트라! 준비 완료!
7: 건강한 인류,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8: 영웅은 실수 없다! 명실가! 자!
2: 최시전!
7: 모터컨커!
2: 테트란 앵커!
8: 테트란 앵커!
4: 당겨!
0: 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 뿐이다!
8: 대도시의 영웅들! 대도!
9: 모두 고맙습니다. 죄송하고.
10: 할아버지.
1: 닥터엠을 변질시킨 건 박사님이 아니잖아요.
11: 그리고 결국 우리 또봇이 힘을 모아서 해결했잖아요.
12: 자, 이제 출발하시죠.
11: 제도시가 평화로워졌으니 한동안 또 한가하겠네.
12: 잘 됐다. 이제 너희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11: 에?
12: 특히 둘이. 제도시의 영웅도 좋지만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었어.
11: 아빠.
1: 맞아요. 저도 바빠서 문제집 10개 중에 9개밖에.
11: 야, 하나! 그만!
4: 아, 우리 이제 대도시에서 다시 살아도 되는 거야?
10: 오해도 풀렸고 모두 환영해 주시잖아.
13: 다 같이 대도시에서 사는 거야.
14: 고운 말 쓰면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줄무랑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드롭킥보드.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가죠.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난방구는 붙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뽀롱뽀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4: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준모란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싫어.
1: 응다가 다 먹을 거야. 응다가 어떡해. 지금 몇 시야?
0: 또 지각하면.

0: 미안.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지각! 좀 빌려갈게. 지각하면 저한테 안 되거든.
2: 헛발!
3: 정확히 말하면 21분째 빨간 신호. 초록 신호가 아니니 우린 건널 수 없어.
0: 고장.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고장. 야!
1: 초록 불이다.
3: 잠깐. 신호가 바뀌면 속으로 3초를 세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뒤 건너야 해.
1: 아, 정말 교양 없이.
3: 그러니까 뛰든 걷든 어차피 지각인데 말이야.
4: 드디어 지각쟁이들을 한 번에 잡았다. 자자, 지각생인 너희를 위해 준비한 벌은 바로 화장실.

0: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1: 집에 가서 뭐 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2: 이거 먼저 들어가.
1: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3: 변기는 하나씩 맞자.
1: 난 내 방 청소도 안 하는데.
2: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0: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라.
1: 아벨 타임 스타.

0: 어디 갔지?
1: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보험이었나 봐.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0: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1: 이제 식사가 날래.
0: 난 저녁 못 먹어.
2: 뭐지?
3: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4: 혹시 불만이

0: 미안 미안.
1: 아, 또 불러 너야.
0: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또? 지각! 좀 빌려갈게.
0: 버플.
1: 내 소중한 머핀들이.
2: 아, 미안 오렌지. 이번엔 그냥 갈게.
0: 대결인가?
1: 신호등 고장났잖아. 뭐라? 지금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3: 그게 기시감이라는 건데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0: 기야! 주룩불이다!
3: 잠깐,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3초. 어차피 늦었어.
1: 네가 먼저 들어가.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아,
3: 병기는 하나씩 맞자.
0: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1: 이 상황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3: 꿈이겠지.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1: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발럽이 나타난 것 같은데.
0: 뭐라는 거야?
1: 맞아! 응? 시계! 우리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0: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1: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맞다! 이제 저쪽에서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얘들아, 안녕. 아무래도 우리 시간 안에 갇힌 것 같아. 시간 안에 갇혔다고? 신호등 앞에 그림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 한자를 해줘. 우선 이래.
3: 아슬아슬한데. 이게 다 블랙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지?
0: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1: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2: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0: 이제 모두 생각났어.
1: 가자.
0: 하이야.
2: 옳았지. 펌핑은?
1: 아, 당연히 안 가져왔지.
0: 비켜 비켜 비켜.
1: 그린, 너 마법 복장이야.
0: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3: 오늘은 기필코 지각생을 잡아내겠어.
0: 늦으면 안 돼.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4: 블로브는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로브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0: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1: 높은 곳이라면 이 레드님에게 맡기라고.
0: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은
4: 일단 나는 절대 오래지.
0: 자, 얘들아, 시간 됐어.
4: 모두 각자.

0: 돌아왔어.
1: 뭐해? 이제 집에 가자고.
2: 그래. 빨리 와.
1: 예! 얘들아!
3: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 거야? 애들이야.

0: 않았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블루톡 스타.
1: 좋나 친 친구들.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2: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1: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정말 멋지지 않아?
3: 잘생겼다.
4: 야, 요! 체크라!
5: 저거 봐! 데니가 1등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4: 체크라!
6: 나도 신상폰 갖고 싶어.
7: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5: 깜짝이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7: 이 골동품은 뭐야? 빗발의

0: 뭐고?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1: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스타별 최대 두 개 예상된다. 퍼플러 하나, 너희 아빠별 하나.
2: 나중에 봐.
0: 좋아. 이번에 블루톡스타에서 꼭 신상분을 바꿔야 말겠어.
3: 퍼플. 혹시 블루백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4: 자자, 당장 휴대전화 안 넣으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 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5: 신상폰을 준대요.
4: 전화는 통화만 잘 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봐! 아직 쌩쌩하잖아.
0: 어? 커피폰 아니야?
3: 와, 저기 또 있네.
0: 고물폰 커플인가요?
4: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퍼플? 에이, 이 곰을!
6: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구나. 하늘과 땅, 어디서든 공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만다린 피쉬, 가거라.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개처를 빼앗아 하늘로 날아오르거라.
0: 이 정도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핑크스타 찍어줘.

0: 이젠 뭐야? 1등은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1: 그럼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0: 야, 너! 뭐야, 진짜!
2: 너 제정신이야?
0: 레드! 이건 반칙이지! 이 나이 때 찍으면 어떡해!
1: 우린 진짜 고생해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3: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0: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1: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0: 그렇지.
3: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야!
0: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라고! 잠깐! 기다려!
4: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이 고물딱지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게 아니잖아! 안 돼!
0: 머리 안 나오게 잘 찍어! 여기 여기!
5: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0: 힘들어.
1: 플래시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2: 야! 누가 오는데?
3: 어딨지? 여기 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건 뭐지? 이건 또 뭐야?
4: 얘들아, 블록이야. 우리 괴짜를 훔쳐가고 있어. 블록, 날 던져줘.
2: 버블 타임 스타!
4: 됐어! 버블 스타!

생각이 안 통하겠어. 가까이 가야 약점이 보일 거야. 오렌지, 조금만 참아. 블루, 그대로 전진해.

0: 지금이야! 날려줘! 으아!
1: 더블레인 펀치!
0: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1: 근데 순이빌 선생님은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지?
2: 기절하셨나봐. 괜찮으실까?
3: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2: 저건 내 전화기잖아. 전화가 바뀌었었나봐. 블루톡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게 했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4: 나도 안 할래.
3: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2: 우리 통일을 해.
1: 도블점이다!
2: 좋아,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지울래.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4: 스니피 선생님이?
5: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3: 2등도 대단한 거야.
2: 예! 2등이다!
6: 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2위로 뽑혔던 빌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우와, 진짜?
8: 에이, 별 차이도 없구만.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5: 이렇게 되면 2위였던 퍼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1: 축하해, 퍼플! 와, 진짜 1등이다.
3: 대단한데! 1등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
2: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

0: 남기려고 찍는 거더라고.
1: 그건 맞는 말이네.
0: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남겨볼까? 하나, 둘, 셋.
2: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천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3: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킬링,
4: 눈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수수비 가자.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킥킥.
2: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시내의 악몽.
1: 정말 대단하구나, 버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박수.
2: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철용사세요.
0: 이 황금 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 쎄 누구?
3: 화폐공주! 화폐공주!
1: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0: 신난다. 이제 넌 내 꿈을 이뤄야.
4: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가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0: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5: 레드빠! 레드 최고!
6: 그래, 그래.
7: 나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이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8: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9: 급식은 지겨워.
0: 맛있는 거 먹고 싶다.
10: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9: 아, 제발 한 입만.
4: 나도 먹어볼래. 나도.
11: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뭐야 레드, 너무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1: 뭐라고?
0: 아니
2: 안돼, 내 미모가.
3: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0: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4: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5: 공주님, 정치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마.
4: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6: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응?
7: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4: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어? 얼른 나와!
6: 어?
4: 왜? 아빠는? 어?
6: 글쎄, 어디 가신 거야?
7: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6: 그게 무슨...
4: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6: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dear.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나다니. 좋차라!

변신 완료! 절대 불빛

0: 아무리 없애도 다시 생겨나.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소리와 불빛? 네, 전화기 불빛. 이걸 이 띄워 쓰자.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0: 블랙 다이아의 심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1: 내 친구들은 안 돼.
0: 잡아라.
1: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0: 공주들이
2: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0: 프리즘 웨이.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2: 화이트 골드님!
1: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3: 그 보물 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1: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4: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1: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3: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4: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1: 잠이 안 올 것 같아.
3: 내일 보자.
1: 안녕.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0: 내가 너 진짜 폐한테 이를 거야. 공주님, 인형으로 저를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면요. 뭐야? 갑자기 이래.
1: 잔소리가 무척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 누가 새로 전화 본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2: 화풀의 첫날이 떠오르네.
1: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2: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아, 물론이지.
3: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4: 인어공주일 확률

0: 98%.
1: 담당에서 결투한대.
2: 뭐야? 아무도 없잖아.
3: 어딨지?
0: 자, 난 열등의 파란 불꽃, 해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누비시다.
2: 전 젤리핀이에요.
3: 반가워.
0: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3: 대장? 그런 거 없는데.
0: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1: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0: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1: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니야?
4: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0: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1: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3: 재밌겠다.
0: 좋아, 다 이겨주마.
5: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쉬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진행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1: 대결 시작!

0: 이렇게 불타오라!
1: 글루스!
2: 야, 진짜 멋졌어!
0: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잡았다!
1: 글루스!
2: 예! 이득이다!
3: 체면 다 구겼네.
0: 어이, 약골들! 일어나!
2: 너무 힘들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4: 불공평해.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0: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5: 가위바위보.
2: 오예.
6: 불안한데.
4: 엉뚱한 건 아니겠지.
0: 뭐? 춤 오래 추기? 아!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6: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4: 공주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0: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이래!
4: 가자! 재밌겠다!
6: 원, 투, 원.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0: 대체 왜 저래? 어?
1: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패배자가 되다니.
2: 잘 됐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3: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4: 블루를 찾아보자. 개차를 돌려줘야지.
5: 블루야!
2: 모두 조심해.
4: 어딨지?
5: 바벨바벨 바벨.
4: 내 포탈을 이용하다니.
3: 조금 느리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우리의 정보만 없는데?
2: 먼저 공격하면 되지.
3: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2: 퍼플,
4: 어?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2: 할 수 있어.
1: 이건 타임스타?
2: 블루, 여기 있었구나. 자, 네 레인보우 캐쳐.
1: 난 자격이 없어.
2: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1: 퍼플이?
2: 넘어왔다!
4: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2: 안 돼!
4: 버스가! 아이들이 위험해!

0: 몰라!
1: 이 약골들, 뭐 저런 거한테 밀리고 있어? 버블버블 사파이어 최!

자는 상대로군.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0: 그러니까.
1: 대단한데?
2: 좀 하는데?
0: 아, 맞다. 이거 블루판에서 나왔어.

0: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1: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블루 네 덕분에 잘 찾았어.
2: 버블,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3: 우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순하게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설.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굿소.
3: 클릭소. 얼마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5: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금.
13: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줄무랑
14: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키키키키.
15: 사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6: 남방구는 북방구와
1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표정이 많네요.
1: 아, 그렇군.
2: 어? 이 놈이 바래들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
1: 어? 어?
2: 그 다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3: 안 돼! 그러다 파문이 떨어진다고!

0: 괜찮니?
1: 우와, 홍기민이다.
2: 저는 안전TV 리포터 홍영입니다. 저는 지금 번개맨이 안전사고에서 시민을 구해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개맨, 오늘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베란다에 물건을 두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물건이 떨어져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맞아요. 제가 다칠 뻔했는데 번개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번개맨.
0: 천만에.
2: 네, 우리 어린이를 구한 번개맨을 위해서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3: 번개맨과 함께한 특집 톡쇼 안전천재 번개맨
4: 안전 충전
3: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 여러분들이 번개맨과 함께 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소중한 기회 안전천재 번개맨 많은 관심 바랍니다.
5: 우리가 이 프로에 초대했다는 말이지?
1: 응. 번개맨 또 만난다니 정말 신나.
6: 전 저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안전천재 번개맨 행책.
1: 그가 왜요?
6: 왜라니요? 안전천재는 번개맨이 아니라 우리 곰철수님 아닌가요? 아니 철수님이 번개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번개맨은 날 수 있는데 철수님은 날 수 없는 거. 번개맨은 번개 파워 쏘는데 철수님은 아무 파워 없는 거. 번개맨은 멋진 옷이 있는데 철수님은 뭐 겨우 털옷인가. 뭐 그 정도.
0: 번개맨과 저 이것도 비교해 주셔야죠.

0: 잘 다녀와요. 올 때 번개맨 사인도 받아오고요.
1: 재밌겠다. 그치? 응. 우와.
2: 이런 곳에 오면 늘 확인하는 게 있지. 바로 비상구의 위치. 만약 이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저 비상구로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3: 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2: 어? 야.
3: 네, 스탠바이. 큐.
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크쇼 안전천재 펑개맨의 진행을 맡게 된 김필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다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안전천재 펑개맨! 오! 오! 박수!
5: 예,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5: 네네.
6: 안녕하세요.
5: 네, 앉으세요.
4: 네네. 아우, 네. 아우,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4: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6: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2: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4: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번개맨이 정말 안전천재인지 간단한 안전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
6: 저 이거 TV에서 봤어요. 예스.
4: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실종 사고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2: 정답!
4: 저기, 아, 이 문제는 우리 그 번개맨님께 드린 문제인데요.
1: 아, 진짜 왜 모를 수도 있잖아. 왜 저래, 어?
2: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 자리에 멈추기입니다.
4: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은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입니다.
2: 예스!
4: 와!
3: 정답입니다.
6: 잘했어요, 곰돌이 친구.
2: 이제 시작인걸.
4: 아, 네. 자, 다음 퀴즈는요, 식품 안전 퀴즈입니다. 자,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물음표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2: 정답!
1: 어? 어? 어?
4: 저기, 죄송하지만
1: 어? 어?
4: 이 문제도 우리 번개맨께 드리는 문제라서.
2: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소비 기한을 확인합니다.
4: 소비 기한이요? 저기 그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3: 저기 죄송하지만 그 문제도
1: 왜 그런 거지? 왜 저래?
4: 소비 기한을 확인해요. 정답입니다.
2: 예스!
3: 잠깐 끊고 갈게요.
4: 아, 예.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2: 아니 왜요?
4: 아니,
2: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 놓으세요. 저 몰라요?
4: 아니, 번개맨님께서 맞추셔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2: 아니, 놓으시라니까.
7: 저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주세요.
2: 네? 아니, 왜?
7: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추시면 어떡해요.
2: 아니, 제가 안전천재인 게 잘못입니까?
7: 안전천재? 일단 여기 계세요.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2: 아니 저기요. 아, 잠깐.
7: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자, 다시 앉을게.
2: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0: 수화기! 수화기! 왜 안 열리지? 저기요! 누구 없어요?
1: 아이고, 그분 가셨죠? 아우, 다행이다, 진짜. 자, 다음은 안전 초성 퀴즈입니다. 잘 보세요. 자, 비읍, 이응, 이응.
2: 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째서 탄내 가는 건데? 그러니까
1: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외치죠? 비읍, 이응, 이응! 비읍, 이응, 이응!
3: 과연?
1: 이 비읍 이응 이응 무엇일까?
4: 정답은
1: 불이야! 또!
0: 불이야!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십시오. 빨리! 어?
1: 저 곰이 저
0: 이쪽으로.
2: 저 불이라고? 진짜 불이야?
0: 진짜 불인 것 같은데?
2: 불이야!
0: 자, 비상구는 저쪽입니다. 놀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1: 수화기!
0: 창고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창고 문이 안 열려요.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립니다.

0: 안 돼!
1: 어디 가요?
0: 창고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요, 일어나요. 불이 났어요. 가야 돼. 어서 이걸로 막고.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밖이에요.
2: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큰 불은 아니니까 작은 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그쪽에 불이 났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3: 제가 한 건 연기를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2: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죠. 주변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는 거. 그때 아파트에서 화분이 떨어질 때 제가 어떻게 알고 출동했을까요?
0: 안 돼! 그러다 화분이!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0: 요즘 핫초코 가게 손님이 없네. 손님이다.
1: 안녕하세요. 핫초코 한 잔 주세요.
2: 네, 핫초코 한 잔이요.
1: 잠깐. 거기 말고 여기 한 잔.

0: 손님, 여길 한번 봐주시죠. 자.
1: 핫초코는 하루에 한 잔만?
2: 한 잔! 맞잖아요.
0: 핫초코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2: 아, 됐어요. 아, 내가 핫초코를 얼마나 마시든 내 마음이지. 다른 데 가야겠다.
0: 손님.
3: 아유, 손님! 손님! 여기 다른 핫초코 가게 없는데.
4: 아니에요. 있어요. 여기 옆에 새로운 핫초코 가게 생겼어요.
3: 에이?

0: 지금 손님이 엄청 많아요.
1: 이런. 그래서 우리 안전 초코 핫초코에 손님이 없는 거였군요.
0: 그러게요. 어떻게 어쩔 수는.
2: 어떡하긴. 손님이 없으니 여유롭게 핫초코 한잔 해야겠군.
1: 안 되겠어요. 그 두근두근 핫초코에 왜 손님이 많은 건지 이 곰통령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군. 두근두근 핫초코. 아까 그 손님이잖아.
3: 아, 저 핫초코 한 잔 주세요.
4: 와우, 맛있는 건 많이 드셔야죠. 잠시만요.
1: 손님의 요구에 충실히 응대하는 저 서비스 정신, 곰철수님과 비교되는군.
4: 여기요.
5: 감사합니다, 고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히 가세요. 주문하시겠어요?
1: 네, 저 핫초코 한 잔.

0: 초코 한 잔 진하게 타드릴까요?
1: 아, 예, 좋죠.
0: 진해져라, 진해져라. 자, 진해져라.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1: 아유, 아, 감사합니다.
0: 또 오세요.
1: 아, 좋아. 어떤 맛이길래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럴 수가.

0: 안전, 안전.
1: 비상! 비상! 비상이야! 비상! 아니,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닙니다! 내가 두근두근 핫초코를 마셔봤는데 말이죠!
2: 어때요?
1: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진하고 달콤해요.
2: 어떡해. 거기 사장님은요? 거기 사장님, 출수님보다 더 친절해요?
1: 거기 사장님이요? 뭐야? 갑자기 왜 가슴이 두근대는 거지? 설마 내가 코 사장을 좋아하게 된 건가? 안 돼! 코 사장은 우리의 적이라고! 안 돼!
2: 공사장님!
3: 뭐야? 무슨 일이지?
2: 안전 초코 초코보다 더 맛있을까? 그러게, 궁금하네.

0: 당첨되셨습니다.
1: 우와, 우와,
0: 우와. 100번째 손님께는 두근두근 음료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1: 우와,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먹고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2: 네, 가자.
3: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세요. 아, 네.
4: 어느새 이곳에 또 와버렸다.
0: 어머, 또 오셨네요.
4: 예, 그게...
0: 아주 진한 핫초코 한 잔 더 드릴까요?
4: 좋죠.
5: 두근두근 핫초코가 아주 진하고 달단 말이지.
6: 네, 교수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러다 우리 핫초코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5: 가만! 이 소리는...
0: 자,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5: 안 돼! 곰통령님이 위험해!

0: 곰통령님.
1: 철수님.
0: 곰통령님, 지금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대죠?
1: 들켰군요. 제가 고사장님을 좋아하나 봐요. 몰라잉.
0: 아니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대는 게 아닙니다. 곰통령님 심장이 두근대는 건 바로 이 핫초코의 카페인 때문이죠.
1: 카페인?
2: 저기요. 여기 핫초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마시고 나니까 막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것 같고. 네?
0: 카페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핫초코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한 건데. 119에 연락하세요. 빨리.
3: 119. 어떡해.
1: 카페인 무서운 거였네.
0: 응급조치를. 이봐요, 들려요? 저기요, 손님.
1: 이걸 어쩌나.
4: 두근두근 핫초코에서 이걸 다 줬다고?
5: 응, 같이 먹자.
1: 잠깐! 안 돼요. 그거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6: 커피, 핫초코, 콜라, 초콜릿, 녹차 쿠키, 에너지 음료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지. 아,
4: 커피에 카페인 있단 말은 들어봤는데.
6: 약간의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지. 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할 경우 가슴이 두근대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0: 잠을 자지 못해 아주 괴로워지지. 그래서 어린이는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 물론 핫초코도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되고.
1: 두근두근 핫초코 이제 못 가겠다.
2: 그러니까. 아, 저희 핫초코 두 잔 주세요.
0: 두 잔이요? 알겠습니다.
3: 역시 두근두근 핫초코보다 우리 안전초코 핫초코가 더 건강한 맛이죠.
2: 네, 그리고 두근두근 핫초코 문 닫았대요.
3: 네! 아유, 내 사랑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다니.
4: 두근두근 핫초코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던 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나친 카페인은 몸에 해롭다는 사실 명심할게요. 그럼 이만 주인장 올림.
3: 결코 잊지 않겠소, 코사장.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도 안전초코 하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야, 초코동에 사시는 김나모님의 신청사연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알려드리죠.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어린이 몸무게 1kg당 2.5mg. 몸무게가 20kg이라면 하루 동안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50mg 이하인 거죠. 이 어린이가 오늘 콜라 한 캔과 초콜릿 한 개를 먹었다. 그럼 더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근두근한 하루. 아,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신이 나서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자, 다음 사연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우리 여행 가자.
9: 갑니다.
8: 그럼 여기 출발.
9: 뽀로로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10: 기내식입니다.
9: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10: 뽀로로떴다 비행기.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집중!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려요. 안전초코 하초코, 오늘은 초코동에 사시는 이하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하영님, 땡큐. 그런데 공통령님도 안전사고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죠?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베스트 3. 나 먼저 3위. 곰통령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1: 드글드글해.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0: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온 곰통령.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 볼로 출신 스타 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아이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1: 나는 이거.
0: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1: 아,
0: 손이요? 할 수 없이 손을 씻는 아이, 곰통령. 하지만 하기는 참. 예, 해줘. 됐다.
1: 아, 깜짝이야!
0: 물로만 씻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 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2: 깨끗해.
0: 그런데 곰통령이 손 씻으러 다녀온 사이

0: 그렇게 어린이들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2: 마카롱!

0: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1: 예뻐라.
0: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1: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2: 좋아. 그 후로 저는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2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곰통령. 어느 날 빵집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된 곰통령.
1: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2: 곰통령은 빵집을 찾아 길을 헤매는데 그때 도통 모르겠군.
3: 어디 길 찾아요?
1: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2: 아, 빵집이요? 아,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고 해서.
3: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1: 아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2: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고.
3: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1: 아, 벌써 다 왔군요.
3: 내가 내려줄게요.
1: 괜찮으냐?
3: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1: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3: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1: 예?
3: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1: 뭐요?
3: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내기곰은 이제 내려가요.
1: 안 돼.
0: 잠깐.
1: 철수님!
0: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1: 그래, 풀어줘!
3: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차!
1: 곰통령 살려!
0: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1: 예, 전 괜찮습니다.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3: 이사 치워요, 나! 아저씨, 뭐라고?
0: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1: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2: 그날 이후 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죠.
0: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1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곰!

0: 놀이공원에 간 바비를 부러워하는 곰초이와 수아.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예.
1: 근데 왜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2: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1: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0: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2: 앵무새 인형?
0: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이게 무슨 동물이에요?
2: 그러게.
1: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0: 그쵸.
2: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0: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2: 동경배님 최고! 예!
3: 비빔이 당근을 아주 잘 먹더라.
2: 부럽지?
1: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2: 그러게, 궁금하네.
1: 응? 어? 바비다.
4: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1: 오랑우탄?
0: 곰초이와 수아가 오랑우탄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야, 뭐야? 다들 어디 갔지? 곰통령은 아이들을 찾느라 베란다 탁자 위에 올라서는데.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0: 악하던 곰통령.
1: 한낱 곰 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여긴 천국인가요?
2: 그렇게 곰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1: 곰철수님!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 그 후로 저 곰통령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된다는 것.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4: 어서오세요. 철수님 오셨습니까?
3: 나왔다 조수.
4: 응?
3: 청소는 잘 하고 있었나?
4: 이게 뭐지?
3: 별일 없었지?
4: 벌레 철수님 어깨에 벌레 붙었어요.
3: 벌레? 날 왜 따라왔냐?
4: 자꾸 손으로 잡다니.
3: 너희 집에 가.
4: 놀랐네. 근데 철수님은 어떻게 벌레 보고 하나도 안 놀라세요?
3: 곰초이, 내가
1: 깜짝아!
3: 하고 놀라는 걸 본 적 있나?
4: 아니요.

0: 그럴 거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으니까.
1: 정말요? 그럼 무서운 걸 보거나 뭔가 나타나도요?
0: 물론이지. 만약 내가 놀라는 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곰시멜로를 다 줄 수도 있다.
1: 정말요?
0: 그 말의 뜻은 난 절대 놀라지 않는 강철 심장 곰돌이라는 거지.
1: 에이, 아무리 강철 심장이라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놀라?
2: 진짜래. 자기가 놀라는 걸 보는 사람한테 곰시멜로를 다 줄 수도 있다고 했어.
1: 그럼 우리가 곰철수를 놀라게 하자. 그래서 그 곰시멜로 우리가 다 먹는 거야.
3: 오, 좋은 생각인데.
2: 근데 어떻게 출수님을 놀라게 하지?
1: 아, 이건 어때?
2: 뭐?
1: 괜찮네?
0: 네, 핫초코 두 잔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
2: 다녀오세요.
0: 그래, 조수.

0: 하하! 에? 아니, 고릴라 잘 쓰고 뭐 하는 거예요?
1: 철수님을 놀라게 하려고요. 고릴라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얘들아, 가자!
0: 참, 별일이네. 도깨끼, 도깨끼끼, 도깨끼. 이러면 놀라려나?
2: 자, 여기가 맞나? 지하 101호? 하초코 체크.

0: 뭐야, 저 고릴라들?
1: 아, 잘 잤네. 아,
2: 이제 출발해볼까?
3: 나 좀 무섭지? 아니, 전혀.
0: 어, 안 돼! 위험해! 비켜!

0: 차 안에 사람이 있었네?
1: 이봐, 고릴라들. 그렇게 차 뒤에 숨어 있으면 위험하다. 차 뒤에 숨어 있으면 운전자가 너희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그러니 절대 자동차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알겠나, 고릴라들?

0: 그렇죠. 내가 이젠 고릴라들 안전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1: 아니 근데 곰철수 고릴라 보고도 안 놀라던데?
2: 그러게. 작전을 바꿔보자. 좀 더 무시무시한 걸.
0: 야, 나온 김에 장 좀 봐야겠군. 우유, 민트가루, 꿀, 딸기잼. 딸기잼 냉장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밀가루. 아, 요즘 할 게 너무 많아.
2: 온다. 준비됐어?
3: 응, 준비됐어.
2: 출발!
0: 민트가루. 이거 있었지 않나?
2: 아싸! 놀랐지? 놀랐지?
0: 그래, 놀랐다. 킥보드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아서 놀랐다.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하는 건 귀신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게 된다고.
4: 죄송합니다.
0: 다음에 또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탈 텐가? 두고 보겠다. 가봐. 하다하다 이젠 귀신들 안전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1: 뭐야 곰철수, 어떻게 귀신을 봐도 안 놀랐지?
2: 그니까 아무래도 곰시멜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3: 아니, 최후의 작전이 남아있어.
2: 응? 어떤 작전?
5: 금값이 계속 오르는구만.
0: 혹시 이런 뉴스는 없습니까? 고릴라들이 동물원을 탈출했다거나 킥보드를 탄 귀신들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5: 그런 뉴스는 없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철수님을 놀라게 하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 저는 절대 몰라요.
0: 네?
3: 마지막 작전. 좀 있으면 철수님이 공원에 운동가려고 이 길을 진행할 거야. 그때 우리가 외계인한테 붙잡힌 척 나타나는 거지.
5: 그러니까 그 고릴라들이 바로 곰초이랑 친구들인 겁니다.
0: 이런, 날 놀라게 하려고 그런 장난을.
5: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 철수님은 이 이야기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0: 잠깐. 이 소리는? 안 돼. 위험해.
5: 아이, 철수님. 철수님,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0: 요 녀석들. 가자 외계인들아, 차다니는 길에서 위험하게 장난치지 말고. 너희들 아주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골목 안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달려오던 자동차가 너희를 보고도 바로 멈추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2: 그 생각을 못했어.
6: 죄송해요 철수님,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1: 근데 곰철수, 넌 어떻게 고릴라, 귀신, 외계인 이거 다 보고도 어떻게 하나도 안 놀라?
2: 그니까
1: 진짜 강철 심장 맞네.
0: 뭐 생각해보니 나도 놀랄 때가 있긴 하더군. 바로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말이야.
6: 맞네요.
0: 그러니 앞으로 날 놀라게 하지 말도록. 아, 그리고 곰시멜로는 영원히 내 거다. 탐내지 마.
6: 철수님, 운동 잘하고 와요.
0: 그래, 안녕. 간다. 안녕. 조심해라, 꼬맹이들.
5: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맞나. 하! 안녕하세요. DJ 통영입니다. 오늘은 초코동에 사시는 안미라님의 신청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씨엔 면요리가 땡기네요. 곰통영님도 면요리 좋아하세요? 그럼요. 짜장면, 냉면, 라면 다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면도 있습니다. 바로 주차된 차 뒤에 숨어있는다면 싫어하고요. 헬멧을 쓰지 않는다면 더 싫어하고요.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더 싫어합니다. 그럼 곰통영이 제일 좋아하는 면 요리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한다면 이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맞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한 킹킹.
4: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키키키.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드디어 찾았다, 감염병! 두 손 들고 가면을 벗어! 좋아, 그대로 꼼짝마!

0: 놓쳤어.
1: 어? 찬란한 벽 속으로 사라졌다고? 알았어, 하자. 치, 작전 실패야. 범인이 도망쳤어, 하자.
2: 감염핑은 지구와 왕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야, 차차.
0: 무슨 일을 꾸미는 거지, 라라?
3: 아직 알 순 없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2: 학교 다녀왔습니다. 얘들아! 다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어떡하지, 좋아?
0: 우리에게 더 이상 로미를 돕는 일을 맡길 수 없대, 방글!
2: 응?
4: 나머지는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우린 왕국으로 돌아가래, 미더.
2: 뭐? 갑자기 왜?
3: 보석숲을 습격한 감염핑이 지구에서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녀석이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바로!
0: 그런데 얘들은 아직 보석 진입핑조차 다 찾지 못하고 있잖아, 나랑!
2: 더 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차차.
1: 이 정도론 왕립 티니핑 스쿨의 학생이라고 할 수 없어, 하자.
4: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어.
0: 보석숲의 친구들은 우리가 직접 구하고 싶어, 방글.
2: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제발 부탁이야, 좋아.
1: 좋아. 정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하자.
5: 보여줘?
0: 우리랑 결어서 이기냐? 그 부탁 들어줄게, 라라.
2: 지금부터 우리와 3대3으로 세 가지 게임을 하는 거야, 차차. 너희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돼, 차차. 어때?
0: 알겠어, 좋아. 그 게임 할래, 방글.
4: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믿어.
1: 어디 한번 해보시지, 아자?
0: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 마카롱 만들기를 시작할게, 차차.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마카롱을 만드는 팀이 이기는 거야, 차차.
2: 마카롱 만들기? 우리가 유리의 방글. 그치만 만들어본 적은 없잖아, 좋아.
4: 걱정 마, 매일 먹는 거니까 가볍게 이길 수 있어, 믿어.
0: 준비 시작!

0: 포켓몬요 만나.
1: 이게 뭐야, 비다.
2: 자신 있다더니 실망이 큽니다, 바롬.
3: 이 게임은 너희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어, 차차. 두 번째 게임은 외나무다리 건너기야, 차차. 상대의 방해를 물리치고 외나무다리를 건너서 상대편 쪽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거지, 차차.
1: 이번엔 절대 안 져, 믿어.
3: 준비, 시작!
4: 비켜라자! 너무 약하잖아. 다들 기합이 부족해 하자.
5: 잘한다, 방금핑!
6: 그대로 밀고 나가, 좋아!
1: 내가 이길 거야, 방금핑!
4: 자신의 힘만 믿고 무작정 밀어붙이면 실수하게 된다고 하자.
3: 아저 핑핑 승리! 이번 게임은 균형 감각과 힘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는 거였어, 차차.
4: 우리가 두 게임 먼저 이겼어, 하자.
2: 남은 게임도 여러분에게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만, 바로.
1: 어때? 항복할래, 나랑? 아직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방글. 항복 따윈 안 해, 믿어.
6: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끝까지 하게 해줘, 좋아.
4: 알았어, 하자.
2: 이번 게임이 마지막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바롬.
3: 세 번째 게임은 상자 쌓기야, 차차. 제한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이 쌓아 올리는지를 겨루는 거지. 마지막인 만큼 마법을 써도 돼. 무엇보다 협동하는 게 중요한 게임이라고, 차차.
7: 얘들아, 화이팅!
3: 그럼 준비 시작!
1: 위험해! 무너지겠어, 야랑!
4: 용기의 플래시!
2: 올바름에 파닥파닥!
6: 협동심이 대단히 좋아!
1: 질 수 없지, 방글! 이 게임은 마법을 써도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간다, 방글! 우승의 꽃짝이야!

0: 맛있어요, 해주어.
1: 남은 시간 1분 30초.
2: 야, 이번에도 지는 건가? 이따.
0: 아, 아니, 할 수 있어. 너희의 마법이 필요해, 방글.
2: 어떡해.
0: 잠깐 모여봐.
2: 방글픽 말대로 할게, 믿다.
0: 해보자. 우리의 힘은

0: 개미들아 도와줘! 자! 상자를 이쪽으로 던져줘 방패! 간다! 비가! 이번 대결의 승리는 어? 아까 방패 팀이 썼던 초코볼이 조합핑, 방글핑, 리더핑 팀의 승리!
1: 우리가 이겼다!
0: 녀석들이 강해졌어, 나라!
2: 표정도 자신만만해졌고, 아자!
3: 좋습니다! 지금처럼 보석 티니핑들을 캐치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바롬?
0: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 방글.
4: 항상 건강해야 해, 좋아.
5: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할게, 리더.
0: 모두 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해주려고 온 거였구나, 쥬.
6: 그리고 해핑에게는 조심하라고 전해줘.
3: 네, 걱정 마세요, 공주님.
7: 왕국이 된 하트로즈.
8: 모두 모였느냐? 그대들은 나의 시종이 되어라, 공주. 넌 마차를 준비하고, 넌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오고, 넌 부채질 좀 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마차와 음료수와 부채질이 필요하다고, 공주.
9: 공주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모시겠습니다.
8: 와, 이제야 나의 말을 알아듣는 시종이 나타났구나. 어서 안내하거라.
0: 아, 색연필! 색연필 깜빡했다! 아, 지각이야, 지각!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0: 로미!
0: 로미는 정말 덤벙거린다니까, 쥬.
4: 어떨 땐 진짜 공주님 만나 싶어, 좋아.
0: 공주님 하니까 보석숲에 그 아이가 생각나네, 방글.
4: 혹시 공주님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던 그의 말이야?
5: 아, 되게 순진한데 마법의 힘은 엄청 강한 그 녀석.
0: 어? 그게 누구야, 쥬?
5: 아, 그게 누구냐면
9: 공주님, 드디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11: 어서오세요.
12: 어?
9: 공주님 납시입니다.
0: 아, 아름답구나, 공주.
10: 너희는 누구야?
0: 어?
13: 처음 보는 애들 같은데.
14: 혹시 로미 친구들이니?
0: 그대들은

0: 공주님, 전 당신의 왕자 준이에요.
1: 반가워 왕자님. 난 공주 핑이야, 공주. 어?
2: 이건 왕자인 제가 공주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1: 와, 아름다워라.
3: 창문을 열어봐. 내 그리운 공주 핑.
4: 공주님께 바치는 왕자의 노래예요.
5: 다시 널 보여다오, 아름다운 공주.
6: 공주!
1: 이제 뭐야, 방글! 진짜 못 들어주겠네, 믿어. 어? 조엔? 공주핑? 저 뒤에 서 있는 건 감염핑이야! 얘들아, 감염핑이 나타났었죠!
0: 잡아! 공주님을 해치려다니 왕자인 우리 앞에선 어림없다!
6: 시끄러운 노래를.
1: 그대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백성들인데, 공주?
7: 아무래도 어? 못된 마법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서 공주님의 마법을.
1: 그렇구나. 가엾어라. 그대들은 나의 시종이 되어라, 공주.
8: 우리는 공주님의 시종.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7: 공주님, 백성들이 구해내셨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1: 공주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소중한 나의 왕국은 내가 지켜낼 거야, 공주. 응?
9: 왜 가게 문을 닫았지?
1: 학교 다녀왔습니다.
9: 왜?
5: 공주님 만세! 공주님 만세!
1: 나의 왕국은 오늘도 평화롭구나, 공주.
9: 이게 무슨 일이야?
7: 공주님, 어? 저자는 못된 마법사요. 어? 저자를 공주님의 시종으로 만들어야 이 왕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맞구나, 못된 마법사.
6: 이 말썽꾸러기들 누구한테 못된 마법사래?
9: 어? 얘는 어떤 기니핑이지?
10: 공주님은 내가 지키겠어.
9: 오빠, 왜 그래요?
10: 아니, 공주님을 지킬 왕자는 나야.
0: 그만. 공주님의 왕자는 나뿐이야.
10: 아니, 아군들
6: 못생겨가지고.
9: 오빠는 왜 그래요?
1: 아니, 그만해. 알았어. 그대는 나의 시종이 되어라, 공주.
9: 오빠는 그만.
11: 저는 공주님의 시종.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1: 자, 나의 왕자님들 진정하세요.
12: 진정했습니다.
1: 이제 나의 왕국은 영원히 평화로울 거야, 공주.
7: 모든 게 순조롭군.
1: 괜찮느냐?
7: 전 괜찮습니다. 다만 공주님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바닥 청소가 엉망이라 넘어질 뻔하셨잖아요. 청소를 제대로 안 한 저들에게 벌을 줘야 합니다.
13: 죄송합니다, 공주님. 죽을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7: 공주님, 저들이 공주님에게 어울릴만한 왕자인지 시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 한번 해보거라.
7: 네, 들어라. 세상에서 제일 우아한 선물을 공주님께 주는 사람만이 진짜 왕자가 될 수 있다.
14: 최고의 선물을 찾아오겠습니다.
6: 나의
1: 왕자님들이.
11: 공주님, 밀크티를 가져왔습니다.
7: 잠깐, 혹시 모르니 제가 먼저 맛을 보죠.

0: 이런 맛없는 참에 공주님께 주다니! 공주님을 배탈나게 하려는 게 확실합니다!
1: 세상에, 그럴 수가!
0: 공주님을 위해 당장 저 녀석들을 처리하겠습니다!
2: 공주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1: 저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이제 그만 풀어주어라, 공주!
0: 네, 다 풀어드리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너희 모두 다시는 이모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1: 잠깐,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니. 그럼 내 백성들이 다 없어지지 않느냐, 공주?
0: 순진하긴, 아직도 자기가 속았다는 걸 모르는군. 너도 함께 보내주지!
1: 그럼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거야? 나의 왕국도, 나의 백성들도.
0: 그걸 이제야 알다니!

0: 거의 다 된 거였는데!
1: 감염병! 대체 왜 이러는 거야?
0: 진정한 공주에게 왕관이!
1: 거기서! 놓쳐버렸어!
2: 도와줘서 고맙구나, 공주! 그런데 그대는 누구지?
3: 난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야. 우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은 돌아갈까요, 공주님?
2: 어?
4: 트리 캡처링! 다이아 큐브!

0: 공주?
1: 최고의 선물은 내가! 진짜 왕자는 나라고!
2: 웬 들꽃?
3: 너희 여기서 뭐하냐?
4: 이거 가지실래요?

0: 관우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감염핀의 정체는 대체 뭘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키똥.
3: 얼굴엔
1: 순한 킹킹.
3: 중물엔
1: 덥덥한
4: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볼까? 이거? 어? 박스가 재밌게 쌓여있네. 오. 이거. 그래. 이 박스로 쌓여있어. 어? 뭐가 이렇게 가벼워? 뭐지? 뭐지? 자, 뜯어볼게. 오늘은 바로 짜잔! 아래로 안녕. 어? 지유랑 정엽이가 어딨지? 안녕. 반가워. 하이파이. 깜짝 놀랐잖아. 자, 오늘의 재미있는 박스. 짜라잔. 뭐가 들어있을까?
1: 몰라요.
2: 사탕?
0: 어? 과연 그럴지. 하나, 둘, 셋. 잠깐. 오늘은 우리 셋이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맞춰보기로 하자.
1: 네.
0: 자, 눈을 감고 손을 넣으세요. 자, 눈을 감고. 자, 정유이부터. 뭘까?
2: 그거 같은데, 스프링.
0: 어, 잠깐만, 같이 만져보자. 지우도. 오.
2: 어, 스프링 같은데, 나도? 스프링?
0: 자, 누구 말이 맞나 볼까? 짜자잔! 스프링! 스프링, 장난감이네. 아,
2: 재밌겠다.
0: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 길게 늘어나.
2: 맞아요.
1: 아하, 아저씨, 자 좀 봐요.
0: 어떻게 할 거야?
1: 하나, 둘, 셋.
0: 우와.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렁이.
1: 나도 지렁이.
0: 우와, 멋있어.
1: 아저씨. 나도 지렁이.
0: 봐라, 나는 이렇게도 한다.
1: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0: 와,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1: 네.
0: 그런데 이게 왜 아래로지?
2: 맞아.
0: 이게 왜 아래로일까?
2: 계속 아래로 가서?
0: 응? 아! 역시나 음악 대장이야. 재밌는 놀이가 생각났어.
1: 뭔데요?
0: 나를 따르라. 짠! 어? 저건 뭘까? 내려오네?

0: 깜빡 속았네. 하지만 재미있었어.
1: 어? 지희랑 정엽이가 어딨지?
2: 아니야.
0: 자, 여기서 아래로 아래로 스프링을 내려보낼게. 얘들아, 여기서 잘 봐. 그리고 정엽이랑 지유가 이 스프링을 잘 받아줘. 자, 스프링을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낸다. 오, 스프링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우, 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 지유야, 미소 잘 받아. 재밌지? 봐봐, 한 번 더 할게. 스프링을 아래로 아래로. 어떻게?
2: 아래로 아래로.
0: 좋아. 갑니다. 이것은 스프링인가 애벌레인가? 아, 좋아서 잘했어. 재밌지?
2: 네.
0: 이거 해볼 사람?
2: 네.
0: 알았어. 근데 여기에 살 수 있겠어? 이걸 아저씨밖에 못할 것 같은데.
2: 이거 올라가면 되죠.
0: 근데 여기 밟으면 이 박스가 망가질 것 같은데.
2: 안 돼.
0: 그러면 어떻게 할 거?
2: 몰라요.
0: 괜찮아, 아저씨가 목마트 해주면 돼.
2: 좋아.
0: 오케이, 하이파이브. 자, 가봐. 자, 자, 간다. 하나, 둘, 아, 도와줘. 아, 그, 아,
2: 그, 아,
0: 그라,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아, 됐다. 자, 그러면, 정엽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야.
2: 네.
0: 자, 그러면, 정엽이 준비됐어?
2: 네.
0: 준비됐어?
2: 네.
0: 간다.
2: 아. 이제 시작.
0: 와, 와, 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2: 이야.
0: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정엽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떨어져. 답합니다. 자, 정엽이 한 번 더. 이렇게. 알았지? 시작.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잘했어. 와, 서고.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일로 와. 오케이. 자, 그러면 지유도 한번 해보자. 지유는 귀여운 계단에서, 박스 계단에서 해보자. 여기 어때?
2: 네.
0: 너무 귀엽지? 자, 지유 준비됐어요?
2: 네.
0: 준비됐어요?
2: 네.
0: 시작. 아래로, 아래로. 한 번 더. 이번엔 여기서 해볼까? 시작.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성공. 잘 봐라, 아저씨 봐라. 잘 봐.
2: 제발 나한테 와.
0: 이쪽 뒤로 가 있어. 박수 준비해. 알았지?
2: 네.
0: 간다.
2: 나한테 와.
0: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하이파이브.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이 느낌 그대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공연 박스. 친구들도 색다른 느낌으로 들어봐. 아래로 아래로 공연 박스. 큐!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박. 와, 오늘 잘 됐다.
1: 어? 어?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이 소리로 음악을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0: 어떤 박스지? 꼭 찾아내고야 말겠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오늘은 바로 짠! 장단 도깨비?

0: 안녕하시오. 아, 우리 지유 아가씨 그리고 정엽 도련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소?
1: 네.
0: 오늘도 역시 큰 박스를 가져왔소이다. 짜잔.
1: 우와, 아저씨 목소리를 원래로 해요.
2: 알았어. 자, 아저씨가 직접 골라온 거야. 에헴. 자, 여기 서봐봐.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1: 몰라요. 몰라요.
0: 궁금하지?
1: 네.
0: 코뿔소가 들어있노? 자.
1: 나 코뿔소 들어있는 우리 도망쳐야 돼.
0: 여기에 장단 도깨비라고 써있어. 혹시 도깨비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1: 아, 예.
0: 도깨비. 나는 6살 때부터 만나고 싶었었는데.
3: 어? 아저씨다. 하하. 아저씨다.
0: 어? 나 하 아저씨 맞는데? 어?
1: 아, 도깨비인가 봐요.
3: 재밌는 뮤직박스. 재밌는 뮤직박스.
0: 뮤직박스도 맞는데? 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시죠?
3: 방망이 쿵 더러러러 도깨비 쿵 더러러러.
0: 우와. 도깨비? 방망이? 자, 그러면 눈 감아. 자, 아저씨만 볼게. 난 본다 본다 본다. 눈 감아, 눈 감아. 빨리 열어드릴게요.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짜잔!
3: 아이고 아이고 답답했는데 박스 열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신이 난다 신이 나. 어? 친구들 반가워.
2: 반가워요. 도깨비 아저씨다 박스.
3: 어? 어, 아저씨다. 하하, 아저씨다.
2: 어, 아저씨다. 도깨비 아저씨다. 덩덩덩덩, 덩덩덩덩.
3: 어, 여기가 바로 소문으로 듣던 뮤직박스. 얼씨구 좋구나. 재밌는 뮤직박스. 우와.
2: 덩딱딱 쿵딱쿵, 덩딱딱 쿵딱쿵.
3: 어? 나는 신나는 도깨비. 오! 장단도.

0: 따라라라.
1: 오, 장단도깨비 아저씨.
2: 오.
1: 정말 반가워요.
0: 어? 어디요?
1: 안녕.
0: 방금 그 소리요.
2: 어.
0: 우리 이쁜 지우 멋진 정엽이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3: 아이 좋지. 한번 따라해 보거라.
1: 네.
3: 덩덩 덩다 덩덩 덩다
1: 덩덩 덩다 덩덩 덩다.
3: 아이 잘하네. 자 이번에는 덩따다쿵따쿵 덩따다쿵따쿵 시작.
1: 덩따다쿵따쿵 덩따다쿵따쿵.
3: 아이고 이거 천재들이네. 자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이번엔 좀 어려울 수 있어.
1: 네.
3: 덩 기덕쿵 더러러러쿵 기덕쿵 더러러러 시작.
1: 덩 기덕쿵 더러러러쿵 기덕쿵 더러러러.
3: 와 잘했어요.
0: 도깨비 아저씨 그러면 재미있는 소리 좀 더 들려주세요.
3: 어? 그럴까?
1: 네.
3: 박수 소리가 작네. 신이 난다! 얼쑤!

0: 우와, 아니 어쩜 이렇게 재밌는 장단을 잘하세요? 궁금해요?
1: 네!
0: 그럼 우리 스토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애로와 퉁퉁. 노랫말은 기가 막힌데 이거 참 맛이 안 나는구만. 그래, 소리를 찾아봐야겠어.

쿵떡 쿵떡 덩떡 덩 쿵떡 얼씨구. 오호 덩따따 쿵따쿵. 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래 바로 이거야.

도깨비잖아. 아이, 걸음아 나 살려라. 에? 뭐가 지나갔지?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가서 이 멋진 곡을 자랑해야겠어. 뮤직버스 친구들, 공연 박스에 많이 많이 놀러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3: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병.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집중.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순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기절 사건.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어? 왜 아직 없지? 놀이터 갔다 오면 치킨 먹기로 했는데. 누나! 치킨 언제 먹어? 어? 이게 무슨 냄새인지?
1: 오빠가 치킨 먹자!
0: 우와! 맛있겠다! 우와!
2: 그런데 말입니다. 호떡이는 갑자기 왜 치킨을 앞에 두고 쓰러진 걸까요? 이 명탐정 호빵이가 직접 알아봐야겠습니다.
1: 어? 근데 왜 코 세포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호떡이 몸속으로 가보자!

0: 반장은 자 정신 차리세요. 저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시겠어요? 맛있는 무슨 냄새죠?
1: 맛있는 호빵 냄새다. 와.
0: 네? 아니 오징어 냄새가 아니라 호빵 냄새라뇨? 이 코세포가 냄새를 틀리다니 심각한데? 설마 저 환자분도? 자, 저 환자분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시겠어요?
2: 아 향기로 꽃향기가 나는데?
0: 아이고 실수해. 아우 냄새
1: 깨꼬다.
0: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3: 방귀 냄새를 꽃향기라고 하다니 대체 코세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그게 아무래도 코세포가 냄새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코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3: 냄새 공격이요?
0: 환자분 정신 드세요.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시겠어요?
4: 아파요 아파. 오징어 냄새잖아요.
0: 아 맞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군요. 다른 환자분한테도 효과가 있으려나? 환자분
3: 저기 코세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들 쓰러진 거냐고.
4: 냄새 펀치에 맞았어.
3: 냄새 펀치라니 그게 뭔데?
4: 호떡이가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데 냄새가 났어. 치킨 냄새였던가?
3: 오늘 저녁 메뉴는 치킨이었어.
5: 양념반,
3: 오, 역시 코세포. 근데 치킨이랑 냄새 펀치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4: 계속 들어봐.
6: 꺾여, 꺾여, 반가워.
7: 꺾여, 니글니글니글니글니글. 사랑해요.
4: 맛있는 냄새.
1: 황홀해.
8: 끝내주네.
4: 치킨 냄새는 우리 코세포들을 황홀하게 만들었어. 특히 프라이드 치킨 냄새는 아주 끝내줬지.
3: 프라이드 치킨 냄새가 냄새 펀치라는 거야?
4: 아니, 계속 들어보라니까. 갑자기.

0: 쿰쿰쿰쿰쿰쿰쿰쿰쿰쿰쿰쿰.
1: 냄새 펀치는 꼬릿꼬릿하면서도
2: 시큼털털하기도 하고 쿰쿰쿰쿰해서 기절할 것 같았어. 이렇게 깨코다.
3: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1: 맞아,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아주 고약하고
3: 고약하고
1: 아찔하고
3: 아찔하고
1: 눈박히는 냄새였어.
2: 발 발이 있었어.
1: 맞아, 그 녀석들한테는 발 모양이 있었어.
3: 그렇다면 혹시 그 녀석들인가?
4: 그게 누군지 아세요?
3: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 저기 저 멀리 발가락 골짜기 깊숙한 곳에 그 발 모양 표식이 있는 세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1: 네?
3: 그냥 아주 고약하고 아찔하고 이 숨막히는 냄새가 나는 스프를 만든다고 했어.
5: 누가 우리 얘기를 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6: 아무리 귀가 간지러워도 냄새 스프 끓이는 건 멈출 수 없지. 자, 일단 발가락 골짜기에서 나는 땀 한 그릇 넣고.
5: 잠깐! 가장 중요한 각질이 빠지면 안 되지. 우와, 이번 각질은 땀이 아주 퉁퉁 잘 불었구만.
6: 호떡이가 땀 흘리고 안 씻는 덕분 아냐. 이번에도 고약한 냄새 펀치가 탄생하겠는데?
1: 어? 코딱지도 넣을까?
6: 어, 좋아. 그럼 방귀뿡도 빠질 수 없지. 방귀.
5: 좋아.
6: 아, 좋아.
5: 꼬릿꼬릿해져라.
6: 시큼털털해져라.
5: 콤콤쿰쿰해져라. 그래. 바로 이 냄새야. 와우, 목소리도 변했잖아.
6: 그럼 어디 나도 한번.
5: 나도 변했네. 코세포, 니들 이제 큰일 났다.
1: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고약한 냄새 펀치가 날 노리는 것 같아.
2: 냄새 펀치 안 돼!
3: 환자분!
4: 아니, 코세포, 걱정 마. 내가 가서 다시는 냄새 펀치가 코세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 테니까.
1: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
4: 발가락 골짜기.
3: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4: 위험해도 가야만 해요. 쓰러진 호떡이를 살려야 한다고요.
5: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7: 더 끓여야 하나?
6: 꼬리꼬리.
5: 아주 제대로 만들어졌구만.
7: 냄새 펀치야, 가라. 가서 코세포들을 쓰러뜨려라.
6: 꼬리꼬리.
4: 여기인가? 발가락 골짜기가 고약하군.
6: 꼬리꼬리.
4: 시큼탈탈. 쿰쿰쿰쿰. 너희들이냐, 냄새 펀치가?
6: 잘도 아는군. 그럼 받아라, 냄새 펀치다.
4: 으아, 고약하군.
3: 탐정세포, 냄새 펀치를 만나면 이게 필요할 겁니다. 부디 무사하길 바랍니다.
4: 너희들이 아무리

0: 나에게 초강력 마스크가 있다!
1: 공격! 꼬리!
0: 너희들 때문에 코스터들이 쓰러지고 코딱이까지 쓰러졌다! 내가 너희들을 당하지!
2: 아, 그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쟤들 때문이야! 냄새균!
3: 어?
0: 너희들이냐? 냄새 펀치를 만든데?
4: 그래, 만들었다.
5: 어쩔래?
0: 뻔뻔하군.
5: 뭐? 뻔뻔하다니. 여기 발가락 골짜기엔 땀도 많고 각질도 많아서 스프를 좀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뭐?
4: 원래 땀은 오래되면 꼬릿꼬릿해져요. 우리가 각질로 스프 안 만들잖아? 그럼 여기 발가락 골짜기는 각질로 넘쳐날걸?
0: 각질에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4: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발엔 땀도 많이 나는데 땀나게 뛰지 말든가?
5: 땀이 났으면 좀 씻든가? 우리 잘못 아냐? 발을 안 씻은 호떡이 잘못이지.
0: 고약한 발냄새 펀치가 호떡이가 발을 안 씻었기 때문이라고?
5: 딩동댕!
6: 발냄새! 호떡아, 빨리 일어나!
7: 아침이야?
6: 아침이라니! 너 어디 발냄새 맡고 기절한 거야! 얼른 가서 비누로 발 씻어!
7: 발냄새! 응? 무슨 발냄새가 난다는 거야? 오줌 참으면 오줌 싸게 된다. 오줌 마려워. 화장실 갈까? 아니야. 화장실 가 있는 동안 누나가 퍼즐을 완성하면 어떡해? 참을 거야.
6: 호떡아, 오줌 마려우면 참지 말고 화장실 가.
7: 아닌데, 나 오줌 안 마려운데.
6: 에이, 그러지 말고 화장실 가라니까.
7: 아, 누나! 쌀 뻔했잖아.
6: 아이, 쌀 뻔했지? 그러니까 베베베 꼬지 말고 얼른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 와.
7: 아니야, 나 오줌 안 마려워. 진짜야.
6: 호떡이 너 오줌을 계속 참겠다. 이럴 때 딱 필요한 옛날 이야기가 있지. 호떡아, 누나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줄까?
7: 어? 옛날 이야기? 좋아, 좋아. 얼른 해줘.
6: 응. 옛날, 아주 먼 옛날. 오줌이 마려운데도 오줌을 참고 또 참는 또 참아가 살았어.
8: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6: 또참아는 노는 걸 제일 좋아했지.
7: 호떡이랑 똑같네.
8: 무궁화 꽃이
7: 시발이야
8: 피었습니다.
7: 아우 시발이야.
9: 또참아 지금 움직인 것 같은데.
7: 아니야, 안 움직였어.
9: 움직였어.
7: 아니, 그거는 내가 안 움직였는데 네가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였다고 얘기하려다가 움직인 거 아니야?
9: 아니, 그것도 움직인 건 움직인 거지. 맞아.
7: 아니야, 이거 뭐야. 다시 해.
9: 응? 또 우겨? 나 안 해. 아니, 나도 안 해.
7: 아니, 왜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왜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는 거냐고. 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쉬하고 와야지.
9: 우리 딱지치기 할까?
7: 좋아. 잠깐만. 딱지치기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하자, 딱지치기.
9: 근데 너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7: 아니, 집에 안 가도 돼. 하자, 딱지치기.
9: 그래. 근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지?
10: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자.
9: 좋다.
6: 그렇게 또 참아는 오줌이 마려웠지만 또 참았어.
7: 응? 노는 게 좋아서?
0: 응, 또 참아가 좋아하는 딱지치기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
7: 그래서 이겼어?
0: 딱지가 깜빡였어.
7: 에? 갑자기 딱지가 깜빡이다니? 자, 이제 내 차례인가?
9: 어? 근데 또 참아, 너 괜찮아?
7: 응? 나? 왜?
9: 뭐? 야,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렀어. 어디 아파? 그만할까?
7: 아이고, 왜 이래. 나한테 질문 같으니까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9: 얘 또 뭐라는 거야?
8: 그러게 말이야.
7: 어? 딱지가 깜빡인다.
0: 그때 또 참아의 딱지가 깜빡였어.
7: 우와, 호기심 딱지처럼. 어?
9: 어? 어? 어? 아니, 또 참아 또 어디 갔어?
10: 어디 갔어?
9: 또 참아!
10: 또 참아!
9: 또 참아!
2: 아, 왜 밀어?
0: 아, 누가 밀었어?
2: 아니에요.
0: 아, 네가 밀었어? 아,
2: 열린 줄 알고 그냥 왜 밀은 거야?
3: 아, 방금 나으리. 아, 이대로 가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요. 어서 조치를 좀 취하셔야.
11: 취하고 싶지. 근데 방법이 없질 않느냐.
7: 어? 여기가 어디지?
3: 아니, 어디긴 어디야. 오줌방울들이 모이는 방광이지.
7: 네?
2: 아유, 방광세포님, 서운합니다. 아유, 노폐물은 왜 빼십니까? 여긴 나 같은 노폐물, 너 같은
12: 우리도
2: 오줌방울들이 모이는 방광이잖아.
7: 응? 여기는 방광이고 나는 오줌방울이라고? 아, 그런데 여기는 왜 온 거지?
3: 왜 오긴? 저기 저 방광문을 열고 오줌이 되어 몸 밖으로 나가려고 왔지. 아이, 됐고 너도 어서 가서 줄을 서거라.
7: 어, 줄이요? 네네. 아사. 네. 어이, 줄.
0: 어머, 어머. 예, 장난 아니? 제일 늦게 왔으면 제일 뒤로 가야지.
7: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2: 아, 방광세포님, 저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 아까부터 와 있었다고요.
3: 기다리시오.
2: 아까부터 기다리시오 라고만 하시고 대체
12: 언제까지 방광에서 기다릴까요?
3: 곧 문 열릴 거야.
12: 언제 열려요?
13: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
3: 아니, 방광나으리, 아, 고정하시옵소서.
11: 내가 지금 고정하게 됐느냐? 이렇게 오줌이 가득 차 있는데 또 참아는 대체 왜 방광문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7: 어? 또 참아라면 나잖아. 내가 방광문을 안 연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2: 아니, 또 참아가 실을 계속 참고 있어서 저 방광문이 안 열리는 거 아니야.
7: 어? 정말?
14: 그래, 그래서 내가 왔다. 뭐 어쩔래?
3: 뭐야, 대장균이다.
14: 아하이, 떨지 마. 왜 떠는 거야, 아마추어 같이. 뭐, 내가 못 올 때라도 온 건가?
15: 이제 그만 좀 내려가지.
3: 아, 예.
15: 대장균, 대장 마을에 나 있지. 방광에는 왜 왔지?
14: 그 듣자 하니까 방광문이 안 열린다면서. 그래가지고 방광에 오줌방울들이 가득 찼다면서.
2: 저기 나는 왜 빼?
14: 어, 그래, 노폐물도 가득 찼다면서. 그렇다면 먹을 게 천지일 텐데 응당 내가 와야지. 와서 괴롭혀야지. 이 집은 저 방광을 나 대장균이 접수한다.
16: 몸 밖에서 항문을 통해 힘들게 들어왔는데
17: 여기가 어디지?
3: 어?
17: 아? 요도 오줌이 지나가는 길. 바싹 말랐네. 아! 오줌이 안 나오나? 그럼 나야 너무너무 좋지. 너무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
16: 다 비켜라. 이 포도 상국은 납신다.

0: 쌍을 넣듯이 쌍.
1: 뛰어, 뛰어, 뛰어!
2: 방광은 나의 것이다! 뭐야?
3: 웃어?
2: 뛰어, 뛰어, 뛰어, 뛰어!
4: 이리 오너라! 냉큼 오너라!
5: 침입자다!
4: 세균이다!
2: 누구인가? 누가 내 흥을 깨뜨리는 것이냐?
4: 나? 포도상 국인이옵시다. 몸 밖에서 힘들게 들어왔는데 나도 좀 들어갑시다.
2: 에이, 안 돼! 여긴 내가 먼저 들어왔거든.
4: 그건 난 모르겠고 들어가게 열어! 열어! 열어! 열어!
6: 안 돼! 그러다 방광문 망가져! 방광문 망가지면 진짜 큰일 나!
7: 아이, 또 참아가 오줌마를 할 때 제때 누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8: 내가 오줌을 참지 않았더라면...
7: 이제 곧 간다! 간다!
4: 방광에 오줌이 꽉 찼구나. 뇌님, 어떻게 할까요?
9: 또 참아가 오줌을 누겠답니다.
4: 옳거니. 방광세포,
10: 네?
4: 지금 당장 방광문을 열어라.
10: 예이!
4: 오줌을 발사하라!
2: 에헴, 이리 오너라!
4: 문 열어!
2: 문 열어!
4: 문 열어!
2: 문 열어!
4: 문 열어!
2: 문 열어!
4: 문 열어!
2: 문 열어!
4: 문 열어!
2: 문 열어!
4: 문 열어!
2: 문 열어!
8: 그래! 내 방광을 위해서 나 또 참아는 앞으로 절대로 오줌을 참지 않을 거야! 어? 이게 뭐지? 오줌 최고 땅지!
4: 저러다가 방광문 고장나는 거 아니야?
6: 고장나면 저절로 열리면서 큰!

0: 아, 어디 갔었어?
1: 얘들아, 나 집에 빨리 갔다 올게. 내 방광이 위험해.
2: 뭐야? 너 나한테 질까봐 내빼는 거야, 지금?
1: 아니거든. 자, 됐지? 야! 어? 갑자기 비가 오나? 아닌데.

0: 마렵다더니.
1: 사실 아까부터 참고 있었어. 나 오줌 싸게 되기 싫어. 나 다시는 오줌 안 참을 거야.
0: 그래, 잘 생각했어. 얼른 가, 얼른. 우리 친구들도 오줌 참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6: 킥킥킥킥.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벅점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9: 얼굴엔
11: 순한 킬킬.
9: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13: 옛설 칫설 마데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가위, 가위, 고!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2: 다시
1: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2: 모두 숨었으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야시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모두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야. 아?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호호호호,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 할 거예요. I'm going to make a delicious rice dish. Not just rice, but also dumplings. 네, 만두, 밥, 오믈렛. We're making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우리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먼저 피 얇은 고기 만두. 아주 얇은 반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고기 또 많이 도둑할 수 있어요. Yes, these are thin-skinned meat dumplings. 그리고 밥. Yes, we have cooked rice. 돈가스 소스, 영어는 돈가스 소스. We have eggs, 달걀, 생달걀이요. We have salt, 소금, dried parsley, 건 parsley, ketchup, 후추, black pepper, and 우유, milk. 응? 우유? 우리 우유 쓸 거요? 만두 덮밥 오믈렛은 우유 쓸 거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so, what do we do first? We cut the dumplings. 네, 우리 만두 잘라요. 가위 쓸 거예요. 이거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요리했을 때 가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한국 왔을 때 가위들 아주 아주 훌륭해요. They're very useful when we cook. We can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잘라요. 오케이, 오 예쁘다. 우리 너무 크게 안 해드려요. 우리 작게 잘라요. Can you see the thin skin? 그 얇은 피 볼 수 있어요? 네. 이 피는 아주 얇다. 그래서 맛있어요. And one more. Cut. Three dumplings all cut up. 우리 만두 세 개 다 잘랐어요. We don't need to chop anything else. 우리 다른 것은 안 잘라도 돼요. We can start cooking right now. Let's add a little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필요해요. 이거 보세요. It moves very quickly. That means the pan is ready. And we add our dumplings. 우리 고기 만두 들어가고. Can you hear that sound? 지글지글. 어, 소리 너무 좋아요. 이거 중불은 1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오, 이거 보세요. 벌써 그 누릇한 색깔이 나와요. We're already getting golden brown. 오, 아주 좋습니다. 1분 정도 다 했고, 이제 밥은 넣을 수 있어요. Let's add in our cooked rice. We have to break up the rice. 우리 밥 이렇게 맞다 갔다 해야 돼. 어, 냄새도 좋고, 이제 그 고소한 밥 냄새, 그리고 고기 냄새도 나오고. 2분 정도 요리했어요. Now, after 2 minutes, we add

stir around. 아, 벌써 케첩 냄새 확 올라가는 거예요. Why do we add ketchup? 우리 왜 케첩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 토마토 맛도 있고 살짝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오, 잘 어울려요. 그리고 특히 오믈렛 먹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케첩 되게 좋아해요. Yeah. Now we're going to put it in a bowl. 이제 우리 볼에 넣을 거예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조심해요. We put it in like this. 우리 밥 그리고 만두 그리고 케첩도 이 볼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꽉 찰 거예요. We fill it up to the top. 우와, oh, perfect. 완벽했어. 오, 이 정도 완벽해요. And we press it down. 네,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press down 이렇게 지금 그 힘이 섰을 때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So we put the plate on top. And one, two, three. 아주 예쁜 반동그라미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심해요. 두꺼워요. One, two, three. 아하! 우리 예쁜 만두밥 나왔습니다. Now it's time to make our omelette. 이제 오믈렛 만들 거예요. We need to crack two eggs. That's one.

0: That's two. And we whisk.
1: 폭 써도 돼요? 위스크 써도 돼요? 젓가락 써도 돼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0: We whisk it together like this. 달걀 프라이 안 만들어요. 우리 옴레트 만들어요. 그래서 잘 섞여서 해야 돼. We have a pinch of salt. 우리 소금 조금. And a pinch of pepper. 후추 조금 들어갈 거예요. Now we're ready to cook. We have a pan. 네, 우리 프라이팬 있어요. And we need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도 필요해요. Let's put in the oil. 제 생각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숟가락 정도. Now we can add the egg. 저 오늘은 요리하면서 젓가락 쓸 거예요. We put in the egg. 네, 우리 달걀 믹스 넣습니다. 우리 scrambled egg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안 만져도 돼요. But now it's going to look even better. 이제 우리 진짜 멋있는 오믈렛 해볼 거예요. 풀 아저씨 회 오리 오믈렛은 도전! 오케이. 등 그리고 풀 조심해요. 다치지 마세요. Don't hurt yourself. Little more. 오케이. Oh, I think I did it. 제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몰라요. 왜냐면 우리 밥 위에 넣어야 돼요. We have to put the omelette on the rice. Are you ready? Okay. Slowly. Slowly. Slowly. 아주 천천히. And... 성공했습니다! Oh, look, look, look, look, look! We need to make the sauce. 마지막으로 우리 돈가스 소스 만들 거예요. 이거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돈가스 소스예요. 우크레나 돈가스 소스. And we put in our milk. 우유도 들어가고. 아주 간단해요. It's very simple. We just stir it together. It smells delicious.
1: 오, 색깔들이 보세요. 마블처럼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0: I think it's done. And now we put the sauce around the omelette. Like this. And we pour and turn the plate. Slowly, slowly pour and turn the plate. Oh, that's enough, I think. One last thing.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 위에. It's all done. Look, my omelette with dumplings and rice. 네, 우리 만두밥 오믈렛은 완성됐습니다. Now it's tasting time. 맛보기 시간입니다. 오. 회오리처럼 춤추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맛있어요. 만두 들어갔을 때 한 레벨 업 돼요.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얇은 기 고기 만두 말고 우리 다른 만두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야채 넣어도 돼요. 그리고 고기 넣어도 돼요.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네, 만두밥 오믈렛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을까? Come back soon for something more delicious. Bye-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야, 거미! 너 이제 도망 못 갈걸? 티렉스, 히든 작살!

0: 다행히 진이 투입된 1구역은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카이저 병력이 배치되어 어렵지 않게 적을 제압했지만 문제는 이 3구역입니다.
1: 조심해 세나야. 화력이 센 로봇들이야.
2: 알고 있어요. 시저! 가자!

0: 세나야, 긴장 늦추지 마. 어디서 적이 또 나올지 몰라.
1: 움직임 감지됩니다. 이 길 끝이에요.
0: 헤맬 곳이 없어. 무조건 막아내야 돼.
1: 걱정 마세요.

0: 상부역에선 세나가 적을 완전히 클리어했습니다.
1: 역시 세나군. 이 구역은?
0: 이 구역은 전투 현장에 협소해 용의 익룡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아인이 혼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 안 되겠어, 엘리자베스. 용 오빠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돼. 조심해. 도대체 몇 놈인 거야?

0: 잡을 테니까 넌 어서 도망가. 어서 엘리자베스, 어서 도망가. 용오빠 왜 안 와? 빨리 와서 도와줘.
1: 리오 날개가 너무 커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0: 어? 아직 살아있네? 어딜 덤벼?
1: 승도빠, 와서 안 도와주고 뭐해? 우리 애들 다치게 생겼다고!
0: 알았어, 아이나. 지금 바로 갈게.

0: 아이나, 몸이 끼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 좀만 기다려봐.
1: 진, 내가 가서 티렉스를 빼줄게.
0: 아니, 위험해. 오지마. 이거 다 때려 부수고라도 빠져나가 볼게. 안 되겠다. 불쌍, 뒤로 다시 나가자.
1: 그러다 너랑 티렉스도 다쳐. 내가 간다. 지금 급 강화해서 너랑 티렉스를 상고역으로 이송한다.
0: 여기도 위험해. 사방이 깎아지른 바위산이라고.
1: 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등대.
0: 오케이.
1: 야, 너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
0: 야, 내가 무거운 게 아니고 얘가 무거운 거라고. 얘 불스.
2: 아, 이 오빠들 뭐야? 도움이 안 돼. 세나 언니만 있어.

0: 조심히 오빠들. 내려올 수 있겠어?
1: 물론이지. 간다! 영호야, 고마워. 불쌍, 가자!

0: 엘리자베스가 티레스 등 좀 빌리고 싶대.
1: 좋아.

0: 용우 오빠랑 진우 오빠 더블 플레이 진짜 멋졌어. 짱이었어.
1: 용우만 멋있었겠지.
2: 야, 네가 봤어야 해. 내가 얼마나
3: 무겁던지 죽는 줄 알았네.
2: 야!
0: 용우 오빠 웃었어?

0: 오, 좀 늘었네.
1: 진짜요? 그럼 사나랑 대련시켜주세요.
0: 그건 아니다. 잡아. 나 방심하지 말랬지? 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번엔 발꿈치냐?
2: 피 안 묻으면 어떡하죠? 양호실 좀.
0: 피 안 나.
3: 빨리 일어나!
2: 파상풍 걸리면 어떡해요?
0: 그럼 의무실 가면 되겠네.
2: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양호실 좀.
0: 에휴, 알았으니까 빨리 갔다 와.
4: 저도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5: 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양쪽에서
0: 부딪히지 마. 다 같이 가면 되겠네.
3: 훈련 끝!
0: 미켓 씨.
6: 여기야?
7: 네.
6: 많이 아프지?
7: 네, 많이 아파요, 쌤.
6: 이제 괜찮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
7: 네.
4: 아, 쌤, 저도 여기가 좀...
6: 너도 다쳤어?
4: 네.

0: 어디?
1: 아, 잘 보이진 않는데 대련하다 살짝 삔것 같아요.
0: 아, 아프겠다. 잠깐만.

0: 태우가 저렇게 웃다니.
1: 이름은 이소연이고 예일대 간호학과 졸업한 수재야. 지와 미를 겸비했다고나 할까. 미소천사라고 불릴 만큼 링커들에게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시는 좋은 분이지.
2: 오늘은 더 예쁘신 것 같아.
3: 진짜 천사도 저런 천사가 없을 거다 진짜.
0: 근데 예쁜 걸로 하면 세나가 더 예쁘지 않아?
2: 감히 세나 외모를 언급하다니.
0: 세나 예쁘잖아.
3: 그래 세나 예쁘지.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2: 나도. 세나는 그냥 엄청 잘 싸우고 뭐든 잘하고 우리랑은 다른 존재잖아.
0: 그래, 생각난 김에 세나한테 가야겠다. 데시!
3: 응? 야, 너 제정신이니 쟤 지금? 데시 데시
4: 뭐래?
2: 데시 데시
4: 누구?
2: 세나 세나.
0: 세나, 나랑 한판 붙자.
4: 뭐라자고?

0: 아프겠다. 다섯, 넷, 셋, 둘.
1: 아직 아니야. 한 판 더.
2: 지금 세나 웃은 거야?
3: 어, 나도 봤어.
2: 비웃은 거겠지.
3: 그런가. 하긴 세나가 언제 웃나.
2: 그래도 쟨 진짜 멋있다.
3: 난 언제쯤 세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4: 야야, 아서라. 세나랑 붙으려면 용우 정도는 돼야지.
2: 근데 용우랑 세나랑 아직 대련한 적이 없네.
3: 오, 궁금해.
5: 진, 네가 한번 용우랑 붙어봐. 용우랑 붙어서 버틴 시간이랑 세나랑 붙어서 버틴 시간이랑 비교해보면 감 오잖아.
6: 근데 쟤 기절했나?
5: 응?
6: 왜?
4: 야, 난 너랑 대련할 생각 없으니까 일어나도 돼.
1: 나 그래도 이번에 30초 버텼어.
4: 그걸 또 셌어?
1: 첫 대련 때보다 10배 늘었어. 10배 성장.
2: 오른쪽 합.
4: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냐.
1: 너 어디 가?
4: 연습하러.
1: 또? 야, 날아다니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7: 용우, 넌 어쩜 그런 애들 상대로 1등을 못하는 거야? 고아한테 밀리라고 내가 그 돈 쳐드렸는 줄 알아?
4: 더 열심히 할게요.
7: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응?
4: 네.
8: 난 가끔 이제 그만 날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원히.
1: 야, 너 미쳤어? 거길 왜 올라가? 영우야! 놀랐잖아!
9: 너도 뛰어내려! 날 믿으면!
1: 어?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3: 전교 3등.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3: 중학교 때는 저는

0: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갑자기 틀어져버린 고양이들의 관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숨막히는 전쟁이 시작된다.
1: 그것도 덤볐단 거죠. 무대기로 다 덤벼요, 개 있는 게.
0: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습격.
2: 왜 질렸어? 막 오줌을 싸면서 도망을 가고 막 이러거든.

0: 팽팽한 대치 상황 속 두려움에 잔뜩 움츠린 한 녀석.
1: 공포심이 끝이 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최악의 장면.
0: 방문이 열리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녀석이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이유 대체 뭘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이곳.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똑 닮은 집사모녀가 마중을 나왔네요.
3: 대가족이 산다고 해서 왔는데요.
2: 아, 저희 그죠 다섯 식구에 고양이 일곱 마리가 사니까 대가족이네 그죠?
4: 안녕하세요.
0: 아들 집사와 아빠 집사에 할머니까지 모두 3대가 모여 사는 화목한 가족입니다. 거기에 해맑고 순둥순둥한 귀여운 막내들부터 판박이처럼 닮은 알콩달콩 형제와 늠름한 자태를 자랑하는 대장냥이 땅콩이, 그리고 마지막 한 녀석,
2: 저기 침대 위에 새콩입니다.
0: 새콩이까지 양이 일곱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처음으로 집사가 된 부부. 살면서 고양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도 못 해본 그들에게 일곱 마리 냥이들은 행복 그 자체랍니다.
5: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 몸도 간수를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을 거두냐, 그렇게 뭐 저한테 뭐라 막 그래요. 더 이상 늙으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아 얘는 내가 안 거두면 죽겠구나, 이런 애들이 눈에 밟히면 그래서 더 거두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힘은 들어요. 근데 이뻐요. 얘네들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그냥 얘들 때문에 행복해요.
0: 양이들은 주로 할머니 집사 방에 모여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엄마 집사 대신 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다 보니 녀석들도 자연스레 할머니를 찾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유독 한 녀석만큼은 아니랍니다.
6: 새콩만.
7: 새콩아 밥 먹어. 밥 먹을래? 괜찮아. 이리 와 괜찮아.
0: 나와서 같이 먹으면 좋으련만 방용문을 사이에 두고 혼자 먹어야 한다는 새콩이.
3: 새콩이만 저렇게 따로 주는 거예요?
7: 예. 걔는 같이 먹을 꿈도 못 꿔요.
3: 왜요?
7: 아이고 먹다 보면 싸움 나죠.
0: 밥을 같이 먹으면 싸움이 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느껴지는 차갑고도 따가운 시선.
8: 밥이 넘어가냐옹.
0: 찌릿찌릿 눈싸움을 시작하는 두 녀석. 얘들아 이러다 체하겠다. 그런데 대장 땅콩이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8: 야 잠깐 나와보라냥.
0: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 새콩이가 땅콩이의 눈을 피해 등을 돌려앉습니다.
7: 바깥 바람에도 쉬고 싶은데 여기 문턱에 오잖아요. 시달려가지고 잭소리도 없고요.
0: 눈 한번 깜빡이지도 않고 끈질기게 새콩이를 감시하는 대장 땅콩이.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결국
2: 땅콩아 이리 와. 야 거기 또 있어. 또 누나 괴롭히려고. 응? 그러면 돼? 이리 와. 엄마 좋아. 밥 먹어. 올라가서. 갈랐어? 아이고 착해. 우리 땅콩이 대장이죠. 대장은 그러면 안 돼. 그지?
0: 엄마 집사의 중재로 한 발 물러나는 땅콩이.
2: 네, 이제 호시탄탕 이제 이 방만 들어가고 싶은 거죠. 가서 한 판 붙고 싶은 거야, 늘. 이상하게 쟤한테 더 심하게 집착하고 싸움 대장처럼 구는 거야.
0: 양이들 식사 시간이 끝나면 집사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찾아옵니다. 집사 가족들이 식사에 열중하고 있던 그때 새콩이 방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녀석이 있었으니 대장이 아닌 달콩이? 곧 대장 땅콩이도 합류했는데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새콩이.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도 않는지 방뮤문이 살짝 열린 틈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새콩이가 숨은 거울 뒤로 직진하는 달콩이. 그리곤 한참을 노려보는데 새콩이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달콩이가 공격! 새콩이가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좀처럼 물러나주지 않는 달콩이. 게다가 방 안엔 이미 땅콩이와 알콩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녀석들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땅콩이가 어쩐 일인지 온 방을 누비기만 하는데요. 새콩이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녀석.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4: 이제 네가 가봐.
0: 달콩이와 알콩이는 자리를 바꿉니다. 긴장감에 이미 녹초가 된 새콩이. 하지만 코앞에서 뚫어져라 새콩이만 바라보는 알콩이.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알콩이가 새콩이를 공격하고 말았는데요. 대장 땅콩이도 쫓아가 결국 한 대 칩니다.
2: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땅콩이 다 나와 빨리 빨리 앞에 나와. 알았어 알았어.
0: 잔뜩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있는 새콩이 안쓰럽기까지 한대요. 방 안은 싸움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2: 새콩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다.
0: 놀란 새콩이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 엄마 집사의 품에 안겨서도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새콩이.
9: 동생들?
10: 나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9: 넘어서 엄마.
0: 알고 보니 새콩이를 괴롭히는 녀석들은 일명 땅콩이파. 알콩 달콩이가 행동대장, 두목은 땅콩이랍니다.
10: 아이 마음이 짠하죠. 근데 뭐 하여간 한 놈만 덤벼도 괜찮을 텐데 그것이 덤볐다면 그것도 무대기로 다 덤벼요, 걔 있는데. 그래가지고 시체 걔를 그 밖에 내놓을 생각도 못하고.
11: 예전에는 한 침대에서 잘 때도 있고 그런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3년 넘은 것 같아요.
0: 3년 전까지만 해도 넷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절친한 관계였답니다. 지금은 아득한 옛 추억이 됐지만 언제나 옆에 꼭 붙어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콩이는 혼자가 됐습니다.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딸 집사의 방인데요.
11: 저를 계속 따르기도 해서 그래서 제 방에서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0: 땅콩이와 틀어진 후 새콩이는 단 한 발자국도 스스로 방 밖을 나가지 않는답니다.
5: 마음에 밝히는 자식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들여다보는 횟수도 적어지고 언니 옆에서만 그리고 뭐 언니 주위에서만 맴도는 그런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0: 새콩이가 안쓰러워 가족들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가 거실에 있는 양이들과 놀아주는데요. 새콩이를 바라볼 때만큼 집중하는 땅콩이. 이렇게 양이들이 장난감에 집중력을 발휘하면 할머니가 장난감을 들고 일어납니다.
2: 빨리 가자, 가자, 빨리 와. 땅콩이 봐. 땅콩이도 가봐.
0: 그리고는 복도를 지나 방으로 녀석들을 유인하는데요.
2: 자, 이제 새콩이 가서 놀지. 새콩이도 일어나고 빠가자. 아이고, 우리 뿌리 갑시다 할머니한테. 땅콩이 가자, 할머니 보고 가자.
0: 작전명, 거실을 비워라.
2: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0: 이렇게 늦장구리는 녀석이 꼭 있기 마련. 딸 집사까지 총동원됩니다. 집사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요주의 냥이, 대장 땅콩이도 할머니 집사방 입성 완료. 이렇게 모든 냥이들을 할머니 방에 모으고 나면
2: 아이고 새콩이 바람 좀 쐬자 이제. 일로 와봐. 엄마 따라와. 언니 따라와.
0: 새콩이

0: 새콩이가 거실로 잠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방에만 있는 새콩이가 다른 고양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잠시라도 넓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놀길 바라는 집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방 밖은 언제나 어색하기만 한가 봅니다. 그래서 딸 집사가 새콩이의 심신 안정을 위해 캣잎을 꺼내들었는데요.
1: 간식!
2: 새콩이가
0: 킁킁 캉캉 조심스럽게 캣잎 냄새를 맡더니 금세 기분이 좋아진 녀석. 새콩이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이고, 휴가 온 기분이다옹. 새콩이가 자유시간을 누리는 동안 딸 집사는 방에 들어가 과제에 집중. 그런데 그 시간 새콩이가 거실로 나온 걸 녀석이 눈치챈 걸까요? 문을 열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요. 땅콩이도 문고리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의 시도 끝에 결국 문이 열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양이들이 나옵니다. 대장 땅콩이가 가장 먼저 거실로 치고 나오는데요. 당황한 새콩이. 이대로 자유는 끝이 났습니다. 녀석들이 새콩이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는데요.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보지만 땅콩이 판 녀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내가 괜히 문 열었다옹. 점점 새콩이를 조여가는 대장 땅콩이. 결국 1대1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땅콩이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우리 새콩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도망치던 그때 결국 땅콩이의 공격을 받은 새콩이 정신없이 쥐구멍을 찾는데요. 하필 숨은 곳이 다른 고양이들의 침실, 할머니 방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새콩이 소변 실수까지 했습니다.
1: 아니, 오줌을 엄청 많이 쌌네. 얘가 되게 무서웠나 보다. 저기 식탁에서부터 계속 대치는 했는데 후다닥 그냥 따라오는데 순식에 다 따라오네 그냥. 그게 얘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
0: 한밤의 육탄전 끝에 새콩이는 다시 딸 집사 방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어느 순간 애들이 땅콩이가 타다닥 뛰면 같이 다 몰려서 새콩이를 같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땅콩이하고 말콩이하고 같이 새콩이를 두들겨 패고 있다거나 새콩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내가 얘들을 거둔다고 거뒀는데 과연 이게 진짜 잘한 건가 하는 생각들이 요즘은 떠들어요. 같이 무리져서 그렇게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이 좀 도와주십시오.
0: 과연 새콩이 방문 밖을 나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콩이를 도와줄 믿음직스러운 야옹신.
3: 안녕하세요.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들 벌써 마중 나와 있네.
0: 선생님, 새콩이 꼭 구해주셔야 해요.
3: 애들이 벌써...
0: 언제나처럼 먼저 고양이들을 관찰하는 야옹신.
4: 이거 초면이네요, 야옹신.
3: 오, 얘는 벌써 얘가 1등인가?
5: 예, 얘가
3: 얘 대장이죠.
5: 대장,
3: 저기 왔는데 바로 막 마킹을 하네요. 흔적을 남기네요. 막
5: 그래요?
3: 비비고 막 이런 행동들을 냄새에 맡고 주도적으로 이런 게 벌써 자신감이 조금 넘쳐 보이는데 벌써 이렇게 계속 러빙을 하죠. 이게 러빙이라는 건데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6: 확실히 주도적으로 수컷 세 마리 중에는 얘가 1등인 건 맞아요. 특히 수컷에서는 일단 체격이 좋고 그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또 힘이 있는 애들이 보통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0: 땅콩이가 갖춘 조건은 서열 1위가 되기 충분하답니다. 이번엔 우리의 새콩이를 보러 갈 차례. 거대 고양이의 방문에 새콩이가 재빨리 몸을 숨기는데요.
3: 고양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은 자신의 몸을 다 숨겨버리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버리는 그러니까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라

0: 몸도 다쳐버리는.
1: 그래서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새콩이의 마음과 몸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2: 편안해 보이네요.
1: 새콩이와 땅콩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 파악 중인 네, 야옹씨. 항상 저렇게. 대치 중에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던 고양이들. 이 소리에도 의미가 있답니다.
2: 이게 누가 내는 소리죠?
3: 알콩이.
4: 원래 행동대장이 제일 무섭다옹.
0: 되게 위협적인 소리를 내네요. 위협적인 소리입니다. 그롤링이라고, 그롤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롤링이라는 거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나 너 공격할 거야 라는 표시예요. 바로. 그리고 이미 귀는 앞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눈도 커져 있고, 수염은 내려가 있고, 되게 자신감 있는 공격적인 표현이죠.
1: 틈만 나면 대치 중인 녀석들.
0: 와, 이 상황이면 얘는 진짜 요즘 말로 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갈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간 빌런을 본 느낌? 얘네들도 자리를 뜨지를 않네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 녀석들 진짜.
1: 야옹신이 방문한 이 순간에도 땅콩이는 당당하게 새콩이 방 앞에 자리를 잡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제발 저리 가주면 안 되냐옹.
0: 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든요. 프리징, 얼어버리거나 플라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파이트, 같이 싸우거나. 극한의 공포심. 마지막 전 단계. 마지막 단계는 대소변 실수까지 한다. 최악의 단계.
3: 그리고 몸을 숨겨서 숨겨놓고도 문 뒤에 앉아서도 줄줄줄 싸우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사람도 너무 무서운 상황이 되면은 소변, 대소변 실수하거든요. 소변 실수를 한다, 대변 실수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큰 시그널입니다. 되게 크게 고양이가 무서움을 갖고 있다,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근데 그 공포심이 끝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 그런데 말이죠. 야옹신에게 포착된 대장 땅콩이의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0: 되게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지금 와서 여기다가 마킹을 하고 있어요. 마킹을 한다는 건 여기 공간을 자기네 공간이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영역 공격성이에요. 이제 영역 공격성이 뭐냐면은 담요 과정에서 다 잘 지낼 수 있지만 보통 어떤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했다, 침입했다라고 생각하면 공격을 하는 경우.
1: 새콩이 방까지 모두 내 땅이라는 땅콩이. 대체 이 녀석의 영역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0: 거기에 지금 최악의 경우가 뭐냐? 얘네 세 마리가 수컷이라는 거. 물론 고양이는 모계사예요. 암컷이, 대장 암컷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유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리더는 땅콩이, 수컷이고 수컷 세 마리가 영역적인 본능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공간에 다 휘젓고 다니는.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더 영역에 대한 어떤 본능이 강해요.
1: 수컷 세 마리로 결성된 땅콩이 파의 영역 집착에서 밀려난 새콩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나이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땅콩이는 사람 나이로 혈기왕성한 30대.
0: 새콩이가 10살이 넘어가면서, 아니 뭐 3년 전이면 9살 되면서 노령묘가 되거든요. 노령묘가 되면은 기력이 약해지고 약간 그 조직에서 그 고양이들 사회적 집단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도. 땅콩이가 훨씬 피지컬적으로, 체력적으로 아니면 성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영역적인 부분, 내 거에 대한 소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
1: 하필 대장 땅콩이가 성묘가 되면서 영역 집착이 강해지던 시기에 새콩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었던 것.
0: 보호자님들이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있어요.
1: 이건 무슨 얘기죠?
0: 제가 입구에서 보니까

0: 입구 쪽에 밥그릇이 되게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밥그릇이 몰려 있는 위치에는 누가 있어요? 건너편은?
1: 새콩이가 있죠.
0: 새콩이죠. 그 부닥칠 수밖에 없어.
2: 이런 구조는 7마리 고양이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답니다.
0: 이 공간은 오히려 인간 중심적인 공간이고요.
2: 양의 물건이 적은 거실과 주방 쪽은 사람의 공간이고요.
0: 저쪽 공간, 여기를 복도를 기준으로 저쪽 공간을 다 이제 고양이 중심적인 공간으로 만드셨긴 했거든요.
1: 그렇죠. 들어온 입구 쪽으로 다.
0: 그게 다 분리돼야 돼요.
2: 급식 담당 할머니 집사가 양이들의 밥을 손쉽게 줄수 있도록 만든 고양이 공간.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공간이 새콩이가 지내는 방과 너무 가까운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0: 밥 먹는 걸 같이 먹는다라는 거를 담요 과정에서는 귀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영상들도 많잖아요. 같이 아구아구 먹는 거 이쁘다라는 거지만,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급식을 하는 거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1: 따로따로.
0: 네. 고양이는 혼밥을 추천합니다.
3: 우리 땅콩이파 해체냐옹?
2: 그래서 몰려있는 고양이의 공간을 분산시키는 게첫 번째 숙제. 그렇다면 양이들의 반응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편하게 식사하는 것 같죠? 추가로 양이들이 함께 쓰던 화장실도
0: 네.
2: 곳곳에 분산시키면 양이들의 스트레스를 좀더 줄일 수 있답니다.
0: 이 정도.
4: 새콩이는 계속 철창 안에 있어야 되나요?
0: 지금 일단은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게 맞고요. 이 환경이 공간적으로는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공간에서도 고양이는 너무 밖에도 볼수 있고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새콩이한테 이 공간이 좁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2: 방에서 지내는 건 괜찮은데, 양이들의 따가운 시선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 걸까요?
0: 임시 방편으로 할수 있는 거는 시야를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도 보지 못하게.
1: 반이라도 이렇게.
0: 네네. 여기는
1: 예.
0: 요 정도만
1: 예.
0: 종이 있잖아요.
1: 예, 종이.
0: 색종이 있잖아요. 큰
1: 네네.
0: 거.
1: 예.
0: 칼라 종이로
1: 네네.
0: 요 정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붙여도 돼요.
1: 아.
2: 고양이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을 높이까지만 붙여주면 됩니다. 새콩이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거죠.
0: 새콩이가 저 공간에서 그냥 편하게 쉴수 있게끔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하나. 그리고 이런 알콩이, 달콩이, 땅콩이가 그런 자극을 받지 않게끔 저기를 시선 차단을 해주고, 그래서 새콩이 긴장도를 떨어뜨린다.
2: 시야가 가려지자 땅콩이 녀석 평소와 다르게 흥미를 잃고 자리를 떠버리네요.
1: 아,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아이들을 가족으로 생각을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더라고요. 내가 느꼈던, 내가 진짜 가슴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편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동안 몸과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았던 새콩이. 집사님들,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았으니 자신의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0: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0: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 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0: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1: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긴장, 슬픔, 기쁨. 다른 상담원 연결할지 바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1: 감정 노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몸도 힘들어요.
0: 되게 상처다.
2: 지금 이루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십시오.
3: 평일 아침 생존을 위한 도시인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곳 서울에 왔습니다.
0: 네, 제가 오늘은 어디에 왔냐? 여기 서울 구로입니다. 구로. 와, 오늘 날씨가 좀 이 날씨가 오늘 제 유일한 것 같아요. 아, 불안한데. 제가 오늘 말 한마디의 소중함 좀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고객센터 상담원이에요. 아, 이거 표준어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사투리로 전화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3: 블루베리 스무디. 하, 표준어, 괜찮을까요? 사실,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철을 뚫고 나면 펼쳐지는 엘리베이터 대란. 926의 삶도 여간 고달픈 게 아닐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니 말이죠.
0: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줄을, 와.
3: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저로서는 이런 출근길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0: 신기하다.
3: 과연 이 삶에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래 저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도착한 저의 새로운 일터. 14년째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입니다. 현재 10개 부서에서 총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이 중에서 제가 일할 부서는 소비자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곳. 여기가 오늘 제가 일할 곳입니다. 어쩌면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많은 상담원 가운데 누가 제 사수가 될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분. 콜센터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안민경 베테랑입니다.
4: 콜센터 업무를 한 지 12년 차 된 안민경입니다. 콜 현황도 보고 있고 또 이제 민원콜 또 이제 상담원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콜들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콜센터 전체적인 뭐 근태 관리나 사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왜 신학교하기 전에 신입직원 소개부터 할게요. 나와주시겠어요?
6: 저희와 같이 이제 근무하시게 될 이봉윤님 네. 되시고요. 네. 저희 새로 오신 신입직원이에요. 네, 정확히 인사해 주시고요.
0: 아, 됐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6: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네, 회사에 누가 되지 않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6: 네, 누가 네. 되시면 뒤에 선배님들이 많이 괴롭습니다.
0: 알겠습니다.
6: 네. 가만 안 두겠습니다.
0: 네, 죄송합니다.
6: 네, 열심히 하시고요.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6: 네. 네, 앉아. 다시 앉으시면 되십니다.
0: 아, 저 좀 좋았어요. 제 이름이 있고, 제 컴퓨터가 있고, 아, 저 사실 저 이름까지 이렇게 봐주실 줄 몰랐거든요. 오, 좀 약간 감동이었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했나? 이름 보면 사실 쉽게 도망 못 가거든요.
3: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말이죠. 뭐 일단 업무를 위한 교육에 들어갑니다.
4: 첫 인사와 본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 인사 이렇게 멘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전화가 딱 들어왔을 때 인사를 먼저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모바일 홍기통입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하시고요.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명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맨 마지막에는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라는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고객님한테 끝인사로 상담사 홍길동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0: 제가 표준어가 좀 서툽니다.
4: 억양은 괜찮아요. 억양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말 충돌을 하시면 안 되세요. 말 겹침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님 말이 다 끝나고 나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조금 예민한 고객님만

0: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전화는 이제 경고가 필요 없어요.
1: 졸업생들은 경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죠? 경찰서 보내고 싶죠. 예전에 그 114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멘트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 뒤에 없어졌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그걸 따라한다고 고객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 반응이 바로 나도 사랑해. 이래서 그런 응대 멘트를 안 하고 있어요.
2: 부가 서비스 해제하려고 했는데 핸드폰 번호가 없애버려가지고
3: 진짜로요?
2: 네, 핸드폰 해제했는데 그럼 해제하면 끊기잖아요 전화가. 그래서
3: 뭐 전화통 중간에 해제했다고요?
2: 네, 그래서 전화 확 끊기고 나서 한 1시간 뒤에 전화해가지고 욕 계속 먹었죠. 1시간 먹었어요.
3: 근데 이 정도 욕질을 말하지 않아요?
1: 그게 언제였어요?
4: 그거 입사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1: 지금 이제 몇 개월 차세요 지금?
0: 6개월.
5: 절대 해지 실수는 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0: 제가 상담하는 부분을 듣고 같이 듣고 제가 전산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종료하는 부분 이런 거 잘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게 저장 중이면 이 저장 중이 후처리 중이에요. 전화가 안 들어와요. 대기 중 하면 이제 전화가 들어오면서 상담 이력 창이 뜰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해서 누르면 이제 상담 시작될 거예요.
1: 어, 두 분 심장 녹는다 이거.
0: 감사합니다. 모바일 안민경입니다.
6: 예, 그 전화기 해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0: 네, 이용하시는 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6: 잠시만요.
0: 네, 4 하나에
6: 4.
0: 고객님께 문자 발송 됐어요.
1: 이런 걸 하루에 100통 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0: 160콜, 최고 160콜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전화가 엄청 쏟아질 때요.
1: 아, 어지러워.
0: 상담창을 열고?
5: 상담 전화는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0: 감사합니다. 이모바일 안민경입니다.
6: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6: 아,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0: 네, 고객님.
6: 그 요한병원에 잠시 있게 돼가지고.
0: 네.
6: 그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요양병원 건물 안에서는 전화가 안 되고
0: 네.
6: 요양병원 문을 나서면은 통화가 되거든요.
0: 아, 지금 그러면 병원 안에서는 통화가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고객님?
6: 예예. 예.
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0: 네, 기다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3G 요금제로 되어 있어서 네, 통화하시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제가 요금제를 3G에서 LTE 요금제를 먼저 변경처리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뒤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안 되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여기 이것만 안 터지는 줄 알고 다른 거는 뭐 다른 알뜰폰도 네. 다 터집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알뜰폰이라고 해서 기지국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SK텔레콤 기지국 네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동일합니다.
6: 예, 하여튼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0: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1: 와, 이 원인 분석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요금제를 바꿨지만 이 요금제로 해서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단말기일 수도 있어요.
1: 네, 이렇게 친절하신 분만 전화 받으면 뭐 할 만할 것 같은데요?
0: 아, 근데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금기어.
1: 금기어가 있어요?
0: 네, 네, 콜 너무 조용해, 아침에. 어, 이렇게 전화가 안 들어오지? 그러면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화가 막 들어오잖아요. 응급실 같은 거죠. 금기어예요. 전화가 왜 안 들어오지?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 오늘 왜 민원성 고객들이 전화가 안 들어오지? 난리 나요. 지금 들어오는 콜은 평균 한 1,500콜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전화 들어오는 게 하루에는 뭐 5건 정도, 많게는 뭐 10개도 하고요. 경력직들, 우리 이제 5년 다 넘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전문화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세요. 실제로 전화 들어오는 거를 이제 받으셔야 되시는데요. 제가 옆에서 동석을 하면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짧은 첫인사, 꽃인사 하시고요. 고객님 말씀을 천천히 듣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0: 장전 봤으면 좋겠다.
1: 저도 그랬어요.
2: 정전은 없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모바일 이동현입니다.
3: 여보세요?
0: 네.
3: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3: 네.
0: 네네.
2: 사용 중인 요금제를 확인해 달란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0: 고객님 본인 맞으신가요?
4: 확인 중에 있습니다.
0: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4: 문제량.
0: 네,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는 음성 150분, 데이터 100MB 제공되십니다.
3: 그거밖에 안 돼요? 저 요금제 그럼 변경 좀 할게요.
0: 네네.
3: 전화 필요 없는 건데 좀 데이터 많은 요금제 좀 추천 좀 해주실래요?
0: 전화는 필요 없으신데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요?
3: 네.
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네, 추천드리는 요금제는 기 스탠다드 100분 15GB, 통화 100분, 문자 100건, 예, 데이터 15GB 제공 이후에 이제 3Mbps 속도로 제공되는 요금제입니다. 네, 요금은 월 31,900원이에요.
4: 이 요금제로 변경 처리 도와드릴까요?
0: 네, 이 요금제로 변경 처리 도와드릴까요?
4: 네, 고객님.
0: 고객님.
4: 이 요금제로.
3: 네, 그걸로 바꿔줄게요.
0: 이걸 바꿔드릴까요, 고객님?
4: 네, 잠시만요.
0: 네, 잠시만요, 고객님.
3: 고객님 됐나요?
0: 아, 잠시만요, 고객님.
3: 빨리 주세요.
0: 네, 잠시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3: 됐나요?
0: 잠시만요, 고객님.

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다른 사람 없어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입이라서 조금 더 서툴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됐어요?
0: 네, 고객님.
1: 다른 사람 빨리 바꿔줘.
0: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네. 네, 제가 다른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네, 전화 받았습니다, 고객님. 신 직원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진행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변경 처리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 더 문의 사항은 없으실까요? 여보세요? 이제?
0: 아, 끝나신 거예요?
2: 네, 끝났어요. 심장이 터지고 왔죠.
0: 아, 자존감 떨어지네.
2: 그쵸. 네. 이 일만 아니면 나는 진짜 자존감 높았고 모르는 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니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죠. 바보가 됐나? 그런 시간을 다 넘기면 다 내게 되니까. 잘하셨어요.
0: 네, 뭐 욕 안 들어본 게 다행이죠.
2: 그때 상담 받으시는 거예요. 네. 환기 좀 시키고 오실까요?
0: 네, 네.
3: 가장 빨리 퇴사한 직원은 얼마 만에 퇴사했어요?
2: 들어와서 점심 먹는다고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간다니 좀 수상했죠. 가방을 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안 들어오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역시 안 들어왔어요.
3: 아직까지 점심을 드시고 계신 거네요.
2: 그런 것 같아요.
4: 이제 전화 하나 받아.

0: 되게 상처다. 아, 별말 아니, 욕은 안 들었는데.
1: 괜찮아. 우리.
0: 나 신입이라고까지 했는데. 좀 봐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제 잘못이니까. 예. 네, 저도 그렇게 여유 없는 삶을 살았던가. 되돌아보게 되는. 어? 나도 예전에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던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
2: 그래도 제가 응대한 고객은 양반이라는데요.
3: 나 조폭 주둥이다. 저 가만 안 있겠어. 씨놈의 새끼. 칼 갈아가지고 트럼프에다 칼 쓰는데 100km 밟아서 갈 테니까 엄마 젖을 다시 먹고 와서 응대를 해야 돼. 씨놈의 새끼 이거는 거예요. 알았어? 여자도 있겠는데 남자가 X하고 뭐 하는가? 내일 3시에 전화 줘.
4: 내일 3시에 전화 드리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전화 드려도 그냥 같은 말씀 드릴 수가.
3: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면 하품이잖아. 그런 거 주소 아닌 그쪽으로 그런 거로 보내. 그런 개X아! 으이 X만! 내일 3시에 전화해. 3시 전화 안 하면 죽는다.
5: 아, 제가 30번 떴거든요. 문자 다 들어오거든요. 큰 사람이라 법인명이라고. 그거 그러면 내가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되겠네. 기자들 그거 안 타겠죠?
6: 뭐 하시는 거예요?
5: 서울고등법원 공판을 서울 어? 중앙지검 검사 온 거 그거는 국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요. 내 사건 터지면 네 사건도 터져서 다시 재판받고 감옥하고.
6: 그럼 더 필요하신 상담이 없으면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5: 어, 너도 범죄 경력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보면 알아?
2: 오후 6시 유독 길었던 업무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일 이동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생년월일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아, 오늘 콜센터 상담원으로 첫날이 지났거든요.
2: 또 출근입니다. 오늘은 상담원으로서 1인분을 꼭 해내야 할 텐데요.
7: 어? 사무실 청소이면 좋겠다.
2: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업무 시작 전 조회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8: 해야 되는 건들 잘 참고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센티브 해당되는 직원들 말씀드릴게요. 선민이 15만원, 고영씨 10만원, 정현이 15만원, 성환이 2만원, 인희 20만원 해당되고요. 나머지 상담원들은 다 목표 미달이에요.
9: 이번 1월 달에도 친절골 접수가 좀 꾸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10: 인센티브. 콜을 많이 받아야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무섭네, 저렇게 사람들 발표하는 거.
2: 9시 업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베테랑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 팀장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계속 안 바빴으면 좋겠어요. 계속.
11: 그러니까. 저 민원콜 받으면 피디님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0: 감사합니다. 이동윤입니다.
12: 제가 이제 유심칩을 빼고 지금 거기 받는 유심칩 끼우면 자동적으로 예전 거는 해지가 되는 거죠?
11: 네, 저희가 개통을 하면

0: 개통함과 동시에 전통 신사는 해지.
1: 아, 네. 저희가 그 개통을 하면 개통함과 동시에 전통 신사는 해지가 됩니다.
2: 해지가 돼요?
1: 네, 그렇습니다.
2: 아, 그러면 UCC 갖고 온 것만 끼웠다가 버튼 키면 되는 건가요?
1: 네, 고객님.
2: 아, 그리고 뭐 따로 저 해야 될 게 있나 싶어가지고.
0: 번호 이동이신데.
1: 네.
0: 번호 이동이신데 개통 요청을 해드릴까요?
1: 아, 네, 잠시만 고객님. 그 번호 이동이신데 개통 요청을 해드릴까요, 고객님?
2: 그게 뭔 말이죠?
0: 번호 이동으로 개통 요청을 해드릴까요, 고객님?
1: 번호 이동으로 개통 요청을 해드릴까요?
2: 그게 무슨 말이죠? 입신 꼭 꽂은 다음에 다시 전화하듯 해야 된다는 건가요? 신청으로?
0: 네, 번호가 끊어지시기 때문에.
1: 네, 잠시만요, 고객님.
0: 번호가 끊어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개통을 못하고 고객님이 개통 요청을 주셔야지 저희 개통실에서 개통을 할 수 있다.
1: 죄송해요. 사실 제가 지금 거의 첫 출처 신입이라서 지금 제 안내가 좀 부족한데 다른 상담원 연결을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0: 네, 고객님 전화 받았습니다. 불편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조금 전에
3: 정말 다시 한번 불편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저 너무 괴로웠습니다.
0: 저희 쪽으로 개통해 주세요라고 전화를 따로 주시면 제가 개통 처리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2: 네.
0: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0: 네.
4: 상담사 잘 맞을 것 같아요?
0: 아니요.
4: 왜요?
0: 감정이 너무 여리셔가지고요. 네, 조금 미너클 받으시면 우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분 우울해하고 계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1: 제가 너무 스트레스에 끝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있으세요?
5: 어차피 전화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1: 네.
5: 저도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물어볼 만한 게 뭐 일단 거기서 거기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래야 제가 긴장을 덜해서.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너무 긴장되거나 너무 뭐 이제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이거 뭐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냐.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오케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이 받은 사람이라도 해결을 해주려고 이제 내가 노력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X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잠깐 음성을 눌러놓고서 잠깐 예, 가슴 쓸어내리고 물어보고 그러고 다니죠.
3: 입사 초기 때 했던 실수를 듣고 크게 웃었는데 겪어보니 6개월 버티신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6: 네, 종현 씨는 이 전화로 받으세요.
7: 저가 그냥 머리 눌려서 받아요.
6: 아, 헤드폰 안 쓰시는 줄 머리 눌려서?
7: 네. 아, 안 쓴 사람 많아요.
3: 다 쓰시는 것 같던데.
8: 장점은 있어요?
7: 장점이요? 멘탈이 진짜 세진 것 같아요.
8: 멘탈이 세진다?
7: 네. 약간 좀 근데 재밌어요. 해도 하더라고요.
6: 그때 해지 실수 한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7: 네.
6: 어떤 욕을 하세요?
7: 그냥 쌍욕만 계속 하세요. 계속
6: 그냥 쌍욕만?
7: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3: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 조절. 불편한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선배에게도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9: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고객님들은 잠깐 그 쉬는 시간 틈 뭐 5분, 3분 이 팀에 나와서 저희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급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당황하죠.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네네 하고 있는 거죠.
10: 고객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술장의 팀은 아니에요. 일단 저희도 담당 부서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2: 빨리 전화 주시고.
10: 네,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2: 아, 빨리라고 하라. 제 빨리 전화 주시라고. 언제 전화 주실 건데요?
10: 그럼요, 고객님. 제가 담당부서 쪽에서 한번 연락하게 해드릴게요.
2: 지금 전화 주시라고요.
10: 저랑 전화를 끊을

0: 잘 드리죠, 고객님.
1: 아니, 관리자는 뭐든 전화가 되게 전화를 주시라고요,
0: 여러분. 그러니까, 저랑 전화를 끊으셔야지 고객님한테 전화를 갈 수 있게 제가 접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1: 아니, 전화를 적당 꺼내야지. 양아치 아니고.
0: 고객님, 그럼 기다리세요. 제가 오면은 연결해드릴게요.
1: 기다려주세요. 아니, 저 짜증나네. 기다리세요.
0: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1: 친구야? 말투를 왜 끝날 거 하냐고.
0: 듣지 마시고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1: 너 말투를 왜 끝날 거 하냐고. 너부터 먼저 말투를 끝날 거 했잖아. 아이, 해요. 전화하세요. 빨리.
2: 그러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말투 개. 너 이름 뭐라고?
0: 저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1: 형, 너랑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네 상급자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가만히 있나 보자.
0: 상급자분한테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3: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1시까지 자동으로 상담이 멈추는데요. 대부분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때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짧다면 짧은 1시간의 휴식. 다들 어떻게 보낼지 궁금했습니다.
4: 도시락을 드시는 분은?
5: 도시락을? 일단 시간에 절약?
4: 빨리 먹고 빨리 쉬겠다.
5: 밖에 나가서 산책해요.
4: 어? 식사하시고 산책을 하세요?
5: 네, 우측은 걷다 보려고.
3: 저도 이정 선배를 따라 산책에 나서 봅니다.
4: 점심을 도시락으로 간단히 때우신 것 같아요. 점심에 산책하시는 거예요?
5: 네.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목적도 있고 사실 직장인들이 자외선을 쬐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9시에서 6시면.
4: 햇빛을 좀 봐야죠.
5: 네. 그래서 그냥 건강 생각해서 이제 걷기도 하고 해요.
4: 아, 여기서 또 제가 부산분을 만나다니.
5: 아, 그러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4: 오늘, 오,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네요.
5: 그쵸. 다들 서울이, 제 고향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4: 아니, 근데 부산 사실 때부터 사투리 안 쓰셨던 거예요?
5: 아니죠. 이제 직업이 계속 이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아, 상담할 때는 계속 사투리 하다. 밥 먹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 사실 저 진짜 외로웠거든요. 아, 뭔가 좀.
5: 한 자기만의 부수에서 좀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퇴근할 시간 되면 이제 퇴근하는. 그래서 상담원들한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 이분은 뭘 하시는 걸까요? 주변을 보니 귀여운 인형들로 가득한데 이게 다 손수 만든 거랍니다. 큰 위로가 되는 친구들이라네요.
6: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취미로 하는, 네, 그런 인형 만드는.
7: 이런 작업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6: 네, 저는 편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은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공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핸드메이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얘도 행운 가득하라고 뽑아서 달아줬어요. 펜수도 그래요. 펜수도
3: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힘이 된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부스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만든 각자의 루틴과 방법들. 안 좋은 것들은 다 뿜어서 흘려버리고 그저 둥글둥글하게 모난 감정이 고객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출구인 셈이죠. 다양한 크기의 헤어롤 제 눈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쓰임새가 다르답니다.
8: 기분 따라.
4: 이거 어떤 때 쓰는 거야?
8: 네. 이거요? 약간 빡쳤을 때.
3: 진희 선배의 기분을 알고 싶을 땐 앞머리를 보면 되겠군요. 베테랑의 책상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선배들에 비해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엄청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즉석 복권.
9: 20년 동안 꾸준히 사온 복권이 한 번도 안 되고.
8: 인생 한 방입니다. 저에게도 언젠가는 기회는 오겠죠.
4: 아니, 복권 20년 동안 사셨다고요?
8: 꾸준히 사야죠, 로또랑.
4: 진짜요?
8: 그럼요. 매일은 안 삽니다.
3: 사표 대신 복권 한 장씩 품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죠.
2: 1등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8: 1등 되면요? 네. 비밀입니다.
2: 이 자리에 안 계신 거 아니에요?
8: 아니, 다녀야죠. 그럼요. 몇백억 되는 것도 아닌데.
2: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아, 그런 있어야죠.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약간 진짜 진상한테 전화했을 때 그래, 내가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하고
8: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해요. 파트장님하고도.
2: 팀장님이 제일 많이 걸리신 분이에요.
10: 제가 많이 걸려요. 만 원은 됐어요.
11: 만 원이면요?
8: 난리는 되게 더 많아. 저 최근에 로또 5만 원짜리 한번 됐어요.
2: 오. 로또도 하고 집 그것도 사신 거예요?
8: 그러면 꾸준히 사야죠.
2: 언제 긁으세요?
8: 그럼 이제 마음 내킬 때? 아,
2: 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8: 아니요, 저는
2: 아, 그렇지
8: 안 돼요. 부정타야. 안 돼요,
3: 절대. 복권은 긁어보셨는지 회사는 잘 다니시는지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8: 하자.
11: 이 제가 1등 벌려고
8: 되시면
11: 1등 벌려고 어떡하시려고
8: 방송 찾아갈 거예요.
3: 이제 이 복권은 제 겁니다.
11: 자리 가서 한번 긁어볼까?
3: 저희 회사의 유심칩입니다. 기운을 담아가지고
11: 제발 아 제발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
3: 자, 나와있어.
8: 근데 막 대박 되는 거 아니야?
11: 저도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3: 와, 드라마네. 여기만 9 나오면 지금 제가 5억인 거잖아요.
11: 오, 오, 오, 5억은 커녕 천 원도 안 됐습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에이.
8: 근데 이제 콜센터도 조금 루즈할 때가 있어요. 제일 바쁠 때는 정말 요금제 변경이 많은 2월 초 또는 이제 청구서 나가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제일 그리고 이벤트 있을 때 그럴 때가 이제 콜센터가 이제 제일 전화가 많죠.
12: 감사합니다. 이발 이동윤입니다.
13: 여보세요?
12: 네.
13: 아, 네. 그 지금 아까 오전에
12: 예.
13: 제가 그 뭐 문자 받고 전화를 드려서 그 미나비 발생해서 신용정보 집행기간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12: 네네.
13: 근데 이거 제가 돈 보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문자가 또 날라왔거든요.
12: 아, 네, 그러세요?
8: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12: 네, 네,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13: 네.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 네, 정확한 상담에서 네, 핸드폰 번호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 0108 0번입니다.
12: 0번이요? 예.
13: 네.
12: 네, 명의점 성함과 생년월일 어떻게 되실까요?
13: 이거요, 8번입니다.
12: 네, 이사장님 본인 맞으신가요?
13: 네네.
12: 네,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드립니다.
13: 네.
12: 네.
8: 확인 중에 있습니다.
12: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3: 네.
12: 네, 그 미납 금액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전용 계좌로 네. 납부를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납부를 해주셨을까요?
13: 어, 그 문자로 전용 계좌 받아가지고 예. 제가 그 송금 처리해드렸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건지 문자가 좀 전에 바로 또 날라와가지고
12: 예예. 네, 확인,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13: 네.
12: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이제 미납 금액이 0원으로 뜨시거든요.
13: 0원이라고요?
12: 네, 0원으로. 네.
13: 아, 그러면은 이 문자는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12: 네, 고객님.
13: 아,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12: 네네, 고객님.
13: 아, 알겠습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성금사 이동률이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13: 네. 네.
3: 제가 해냈습니다. 잘, 무사히 끝냈습니다.
11: 아, 근데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거 재밌네 재미가 재미와 이 사람이 뭐 롤러코스터를 타네
8: 맞아요 완전히 바닷가 끝에 위하고 왔다 갔다 하죠
3: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 봅니다
12: 감사합니다 모바일 이동윤입니다
14: 여보세요
12: 네 오세요
14: 네 수고 많으십니다
12: 예예
14: 네 다른 게 아니라 저 그 이메일 주소 좀 변경하려고 연락드렸는데요.
12: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신다고요? 네, 정확한 상담 위해서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실까요?
14: 네, 010.
12: 네.

0: 드리고요.
1: 네. 지금 현재
2: 아 이게 제가 전산창에 번호를 잘못 입력했더라고요. 어쩐지 정보가 안 나온다 싶었습니다. 이럴 땐 최대한 침착하게 응대하는 게 최선.
0: 이메일을 지금 여기 준비해드릴게요.
1: 네.
3: 조회 중에 있습니다.
1: 네, 조회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 네, 변경하시려는 이메일 주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변경하는 이메일 불러드리면 될까요?
1: 네.
0: D.
1: D.
0: 30.
1: 30.
0: 네이버.
3: 네, 정상적으로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1: 네, 정상적으로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고객님.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더 이상 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0: 아니, 없습니다. 저요, 이번에 변경하면 다음 달 명세서부터 적용되나요?
3: 네,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고객님.
0: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상담사 이동료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수고하세요.
1: 네. 말 한마디가 주는 소중함이 진짜 별거 아닌데 찡하더라고요. 와, 이게 좀.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말씀을 시작해 주시는 분. 오, 그래, 맞아요. 저 수고 많거든요. 수고 많은데 그걸 알아주시잖아요, 그게.
2: 정말 수고했단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힘이 날지 몰랐습니다. 베테랑의 도움과 친절한 분들 덕분에 저도 전날보다 더 많은 콜수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저에겐 정말 뿌듯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저뭅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세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있어 도시는 빛나고 무사히 새로운 오늘이 시작될 수 있는 거겠죠. 수없이 지났던 길을 또 지나고 하늘 쳐다볼 여유조차 사친 생존의 쳇바퀴 안에서 지치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힘들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와 다정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린 작은 위로 한마디에 또 툭툭 털고 살아갈 힘을 얻는 모두 똑같은 보통의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4: 저는 내 남자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 상담원한테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소리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 아가씨가 나한테 밥을 씌우려고 그런 것도 안 줄 것이고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오전 근무자 그 아가씨로 혹시 아시면은 내가 그렇게 사과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5: 아, 네, 알겠습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4: 예, 예.
5: 아, 네, 감사합니다.
4: 수고하세요.
5: 예.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예.
5: 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맛은 정중앙에 드세요. 양파는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축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4개 사용한다. 자동심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테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EBS 퀴즈.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꺼려.
2: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1: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1: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중학생 때 나의 저음형은?
4: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3: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3: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3: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4: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3: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3: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4: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3: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무더위가 시작됐다. 사람보다 높은 체온을 가진 개들에겐 여름은 힘든 계절이라는데.
1: 많이 더워요. 사람보다는 더 많이 더워하고요.
0: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반려견 동반 수영장. 그곳엔 누군가의 시원한 하루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40km 정도? 특히 여름엔 엄청 덥죠.
0: 덥고 힘들다고 대충할 순 없답니다. 수영장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대형견의 여름은 더 고됩니다.
3: 지금 여름인데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구스 패딩 입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0: 이들의 위생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작업 현장은 늘 일촉즉발의 상황.
4: 잠깐. 닫혀, 닫혀. 내 손가락,
0: 하지만 여름철 관리는 더욱 꼼꼼해야 한답니다.
5: 오, 헤어스타일이 한대로.
0: 여기 조금 이색적인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관상용 닭. 닭도 체온 조절이 어려워 여름 나기가 중요하다는데요.
6: 새로운 이불. 너무 더운 날에는 더워서 압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서 작업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닭장 관리에 영양 주사, 미용까지.
7: 자, 여기 이렇게 딱 이 각도로.
0: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작은 마을에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0: 차에서 내려 한 주택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이들은 가정에서 하기 힘든 대형견의 미용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1: 망고야, 망고. 망고야, 너 냄새 엄청난다. 어떡하면 좋아?
0: 오늘의 주인공은 9살 말라뮤트 망고.
1: 안녕하세요.
0: 그런데 망고, 미용은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2: 모욕한 지가 지금 하면 됐는데 일... 아,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렇잖아. 그래서 그 비껴갖고 하는 거 자꾸 밀어주고 그래갖고 지금부터 바쁘고 그러니까.
0: 몸무게 40kg인 망고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용할 시기를 놓쳤답니다.
1: 바로 미용 준비할게요.
0: 모든 미용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3: 작업할 때 쓰이는 도구들 미리 준비하고 그런 거지.
0: 물품도 다양합니다. 견종과 위생 상태 등에 따라 빗은 물론 샴푸도 맞춰 써야 하기 때문이죠. 미용을 위해 집을 나서는 망고. 썰매견이다 보니 더위에 취약하다는데요. 바로 주저앉습니다.
1: 얘 지금 여름인데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은 구스 패딩 입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4: 하나, 둘, 셋.
0: 바로 차에 올리는데요. 하지만 몸무게는 40kg, 힘도 세서 드는 것부터 일입니다. 오늘 망고는 어떻게 변신할까요?
1: 안에서 털이 다 뭉치고 엄청 엉켜서, 그리고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미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0: 피부병도 잘 걸리는 견종이라 확인할 것도 많답니다.
1: 오늘 난항이 예상된다.
0: 애견 미용 자격증까지 있는 정민 씨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인가 봅니다.
1: 이렇게 하면 이 모카솜 같은.
5: 와, 이게 다 털이에요?
1: 네, 이게 안에 스며져 있고.
5: 근데 위치를 왜 거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1: 원래 뭐 물 닿는 거나 미용하는 거나 이렇게 기계로 뭘 하거나 할 때는 얼굴이랑 귀 쪽에서 시작해서 얘한테 거부감 주기보다는 뒤에서부터 적응을 시켜요.
0: 개의 청각은 사람보다 4배나 더 발달해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때는 얼굴과 최대한 먼 부위부터 시작해 차츰차츰 적응을 시킨다는데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1: 털이 안 밀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안 밀려, 안 밀려. 여기서 뜨그뜨그뜨그 하고 걸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또 날 하나 벌었구만.
0: 털을 얼마 밀지도 못했는데 날이 망가진 거죠.
1: 이렇게 억세고 뭉치고 기름지고 떡지고 이거를 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날에 손상은 엄청 많이 가고 이 날이 하나가 저렴한 편이 아니거든요.
0: 날 하나에 6-7만 원. 하지만 속상해할 틈도 없습니다. 개가 불편해하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하거든요. 정민 씨는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가며 작업을 서두릅니다.
1: 알콜 스프레이 어디 따놨어요?
0: 이번엔 갑자기 알코올 스프레이를 찾는 작업자. 알코올 스프레이를 날에 뿌리는데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 열을 받았는데 계속 밀면 화상 입을 수도 있어서 저희는 중간중간 저희 피부에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대보고 좀 뜨거운 것 같다 하면은 알코올 뿌려서 열 식히고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0: 잠시 후 다시 시작된 털과의 전쟁. 털이 많은 견종이다 보니 차 안엔 먼지와 털이 가득합니다. 또 트럭 내부가 좁아서 불편한 자세의 연속이고요. 작업자의 입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5: 되게 힘드신가 봐요.
1: 네?
5: 힘드신가 봐요.
1: 아니 힘들지는 않아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나머지 한번 시작해 봅시다.
0: 이제 겨우 등 부분의 털만 밀었을 뿐인데 벌써 큰 봉지가 가득 차.

0: 않고 피부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셨더니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마리의 댕댕이들을 살렸답니다.
1: 힘들어도 이렇게 반려견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개들과 나누는 작은 교감이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랍니다. 드디어 잠시 허리를 펴보는 작업장.
0: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1: 이제 다리와 얼굴을 밀 차례인데요. 다리에 손이 닿자 갑자기 돌변합니다.
0: 여보, 안 일어났는데? 지금 인내심이 한계가 온 거예요.
2: 일어나만 거.
0: 제일 어려운 부위를 해야 할 때 인내심이 한계가 와버린 거죠.
1: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0: 목줄을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1: 개의 입장에서 작업하는 정민 씨는 웬만하면 목줄을 채우지 않는데요. 이럴 땐 어쩔 수 없답니다.
0: 망고 조금만 채우면 되잖아.
1: 입 주변은 특히 위험합니다.
0: 잠깐.
1: 대형견은 힘을 쓰면 당해낼 수 없기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3: 이렇게 입을 손으로 잡고 계시니까 물릴 수도 있겠어요.
0: 아우, 당연하죠.
1: 위험했던 순간도 여러 번이라네요.
0: 저는 제 손이 여자 손이 아닙니다. 세 바늘인가 네 바늘 꼬맨 것도 물린 거.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해야죠.
1: 털을 밀기 시작한 지 두 시간.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대형견을 키우시게 된 걸까요?
4: 서울 살았는데 요리 이제 이사를 오니까 요리 갖다 놓게 된 거야. 힘들어요. 힘든데 저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0: 잘 참아줘서 고마워. 요것도 먹으렴. 잘했어. 이제 목욕하러 가자. 목욕 또 줄게.
1: 이젠 목욕을 할 차례.
0: 하나, 둘, 셋.
1: 목욕대에 올리고 습진에 걸리지 않도록 발가락 털을 다듬어 주려는데요.
5: 금방 할게. 거의 다 했어. 잘.
1: 하하, 또 난리가 납니다.
5: 발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얘는? 뭐 트라우마가 되겠나?
1: 이럴 땐 달래가며 작업을 이어가야 한답니다.
0: 아이고, 시원해. 아까 전에 그 냄새나고.
5: 아까 전에.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할게. 자.
0: 아니야. 괜찮아.
1: 진정이 좀 되나 싶었는데.
0: 그쵸. 야. 다쳐. 아, 내 손가락, 손가락. 얘네들도 사실. 참다가 짜증나면 진짜 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파악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지금 서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1: 결국 좋아하는 간식까지 총동원합니다.
0: 하나하나씩 주면서 한 눈 좀 팔아주세요.
5: 아, 다 했어.
0: 아이고. 알았어, 거기 안 맞을게. 여기는 안 할게. 알았어.
1: 개마다 예민한 곳이 달라 성향에 맞춰 목욕을 시키는 것도 노하우. 드라이도 중요한데요. 덜 말리면 피부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0: 말리는 작업은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편이에요.
1: 드디어 5시간에 걸친 긴 작업이 아이고. 끝났습니다.
4: 이리와. 망고야. 이리와. 아이고, 시원하고 예뻐졌네.
1: 오호, 같은 개가 맞나요? 4, 5개월 후면 원래 모습이 된다니 여름은 시원하겠죠?
4: 아이, 너무 좋아요. 이쁘고요. 좋아요. 좋고. 아유, 시원하겠네. 아이고, 살겠네. 내가 그냥 찝찝해서 아주 혼났어.
0: 귀는 병원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4: 귀?
0: 네, 귀.
4: 귀가 어째?
0: 귀가 안 좋아요.
4: 안 좋아?
0: 네.
4: 오, 그 병원에 데려가라 그래야 되겠네.
0: 아, 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망고가 이걸 재밌어 할까?
1: 잘 참아준 망고를 위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0: 갈게. 다음에 산책도 오래 만.

0: 해야죠. 어? 논다, 논다.
1: 뭔가 아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올여름은 빨리 귀 치료를 하고 시원하게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2: 망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라.
1: 그때까지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2: 작업이 끝나자 서둘러 이동하는 작업자. 덥고 습한 요즘엔 찾는 손님이 많아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데요. 이번엔 평택으로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하리겐트님 저희 1층에 도착했어요.
2: 언뜻 봐도 한덩치 않은 대형견.
4: 안녕하세요.
3: 하리! 너가 하리구나.
4: 네, 맞아요. 저 이게 하리예요.
3: 너무 좋아해.
2: 37kg의 골든 리트리버 하리입니다.
3: 입질하거나 예민했던 부분 있어요?
4: 아, 그런 적은 아예 없어요.
3: 없어요? 산책 다녀와서 네. 케어하고 네. 중간중간 연락드리고 네. 끝나면 연락을 드릴게요.
4: 네.
3: 하리, 가자.
4: 갔다 와.
3: 산책 가자.
2: 정민 씨는 대형견을 목욕시키기 전 20, 30분 정도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3: 친해지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욕하기 전에 좀 친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예민한 부분들을 좀 만지고 제가 불렀을 때 저를 좀 따르지 않을까요?
2: 교감도 쌓고 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라는데요. 그런데 자꾸 돌아보는 하리. 하리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3: 분리불안도 좀 있는 것 같다.
5: 아, 분리불안이요?
3: 조금 있는 것 같아. 흥분도도 좀 있는 것 같고.
2: 산책을 하며 하리에 대해 조금 더 파악한 작업자.
3: 좋았어.
2: 이제 차에 올리는데요. 낯선 공간에 들어와서인지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개들은 더 세심하게 다가가야 한답니다.
5: 그럼 지금 뭐 하신 거예요?
3: 이거 그 기계 소리나 기계 느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제가 눈으로 체크한 거예요.
2: 기계의 떨림에 과연 하리의 반응은?
3: 감흥도 없고 겁도 먹었고 꼬리 말고 있네. 빨리 끝내야겠다요.
2: 이렇게 꼬리를 마는 건 보통 불안해서라는데요. 그런 하리를 위해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3: 너무 짧게 말고 길게 요만큼만 읽게. 알았지?
2: 겁이 많은 개들은 털 손질부터 다르답니다.
3: 자, 우리 이제 어디 갈 건지 아시죠? 얘가 절대 눕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만세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품에 안은 채로 손질을 진행하는 거죠.
3: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됐어. 100% 정도 안 밀려오지.
5: 대형견이다 보니까 이게 네. 막 신체적으로도 힘드시겠네요. 계속 뭐.
3: 아, 엄청 힘들죠. 성인 남자인보다 세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고 힘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하리 목욕하러 들어갈까?
2: 목욕대에 오르자 더욱 안절부절 못하는 하리.
3: 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흥분한 심리 상태입니다. 괜찮아.
2: 충분히 교감하며 안정을 취할 시간을 갖습니다.
3: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라던가 그런 자격증들은 다 따고 있고 그리고 워낙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몸으로 체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 나오는 뭔가 아우라나. 아이, 미안해. 온도를 조금만 더 차갑게, 왜냐면 오늘 날이 더우니까. 이왕이면 좀 시원하게. 좀 한 번만. 할게요.
2: 그런데 얼굴에는 조심스럽게 물을 뿌리는 작업자. 이유가 있답니다.
3: 한다. 저 호흡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호흡이요? 호흡. 그러니까 주인들은 한 번에 빨리 씻기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코랑 입은 좀 자유롭게 해주되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만 좀만 이렇게 밀착시켜가지고 여기까지만 와주고 내가 그냥 접고 말지. 얘가 불편해하는 건 없잖아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나아진 거. 너도 좋지? 아, 시원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다 했습니다.

0: 다리.
1: 어느새 편안해진 표정. 말릴 때도 엉덩이 쪽부터 시작해 꼼꼼히 말려줍니다. 그때 다리 쪽을 유심히 보는 작업자. 사진을 찍는데요. 다리도 어딘가 불편한 걸까요?
0: 희극병 같은 게 여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찍어서 관제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중간중간 찍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있는 쪽은 이렇게 빨간 게 있어요. 이렇게.
1: 드디어 목욕을 마친 하리.
2: 하리예요. 엄청 예뻐졌네. 엄청 예뻐졌네. 잘했어. 엄청 잘 참았어, 하리.
1: 견주가 대형견 목욕을 의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집에서는 이게 욕조에다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쑥으려서 하다 보면 허리가 엄청 아파갖고 덥고 그래서 힘들거든요. 세세하게 잘해주셔서 개가 놀라지 않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말리다 보니까 피부병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네. 우리 견주분한테 다 보내드릴 거고 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2: 네.
0: 갈게요.
2: 네, 들어가세요.
0: 안녕하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보낸다? 뭔가 저만의 기분 좋은 힐링인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보람 있고 이 일 하면서도 항상 보람 있는 것 같아요.
1: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산골마을. 이곳에 특별한 반려동물 농장이 있습니다.
3: 먹자.
1: 바로 닭인데요. 오, 근데 제가 알던 닭이랑은 좀 다릅니다.
3: 은순함이라는 닭이에요. 보시면 무늬가 붓으로 그려진 것 마냥 막 돼 있잖아요. 사람한테도 되게 온순해요. 진짜 막 이렇게 손을 막 만져주고 하면 뭐 가만히 있어요, 얘네는.
1: 온순한 성격에 화려한 깃털을 가진 은순함을 비롯해 꽤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녀석도 있답니다.
3: 와. 이름은 라벤더 브라마고 병아리 한 마리 태어나면 25만 원씩 거래가 됐고요. 저희 농장에서는 제일 가격대가 많이 나간다 보시면 돼요.
1: 그리고 봉긋한 헤어스타일의 닭과 가슴을 부풀며 우는 닭 등 신기한 닭들이 많습니다.
4: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닭이 아닌 것 같은데요?
3: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닭들은 토종닭 있잖아요. 막 노란 색깔. 근데 얘네는 외국에서 관상용 닭으로 많이들 키우고 있는 품종이에요.
1: 이곳은 라이트 브라마, 화이트 실키 등 총 40여 종의 관상용 닭을 키우는 농장인데요. 우리에겐 조금은 낯선 동물이지만 관상용 닭은 이미 해외에선 인기가 많은 반려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하지만 반려동물인 만큼 신경 쓸 게 더 많답니다. 그런데 닭을 살피던 작업자가 갑자기 상추를 뜯습니다. 그리고는 닭장으로 들어가는데요.
3: 내가 주식이다. 이따 밥 다 먹고 먹어.
1: 닭이 상추도 먹나요?
3: 이 상추에 약간 되게 영양소도 많고 애들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거든요. 신선한 걸 먹어주면 애들이 좀 더위를 식힐 수 있지 않을까.
1: 닭의 체온은 37도에서 40도 정도. 게다가 깃털로 덮인 몸과 땀샘도 없어 여름엔 탈수 증상이 오거나 죽는 경우도 많답니다.
3: 닭들은 더위를 느낄 때 이렇게 호흡을 막 헥헥대면서 막 떨어요. 그러면서 열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 알품면서 애들이 막 더우면은 막 헥헥대는 거예요.
1: 그래서 닭 농장의 여름은 사투의 현장입니다.
3: 덥다.
1: 또 다른 품종의 관상닭이 자라는 곳,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환풍기부터 트는데요. 본격적인 할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닭장 청소. 400여 마리가 있는 닭장을 관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풀풀 날리는 먼지와 악취를 견디며 닭장에 흙을 걷어낸 후 깨끗한 흙을 가져다 다시 깔아줍니다.
3: 오, 새로운 이불.
1: 비닐하우스에서 삽질은 숨이 턱턱 막히지만 닭에겐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3: 얘네가 모래 목욕을 하면서도 이제

0: 더위를 좀 식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흙을 넣어주면 이제 새거라 좋으니까 막 애들이 많이 모래목욕을 해요. 그러면서 더위를 좀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죠, 이것도.
1: 닭은 흙을 파내 시원한 흙이 드러나면 그 속에서 더위를 식히기도 하지만요. 모래목욕을 하며 몸에 붙은 진드기나 벌레를 떼어내기도 한다네요. 이번엔 특별한 것을 만든답니다. 노란 가루를 닭이 마시는 물통에 붓고 물을 넣어 섞어주는데요. 이 노란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 이게 이제 영양제거든요.
0: 뭐 스트레스 조금 이제 저하시켜주는 거랑 이제 면역력 증가, 그리고 큰 닭한테는 산란율 증가, 뭐 이런 복합적으로 되게 좋은 영양제예요.
1: 농장 운영은 4년 차라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관장용 닭을 키웠으니 닭과의 인연은 벌써 10년째. 서건 씨가 이맘때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면역력이 약한 병아리입니다. 영양제를 주면서도 병아리들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그때 계속 눈을 감는 녀석이 눈에 띕니다. 일단 밖으로 빼냈는데요. 자연스럽게 주사를 놓습니다.
2: 괜찮아. 그래도 어렸을 때 막 다 키우러 다닌다. 구경 다니면서 사장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닭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 정도는 직접 하고 있어요.
1: 아픈 병아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2: 여기서 지내라.
1: 다른 병아리에게 병을 옮기면 안 되거든요. 급한 불은 껐지만 할 일은 아직 산더미. 부화장 관리도 필수인데요. 이곳엔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부터 뽀송뽀송해진 병아리까지 가득합니다. 하루 정도 지난 애들은 꺼내줘야 한다는데요. 근데 병아리의 종류가 다른 것 같은데요.
0: 하얀 애들은 백봉오골개, 흰색깔은 회색 청랑개 품종이고요.
3: 부화시킬 때는 뭐 여러 품종을 섞어도 상관이 없나 보네요.
0: 네, 품종이 달라도 어차피 똑같은 다 닭이기 때문에 부화일수는 21일로 동일해서 상관없어요.
1: 이 병아리들은 병아리 사육장에 넣어주는데요.
0: 여기서는 보통 한 3주 정도 지내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이제 적응을 제가 따로 시켜요.
1: 이땐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밖으로 나온 서건 씨가 이번엔 난데없이 닭장을 옮깁니다. 그곳에 깨끗한 볕집을 깔아준 후 다른 닭장에 있던 병아리를 꺼내 분산시켜주는데요. 더운 날씨에 많은 병아리가 모여있으면 닭장 온도가 높아져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라네요.
0: 좀 널찍해졌으니까 좀 덜 깝깝하고 좀 시원해질 거예요.
1: 어느 것 하나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장의 여름. 시간은 어느덧 점심을 훌쩍 넘겼지만 23살 청년 사장의 하루는 끝이 없습니다. 그때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
4: 서건아, 이거 좀 먹고 할래?
5: 좋아하는 옥수수 사왔다?
0: 알자.
4: 서건이 최고 좋아하는 거.
0: 밥 못 먹었는데 잘 됐다.
4: 근데 요즘 날씨가 워낙 더워갖고서는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이러고선 해야 돼. 아니면은 큰일 나니까는.
1: 혼자서 일하는 데다 여름엔 잠시도 닭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이렇게라도 먹지 않으면 끼니를 걸을 때가 많답니다.
4: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장마철이란 말이야.
0: 그러니까
4: 장마철을 대비를 해갖고서는 더 비 안 맞게끔 비 안 들어지게 이런 거는 네가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네, 그렇지?
0: 그것도 빨리 하고.

0: 예방약도 좀 먹여야지.
1: 몸이 10개라도 안 되네, 지금. 엄마가 뭐 도와줄까?
0: 아유.
1: 엄마 도와주는 거 아주 싫어요.
0: 내가?
1: 왜냐면 잔소리 해갖고서는, 그지?
0: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1: 응.
0: 엄마가 도와준다 해도 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야, 그게. 나. 예를 들어, 이걸 하면 이렇게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엄마
1: 그치,
0: 자꾸 엄마
1: 엄마도 너
0: 방식,
1: 말잘안 듣지.
0: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이제 몇번 얘기가 오가면은 막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아, 그게 싫은 거지.
2: 어린 시절, 우연히 접한 관상탁에 빠져 고등학교 졸업 후 농장을 시작한 석원 씨. 생소한 동물이기에 엄마는 걱정도 많았답니다.
3: 예전에 해든 뭐 그런 걸로 보아서는 뭐 해다가 뭐 놀러 가고 막 이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주 하루가 모자르게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는 아, 얘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저희도 딱 아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하는 거 거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2: 이젠 좋아하는 일에서 길을 찾은 아들이 대견할 뿐이랍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난 후 이번엔 닭들의 식사 시간. 그때 친한 친구가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0: 닭 미용할 거거든.
4: 미용? 닭도 미용을 한다고?
2: 닭 털을 잘라주기 위해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건데요. 오늘 미용할 닭은 독특한 헤어스타일의 폴리시종.
0: 좀 잡아줄래? 조심히. 자, 여기 이렇게 딱, 이 각도. 이 뒷머리가 되게 더울 거란 말이야, 무기랑 겹쳐져서.
2: 날개 위쪽을 감싸 닭이 발버둥 치지 못하게 한 후 조심스럽게 뒷머리만 잘라주는데요.
0: 됐다. 야, 이 정도면 됐어. 더하면은 야.
2: 건강한 여름을 위한 조치. 더위가 끝날 때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네요.
0: 몸 전체를 해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몸 전체를 군데군데 해져버리면 얘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밤엔 또 추운데 이게 막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서 약간 사람 머리 쪽 그 정도만 해줘요, 저희는.
2: 이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넣어주는데요.
0: 자, 이들은 어떠냐.
2: 어허, 친구의 급격한 변화에 적잖이 놀란 모양입니다.
0: 관심도 안 주는데 이거 잠깐만 잡아줄래?
2: 석원이네 미용실 다음 손님은 황금색 털의 실키.
0: 눈이 잘 안 보이잖아. 털이 복실복실해서. 밥 먹을 때 또 불편하니까.
2: 무슨 강아지 마냥 안겨있네요.
0: 이렇게 엉덩이 주변 털을 좀 깎아주면 좋아. 닭들이 이제 교미를 하잖아. 이 털에 걸린단 말이야. 그 수정이 안 돼.
4: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네.
0: 그렇지. 잠시만. 좀 여기다
4: 너무 못생기게 자르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더우면 안 되니까 더운 거보다.
5: 야, 어떠냐? 솔직하게 어때?
4: 넌 미용사라면 안 돼.
2: 이번엔 하우스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급수기를 켜줍니다.
0: 자, 이제 물을 딱 켜주면 관
4: 타고 올라간 다음
0: 그래서 이제 물이 분사가 되는 거 같아.
2: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0: 왜 그래? 들어봐. 야, 여기 왜 물이 흐르지?
4: 아, 이게 빠졌다.
0: 흘러보죠, 이거.
4: 갑자기 보석이 있으니까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2: 결국 급수 시설을 재정비하는 석원 씨.
0: 됐다.
2: 시원하게 뿌려지는 물. 이제 한여름에도 닭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0: 병아리. 병아리 태어났어요.
2: 며칠 동안 어미 닭이 품고 있던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난 겁니다.
0: 힘들 때 저런 거 보면 재밌죠. 기분 좋아지고.

0: 잠시 후 농장에 들어오는 차 한 대.
1: 애들 교장이에요. 교장이 아. 우리 조사 애들.
2: 우리 선생님이고 여기 우리 전교 어린이 네. 회장님. 아.
3: 네, 우선은 오늘 데려가실 애들은 여기 원주 저기 병아리장에 있거든요. 예, 저기서 일단 한번 소개시켜드려요. 예예. 예.
2: 그거 한번 좀 보고.
3: 네.
2: 저기 잡아봐야 생긴 게 완전 다르잖아요.
3: 야. 얘 한번 만져볼까? 아, 만져봐.
0: 교장 쌤은 닭 보면 이른 닭 처음 봤다야. 닭이 엄청 이렇게 막.
4: 맞아요. 진짜 근데 얘는
3: 맞아요. 이런 느낌이고
4: 어마어마하네. 야.
0: 한 초등학교에서 관상용 닭을 키워보겠다며 사러 온 건데요.
5: 아까 닭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3: 얘가 근데 되게 순해요. 이게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런 세라만한 품종을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키워요.
0: 무섭지 않아요?
6: 순해가지고 괜찮은가?
5: 근데 안 오니까 약간. 예전에 학교에 있는 애들은 울어서 무서웠는데
6: 안 울어서?
0: 처음 보는 관상닭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
4: 야, 잘 먹는다. 야,
3: 새끼들 데려간 애들은 보자.
0: 휘튼 코친 반탐입니다. 네.
3: 이 병아리도 한번 몇 마리 들여볼게.
4: 네네네네.
3: 아, 저희는 제가 이렇게 막 드리려고 하는 건 애들이 네. 한다고 하니까.
4: 그러니까 성님 제가 했을 때는 안 준다 그랬는데.
0: 아이들도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7: 데려가면 잘 키울 자신 있어요?
6: 이렇게 보려고요.
5: 막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서로 약간 닭으로 인해 더 가까워지고.
3: 그렇죠. 맞아요.
5: 좋아지지 않을까요?
4: 그 다음에 금수남 들어갔고
3: 하면서 이 구멍을 좀 뚫어줘야 예, 덥지 예. 않으니까 하면서 한 번씩 열어보고 예, 해주셔야 에어컨, 돼요. 에어컨.
0: 관상용 닭을 위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석원 씨.
3: 조심히 하세요.
0: 그가 이 고된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키운 애들이 낳은 알들이 이제 전국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상용 닭이 있다는 걸 알고 다 같이 한번 재밌게 키워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여름에 가장 붐비는 곳 바로 수영장인데요. 이곳은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강아지 수영장입니다. 여름이 힘든 건 대형견뿐 아니라 소형견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의 체온 자체가 평균 38.5도로 사람보다 높은 데다 땀샘도 거의 없어 체온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름엔 열사병이 걸릴 확률도 높다네요.
8: 많이 더워요. 사람보다는 더 많이 더워하고요. 좀 이렇게 시원한 데 와가지고 강아지들 좀 수영도 좀 시키고 물놀이 하는 것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0: 수영장엔 개와 견주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답니다. 개 수영은 틈틈이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수분 보충도 필수. 다양한 반려견 용품이 가득한 곳에 개 전용 음료도 있습니다.
9: 아지라떼 하나만.
10: 아지라떼는 사이즈 이렇게 작은 거랑 큰 거 두 가지 있거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9: 작은 사이즈가 하나.
0: 개 음료는 개가 먹어도 탈이 안 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는데요.
10: 술 한 잔.
9: 감사.
0: 맛은 어떨까요? 다행히 녀석의 입에도 꽉 맞아 보입니다. 수영장엔 주인의 배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많은데요. 이렇게 반려견과 견주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반려견 수영장의 또 다른 매력이랍니다.
11: 지금 도심에는 약간 분리된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여기선 편하게 애기들이랑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무더운 여름, 반려견의 건강을 챙기며 즐겁게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반려견 수영장. 개와 견주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작업자들의 일과는

0: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커다란 뜰채를 들고 이동하는데요. 건장한 남자 두 사람이 들어도 무거워 보이는데 이걸 뭘 하려는 걸까요?
1: 강아지 털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어서 저희가 이 정화 작업 겸 해서 이제 대형 뜰채로 아침마다 이렇게 뜰채를 하고 있습니다.
0: 양쪽에서 뜰채를 한쪽씩 잡고 펼친 후 수영장 물을 가로지르며 털을 걸러내는 건데요.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작업자의 입에서는 한숨이 절로 납니다.
2: 힘드신 것 같아요.
1: 특히 여름엔 엄청 덥죠.
2: 아니,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1: 대략 한 40kg 정도 다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물속에서 끄는 거니까 그게 두 배가 될 정도로 힘들죠.
0: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작업을 끝낸 작업자들. 이 작업은 수영장 개장 전과 후 하루에 두 번씩 이루어진다는데요. 털은 얼마나 걸러졌을까요?
1: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강아지 털들이 이쪽에 좀 이게 많이 필터링 걸러져요.
0: 수영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 청소기도 등장합니다.
3: 그 여기 바닥에 보면 모래나 이제 개털이 또 많아요. 강아지 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이게 로봇 청소기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0: 그런데 청소기를 물속에 넣습니다. 수영장 속 밑바닥을 청소하는 거라는데요. 사람과 개가 함께 들어가기에 바닥도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작업자도 걸음을 서둡니다. 이들은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데요. 이곳에선 안전모는 필수랍니다. 수질을 관리하는 기계실이기에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약품을 챙긴 작업자. 하지만 작업 전에 보호 안경이랑 마스크부터 착용한답니다.
4: 저 수영장 소독하는 약품을 넣는데 약품에서 독성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랑 보안경이랑 장갑이랑 착용하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0: 이제 염소 성분의 소독약을 넣어 수영장에 물을 정수하는데요.
5: 수영장 물에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대장균, 뭐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균들을 소독을 해줄 수 있는 소독약입니다.
0: 그 후 개털과 이물질 등을 한 번 더 걸러낸 후 총 세 번의 필터 작업을 거쳐 정수하면 하루 종일 깨끗하게 지속된답니다. 이제 개장 전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수질 검사가 남았는데요. 작은 통에 수영장 물을 담고 검사 약품을 넣어 수질을 검사하는데요. 피부에 닿고 때론 수영을 하다 물을 먹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랍니다.
5: 여기 보시면 이제 물 색깔이잖아요. 이제 물 색깔하고 저희 비색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컬러 차트가 속에 있는데 이 컬러 차트의 색과 비교를 해서 이 물 안에 소독약이 얼마나 저희가 희석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0.4에서 0.5 정도 사이의 지금 농도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놓을 수 있는 그 수질, 괜찮은 수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수질은 합격. 하지만 점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것저것 걸어다니며 뭔가를 체크하는데요.
6: 밟았을 때 이제 유동 있게 움직이거나 들뜬 걸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0: 개들이 뛰어다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파로솔을 펴고 헤드 위에 작은 털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주면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7: 다 모이셨나요?
8: 네.
9: 광갈로가 17팀이죠. 오늘도 바쁠 테니까 다들 고생하시고 안전사고 발생하는 거 유의해서 빨리 대응해 주세요. 고생하십시오.

0: 이제 반려견 수영장 개장합니다. 견주와 반려견이 하나 둘 차에서 내립니다. 반려견도 신나 보이네요. 이게는 첫 방문이랍니다.
1: 강아지 수영도 시키고 우리도 좀 쉴 겸 왔죠.
2: 입장권이랑 락커스 드릴게요.
3: 네, 감사합니다.
0: 드디어 손님 입장.
4: 기분 좋죠?
5: 좀 뭔가 강아지랑 할 수 있는 좀 독특한 액티비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갑시다, 수영장으로! 오, 잘한다. 잘하는데?
0: 반려견과 수영장을 찾은 건 처음이라 걱정을 했었다는 주인. 신난 반려견에 덩달아 주인도 즐겁습니다. 한편 직원들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6: 뭐가 걸려있던데요?
7: 아, 이게 잔디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잔디 있어가지고 아이들 발에 묻어서 아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잔디에 걸린 것 같습니다.
0: 개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 물에 뜬 이물질도 건져야 하고 배설물도 바로바로 치워야 한다네요. 안전용어는 더욱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8: 저희 위험할 수도 있어서 두 번째 대여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있으시면 또 나중에 저 채워서 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채우겠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구면조끼를 안 채울 시 약간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토도 발생하고 많은 다른 이제 그 안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구면조끼 채용하고 같이 수영을 하는 게 안전도 더 좋고 예, 수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반려견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시원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느덧 오후 5시 30분 수영을 끝낸 반려견의 샤워까지 마치면 드디어 수영장의 하루도 끝이 납니다. 작업자들의 오늘은 어땠을까요?
9: 나가시면서 그 웃는 표정과 그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네, 저도 같이 그런 보람찬 하루를 느끼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0: 장전 비닐만 쳐줘도 잘 지내고.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0: 리액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더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0: 얘네는 자기를 낮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평화로운 섬에 울려 퍼지는 누군가의 SOS. 응급환자가 도착하자 이두익 원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의사들. 위출혈이 생긴 환자는 응급처치 이후 육지로 후송이 결정됐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헬기를 타러 가는 길. 구급차 도착 시간에 맞춰 착륙한 헬기에 무사히 환자를 싣는 일까지. 이 섬을 지키는 의사들의 손을 거친다. 겨우 한시름 놓은 가족들. 그렇게 이 섬에서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려냈다. 이 섬은 바로 서해 최북단 의료 취약지로 불리는 백령도다. 백령도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 최전선에 바로 이들이 있다. 백령병원을 지키는 시니어 의사 3인방. 정형외과 전문의 나기남 선생.
1: 제가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백령병원이 제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고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고.
0: 산부인과 전문의 김휴 선생.
2: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 한번 진료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정말 꿈을 이룬 병원 아닐까요?
0: 그리고 백령병원을 이끄는 이두익 원장.
3: 52년 전에 백령도의 공군 군의관

0: 눈으로 들어오면서 또 숙명적으로 백령도하고 연결된 거예요. 백령도에서 마지막 환자를 보겠다는 거 보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환자를 보다가 끝맺음을 갖는 그런 게 마음을 부추고 있죠.
1: 백령도에서 의사로서의 마지막 길을 걷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0: 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서 북단에 자리한 아름다운 섬이다. 약 5천 명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곳에 병원은 단 한 곳뿐이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공병원. 백령병원은 백령도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곳에 상주하는 군인 가족과 고령 환자들이 주로 병원을 찾는다. 2014년 대학병원장을 퇴임하자마자 백령도로 달려온 이두익 원장. 어느덧 11년이 흘렀다.
1: 들어오세요.
2: 네, 네. 있었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 네, 네. 오늘 어디가 아프신가?
2: 무릎이요? 무릎이요. 네. 오늘 원장님이 건초 주어야 돼. 그래, 난 집에 가지.
0: 그를 찾는 환자들은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1: 여기 아파요? 여기는?
2: 거기가 좀.
1: 요금 해드리고. 이게 네. 뭔가 하면 위에 근육, 중요한 근육 세 가닥이 이렇게 와서 여기 붙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붙어요. 그러면은 무릎을 굉장히 보호하는 거예요. 그 근육이. 요 밑에 윤활유 통이 있어. 뜨거워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가 염증이 잘 생겨요. 이렇게.
0: 이 원장에게 환자들은 스스럼 없이 속내를 표현하곤 한다.
2: 다 고쳐줘요, 원장님이 고치지면 누가.
0: 처치실로 이동해 직접 주사를 준비하는 이 원장.
1: 이 아래 윤활낭염이 잘 생겼거든요.
0: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주사 치료를 한다.
1: 왜요?
0: 간단한 시술일 수 있지만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치료가 있을까?
2: 넘어져서 1년 됐어. 들깨 심어가지고 들깨를 안고서 비 내지 퍼붓는데 넘어졌는데 아마 앞에 돌이 있었던데 이 원장님이 이제 감절에 내가 있어 살면서 잘 알고 여기에 백년도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원장님이 여기 계셔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났어요. 원장님 덕분에.
0: 이두익 원장과의 인연은 그가 대학 교수로 진료하던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2: 원장님 보신 지가 한 30년 정도? 어떻게 인정이 많고 세상이 따뜻하게 하시는지 우리 이 원장님. 병원을 하도 다녀도 그렇게 그런 원장님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만나면 그냥 친구같이 너무너무 좋아가고.
0: 이 원장에겐 팬들이 많다.
3: 안녕하세요, 원장님.
1: 어떻게 오셨어요?
3: 아니, 그 기치료 받으러 왔다가
1: 네네.
3: 원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네. 이렇게 왔습니다.
1: 어머, 어깨는 괜찮아요?
3: 네, 지금은 괜찮죠.
1: 네. 아, 그래요?
3: 참 원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3: 예, 예. 네. 원장님은 내가 그렇게 한 10년 전쯤 됐나? 아주 그냥 그 나를 살려줬다. 뭐 어쨌든 그러해. 팔을 이걸 움직이질 못해 이렇게. 그 이래 구선에 가고 팔이 안 올라가요. 아파요. 하더니 이래 만져보더니 그냥 으악 소리 한번 질렀더니 거기다가 주사 한 방 놔주더라고. 아 그랬더니 그냥 거짓말 같이 나. 내가 진짜 아주 아, 잊을 수가 없어.
1: 몸무게 조금 빼고.
4: 아버님, 노력하고 있어요.
1: 네, 네 들어오세요.
0: 이 원장은 진료실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함이다.
1: 제 팬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자마자 넘나부터 와요. 딱 보이죠. 그냥 또,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오고 그렇게 하고요.

0: 그때 얘기는 52년 전에 공공근육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노 원장님이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일 것 같은데 그 부부가 그 병원 바로 앞에 있는 관사에서 하시는데 저분 나이 되게 오던 저렇게 부부처럼 나도 그랬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제가 제 롤 모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백령병원의 전신인 김안드레아 병원. 그곳에서 1973년 군의관을 지낸 청년 이두익에겐 마지막 꿈이 생겼고 2014년 마침내 백령병원에서 그 꿈을 실현한다.
0: 요거 맞고 가서 김장 잘 하셔야지.
1: 60대의 백령도에 들어온 그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10년 넘게 원장 역할과 진료를 동시에 하는 사이 어느덧 7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0: 백령병원에 두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힐링, 하나는 보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자를 힐링시키지만 그 자체가 나를 힐링시키고 나의 그 제2전성기의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1: 사명감을 가진 이 원장의 노력에도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백령병원은 전문의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였다. 그 소식을 들은 나기남 선생은 30여 년간 운영하던 개인 병원을 접고 백령도행을 택했다. 그 덕분에 외상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3: 작업하다가 쇠파이프 떨어져갖고
2: 여기 말고 딴 데 아프신 데 없어요?
3: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1: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완식 씨.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 이후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2: 엑스레이 좀 찍어볼게요.
1: 혹시 골절은 아닐까? 곧바로 엑스레이 촬영이 이루어진다. 완식 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큰 부상을 피해갔다.
2: 다행히 뼈는 괜찮으시네요.
1: 이제야 마음을 놓는다.
2: 아킬레스 있는 그 부위에 파이프가 맞으면서 살짝 까진 상처가 있어요. 활동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요?
3: 펜스, 철조망.
2: 철조망 작업. 계속 좀 움직여야 되고 이러면 발목 보호대를 하나 드릴 수 있는데 그걸 하나 드릴까요?
1: 섬 주민들이 크고 작은 외상을 입었을 때 나 선생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다. 그가 백령도행을 택한 건 오랜 꿈의 결실이었다.
4: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두희 원장님께서는 이제 대학 선배시고 정형외과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뭐 잘 안 구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뭐 제가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뭐 당장 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병원을 접고 오게 됐죠.
1: 30여 년간 정형외과 개원의로 일했던 그에게 의사 인생의 롤 모델이었던 이두익 원장. 나 선생은 그 길을 뒤따르고 싶었다.
0: 대학 그 제자이자 후배인데 선배님 뒤를 이으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눈물이 겹도록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5: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북한에 인접한 군사 요충지라는 주위의 우려 섞인 시선도 그에겐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2: 아빠 그 백령도 위험한 거 아니냐고. 거기 가면 뭐 이러면서 좀 불안하다는 이제 말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괜찮다고 다 설명을 해줬죠. 잘 됐다고요.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0: 아빠한테 꼭 맞는 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족들은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죠. 여기서는 뭐 누군가 아프면 백령병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구나라고 저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의 지원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현실. 한때 산부인과는 2년 8개월간의 공백을 빚기도 했다. 산모들은 검진을 한 번 받으러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동안 육지로 나가야만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의사가 있다.
2: 안녕하세요.
1: 산부인과 전문의 김휴 선생이 진료를 재개하면서 산모들은 보다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둘째를 임신 중인 일본인 아즈사 씨는 김 선생에게 임신 초기부터 줄곧 진료를 보고 있다.
2: 오늘 26주 사네.
3: 26주도 미카다티.
2: 애기 잘 놀아요?
3: 네.
2: 아, 뭐 자유 대답을요. 자유 놀아보래. 애기 잘 놀냐고. 몸 붓는 건 없고.
3: 그렇다 딸이시네.
4: 괜찮아.
2: 아, 괜찮아요. 지금 애기 태아 어떤 상태인가 좀 초음파 좀 봐볼게요, 아주사님.
3: 네, 고민을 때.
1: 산전 진료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 상태 확인을 위해, 중기엔 기형 여부를 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면밀히 시행한다.
2: 오늘은 우리 애기 거꾸로 있네요. 머리가 여기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앞면을 촬영해 놓은 거예요. 앞면. 이렇게 보면 코 보이죠? 코뿔까지.
1: 김휴 선생은 개원의로 있을 때보다 더긴 시간을 들여 산모에게 태아 상태를 전달한다.
2: 아, 이거 봐봐, 동생.
1: 우렁찬 심장 소리가 검사실을 가득 채운다.
2: 여기 심장 뛰는 거죠. 예. 자, 우리 애기 약간 3차원으로 찍어봤어요.
1: 검사 결과 태아는 이상 소견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임신이 分かってから 1人目가 いるから 船で 이동이 大変だし この島に先生がいて、なんかすぐ何かあったら見てくれるから、そこは安心。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공석일 때큰 불편을 겪어야 했던 주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와 태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만 취약지의 소식을 듣고 김유 선생은 백령병원에 자원했다.
2: 대소 지역에 사신다는 그것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정말 너무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제 의사 생활의 마지막은 산부인과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지역에서 좀 한번 우리 산부인과 환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 평생을 산부인과 개원의로 살아온 김 선생. 의료봉사의 뜻이 있었던 그는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 백령도로 향했다.
2: 초기에는 유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카운슬링을 해드리고 이제 임신 중기에는 기형의 문제, 초음파로서 계속 추적하고 육지에서 받는 것과 똑같은 진찰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환자들이 너무 고맙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대부분의 환자들이 좀 오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아, 내가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어떤 곳보다 의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곁에서 묵묵히 진료실을 지키는 세 사람의 시니어 의사들. 그들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백령도의 아침이 밝았다. 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공존하는 섬. 이 섬의 유일한 병원인 백령병원의 하루는 관사에서부터 시작된다.
5: 안녕하세요. 한 7시 50분에 이제 나와서 8시에 식사를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죠.
1: 병원에서 2분 거리의 관사는 의료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5: 거의 전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선생님들이 최소한 숙식은 남부럽지 않게 여기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1: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이 원장은 작은 것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65일 제공되는 식사도 그중 하나.
5: 이게 우리 백령병원 브렉퍼스트라고 아주 유명해요.
1: 병원 식당에서 시작되는 시니어 의사 3인방의 하루.
5: 우리 응급실 응급 환자가 무슨 환자였어요?
6: 저한테
5: 환자. 네?
6: 네, 눈에 보기 좋아서 전화를 한번 좀 걸어봐야 되겠어요. 어제.
1: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환자 이야기는 빠질 수 없다.
7: 굉장히 넓어지네.
1: 그 시각 또 한 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공보의들이 24시간 당직을 서는 응급실. 환자 상태가 위독해 인천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8: 노말살라에는 또 그냥 다 잠궈놓거든.
9: 네, 아니 킥백. 노말살라에.
1: 이 원장은 협약이 체결된 병원에 연락을 취한 뒤 환자 상태를 직접 살핀다.
10: 여기 오늘 아침에.
11: 오늘 아침에. 쓰레기 상에서 장폐색이 보이고 그다음에 폐혈증까지 진행이 된 상태라서 이거는 추가적인 전문 의료를 위해서 이나대 병원으로 후송 예정이고요.
1: 즉시 치료가 이어질 수 있게 통화하는 이 원장.
5: 저 김지민 선생이 갔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고
1: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분 1초가 긴박한 응급 상황. 공보의가 인천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인천으로 이송하는데 가장 빠른 교통편인 닥터 헬기 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풍으로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 결국 곧 출발하는 여객선을 통해 이송하기로 했다. 하루 두 번 운행하는 여객선 출발 시간에 맞춰 도착한 구급차. 조금의 지체도 없이 배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여객선 안에는 이 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응급처치실이 있다. 산소호흡기, CPR 기기 등을 갖추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이렇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는 연간 50여 건에 달한다.
12: 저희 병원 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는 거나 뭐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더 심각한 경우들도 있죠. 뭐 심근경색이나 뭐 뇌출혈, 뇌졸중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1: 환자를 실은 여객선은 인천으로 향했다. 백령병원은 인천의 대학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지역에 두 개의 그 권역 응급센터가 있는데 협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원격 협진을 시작됐어요. 응급실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서 거기서도 뭐 좀 치료가 더 필요하고 그러면은 여객선을 통해서 이제 후송하게 되고 정말 골드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환자는 헬기를 요청하거나 해경 배를 이용해서 나가는 그런 후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백령병원은 백령도뿐 아니라 대청도와 소청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유일한 공공병원으로 8천여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닥터 헬기에서부터 해경선, 여객선까지. 기상을 고려해 가장 빠른 교통편으로 이송한다. 24시간 한라인이 구축된 상급병원에서 생명을 구한 주민들이 상당수다. 백령도에 올 겨울 첫눈이 찾아왔다. 금세 아

0: 아름다운 설국으로 변한 호숫가. 그 앞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금수 씨가 있다. 그가 백령도에 들어온 건 30여 년 전.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뒤였다.
1: 친구 둘 죽고 나 하나 살고. 담당 교수가 이제 죽는다고 이제 4일밖에 못 산다 그래갖고 그 병원에다가 영안실까지 다 차려놨었어요. 지금 이거 이 손이 다 펴진 거거든요. 제가 이 감전돼갖고 이 일이 감전돼갖고 이 일이 터져갖고 발가락으로 나와갖고 발가락 자르고 갈비 6대 자르고
0: 고압전선을 설치하다 생긴 감전사고에서 간신히 생명을 구한 그. 하지만 44번의 수술이 다시 그를 괴롭혔다.
1: 수술 전에 이제 도망 나왔었죠. 전기 속으로 썩어 들어가잖아요. 썩어 들어가는 거 이거를 긁어내니라. 아, 가족들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가족들 때문에. 큰애가 그때 당시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야 2학년. 이 조그만 놈이 유치원 댕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0: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보다 더 눈에 밟혔던 건 자식들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낸 그. 요양차 백령도로 이주한 이금수 씨는 이웃의 전기 설비를 고쳐주는 일에서부터 의용 소방대원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백령병원 덕분이라고 말한다.
1: 원장님이 하도 이거 갖다 놓으래갖고 갖다 놨습니다. 이거.
0: 백령병원에서 이두익 원장에게 줄곧 진료를 받아왔던 이금수 씨.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그는 응급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
1: 혈압을 재도 35로 떨어진 거야. 바로 그냥 거기서 헬기 불러갖고 바로 나온 거죠. 심장과 동기라고 이제 심장이 하나가 좀 나쁘다 그래갖고 그걸 보충해 주는 거. 너무 고맙죠 진짜.
0: 백령병원 덕분에 두 번째 심장을 얻은 그. 제설이 될 때까지 봉사를 가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눈 쓰는 일로 대신해 본다.
1: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0: 그를 다시 살린 이 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금수 씨. 마음의 고향이란 이런 곳일까.
1: 호수 바라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시원한 바람에
0: 서로를 돕는 마음이 이어지는 섬.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백령병원엔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또다시 줄을 잇는다. 눈길에 낙상을 하거나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응급실로 밀려드는 사이. 외상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나기남 선생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2: 얼마 안 되시겠는데 3일 전?
3: 그 이후로 몇 번 더 넘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4: 아, 주말에 온 이후에 몇, 네. 그 뒤로도
3: 몇 번 좀 넘어지셨고.
0: 여러 차례 넘어져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
4: 이렇게 구부리면 무릎이 아프세요?
5: 발이 너무 저려가지고 발 감각이 없어요. 근데 뒤지지도 못해요.
4: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피멍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무릎 근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0: 무릎 상태를 면밀히 보기 위해 CT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CT는 엑스레이로 확인하기 어려운 골절의 세부 구조를 파악하고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사 결과 골절의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6: 관절 안쪽으로 요 산처럼 보이는 부위에 골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사실 CT를 찍은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선이 이렇게 요 약간 떨어져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절선이 이렇게 간 거죠. 이 CT 찍은 거를 3D로

0: 재현을 한 건데 요 부위가 골절인 걸로 생각이 돼요. 요 산처럼 보이는 여기에는 무릎관절 안에 십자인대가 붙는 부위라 거기가 골절이 되면 보통 이제 수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1: 응급실로 온 환자는 결국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서 나 선생은 공공병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한다.
0: 제 의료 취약지라고 하는 곳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요. 그 병원이 경제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공공병원에서 맡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의료 취약지구라 그러는 곳에는 역시 어떤 그런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적자로 인해 운영 주체가 여러 차례 바뀐 백령병원. 공공병원이 된 후에도 의사 확보엔 늘 어려움이 따랐다. 현재는 3명의 시니어 의사들과 공중보건의 8명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백령병원. 매년 2만여 건에 달하는 진료 횟수만으로도 그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지금 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백령병원을 잘 셋이 봉지우기가 잘 끌어나갑니다. 공보의 6명이 내과 외과 파트를 이렇게 나눠갖고서 휴일이고 밤이고 당직 근무를 또 돌아가면서 하고 제가 항상 표현을 우리 소중한 공보의 선생님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1: 정작 후임자가 없어 10년 넘게 원장을 맡고 있는 그 백령병원과의 인연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병원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인 이 원장. 의사로서의 사명을 잊은 적이 없다.
2: 특히나 임상 의사는 환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임상이란 거는 임할 임자에다가 배대상가라고요. 환자한테 임하는 걸 임상이라고요. 환자 진료하는 의사는 항상 환자를 생각한 어떤 진료를 구상하고 치료하고 그러는 거고.
1: 그렇게 환자의 곁을 지키는 백령병원 의사들의 하루가 지나간다. 며칠 뒤 눈은 녹았지만 강추위는 여전하다.
2: 이거 니들 통일인 거 이런 거다 챙긴 거죠?
1: 이 원장은 아침부터 방문 진료를 나갈 준비로 분주하기만 하다.
2: 하고 이건 알코올하고 소독하는 거 하고 한 3년 전까지는 병원에 왔는데 거의 안 왔어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많이 뭐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재택 방문을 해서.
1: 섬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백령병원에서는 방문 진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엔 방문 진료가 중요하다. 낙상 위험 때문에 병원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는 이두익 원장. 첫 번째로 찾아갈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한 장금여 씨다.
3: 네, 안녕하세요.
1: 허리 통증으로 몇 걸음 걷기도 힘든 금여 씨.
2: 오늘 아드님이 재택 진료를 아마 부탁을 한것 같아.
4: 얼마나 나 어저께 왔는데 그러는 거야.
2: 효자를 드셔갖고요.
1: 허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리도 문제였다. 통증으로 파스에 의지한 채 집안에 갇혀 살다시피 한 장금여 씨에겐 이 원장의 방문 진료가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다.
4: 원장님, 여기가 왜 그렇게 아파?
2: 그거는 허리 때문에 그래. 허리 신경 누르는 게그 4, 5번 거기에 신경이 눌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무릎하는데 무리 차거나 그런 적은 없고.
1: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 다리까지

0: 까지 통증이 심각한 상황.
1: 따끔해요.
0: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이 원장을 통해 속 시원히 원인을 찾고 통증 치료를 받는데, 외출을 못해 우울한 마음까지 위로받는 기분이다.
2: 원장님 반갑습니다.
1: 네. 아, 그래. 네. 식사하셨어요?
2: 오래오래 6학년도 계세요.
1: 글쎄요, 제가 오래 살아야 될것 같아요.
2: 아니, 진짜요, 원장님.
1: 네.
0: 이웃이자 주치의인 이 원장이 백령도를 떠나기라도 할까 노심초사다.
2: 너무 좋죠. 누가 노인들 찾아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1: 네. 고마우세요.
2: 예. 네. 고맙습니다.
0: 고마움에 긴 인사가 이어진다. 다음으로 찾아갈 백령도 주민은 얼마 전 응급실에서 긴급 이송됐던 김주혁 씨다.
1: 육지 나가서 수술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좀 해야 된다고.
3: 암석이 껴봐요.
1: 로봇으로 했어요? 아니면 내시경?
4: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뭐 깨든지. 목도 좀 불편하고 이게 저 등판 있죠?
1: 네.
4: 이 등판이 이렇게.
1: 그러니까 날개 쪽지?
4: 네, 날개 쪽지.
1: 안쪽으로요? 네. 네, 이게 목척추 네. 5, 6번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0: 목디스크로 어깨까지 통증이 심한 상황. 이 원장의 팬인 김주혁 씨는 직접 찾아와주는 진료에 또 한 번 감동을 받는다.
1: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조금 편해졌어요?
4: 글쎄요. 한번 이 주사를 원장님이 수사를 오면은 쫙 들어가는 그 기분이 딱 들어와요. 항상.
3: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원장님한테 가서 주사 한 대 딱 맞으면은 아주 이거리 시거리.
1: 고마워요. 네네네.
3: 고맙습니다.
0: 방문 진료는 의료진에게도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김장철인 요즘 일손을 놓고 있다는 장원여 씨의 집.
5: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네.
6: 그래요.
0: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원여 씨. 통증이 심해져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5: 우선 똑바로 누우세요.
0: 척추 통증 분야의 권위자인 그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각으로 진료를 펼친다.
1: 병원에 안에서 할 때는 저 초음파를 좀 보고 그러고 하는데 이거를 그 팔페이션 테크니라고 합니다. 이거 이 영상을 초음파나 그 엑스레이의 영상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만져서 팔페이션에서 이거 그 포인트를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보다 많이 나았죠?
7: 안 아파요.
1: 이제 괜찮아요?
7: 네. 네.
1: 잘 드릴까?
0: 환자들의 고통에 누구보다 공감해주는 이두익 원장. 그런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주민들.
8: 그러게요.
0: 이 원장도 그 마음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1: 아, 맛있네요.
0: 주민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백령도 사람이 다 된 이 원장. 마치 가까운 이웃이 다녀가기라도 한 듯 아쉬움의 긴 배웅이 이어진다. 이렇게 따뜻한 정이 오고 가는 사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밤이 깊어간다. 며칠 뒤 장원여 씨의 집에 김장 품앗이를 하는 이웃들이 모였다. 이 원장에게 허리 통증 치료를 받고 위로든 김장을 시작한 장원여 씨.
7: 안 아파요, 나는 인간에서. 아픈 줄 몰라요.
0: 통증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양의 김장을 시작하는데. 남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오늘 안에 이 많은 양의 김장을 끝내야만 한다.
7: 이거 한 100, 한 30포개 될걸요? 그래, 아들도 먹이고 손주도 먹이고 딸도 먹이고 다 하려고. 우리 애가 5명이에요. 시집장에 다 가서 살아요, 잘. 인천서.
0: 자식들을 육지로 내보내고 섬을 지키는 부모들은 백령병원 덕분에 건강을 지키고 있다.
7: 치료 많이 받지요. 뭐 감기 가고 저기 하면 가고 골다방증 주사 놓고 다 하지요.
6: 백령병원 없으면 응급조치 누가 하라. 그 좋지. 우리 그 원장님이 최고야.
0: 장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한 이 마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 올겨울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그 시각에도 활짝 열려있는 백령병원.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은 약을 타기 위해 병원을 자주 찾곤 한다.
8: 오늘은 좀 혈압이 높게 나오셨네요, 어머니. 네. 왜?
9: 아침에 집에서 잘 뛰게는 147에 85 나왔댔거든요.
8: 네네네. 조금 높게 나오시는데, 어머님.
9: 지난번에 약 하나 빼고서 주셨죠?
8: 예, 예.
9: 그거 안 먹으니까 다리 붓는 게 조금 난 것 같더라고요.
8: 예, 예. 다리 부은 것은 나은데 혈압은 잘 안 잡아지잖아요, 네. 어머니. 다리를 덜 붓게 하는 약으로 바꿔드릴게요, 어머니.
0: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유 선생은 종종 내과 진료까지 보고 있다. 틈틈이 최신 의료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내과 진료를 병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8: 특히 우리 병원 특징상 지금 내과 선생님이 계속해서 상주를 못해요. 공중보행 선생님들이 오셨다 내과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만성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뭐지 부족하지만 좀 공부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물론은 아, 못하잖아요. 그러면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내과 전문 선생님 같이 깊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그 시각 정형외과 진료실의 나 선생은 어제 다녀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느라 바쁘다.
10: 여보세요. 아, 어제보다 좀 더 아프신 것 같아요. 좀 쉬시려니까 그 아침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오늘 병원으로 좀 오세요. 여기서 저 CT도 찍어볼 수 있으니까.
0: 낙상한 고령의 환자가 혹여라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을까 전화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빠질 수 없는 일과 중 하나다.
10: 백령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족이 옆에 계시면 좀 걱정이 덜 한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락을 안 해보면 또 그냥 오라 그런 날짜까지 아픈 거 끙끙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게 많으니까 좀 많이 아파하셨던 분들 같으면 이제 아침에 연락을 한번 해보거든요.
0: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이곳에서 백령병원은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 수 없다.
11: 아, 오셨어요?
12: 네, 안녕하세요.
0: 백세를 눈앞에 둔 장흥립 어르신을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는 이 원장.
11: 잘 계셨어요?
13: 네. 조금 가본 거 돈을 하고 덜이니까
11: 네네.
13: 덜고들 하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11: 그렇구나. 네.
12: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식사 갖고 들어가면 방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11: 네네. 99에 네. 건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12: 그 원장쌤한테 그때 주사 맞고 네. 그때는 좀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네. 네. 앉지도 못하고 네. 그냥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11: 그래요.
12: 에휴, 정말 속상해.
11: 요양보호사인데 난 따님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아주 그냥 열심히 잘해줘서.
0: 이두익 원장과 요양보호사는 장흥립 어르신의 장수를 도와온 숨은 조력자들이다.
11: 거동을 하시겠고. 제가 주사 치료를 해드릴게요. 들어가서.
0: 허리 통증을 잡아주는 이 원장의 손길이 닿는다.
11: 그래요.
0: 99살의 어르신이 늘 기다려온 시간이다.
11: 좀 어떠세요? 좀 나아요?
0: 환한 웃음으로 이 원장의 치료에 화답하는 어르신.
11: 오래 지나면 내년에 100세 잔치 해야겠네.
0: 이 원장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0: 괜찮아요?
1: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서.
2: 아이고.
3: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이 원장은 환자를 한 번이라도 더 살핀다.
0: 수고했어요.
3: 섬의 하루가 저물어도 백령병원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4: 저는 이제 뭐 첫 환자를 본 곳이 백령도는 아니지만 마지막 환자는 내가 백령도에서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 제 꿈인데 마지막까지는 산부인과가 없는 데서 내가 그 진료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백령도가 되면 더 좋겠죠.
6: 병원장은 내놓더라도 진료는 놓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환자를 보다가 그 만족스럽게 보람찬 그런 제가 끝맺음을 갖는 그런 게 마음을 붙이고 있죠.
3: 생애 마지막까지 의사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어 행복하다 말하는 시니어 의사 3인방.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하루는 백령도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로 채워지고 있다.
7: 예, 사실 우리 구진이 때 検사 してたと思う.
8: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친절하셔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9: 저 아플 때마다 치료 잘해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10: 원장 선생님 고마워요. 잘 건쳐줘서.
11: 아, 난 내 최고라래는 나의 1번지 고맙고 감사하고.
12: 원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백년의 노인들이 오래 살아.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13: 너무너무 고마워요. 원장님 지금도 건강하지만 앞으로 더 건강해서 우리 백령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치료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4: 원장님 나 허리 안 아프게 해서 고맙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0: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0: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0: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0: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사상의 불신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숨어있기에 누구나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1: 굉장히 어린 소아였었거든요. 가열식 가습기 화상인데 그걸 땡겨가지고 이제 얼굴부터 이제 몸을 다 다쳐서 봐요.
2: 전기 화상으로 양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치신 분이었거든요, 양팔이. 그분이 절단하기로 했던 그날 아침에 그 따님분하고 전화하시면서 아빠가 더 많이 안아줄 걸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3: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철길에서 놀다가 이마에 쳐볼 때 감전이 돼서 생사를 이제 넘나들면서 이제 치료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이제 보냈던.
0: 한순간의 사고는 때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긴다. 목숨을 구했어도 후유증과의 오랜 싸움이 시작된다.
3: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뜨거운 거에 의해서 다 손상을 당하거나 뜨거운 거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화상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아차하는 순간이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후유증은 나중이 되면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 만약 예기치 않게 화상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3: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론을 제거하는 것. 그러고 나면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뭐 얼음은 일단은 아닙니다. 얼음 같은 경우는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환부에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만약 이제 생각들 하시는 게 갑자기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차가운 물을 확 부으면 이게 이제 상처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손상된 부분이 거기다 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이게 다시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진 않습니다.
0: 대학병원 중 유일한 화상 전문 병원. 국내 화상 치료의 최전선에서 30년간 외길을 걸어온 화상외과 김도헌 교수. 만약 나와 가족에게 화상 사고가 닥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화상외과 김도헌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늘 하던 대로 수정과를 끓이다가 화상을 당한 71세 김선숙 씨.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났지만 오늘로 벌써 입원한 지 27일째다. 지금은 가장 두려운 시간. 화상 부위를 소독하러 가는 길이다. 피부 소독과 드레싱은 화상 치료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때 환자가 견뎌야 하는 통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3: 지금 어디야? 저기 쓰리셔서? 그래도 조금 요거 소독약으로 좀 닦아내야 돼요.
0: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 통증에서 과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3: 좀 아파요. 요게 지금 제일 많이 아프실 텐데.
0: 생각보다 넓은 김선숙 씨의 화상 부위. 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를 키운 걸까?
4: 이 들통에 수정과를 끓이시다가 이제 팔팔팔팔 끓었겠죠? 엄마 하시는 말을 팔팔팔팔 끓었는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이를 왔다 갔다 가을거지 하시다가 아차 수정과 싶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열고 열었는데 넘치니까 여기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면서 여기를 다치신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넘치니까.
0: 화상 부위는 손과 등, 엉덩이와 다리까지다. 가장 피해가 심한 등과 팔은 3도 화상. 마치 끓고 있는 물방울처럼 거대한 물집들이 잡혀있다. 체표 면적의 28%의 화상을 입었다.
3: 면적을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눈 것은 이제 몸을 100으로 했을 때 화상 부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는 환자 손바닥 하나 정도가 1%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다쳤는데 손바닥 두 개 정도면은 내 몸을 100으로 해서 한 2% 정도 다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은 화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범위보다는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0: 피부를 녹여버리는 화상.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피하지방과 근육층이 있다. 1도 화상은 피부 표피층에 국한된 것으로 물집이나 표피는 벗겨지지 않고 붉고 따갑지만 자연 치유된다. 2도 화상은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뉘는데, 먼저 표재성 2도 화상은 진피 상부까지 침범한 화상으로 물집이 잡히지만 치료를 받으면 2주 내에 치유된다. 심재성 2도 화상은 진피의 깊은 층까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는 3도 화상은 자연 재생되지 않아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화상 중환자의 경우는 화상의 면적을 측정한다. 우리 몸의 총체 표면을 100%로 놓고 화상 부위를 더하게 되는데, 보통 손바닥 하나가 1%, 손등을 포함하면 2.5%에 해당한다. 화상 면적을 다 더했을 때 20%가 넘으면 심각한 중화상으로 본다.
3: 화상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어쨌든 중환자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감염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제 결국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러한 감염에 의해서 전신 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되거든요.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위중해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범위는 넓지가 않지만은 깊이가 문제죠. 깊이가 뭐 우리가 표피층, 뭐 2도 화상이라 해서 얕은 2도 이렇게 다친 경우에는 큰 후유증이 없이 끝나긴 하지만, 뭐 심재성 2도라든가 3도 화상까지 다치는 경우는 결국에 화상 후유증으로 인한 비후성 반응, 그로 인한 구축 현상들이 동반이 되면 결국에는 손을 잘 못 쓴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원망스러웠던 그날의 사고. 김선숙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걸을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구남매를 위해 넉넉하게 끓인 수정과가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 상상도 못했다.
5: 지금 이렇게 만지면 좀 어때요?
6: 조금 아파요.
5: 좀 아프시죠, 이제.
7: 손등도 심하게 남나요?
5: 여기도 지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떡살이나 이런 게 다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0: 3도 화상을 입은 등은 피부 재생이 어려워 이미 한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5: 부위는 일부 그냥 아무 데는 있어요. 요 부분이랑 여기를 그때 이제 피부 이식을 한 거래가지고. 네, 여기랑 여기. 여기는 요런 데는 이제 일부 그냥 아무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색깔이 여기가 더 진하잖아, 그죠? 네. 여기도 더 진하고.
0: 일상 속에서 갑자기 겪게 된 화상 사고. 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은 걸까? 들통에서 끓이던 수정과가 끓어 넘치면서 손과 어깨,

0: 생사의 고비는 넘겼지만 깊은 후유증을 남기는 화상. 힘겨웠지만 하루하루 버텨냈다.
1: 맨 처음 들어와서요. 네. 그 중환자실에 있을 적에 거기서 이제 치료할 적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죽기는 싫고 살고 싶은 생각만 있더라고요. 집에를 가서 좀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0: 이제 김선숙 씨는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화상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피부. 우리 몸의 방어막인 피부 재생을 위해서는 보습관리가 중요하다. 엄마를 볼 때마다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이 무너진다는 딸. 아물지 않은 엄마의 상처가 자식의 허물인 것만 같다.
2: 매일 이제 하루에 뭐 대여섯 번씩 이렇게 그 화상 부위를 보습 로션을 발라드려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볼 때마다 많이 괴롭고 엄마가 안타깝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악몽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뜨거워, 뜨거워, 아파, 아파 이렇게도 하고 엄마, 엄마 이렇게 많이 찾으세요.
0: 화상은 원인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의해 다치는 열탕 화상. 화재나 가스 폭발 등 뜨거운 공기에 의한 화염 화상. 달인이나 전기 난로, 전기 장판 등의 피부가 닿아 발생하는 접촉 화상. 산업 현장에서 산이나 연기 등의 화학 물질로 인한 화학 화상. 고압선 작업 중 전기 감전으로 인한 전기 화상 등이 있다.
3: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불이 확 나가지고 일어나는 것보다는 뜨거운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화상이 제일 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을 쏟는다든가 요새 이제 전기밥솥, 스팀기 이렇게 올라오면은 되게 애들 호기심 많잖아요. 그게 증거에 이제 손을 댄다든가 또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뭐 커피 한잔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놨는데 그런 이제 애들이 이제 호기심에 뭐 잡아당겨서 부지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일어난 일. 또 뭐 어른 같은 경우도 실은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끓이다가 쏟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실제 이제 감각이 조금 떨어져요. 요새 이제 조교기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온도를 잘 이제 인지를 못 하시니까 이게 본인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오랜 시간 있다가 이제 화상도 심하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우리는 매일 뜨거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먹고 매일 쓰던 것일지라도 한 번 아차하는 순간 내 몸을 위협한다.
4: 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 우유를 데우는 과정에서 우유가 넘쳐서 이렇게 손으로 넘어와서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진짜 한순간에 화상을, 사고는 항상 한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는데.
0: 뜨거운 우유에 대인 2도 열탕 화상.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다.
5: 아침에 이제 약속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헤어랩으로 머리하고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부주의하게 땅에 내려놨는데 거기가 다리였어요.
0: 고데기로 인한 접촉 화상도 늘 끊이지 않는다.
6: 학교에서 이제 물을 가열하는 실험을 하다가 어깨가 터지면서 이제 물이 팍 튀어가지고.
0: 대학 실험실에서 응급실로 실려온 손용화 씨도 2도 화상. 2주간의 입원 치료로 거의 호전됐다. 화상은 고온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저온 화상이다.
3: 보통 저희가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40도 정도부터 이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40도 정도의 온도면은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100도 이상 이렇게 확 올라와서 화상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는 거, 처음에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고러한 온도에서 이제 많이 입는 화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하셔야 되고, 주로 이제 전기장판 이런 것도 하고 주무시잖아요. 본인은 잠이 들었고, 이제 점점 밖에서 뜨거워서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인지를 못 하는 거죠.

0: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남자분들 사우나 가시잖아요. 보통 이제 뜨거운 열탕 한 30, 40도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화상 안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계셨던 분이 계신데, 나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전신에 그 이도 화상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틸 수 있는 정도지만, 사람 몸의 회복력을 넘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피부가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본인은 따뜻하다고 느꼈던 거죠. 이미 병원에 왔을 때는 심부 조직까지 다 손상을 입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나 어린이는 주로 고온의 화상을 입는다. 뜨거운 물에서부터 전기밥솥, 석쇠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겐 생활 현장 곳곳이 위험 요소다. 태어난 지 11개월 된 은호는 커피물을 끓이고 있던 전기 포트의 전선을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심재성 2도와 3도 화상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이다. 가장 심한 곳은 은호의 양손. 허벅지에도 뜨거운 물이 닿아 전체 5, 6%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폼소독제가 닿자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는 은호. 우는 아기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건 지켜보는 엄마다.
0: 이런 상처는 나중에 이제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이제 잘안 구부러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1: 그러나 이 과정이 결국 은호를 낫게 할 것이다.
0: 올라왔나 계속 울고 있어야 아니면 금방 괜찮아져.
2: 한 시간 정도?
0: 한 시간 정도? 지금 치료는 끝났고, 하여튼 엄마 아빠는 중요한 건 올라와서 애기 이제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잘 먹어야지 상처도 빨리 아무니까.
1: 드레싱을 받고 온 은호는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대로 수술 없이 잘 아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0: 특히나 이제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 같은 경우 나중에 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부러진 상태에서 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뼈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으니까 시간을 두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애들한테 더 이제 비후성 반응이 왔을 때는 치료가 더 시급할 수는 있습니다.
1: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나이. 뭐든지 만져보고 싶은 33개월 시아니. 가족들의 식사 자리는 시아니의 사고로 커다란 상처가 되고 말았다.
3: 가족들끼리 식사하다가 고깃집에서 잠시 한 어른들이 이제 한눈판 사이에 잠깐 고깃 불판에 손을 댔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이걸 계속 이제 상처가 흉이 남을까봐 좀 미안하죠. 저희가 이제 한눈 팔아서 그랬던 거니까.
1: 시아니의 해맑던 모습은 진료실로 들어서는 순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0: 잠깐만, 이거 포기만 하는 거 아니야?
1: 불판에 손이 대인 시아니의 상처는 과연 잘 아물고 있을까? 그날의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는 시아니의 오른쪽 손가락. 굵게 보인다는 건 표피층 이상 손상됐다는 것을 말한다.
0: 일단 여기 보기에는 지금 퍼붓게 물집 다 잡혀가지고.
1: 감염을 막으려면 소독이 필수다.
0: 잘 아물면 한 2, 3초 정도 드레싱 할 때가 제일 아파요. 왜냐면은 저희가 상처를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픈 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1: 다행히 시아니는 표재성 2도 화상으로 드레싱만으로도 치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0: 염증 안 생기면서 드레싱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단 내일 또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경과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 흔히 화상 치료를 받을 때 상처를 소독하고 보호하는 드레싱을 자주 하는 이유는 뭘까? 휴재성 2도 화상까지는 드레싱만 잘 받아도 흉터가 남지 않는다.
0: 대부분 화상 상처들이 이렇게 뭐 수술까지는 반드시 가는 상처들은 아닙니다.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드레싱만으로도 피부가 다 재생이 됩니다.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드레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드레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염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잘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 자체가 약간 촉촉한 환경이 잘 유지가 돼야지 상처들이 잘 아뭅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화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1: 화상 치료와 드레싱은 뗄 수 없고 드레싱의 종류도 수천 개에 이른다. 그중 많이 사용되는 건 친수성 폼 드레싱. 붙이고 있으면 봉긋하게 부풀어 오르는 친수성 폼 드레싱은 어떤 원리일까?
0: 전 세계적으로는 한 3천여 종 이상의 이제 드레싱 재료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화상 상처가 진물이 많이 나요. 진물이 많이 나면은 그 새어 나온 진물을 통해서 균이 역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친수성 폼 드레싱이라는 거는 스폰지 같은 거예요. 화상 환자같이 이제 분비물이 많은 창상에는 뭐 폼을 사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1: 24시간 돌아가는 화상센터. 이제 막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응급 환자는 39살 여성 김가영 씨. 식당에서 일하다 가스통 폭발 사고를 당했다. 화염을 직격탄으로 맞은 몸. 그 누구도 자신의 하루를 예측할 수 없다. 환자는 식당에서 일하다 LPG 가스통 폭발 사고로 체표 면적의 48%나 화상을 입었다. 특히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열기로 기도가 손상되면 자가 호흡이 어려워 기계 호흡이 필요하다. 진정제와 근이완제를 주입해 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 수면 상태를 유지한 뒤 기도에 관을 넣고 기계를 이용해 일정 속도로 산소를 주입한다. 김가영 씨가 응급 처치를 마친 뒤 중환자실로 이동한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 김도헌 교수의 환자들 중에는 유독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이 많다. 이곳은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화상병동 중환자실.
0: 작은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흉터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중화상은 실은 이제 폐혈증이 제일 문제거든요. 방어 기능인 피부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균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균이 이제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장기들을 이제 손상을 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폐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폐렴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콩팥으로 가게 되면 콩팥 기능이 저하가 또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이제 합병증이 생겨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1: 화염을 직격탄으로 맞은 김가영 씨는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녀는 며칠째 기계호흡에 의지한 채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받고 있다. 가스통 폭발 사고로 기관지에도 뜨거운 열기와 재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가래 등의 이물질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폐에 쌓여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화상보다 더 무서운 건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폐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 환자의 의식을 살려 자가 호흡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0: 기도도 이제 화상을 입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폐도 공기 중에 있는 여러 이제 박테리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실은 가래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겁니다, 밖으로. 근데 그런 기능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니까 가래 같은 게 이제 폐에 쌓인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폐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수시로 그런 가래가 쌓였으면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1: 김가영 씨의 수술이 있는 날.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수술이다. 그녀는 이미 한 차례 화상으로 죽은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오늘은 그 위에 새로운 피부를 이식할 예정이다.
0: 화상 환자들은 피부를 이제 자기 걸로 이식을 해가지고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양 허벅지 위주로 해가지고 한 10% 범위 정도 이제 피부 이식을 계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1: 사고를 당한 환자는 몸 전체에 50%나 되는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특히 두 다리는 피부 조직이 다 죽은 3도 화상이다. 이식을 할 양쪽 허벅지에 화상으로 변성된 육아 조직을 일부 제거해 이식이 잘 되도록 한다. 피부는 자기 피부 외에는 거부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화상을 당하지 않은 허벅지 부위의 피부를 채취한다. 화상 부위가 워낙 넓어 피부가 부족한 상황. 피부를 그물 모양으로 넓게 늘려준다. 그물망으로 늘린 피부를 밀착시켜 이식을 완료한다.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물망 사이로 천천히 살이 차오른다.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환자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이식할 피부를 벗겨낸다. 전동 이발기와 비슷한 원리로 압축 질소를 이용해 진피층 일부까지 표면을 얇게 채취한다. 다음 작업은 피부 면적을 늘리는 일. 원하는 만큼 더 늘릴 수 있지만 면적을 많이 늘릴수록 상처 회복이 더디다. 피부를 늘리면 마치 그물망 모양처럼 보인다. 이식하기 전 화상으로 인한 육아 조직을 일부 제거해 혈관이 노출되도록 하는데 이는 이식을 돕는 역할을 한다. 50%의 화상 부위 중 오늘 이식은 약 10%가량 진행됐다. 앞으로도 김가영 씨는 몇 차례 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0: 저희 이제 중환자 같이 피부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다 이제 그물망을 넣어요. 이제 그물망을 넣게 되면 피부가 이제 넓어지니까 이 좀 작은 피부로 좀 넓은 부분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피부 채취한 부위는 실은 이제 얇게 뛰는 거거든요. 얇게 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부분은 그냥 재생이 될 수 있을 만큼만 뛰는 거예요. 2도 화상 정도의 화상 깊이랑 비슷하게 이제 피부를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통 피부 이식을 하면은 물론 한 번에 다 끝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채취가 되고 나면 그 자리도 실은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너무 많이 만들면서 피부 이식을 하는 것도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 범위 정도 한번 할 때 이제 그 정도 채취해서 피부 이식을 하는 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1: 중화상의 경우 포기하고 싶을 만큼 끈질길 정도의 강도 높은 치료가 계속된다. 그도 1년 전 중환자실에 있었다. 작업장에서 전기 불꽃이 터지면서 전신에 75%의 화염 화상을 당한 이동길 씨. 삶과 죽음을 오가는 치료를 견뎠고 그는 지금까지 총 8번의 수술을 받았다.
4: 올해 41이고요. 예, 41이고 제가 애가 셋이 있습니다.
1: 누구보다 건강했던 이동길 씨. 한순간의 사고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4: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얼굴 여기 빼놓고는 다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화상 입은데 피부 뗀데. 그러면 이제 얼굴 이렇게 딱 해서 밑으로는 지금 전부 다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는 이제 마스크를 껴가지고.
1: 화상으로 피부가 오그라들어 자유를 잃은 팔. 신발조차 스스로 신을 수 없었지만 그는 재활치료를 통해 더디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4: 저는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안 낫더라고요. 이게 뭐 뼈를 다치든 해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치료 과정이 뼈가 붙으면 되고 뭐 살이 찢어지면 살이 붙으면 되는데 뭐 화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치료 과정이 오래 걸려요. 제가 손가락이 처음에 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물러서 다 이렇게 펴주신 거예요.
1: 화상으로 인해 구축이 나타나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 당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수술과 재활치료 또 마사지로 피부를 하나하나 늘려준다.
0: 화상 환자들은 처음에는 창상 회복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화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이면 끝나요. 창상 회복이라는 거는 어쨌든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막

0: 액막만 형성이 되면 1차 치료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제 1차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흉과의 싸움입니다. 비후성 반응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좀더 이제 효율적이고 문제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1: 54세의 가장 신동길 씨도 2023년 작업장에서 전기로 인한 화염 화상을 입었다. 너무 힘들어서 사고가 난 순간의 기억조차 잃었다. 사고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총 5번의 수술을 받았다.
2: 악폭발이라고 썼습니다. 몸에 불이 나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이 끄고 옷을 다 찢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그냥 깨어나서도 잠도 못 잤을 정도예요. 한 30분도 못 자요. 너무 이 약을 안 먹으면 잠 못 잘 정도.
1: 당시 신동길 씨는 얼굴과 목, 팔과 어깨, 등까지 전신에 52%의 중화상을 입었다. 세 번의 피부 이식 수술과 두 번의 흉터 재건술을 받았지만 그는 또 한 번의 수술을 앞두고 있다. 옷을 벗자 드러나는 그날의 흉터. 화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건 구축성 흉터다. 피부가 오그라들며 관절 부위가 펴지지 않기 때문에 기능 장애를 불러온다.
2: 이런 데 이제 조금씩 있는데 전부 다 화상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도 진짜 사람들이 보면 놀래요. 진짜 깨끗하다고. 근데 제가 끌어올리면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다고, 요게 다고요. 이렇게 올리면 좀 올라가는데요.
3: 혼자서는 잘 안 되죠.
2: 네.
1: 화상은 상처가 아문 후에 나타나는 몇 가지 후유증이 있다. 화상을 입은 상처 부위는 주변 조직과 비슷해지기 위해 콜라겐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성숙기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상 피부보다 화상 부위의 피부가 튀어나오거나 딱딱해지는데 이를 비후성 반응, 즉 떡살이라고 한다. 넓고 평평한 흉터는 면상 반응, 움푹 들어간 흉터는 함몰 반응이라 한다. 또 화상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딱딱한 화상 흉터가 당기게 되는데 이를 구축이라 한다. 관절 부위에 화상을 입어 구축이 나타나면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없어 운동 기능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를 살린 김도헌 교수.
0: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2: 지금은 어깨하고 팔꿈치 요 부분 빼고는요, 지금 다 좋았습니다.
1: 죽음이 낫겠다고 생각한 순간 그를 잡아준 건 김 교수였다.
0: 지금 뭐 뒤쪽이나 이런 쪽은 거의 뭐 되게 부드러워져 있었네. 지금 여기는
2: 엄청 좋아졌어요.
0: 결국엔 지금 여기가 조금 문제신 거죠? 예, 관절 부위인데. 예. 여기도 전에 제가 한번 초창기에 봤을 때는 여기도 되게 딱딱하셨고 그러셨는데 지금 많이 풀리긴 하셨네. 근데 지금 불편하신 게 지금 여기가 제일 불편하신 거죠?
2: 이제 안 올라갑니다.
0: 아, 어느 정도? 한번 올려보세요.
2: 이게 다예요.
0: 아, 지금 그 정도에서?
2: 네.
0: 예. 여기는 어쨌든 수술 지금 저번에 이제 그 뭐지? 흉터 재건술을 한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제.
2: 예, 예, 예.
0: 그 고자리 이렇게 좀 남아있긴 하시는. 그래도 아직 여기 보면 댕김 증상이 있어서 이번에 또 한번 잘 받으시면은 조금 더 좋아지시긴 하시겠어요.
1: 지금 이렇게 그는 긴 싸움이라는 걸 늘 강조한다.
0: 오긴 하셨지만 거기는 또 꾸준한 뭐 관리하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할 거예요.
2: 고통스러워도 해야죠.
0: 뭐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여튼간에 뭐 용기 잃지 마시고 하셔야지.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고 중간에 뭐 지쳐가지고 하시다 안 하신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2: 네.
1: 다음 날 예정됐던 신동길 씨의 여섯 번째 수술이 시작됐다. 그래도 수술을 받으면 팔을 더 올릴 수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이다. 화상 구축 수술이나 흉터 재건술은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집도한다.
4: 관절에 심부 손상을 입으면은 피부가 이제 모자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운동 기능이 제약이 생깁니다. 오늘 수술은 일단은 당기는 부분을 이완시킨다고 하는데 이완시키면은

0: 거기에 피부 결선 부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선 부위를 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위가 넓을 때는 우리가 채취하는 피부를 또 많이 띄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사체 피부를 이용한 인공진피를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1: 작업장에서 온몸에 전기가 관통하는 사고를 입은 환자. 옷에 전기 스파크가 튀면서 전신 화상을 입은 그는 이미 다리와 엉덩이, 등과 팔 부위에 세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피부 이식을 한 지 1년이 지나자 구축이 찾아왔다.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두껍게 떡살이 생겨 팔을 잘 들거나 돌리지 못하는 상황. 떡살을 제거한 후 팔의 운동 범위를 넓혀줄 예정이다. 수술은 먼저 겨드랑이가 접히는 곳 주변으로 위아래 두 곳을 절개한다. 그리고 절개한 부위에 사체 피부, 즉 기증자의 사체에서 채취한 인공진피를 먼저 붙인다. 그 다음 화상을 입지 않은 건강한 피부를 자신의 허벅지에서 떼어낸다. 이때 깊이는 진피층의 일부까지 떼어낸다. 그것을 인공진피 위에 밀착시킨 뒤 봉합하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과연 오른쪽 팔의 자유를 찾고 싶은 신동길 씨의 바람은 이루어질까? 한 걸음 내딛기 위해 여러 차례 고비를 이겨온 환자. 수술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길 기도했을 것이다. 피부 근육층이 다치지 않을 만큼 겨드랑이 주변으로 두 곳을 절개했다. 구축이 있는 부분은 꽤 깊게 절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공진피를 깐 다음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한다. 얇은 필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인공진피. 인공진피는 부족한 진피를 보충해 피부 재생과 기능 회복을 돕는다. 다음으로는 허벅지에서 피부를 채취할 차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늘리지 않고 있는 피부 그대로 사용한다. 인공진피 위에 자신의 피부를 밀착시켜 봉합해주면 수술은 끝난다. 수술한 지 7일째 되던 날, 신동길 씨를 다시 만났다. 허벅지에서 채취한 피부가 채 아물지 않아 아직은 쓰라린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나 그의 표정은 큰 산을 넘은 듯 후련해 보인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얻었다.
2: 그러면 수술 한번 하면 고통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끝나고 나면 얼마나 움직일까 솔직히 기대감이 커요. 내가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만 움직여도 내 얼굴에 손이 닿을 수가 있으니까.
1: 이토록 집을 그리워해 본 적이 있었을까. 수정과를 끓이다가 화상을 입은 김선숙 씨가 43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 이제야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3: 안녕하세요.
1: 가장 궁금했던 건 두고 온 강아지, 고양이들의 안부였다.
4: 아이고, 상경했네, 상경했어.
5: 고양이나
6: 뭐
5: 강아지도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6: 걱정이 됐죠. 추우니까 방에서 자는데 밖에서 있으니까 내가 없어서 다 도망갔겠구나 그랬죠. 근데 오늘 또 있네요.
1: 퇴원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친척들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
7: 그래도 얼마나 걸어보니까 사이
8: 어차피 이렇게.

0: 좋아하시는 분이
1: 얼굴이 진짜 크다고 넘어가지고
0: 뒤에가 뭐야
1: 이제
0: 얼굴이 크다고
2: 외가 집 쪽으로다가 6층 형수예요. 철들면서 알았으니까 한 50년, 40년, 50년 됐겠네. 50년 걱정했는데 그나마 진짜 난 이게 또 막 화상 그 사진으로 보고 할 때는 걱정했는데 진짜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그나마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3: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 있잖아.
4: 5일 뒤 다시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하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다.
3: 얘를 쓰면 안 되고 얘로 돼야 돼. 얘로 이렇게.
4: 아프고 나니 늘 지내던 이 집마저 새롭게 보인다. 절망도 느꼈지만 그 속에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마음속 흉터는 그렇게 조금씩 아물고 있다.
5: 가지에는 그냥 따뜻했는데 이렇게 춥고 눈이 다 왔네요. 앞산에. 아유, 좋아요 지금 이렇게.
4: 가지만 남았지만 늠름한 겨울산. 그렇게 김선숙 씨도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다. 노인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화상 사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6: 뜨겁다라고 인지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접근해서 막 만지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손등이나 이런 걸로 한번 예측을 해보고 뜨거운 걸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거나 쏟게 되면은 그거를 빨리 내가 뭐 잡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회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는 뭐 옷에 만약에 뜨거운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옷도 너무 아깝다고 벗으려고 하지 말고 찢어버리든지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난 다음에 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 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본인 몸이 손상당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는 손 안 닿는 곳에 두는 게 뭘 한다면 밥솥도 위에 올려놓고 커피포트도 위에 올려놓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손 안 닿는 곳에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항상 전기장에 핫팩 쓸 거면 입으로 하나 더 덮으라고 합니다. 얼음은 일단은 아닙니다.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뭐 흐르는 물로 좀 씻어주라는 정도만 하지 얼음 같은 경우는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환부에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이제
4: 화상 물집이 잡혔을 때는 터트리는 게 좋은가요?
6: 이거는 이제 저도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물집을 일단 제거가 원칙입니다. 물집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표피층하고 진피층 그 사이에 이건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들이 거기 이제 고이게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뭐 감염이 일어난다든가 지금은 뭐 치료제가 좋고 하면 굳이 그거를 유지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가능성을 높이느니 그걸 빨리 제거를 해주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화상 환자들이 최후에 찾는 곳. 이곳엔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고압 치료센터라는 곳이 있다. 화상은 치료 이후에도 오랜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복잡 질환이다.
7: 현재 수심 2m입니다. 과압 3m 남았습니다.
4: 마치 잠수함이나 우주선처럼 생긴 곳에서 받는 고압 산소 치료란 고압 환경에서 100%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다. 다량의 산소는 조직 재생을 촉진해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 화상은 물론 암과 각종 난치성 질환에도 고압 산소 치료가 도입되고 있다.
6: 고압 산소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고압 환경에 이제 넣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이제 고압 환경에 넣고 산소를 이제 주게 되면은 어쨌든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혈액내로 이제 산소량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입된 이제 산소들이 뭐 손상 입은 조직으로 이제 더 잘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고압 산소 치료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화재는 뉴스 속 일인 줄 알았던 정문희 씨. 그녀는 사무실 화재로 전신에 69%의 화상을 입었다. 힘겨운 시간을 버텼지만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다.
8: 세수할 때도 손가락이 들어가고 바닥에 뭐 떨어지면 죽을 수가 없어.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런.

0: 이게 이제 손잡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수도 없고.
1: 5년 전부터 화상을 입은 환자들을 상담해주는 화상 경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남을 위해 살 수 있었을까. 이젠 사회적 편견 앞에서도 당당해졌다.
0: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생각 하신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저를 보면서 위로를 삼는 분들도 계시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갖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보람을 좀 많이 느끼죠.
1: 오늘도 화상센터에는 뜨거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이 있다. 환자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화상이라는 굴레. 마음속 상처까지 이겨낸 이들이야말로 굴보다 강한 존재가 아닐까.
2: 화상이라는 게 별도의 질환으로 구분이 됐다라는 게 결국에는 화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전문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아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질환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좀 화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

0: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땡큐.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왕정 갑니다. 줄을 서시오.
1: 서장원의 이웃집 백만 단자. 백지수표라.

0: 아주 의리의리한 한옥이 한 채가.
1: 근데 한약 냄새가 엄청나요, 지금.
0: 한약 냄새가.
1: 네. 이 앞에 오니까 약재 냄새가 딱 나서

0: 장우세 의원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1: 아유, 안녕하세요. 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백만 장자님.
0: 아, 전
1: 맞으시죠?
0: 백만 장자는 아니고, 그냥 삼신 할배라고 부르고 있는.
1: 삼신 할배.
2: 예. 삼신 할배. 예.
1: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저는 이제 130년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의사 백진호입니다. 중국에서 다 왔다고 볼 수 있죠. BTS는 예약했는데 제 집은 예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0: 옛날 뭐 정주 할머니 때부터 4대가 오신 분들도 있고 5대째 오시는 분들도 있고 동네에서는 절대 굶어 죽는 사람 없이 같이 이제 다 도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사회에 좀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여기 한옥은 이제 원장님이 진료를 보시는 공간일까요?
0: 여기는 저희 전체가 한의원입니다.
2: 한의원.

0: 아주 세련된 한옥입니다.
1: 고맙습니다. 예.
2: 너무 예쁜데요?
0: 경주하고 너무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3: 꽃도 피고.
1: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예쁘게. 이게 전체 지금 한의원으로 쓰고 있고
3: 네. 네.
1: 불국사의 이제 법령루나 네, 네. 양동마을의 네. 향단을 이렇게 모방 삼아서
0: 아~
1: 참고해서 입구자, 네. 위음자 모양으로 지은 전통 한옥 구조로 네. 저희가 지었습니다.
2: 어쩐지
0: 아주 아름답습니다.
2: 과거로 들어온 느낌이 네, 납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여기 진짜 넓네요.
1: 여기가 5,000제곱미터에 대략 1,700평 정도 아~ 되고 있습니다.
0: 1,700평.
1: 예.
0: 근데 여기 돈이 꽤 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옥을 지으시려면.
1: 동남 아파트 한 몇 채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2: 아~ 아까 그 삼신할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 지어주신 애칭 같은 걸까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난이물을 유명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저희가 삼신할배로 5대째 제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0: 그럼 조선시대부터?
1: 예,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 하고 있고 네.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들어가서
3: 네.
0: 삼신할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시죠.

0: 안에도 굉장히 좋네요. 그 나무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네요.
1: 예. 예. 예, 한의원 이제 대기 공간입니다.
0: 대기 공간 딱 봐도 이제 저기 접수하고 예. 여기서 대기하는.
2: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보세요?
1: 아, 저희가 보통 100명 정도 이제 진료를 보고 있고요. 100명 정도 이제 진료를 보고 있고요.
0: 그러면 뭐 진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00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1인당 10분씩만 잡아도 꽤 오랜 시간인데 말이죠.
1: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고 점심때 나오고 예. 오후에 들어가고 나오면 화장실 갈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2: 아... 곳곳에 볼거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0: 금관이죠?
1: 금관입니다. 예. 천마총 금관으로 하고 있고 네네.
0: 근데 이게 사실 보통 뭐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있는데 이거는
1: 이거는 당연 모조품이죠. 예. 진짜 모조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명 트럼프 왕관이라고도 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입니다.
0: 이것도 뭐 굉장히 그런 귀한 거 같은데 이것도 뭐 저기 뭐야 돈이 비싼가요? 비싼가요?
1: 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린 왕관 금이 좀 많이 들어가.
0: 아 예.
1: 이거 제 거는 금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0: 네네. 네, 네. 아 금이. 한번 들어보세요.
1: 한번 이게 한번
2: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어요?
0: 예, 들어보세요.
2: 네? 어, 이렇게 들을까요? 예.
0: 그럼 괜히 저한다. 어디 떨어져.
2: 근데 왜 저한테 들으라고?
1: 한번 들어보세요.
0: 들어보시라고.
2: 아, 왜 저한테 들으라고? 본인이 떨어뜨릴까?
1: 한번.
2: 잠없이 들으래요.
0: 아니, 아니, 아니.
2: 생각보다 가벼워요.
1: 이게 옛날 신라시대 22대 지정왕이 네. 썼다는 이제 금관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정왕이 풍채가 서장훈 씨처럼 아, 컸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거 어이, 조심해야 돼요.
2: 비싼 거 저희가 잘 안 들거든요.
1: 한번 써볼까요?
0: 그러면? 아니, 아니. 아, 안 그러셔도 될 것 네. 같아요.
1: 그거 뭐지?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0: 네, 네, 네.
1: 한번 잡아주시면.
2: 네, 잡아드릴게요.
0: 얘가 꽤...
2: 근데... 오, 이렇게. 오, 근데 옷이랑 잘 어울려요. 오. 어떠세요?
0: 아, 여기 불안하시죠?
1: 아니요. 제가 보면 왕관의 무게가
2: 네. 이런 거보다
1: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2: 오.
0: 자, 이쪽에 액자들이 있거든요.
1: 예. 예.
2: 와.
0: 저 예전 역사네요.

0: 뭘까요?
1: 저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1980년 정도에 중국 이제 한의학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사진인데, 아~ 저때는 이게 해외 나가기가 굉장히 힘드셔가지고, 네네네네. 처음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크게 늘려놓은 건데, 근데 40년째 이제 할아버님을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0: 어, 아직 못 찾으셨나요?
1: 아직, 자, 요즘 눈도 좀 춤춤해가지고. 쓰자뭉치처럼 키가 크면 좀 보기 좋은데. 아니, 안 보여요.
2: 워낙에 많이들 계셔서.
0: 너무 많아서 찾기가.
2: 근데 여기서는 얼굴이 뭐 누구신지 안 보여요.
0: 가족도 못 찾으신다는데. 네,
1: 40년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의원하고 또 집이 붙어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놀이터가 한의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마 아버지보다 할아버지하고 더 어린 시절에 같이 많이 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산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게 오히려 제가 자연에 대한 거나 특히 약초에 대한 게 그때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진료실.
1: 지금 여기 현재 보고 있는 진료실입니다.
2: 오. 아, 진료실. 근데 건물 크기에 비해서는 진료실은 너무 좀 좁은데 왜 이렇게 작게 지으셨어요?
1: 아, 여기서 이제 환자들한테 네. 좀 더 집중하고자 아. 해서 작게 해서 얼굴을 좀 마주 보고 아. 좀 더 느끼려고 한 거고 예전 진료실은 엄청 컸습니다. 네. 집중하고 아.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저한테 좀 집중하고
2: 네.
1: 저도 환자분들도 집중하고
0: 예전에 쓰던 진료실은 어디 있어요?
1: 옆에 있습니다.
0: 아 해가 아, 너무 여기가, 잘 든다.
2: 아 여기가 원래 진료실.
1: 예.

0: 아, 그럼 여긴 지금 뭘로 씁니까?
1: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 공부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0: 아, 오히려? 네. 여기는 진료실보다는 지금 그냥 개인 공간으로 쓰시고.
1: 개인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0: 진료는 좀 빛이 덜 들고, 좁은 데서.
1: 그러면 얼굴 대 얼굴을
2: 맞추고. 네. 얼굴만 집중할 수 있도록.
1: 저도 그렇게 집중을 해야지.
0: 저 안에 보니까 굉장히 뭐 오래된 그 물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딱 봐도 진짜 오래돼 보인다.
1: 옛날에 네. 이렇게 들고 네. 다녔겠죠.
0: 아, 이게 저
1: 종이로 만든 이렇게.
0: 그러니까 네.
2: 가방 같은
1: 왕진
2: 거예요?
1: 가방.
0: 왕진 가방이네. 네.
1: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와.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2: 왕진 가방이니까 침. 뭐 약재 같은 거 넣고 다니는 건가?
0: 침하고 뭐 간단한 약
2: 쓸 수 있는 도구.
1: 오, 장훈 씨는 대단하신데요.
2: 옛날 사람.
0: 뭘 옛날 사람? 이게 뭐예요?
2: 자물쇠인가?
0: 종이로 돼 있네. 종이네.
2: 종이에요?
1: 종이에요.

0: 여기는 지금 통이 침만 남아 있습니다.
1: 네. 오, 이렇게
0: 종이로 했고
1: 종이로 만들었고
0: 이렇게 보면 네. 금침도 네, 있고. 네, 네. 옛날로 치면 모든 침들이 다 있어요.
1: 신기해요.
0: 아, 이것도 침이 있고. 옛날 침이 이 정도 좁혀있어요.
2: 어휴. 어휴, 그거는.
1: 이렇게 두꺼워요?
2: 이건 모두 아니에요.
0: 그래서 이 침을 맞으면 무조건 벌떡벌떡 나야 돼요. 이거 맞고, 이거 아파서 이거
1: 또 맞고. 아파서 일어날 것 같은데요?
0: 또 맞는다 생각하면 나야지. 네.
3: 또 다른 침을 볼까요? 이 정도 침. 작은 침.
1: 진짜 다 좀 두껍네요.
2: 아니 근데 아까 그 저 좀 전에 그 봤던 그 노란 거 그거는 예. 살에 들어갑니까?
1: 한번 자욱 씨가 한번
2: 이거 무엇인데 이게 살에 들어가요?

0: 아니, 저는 맞아보진 않았지만.
1: 장훈 씨가 오늘 한 번.
0: 무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1: 맞아요.
0: 이거,
1: 무릎이 안 좋겠어요.
2: 궁금한 게, 저게 살이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0: 아니,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 아니, 맞으시면 무릎이 낫습니다.
1: 왜 대답 안 하고 웃어요?
3: 맞기 전에 날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게 대단한 침입니다. 침을 보여주면 혹시 뭐 아프신 데 있으면 한번 놔드릴게요.
1: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뭘까요?

0: 약이 들어있거나.
1: 오. 진짜요? 도사다, 도사. 우와.
2: 약, 예, 약장이. 예, 예.
0: 급하게 어디 이제 예. 들고 갈 수
2: 양반대 가가지고 찍어줄 예, 예, 예, 예.
1: 왕진 다니실 때.
0: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이걸 해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지어주는 뭐 그런 그러니까 용도로. 뭐
2: 유명한 사람은 밑에 또 따라다니는.
0: 그렇죠, 그렇죠.
2: 유천이다
1: 그렇죠. 예.
3: 저는 경주에 사니까 오시는 분들 많이 드십시오.
0: 삼신갈배가 네. 여기 계시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해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건가요?
3: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1890년대쯤 한의원을 이제 오픈을 하셔가지고 네. 한약방이죠.
0: 그 당시에는 한약방이죠.
3: 한약방이죠. 네. 또 고조 할아버님도 아기를 좀 가졌는데 네.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고조 할아버님도 3년 정도 난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또 저희 정주 할아버지를 낳았으니까 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명성을 이제 많이 쌓아가지고 난임 처방으로 유명했으니까 아. 고조 할아버님이 난임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조 할머님이 한 3년 정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고조 할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조 할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4: 부모님 좌자했겠죠?
3: 좌자했죠. 부모님 계속 보셨죠.
5: 직접 또 드셔보시고 또 보여주신 거니까.
3: 그 명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환자분들이 마을 입구까지 줄을 서가지고 하루에 소 한 마리 따고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을 어기까지 줄을 서셨다 하더라고. 그때는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지어가지고 택배도 안 되고 하니까 자르고 하는 모든 기간을 다 기다려야 돼요. 자기 나올 때까지.
5: 그러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쭉 이 사람을 돕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당연히 숙명처럼 좀 내가 이 가업을 물려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3: 그때 어릴 때는 저희가 한의원하고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환자분들이 문을 두들기고 그때는 365일 저희가 다 진료를 받았어요. 와, 이것도 엄청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게 뭐 돈을 얼마를 버는 것보다 사람이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와, 치료 이렇게 큰 보람이 있구나. 그런 것도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0: 몇 살 때 첫 진료를 하신 거예요?
3: 27살 때 이제 첫 진료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첫 진료를 이제 하니까 환자분들이 저를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0: 처음에는 이제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젊은데 뭘 알겠냐. 뭐 이런 시선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3: 그때는 새파랗게 이제 젊어가지고 진료를 했으니까. 저한테 진료받으니까 큰 원장 어디 갔냐, 진료 잘할 수 있냐, 뭐 결혼은 했냐, 안 했다, 총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난임을 아냐, 여자친구는 있냐, 오만 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매일 듣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많았죠.

0: 입으셨다라고 했는데 네.
1: 저도 뭐 진료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0: 아버지만 찾으니까.
1: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어떻게든 나이 들어 보여야 된다 해서 한복을 입고 그렇게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복 입으니까 한 7-8살 정도 나이 많아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7-8살이 많아도 젊었어요, 아버지에 비해서는. 그래 많이 보여도 3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보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좀 최소한은 40-50대 정도 보여야지 이제 신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0: 아버지보다 진료를 더 많이 보려고 또 노력을 하셨다고.
1: 당연하죠. 아무도 저를 안 찾는데 그 아버님 나가실 때마다 제가 이제 진료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아버님보다 최대한 그 말도 많이 하려고 하고 약값도 조금 깎아줬어요. 그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0: 아버지가 만약에 뭐 한 15분 보셨다 그러면 나는 한 10분 더 보고.
1: 뭐든지 아버님은 말한 거 아버님이 한 5마디 하면 저는 15마디씩이겠습니다.
2: 그럴 때일수록 더 좀 파고 드셨을 것 같아요.
1: 이게 제가 그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약초 때문에 약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여러 산들도 이제 험한 산들도 다 돌아가 보고 청학동에 있는 10만이 그 동자들하고 약초를 캐러 가면 저는 나름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그분들은 고무신을 신고 가도 산을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꼭 여기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선생님한테는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엄청 귀한 약재들이 있는데도 알려주셨어요.
0: 약초를 배우러 중국까지 갔다 오셨다고?
1: 아, 중국에는 가면 버스를 타도 10시간씩 타야 돼요. 찌는 더위에 에어컨도 안 나는 그 버스를 10시간 타고 간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는 물론 훌륭하고 좋지만 우리나라는 땅 크기하고 기후 때문에 못 낳는 약재들이 또 많아요. 중국에도 워낙 크니까 그 산지별로 그 품질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약에 대해서도 좀 처방이나 이런 데도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그럼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언제쯤 아버지를 좀 그래도 따라갔구나라고 느끼셨어요?
1: 50쯤 되니까 아버님을 찾는 환자분들이 다 저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니까 아버님 그늘에 이제 벗어났다. 저도 이제 5대째 이제 한의사가 되고 삼촌 할배가 됐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0: 여기는 그냥 완전 응접실인데?
3: 여기 약간
0: 여기는 옛날 그
3: 고서들.
0: 서적이, 고서들이. 예.

0: 근데 이거 저기 뭐야 동의보감 이런 거는 옛날 책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뭐 이렇게
1: 오 대단하십니다.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거는 동의보감입니다. 예, 예. 초간본으로
0: 네요.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1: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님이 1617년에 지어서 1613년에 출판을 했는데 그 초간본.
0: 아 초판이라고요?
1: 예예. 예. 초판.
0: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이게
1: 1613년.
0: 또 아끼시는 뭐 고서가 좀 있습니까?
1: 여기는 이제 형제의 내견이라는 책으로 중국에서 한약이 나왔으면 그게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그 중국 책을 우리나라 왕실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엄청 깨끗해요.
2: 진짜 깨끗하다.
1: 그래서 목활자본에 목판 인쇄 정수를 볼 수가 있어요.
0: 아, 정말 깨끗하네요.
1: 정말 깨끗해요. 저희가 5대째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해야 된다면 제가 좀 더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0: 한의학의 역사도
1: 한의학의 조금 역사의 역사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수저기거 양위지 엄기성이
1: 이거는 한의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책이지 황제 내경입니다.

0: 인체를 바라보는 그 철학적인 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침을 맞고 한약을 먹는 모든 원리에 대해서는 황제 내경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맥대, 부대, 부득, 악마. 이거 옛날에 다 외울 만큼 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1: 제일 좋아하는 목표가 뭐예요?
0: 아, 찾아봐야 되는데 갑자기 가볼까? 양승이, 금기, 가지.
2: 정말 한복 입으시고 저희가 동의보감까지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진짜 조선시대의 어떤 명의 느낌이 좀 이렇게 나세요.
3: 시간여행 가는 것 같아요.
2: 저희도 좀 한번 진맥을.
3: 너무 떨리는데?

0: 원래 소화는 다 잘하시고요.
1: 아, 소화기관이요? 약해요. 소화제 자주 먹어요. 네. 늘 상비약입니다.
0: 잠은 잘 주무세요?
1: 저 잠 못 자요. 저 불면증 있거든요.
0: 원래 소화도 좀 약하시고 네. 좀 예민하시고요. 박뼈대도 네. 좀 약하고 와 근데
2: 운동을 해 운동.
1: 운동해.
2: 운동을 해.
0: 체력이
2: 잠에 좀... 잠에 안 오는 거는 운동을 안 해서.
1: 운동해요.
0: 약간 기관지도 약할 수도 있고.
1: 그럼 다 약한 거 아니에요?
0: 좀 체력이 약해.
1: 체력이 약해요?
2: 몸이 좀 약해 보이는 스타일인데.
1: 진짜?
2: 진짜 약을 좀 지으세요. 약을 좀 지어서.
1: 그쵸. 네. 근데 네, 없는 네. 것 같은데? 손잡으시 할까요?
2: 저도 보겠어요. 저 왼손. 네.
1: 이분도 한 안 건강하거든요.
2: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데 원래는 진짜 슈퍼 튼튼이 체질이거든요.
0: 아니 슈퍼 튼튼이도 네. 뭐 그런 나이. 마음을 가지면 안 돼.
2: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0: 슈퍼 튼튼이다고 몸을 혹사하면 결국은
2: 아 예예. 예.
1: 지금 요즘은 슈퍼 튼튼이
2: 아니 요즘은 슈퍼 튼튼이 아니고 예전에.
0: 음식은 다 잘 드셔도 네. 장도 좀 약할 수 있고요.
2: 장은 약해.
0: 기관지도 좀 약하고.
1: 저랑 안 좋은데 똑같네요.
0: 그건 위고 여기는 아래장인 거고. 전부 다 스트레스에 좀 민감해요.
2: 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위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위는 안 아파요. 위가 아플 수가
2: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가 뭐가 뭐
0: 체하거나 이런 거
2: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어릴 때부터 장이 별로 안 좋고 장이 좀 차고 늘 제 배를 제 스스로 가끔 이렇게 아랫배를 만졌을 때도 타자고 그러고 아 왜 이렇게 차한 거지? 그래서
1: 사람 예민한 것도 나오나요?
0: 남자분 지금 예민해.
2: 예민해.
0: 나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스트레스에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요.
2: 네네.
0: 아니면 몸을 막 힘들게 하면 안 돼요.
2: 아
0: 왜냐면 일 중독이나 네. 뭐 운동애들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몸이 힘들어요.
2: 아. 자, 5대째 삼신할배로 불리는 우리 백진호 원장님. 백지수표에 얼마 적으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0: 좀 보여드릴까요?
2: 예, 예. 네. 6,000원. 6,000원을 쓰셨어요. 근데 왜 6,000원이 인생 수업료일까요?
0: 저희 할아버지가 네. 돌아가실 때 네. 통장에 남긴 돈이 6,000원이었습니다.
2: 통장에?
0: 예.
2: 예. 다 쓰시고?
0: 다 쓰시고.
2: 예.
1: 과거 사진 봐도 엄청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3대째 한약방 운영하셨는데 예. 어떻게 6,000원만 남았을까요?
0: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베푸는 삶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뭐 시장이나 약지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약초를 캐시고 저희 집에 오면 무조건 다 사드려야 되고 엄마가 상당히 버린 양도 많은데 다 사드리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거를 잘 보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산에 가시면 항상 저하고 같이 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뭐 나물이나 뭐 이렇게 파는 분들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많았어요.

0: 그럼 제가 지나가면 꼭 파시는 분들이 오늘 개시를 못했으니까 좀 개시 좀 해달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사시는데요. 사실 필요도 없는데 그걸 제 보고 다 들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 왜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사는 게 큰 그게 아니지만 저분들은 저걸 팔아야지만이 오늘 가서 밥을 드실 수 있다고 동네에서는 절대 굶어 죽는 사람 없이 같이 이제 다 도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1: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함도 있었을 법도 하거든요.
0: 할머님이 그거를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6천원 남아서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내가 돈이 없잖아. 제 할머니가 뭐 저 집 오면 무조건 뭐 엄청 풍족하게 산다. 이쪽에서는 제일 부자다. 저 집 가면 당연히 고깃국 먹는다고 생각을 하셨죠.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하고 고깃국을 많이 못 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할아버지가 돈이 없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1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전혀 서운한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그 6천원이라는 그 돈이 통장에 남긴 돈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하고 싶은 그 유언장이라고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1: 나누는 삶이 아무래도 그 가풍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아버님이 고기로 마을 잔치를 여신다고
0: 지금도 뭐 소고기가 힘들지만 네. 그때도 이제 소고기를 귀한잖아요. 뭐 20년 전이니까 그 이사간 기념으로 그 동네에 있는 네. 분들하고 소고기를 이렇게 다 대접하니까 한 1,000만 돈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 예전에
0: 예. 예.
1: 잔치를 여신 거네요.
0: 그렇겠죠. 예. 우리 동네에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같이 이제 다 도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2: 그럼 아버님도 뭐 원장님한테 뭐 크게 물려주실 게 없을 것 같은데.
0: 환영은 이런 반 물려받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나. 그리고 참고로 뭐 아버님보다는 제가 돈이 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통장도 제가 관리하니까 제가
1: 같이 돈이 하시는구나.
0: 네, 제가 좀 더 많습니다.

0: 저희가 난임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애들은 많이 도와주는데 애들이 클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해서 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베풀고 살고 욕심을 내지 말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 삶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사회에 좀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예쁜데요?
2: 여기는 뭔가요? 이거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무슨 약재 창고 같기도 하고 느낌에.
1: 너무 궁금해요.
3: 뭘까요?
4: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아,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1: 약 다리는 곳 이런 곳 아닐까요?
0: 문 한 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1: 어?
2: 우와, 여기는
1: 뭐?

0: 미술관이에요?
1: 미술관입니다. 위에는 한옥 전통 분위기, 네. 밑에는 현대적인 분위기.
0: 또 다른 느낌이네요.
2: 한여 왔는데 미술관이 있다면 사람 좀 많이 놀라겠어요.
3: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놀라죠. 왜냐면 이 공간이면 병원 하나 지을 공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한의원인 거죠. 이것도 사람들한테 치유할 수가 있고.

0: 모두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 무료죠.
1: 아니 한의원에 근데 미술관이 있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 어떻게 미술관을 지을 생각을 하지?
0: 이 저희는 환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주는 한약도 중요하지만 그분들께 위로와 격려, 치유를 하고 싶어서 미술관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짓게 되었습니다.
2: 여기도 이제 치유의 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이 기둥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0: 예, 여기가 이제 대들보를 아치형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좀 더 조금 경건하고 좀 겸손하고 위로 바꾸자 하는 의미로
1: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마음이 아주 이렇게 편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2: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 네. 것 같아요.
0: 그럼 앞에 큰 마당이 있으니까 다음 보러 나가볼까요?
2: 네. 꼬리가 정말 많은데요. 아, 여기.

0: 전 밖에서 그냥 막 들어오면 어떡해요?
1: 저희가 중정은 네.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아. 같이 나누려고 전체 다 비워졌습니다. 아. 요가 클래스도 하고 아.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시도 하고 환자분들도 여기서 이제 따뜻한 해설에서 놀 수 있게 이제 만든 거고요.
2: 근데 여기 소나무가 멀리서도 눈에 띄더라고요.
1: 네네. 예, 예. 저희가 옛날에 아기를 놓게 되면 숯이나 고추나 뭐 종이를 이제 솔가지에 네. 금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소나무의 열매도 있고요. 네, 그. 여기 오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제 소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0: 아까 이쪽에 보니까 장독이 굉장히 많아요.
1: 한번 가서 볼까요?
0: 이게 장도 담그세요?
1: 아, 안타깝지만 장은 없습니다.
0: 장은 안 담그시면 이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 아, 이 장독들이 네. 전국 각지에 있는 그 문중들의 장독을 제가 다 모았습니다. 네.

0: 모았는 이유는 예. 그분들이 요 치성을 다 드린대요. 예. 모든 관절함, 아. 그 모든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1: 그렇죠. 저 위에다가 저렇게 예.
2: 이렇게
1: 예전에 보면 사극에 보면 이렇게 독 위에다가
0: 정화수를 올려놓고 예. 빌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제 관절함을 예. 실어가지고 저희한테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간절하지만 저도 그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뭔가 굉장히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되게 좋은 그런 기운이 있는 맞아요. 곳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2: 그 어느 촬영보다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1: 아, 저요? 네. 아,
0: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이상 썼는데 네. 계속 이제 밝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1: 이상은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니, 좀 안색도 좋아지고 예, 예, 좀 말도 좀 유해지신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랜만이네.
3: 여기가 어디예요?
0: 양동마을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0: 대략 한 250년 정도.
1: 진짜 여기 사셨던 거예요?
0: 진짜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저녁에 애들하고 여기서 저희가 배드민턴도 치고 애들 학교 마치면 같이 여기서 고기, 밥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아궁이에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서 이제 같이 놀았던 그 장소입니다.

0: 먼지 다 이제 조금 이제 깨끗해졌네.
1: 저희 부부가 저 뒷방에 이제 묵고 저희 애들하고 장모님이 이 방에서 세 명이 같이 자랐습니다.

0: 여기서 앉아서 이제 보면 시간이 잘 갑니다. 제가 유일하게 편하게 쉰 공간이기도 합니다.
1: 좋은 추억이 많은 집입니다.
0: 같은 공간에서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족에서 가장 큰 영광인데 요즘은 같은 공간에서도 추억하는 공간들이 없잖아요. 작은 데서 같이 살았던 게 애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엄청 큰 추억입니다. 환연을 하다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하다 하더라도 저도 상처받고 힘든 저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이 집이 저한테 위로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요.
2: 원장님도 지금 자제분이 계시죠?
0: 예.
2: 혹시 원장님과 사모님도 그 뭐 여기 처방 아이를
0: 아 저는 뭐 너무 뭐 쉽게 잘 낳고요. 네, 네.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3: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난임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예전에 30-40년 전에 진료받던 분하고 지금 사람이 틀려요. 그때는 조금 못 먹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보약만 주면 다 임신이 너무 잘 되고 그때는 다 일찍 결혼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또 너무 잘 드시고 좋은 걸 먹는데도 임신이 안 되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늦게 결혼하고 운동도 부족하고 영양도 불균형되어 있고 저희들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가장 큰 의사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나 이렇게 책임져주고 좀 더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좀 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좀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좀 살기 어려워야지 대한민국에는 행복한 겁니다.
2: 이미 뭐 엄청 잘 살고 계신데 그동안 많은 이제 환자분들을 보셨을 텐데 그중에 좀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좀 있으신가요?
0: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출산을 했다고 미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40단 중반이신데 아기를 낳았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죠. 저로 인해서 이제 조그마한 우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분들 때문에 또 손자도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다가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2: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3: 간절한 마음
2: 간절하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그 정도로 많아요.
3: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난임으로 고민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0: 아주 많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난임은 뭐 질병은 아니잖아요.
2: 네.
0: 질병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죽진 않지만 문제 이상이 이제 난임에 대한 그분 환자분들의 마음이니까 사실 그 마음들이 너무 저희들은 좀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너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2: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0: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음은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조그만한 용기와 격려와 같은

0: 편이 돼서 위로하고 등을 밀어주고 같이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1: 진짜 회장님 댁이네. 오! 집이 굉장히 큽니다. 아유.
3: 어디가? 예, 예. 오,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예. 장면인데?
4: 브루를 만드는 회사. 예. 주식회사.
5: 정 박순호. 아.
3: 인디야. 알죠. 위아 로레노스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1: 우리 유명한 스타들이 광고하셨던 이게 뭡니까? 400억 원? 어, 이게 너무 많은데?
3: 어떻게 이거 방송에.
1: 아, 이거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저 너무 궁금해요.
3: 얘기 들으러 왔어요, 회장님.
4: 그런 이야기는. 아, 이거 정말 길이 짓는데? 주세요. 주세요.

0: 버려진 강아지들이 모인 이곳. 25년차 베테랑 애견 미용사 김윤장 씨가 몇 년째 미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기견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생존을 위해선 미용이 꼭 필요한 상황.
1: 한쪽 완전히 하고 나머지 뒤집을게요.
2: 뒤집어, 한꺼번에 같이 뒤집어.
0: 누군가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데요.
1: 목이랑 견갑골에 있는 것만 안 빼시면 나머지는 작업을 하고.
0: 애견 미용사의 진두지휘로 봉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3: 나가자.
0: 그녀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강아지의 마음도 잘 읽어내는 애견 미용사입니다.
3: 2년차나 딱 느껴지죠. 2년차.
0: 하지만 이렇게 강아지들을 잘 다루는 그녀도 어찌할 수 없는 강아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녀의 반려견 다니엘입니다. 시시때때로 보호자를 민망하게 하는 다니엘. 도대체 다니엘의 어떤 행동이 그녀를 민망하게 하는 거죠? 아, 궁금하다, 궁금해.
4: 세상에 이런 길은 없다.
5: 몇 번째야, 지금도. 얼마나 힘들어. 그만해. 숨 넘어가, 숨. 응? 안 돼. 어?
0: 까다롭고 예민한 강아지들이 주로 온다는 이곳.
3: 씻었는데
0: 통제 불가의 반려견을 미용시키기 위해 온 단골 손님.
5: 오늘 물린 거야?
3: 오늘 물리고 저번에도 물리고 항상 이렇게 물려요.
5: 엉덩이를?
3: 네. 엉덩이 엄청 예민해가지고.
5: 어쩌냐?
3: 꼬리랑 다 밀어주세요.
5: 제가 떨어진다. 다 밀어줄게요. 오늘 다 밀어달라면서. 얼굴도 네. 다 밀어달라면서. 머리도 남기지 마.
3: 네.
6: 좀만 있어.
5: 야, 왜 물어 엄마를. 엄마 없이 살 수 있겠어?
3: 응? 쟤 너무 엉망이죠?
0: 초롱이는 어떤 강아지인가요?
3: 태어나기를 성격이 되게 예민하고 되게 싸나웠어요. 그래가지고 미용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미용실을 한 지금 세 번째 옮기는 거거든요?
7: 네, 잘 부탁해. 안녕.
0: 다른 곳에서 미용할 때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초롱이 입질이 문제였다죠. 초롱이도 애견 미용사도 긴장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순조로운 것 같은데요.
5: 이모한테 이렇게 하면서 왜 엄마를 물어, 세상에. 미용을 안 하면 아프다고. 이렇게 아프니까 서운대면 울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0: 미용이 진행될수록 점점 예민해지는 초롱이.
5: 이러니 손님은 아프다고 그러고 엄마는 물고. 또. 근데 처음에는 완전히 꽂아서 물었던 아이예요. 근데 자기가 물어도 이게 계속 진행된다는 걸 계속 숙지를 시켜주니까 입만 대고 지금 저를 아니까 안 무는 거예요. 송곳니를 꽂진 않아요. 말하고 있지. 예. 안 물리는

0: 기술이라 어느 순간에 어떻게가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는데 신뢰가 쌓이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신뢰가 초롱이도 쌓인 거라 초롱이도 저한테 쌓인 거고 엉덩이랑 생식기를 전혀 만지지 못하니까 보이시죠? 너무 물어버리니까 보호자님은 집안 식구들이 손댈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를
1: 초롱이의 보호자조차 만지기 힘들 정도로 입질이 심하다는데요. 그 이후로 다른 곳에서는 미용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예민한 초롱이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미용을 진행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초롱이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 걸까요? 계속해서 입질을 시도하는데요.
0: 귀털을 살릴 수가 없어, 초롱아. 봐.
1: 최대한 빠르게 미용을 마치고 봐봐. 목욕을 시킬 차례입니다.
0: 봐봐. 또. 목욕 안 하고 갈 거야. 그러시지. 가자. 가자, 이제 나가자. 하지 말고 나가자. 목욕하지 말고 나가자. 나가자. 오늘 넣어줘. 물리는 아이 미용하는 법이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물릴지 알아요. 안 물리는 방법을 보정하는 기술이 있는 거죠. 아이고, 아파요. 잊으라는 고생해요. 처음에는 6년 전에 이렇게 하면 뭐 가차없이 물었던 아이예요. 근데 보시죠. 이거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엄청 예민한 거를 읽어주면 돼.
1: 예민한 강아지의 미용을 위해선 강아지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요.
0: 얼른 와. 우리 어디 손 만져봐. 물린 거 확인해.
2: 어떡해.
3: 다리가 아파.
2: 네, 좀 다리가 아파요.
3: 많이 아픈데? 세게 그리고 막 툭툭 빠지는데? 네. 다리 쪽 가면서부터 이제 예민하니까.
1: 요즘 초롱이의 입질이 더 심해진 이유는 심각한 다리 통증 때문이었나 봅니다.
0: 우리 또 한동안 개운한 거야?
4: 잘했어.
0: 건강하게 오래 봬요.
4: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초롱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웃고 있습니다.
5: 선생님, 물어서 죄송해요.
1: 예민하고 까칠한 강아지들이 많이 찾는 이곳.
6: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1: 입질이 심하거나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부터 통제가 안 되는 강아지까지 능수능란하게 미용하는 베테랑 미용사지만 이 직업을 시작하면서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0: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할까, 이 직업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날마다 그 환경에 내가 노출돼서 내가 이걸 보고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 25년 전 분양샵 안에 있는 애견 미용실에서 실습을 했던 그녀. 파는 강아지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그 당시 아픈 강아지들을 치료해 주지도 않고 죽게 내버려 두는 걸 수없이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아무도 안 바꿀 것 같으면 제가 뭐라도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도 하면서 동물보호도 하면서. 그래서 동물보호소 가가지고 광주동물보호소가 있었거든요. 그때 미용을 일요일에 가서 해주고 월요일에 오면 이제 그게 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치선해질 수 있는 느낌? 그러면 또 이제 토요일까지 하고 다시 또 일요일날 가서 보호소 애들 만져주고 오면 좀 보람진 걸로 또 살고.
1: 그렇게 미용 봉사를 꾸준히 하면서 상처받은 강아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사설 보호소에서 미용 봉사가 있는 날.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 어려운 상황에서 미용 봉사를 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는 봉사자들인데요.
0: 마릿수가 많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포획을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미용을 하고 있으면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밑에 쌓인털 해결해주고 또 아이들이 너무 놀리다 보면 똥을 좀 싸거든요. 그런 것도 막 해결해주시고 아마 그 잡무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손은 두 개고 또박이 팀들은 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한 12개짜리 손으로 오늘 일을 해보게
3: 해보겠습니다.
1: 봉사자들과 함께 산 속에 있는 사설 보호소로 이동하는 그녀. 이 시설에는 무려 46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유기견들이 대부분이라는데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예민한 데다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오랜 세월 동안 미용을 받지 못한 강아지들이 다반사라는데요. 봉사자들은 그중에서도 미용이 시급한 강아지의 미용 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무리 중 유난히 털이 덥수룩한 강아지가 보입니다. 빠짐없이 미용 도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 미용을 하다가 돌발 상황이 일어나진 않을까 모두가 긴장하는 상황. 유난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강아지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요란하게 짖어댑니다. 모두 예민하게 날이 선 모습인데요.
3: 이 중압감과 이 폭풍 전야의 심정을 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이건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1: 오늘 미용할 강아지는 7년째 미용을 받지 못해 돌덩이처럼 뭉친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강아지 누더기입니다.
3: 선생님, 얘 미용하려고요.
5: 사파리가? 얘가 지금 7, 8살 때.
3: 7, 8살? 네. 여기 있는 집.
5: 여기에 우리 보호소 처음 애기가 아니고 예전에 요 밑에 보호소가 하나 없어졌거든요. 밑에 그 문 닫으면서 거기 애들 78마리 저희 보호소로 됐어요. 거기서 온 애들 중 한 마리.
3: 그럼 한 2년?
5: 아니요, 지금 7년.
3: 7년이나 했었다고? 그럼 성격은 어때요?
5: 성격은 지나갔대요.
3: 지나갔죠. 그럼 투덩이 잡고 증정해줘. 잡고 만져본 적이 없네.
5: 못 잡았대. 못 잡아서 저 가고 있지.
3: 그러면 지성 씨 이렇게 하자. 여기가 지금 구석이잖아요. 얘가 보니까 이 집에 들어가고 구석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저쪽으로 약간 모아서 그래서 한 방에 잡는 걸로 하고. 선생님 마스크 있나요?
5: 없지 싶은데.
3: 입막이 없나요? 그러면 끈, 목끈이라도. 일단 봐봐요, 봉사장님. 일단 이렇게 잡아도 올려놓으려면은 미용을 하려면 옆에 쪽이랑 아래쪽부터 잡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잡고 계실 때 그때 제가 잡으면 가방 기사다 잡으면 그때 엉덩이 들어주시면 돼요. 네.
1: 일단 누더기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3: 이 공간에 나간다니까 이미 알아버렸어.
1: 요리조리 구석으로 잘 피해 다니는 누더기. 과연 봉사자들이 쏜살같이 도망가는 누더기를 잡을 수 있을지. 봉사자와 누더기의 치열한 추격전이 시작되고. 놓치고 또 놓치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데 간신히 누더기를 잡았는데요. 줄에 묶여 놀란 누더기는 요란하게 발버둥을 치는 상황. 누더기가 너무 놀라진 않았을까 걱정되는 건 봉사자도 매한가지. 입질이 심한 누더기가 당장이라도 줄을 잡고 있는 봉사자를 물 수도 있는 상황.
3: 그래, 잠깐만 있다가.
1: 이렇게 해서라도 미용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3: 미용이 필요 없는 아이는 괜찮은데 미용이 필요한 아이들 아니면 피부 상태도 봐야 되고 눈의 건강도 봐야 되고 중성화가 여부가 안 된 아이들도 있고 근데 잡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하는 과정도 수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3년, 5년, 7년 10년 넘은 아이도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용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빠르게 이 아이가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엄청 빠른 시간에 미용이 끝나요.
6: 옆으로 눕혀주세요. 옆으로. 제 팔
7: 조심하세요. 안 물리게 조심하세요.
6: 제가 잡았으면 안 물려요. 팔 빼주세요.
1: 네.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봉사자들이 물릴 수도 있는 상황.
6: 미안해요. 여기 견갑골만
7: 아니 안 눌렀어요.
6: 이 손으로 견갑골만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다리 들어와서 들어오셔야 돼요. 다리 밀을 거야. 넣었어.

0: 밑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묶어야 된다고.
1: 그렇게 강아지와 봉사자들 모두 안전한 상황에서 미용이 진행되도록 진두 지휘하는 베테랑 애견 미용사.
2: 해 이제 해.
0: 자, 달려볼까요?
2: 네. 이분 맡고 있으니까.
3: 네, 하시면서 한쪽 완전히 하고 나머지 뒤집을게요.
2: 뒤집어 한꺼번에 같이 뒤집을게요.
4: 네, 알겠습니다.
1: 7년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털을 벗어버리는 누더기.
2: 너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잖아. 지금 몇 년 만이냐 너.
0: 응? 선생님, 몸쪽에 털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발바닥이나 발톱을 제거해주는 게 이 아이한테는 생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 발톱이랑 발바닥을 잘라주는 적이 없을 거니까.
1: 강아지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존 미용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5: 아유. 진짜 속은 살은 제가 통통하네. 진짜 말해줘. 철관이 진짜. 지금 솔직히 애들이 또 손안 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늘 막 아까 보셨다시피 막 털이 멈춰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대에 두었잖아요. 나 요즘 애들 열사병으로 막 가능하 싶어. 눈만 뜨면 쟤네들부터 문제 봐야 해. 오늘만 쌤 보셔가지고. 아우, 너무 이렇게 애들 예쁘게 가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 지금. 제 속이 다 시원해, 지금.
0: 제가 잡으면 신호 드리면은 같이 넘기는 걸 해요.
2: 다들 이쪽 빨리 빼야 돼요.
0: 하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안
2: 눌러,
0: 물려.
2: 눌러,
0: 안 물려요, 안 물려. 안 물려.
2: 어. 안 물려, 안 물려. 내가 잡고 있으니까.
0: 괜찮아요. 안 물려요. 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1: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털을 잘라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상황. 여럿이서 힘을 보태니 누더기의 미용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0: 선생님 여한이 없지?
2: 예.
0: 오늘 그래 지금 해. 지금 여한이 없음 지금 해. 일로 내려요. 하나 둘 셋. 저 놉니다. 여러분 놉니다. 예, 복지.
2: 안 풀렸어?
1: 마침내 누더기의 생존을 위한 미용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 상태로 지난 세월을 견뎠을까요? 갑옷처럼 굳어있는 털 때문에 아픈 곳이 있었어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던 누더기. 드디어 애견 미용사와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누더기가 7년의 무게를 벗어버렸습니다. 누더기야, 이제 아픈 곳은 치료받고 더 건강해지자.
0: 7년 만에 미용이 뜨잖아요. 7년 만에. 와, 경험적으로 미용을 3년 이상 못 해봤구나 하는 아이들이 보여요.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절대 안 될 것 같은 아이는 이제 하고 계획이 세워져서 잡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시키는 거에 따라줄 수 있으면 해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나는데 눌러주세요, 잡아주세요, 멈춰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사고 안 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6: 물릴까 봐 걱정되시기도 할 것 같아요.
7: 근데 처음에는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앞에서 봉사자분들 많이 꽉 잡아주시고 하니까 제가 잘 안정감 있게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8: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아이가 덜 무는 것보다 하다가 아이가 다칠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됐거든요. 근데 무사히 끝나서 일단 1차전은 마무리되고 2차전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이번엔 머털이 차례. 털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을 이 상태로 견뎠다고 하네요.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는 머터리를 잡기 위해 구석으로 몰고 머터리에게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9: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이쪽엔 조심할 거.
0: 아, 이거 좋다.
10: 아, 이거 알았어요. 여기, 여기.
0: 어, 이게 낫네. 등 뒤에서 퍼.
9: 야, 너네 나와!
0: 잡았어!
9: 잡아!
0: 어, 너 잡아주세요. 들고 들어갑니다.
1: 떨고 있는 머터리를 한숨에 잡아 올립니다. 모두가 합심해 빠르게 미용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0: 여기만 잡아줄 동안 잡아주시고 네, 네. 나머지는 선생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 우리 가보게요. 이제 갈 수 있어요.
1: 아들아 시원한 저체야. 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응? 괜찮아. 선생님 예쁘게 하고 참아.
0: 소장님 마취 안 하고 하니까 좋죠.
1: 그렇지. 나는 마취기도 그러니까 내가 걱정돼가지고. 아 그렇지. 7번 내가 빨리 가고 나가거든.
0: 못 깨어날까 걱정되잖아요.
2: 지병으로 마취가 어려운 데다 사람 손을 안 타는 머터리. 그동안 미용과 치료가 어려워 소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계셨다는데요. 미용 봉사팀의 도움으로 간신히 머터리에 털깎기 성공! 쉽지 않은 봉사 현장이었지만 여럿이 힘을 합쳐서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3: 괜찮아, 괜찮아.
4: 빨리 씻고 소독하자. 만나지 너무 오는데.
3: 괜찮아, 괜찮아.
5: 아까 개 포획하다가 개가 너무 놀라니까 순간적으로 물었는 것 같아. 근데 세게는 안 물어서 괜찮아요. 네. 봉사 한, 이제껏 한 봉사 중에 가장 힘든 봉사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너무 기쁘고 성취감도 너무 좋고.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0: 우리 제가 매장에서 만난 아이들, 샵에서 만난 아이들은 보호자님도 있죠. 가정도 있죠. 걱정해준 사람 있죠. 얘네는 그게 다 없어요. 시작 전에 표정하고 시작 끝나고 표정하고 다르죠.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아요.
2: 미용 봉사를 마치고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팀원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집에도 애견 미용사를 기다리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6: 야, 아니야, 아니야.
7: 아이고, 아니야.
6: 일로 와, 일로 와. 이럴 줄 알았어.
7: 아이고. 고맙습니다. 숨 쉬어, 숨 쉬어. 아니.
8: 오늘은 숨 쉰다. 아이고.
2: 4명의 가족과 사랑스러운 3마리의 반려견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9: 가정통신문에 가족관계 쓰고 가족에 대한 소개 이런 걸 이제 1학년 때 쓰잖아요. 담임선생님 보려고. 네, 그 아, 내용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서 아빠 김우진, 엄마 김윤정, 동생 김윤리, 그 다음에 다니엘 미라클 허브 이제 남동생, 남동생, 여동생이라고 쓴 거죠.
0: 프랑스, 독일, 미국.
9: 네,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서 다 쓴 거죠. 썼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대요. 갑자기 불러가지고 아니
0: 그랬잖아.
9: 그러니까.
0: 너 혹시라도 뭐 말 못할 사정이니까 고민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해. 선생님 도와줄게. 막 이렇게 됐지.
10: 그렇게 하고 이게 이건 좀 특별한 가족이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
0: 진짜 다국?
9: 네, 다국적 가족인 줄 알고.
0: 아, 진짜로 의지를 하고 커서 되게 진짜 형제처럼 뭐 가족 진짜 저 진짜 찐 가족처럼 커서.
2: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세 마리의 반려견들과 형제 자매처럼 자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려견 다니엘의 민망한 행동 때문에 난감한 적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니엘의 민망한 행동이 대체 무엇인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반려견 다니엘. 가족 모두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창가 쪽으로 이동하는 다니엘. 해먹에 앞발을 올리고 야릇한 자세를 잡더니 격하게 움직이는 다니엘.

0: 점점 거칠어지는 숨결. 쓰러질 듯 숨을 헐떡이며 한동안 계속되는 다니엘의 마운팅. 보다 못해 헛웃음을 짓는 가족들. 야, 다니엘! 아니, 너 보는 사람 민망하게 왜 그러니?
1: 아, 그냥 처음 봤을 때 저게 무슨 행동인지 싶었고, 알고 나니까 되게 민망하고. 근데 가족들은 그거 보면서 웃으면서 아, 이게 부끄러운 행동인지 아니면 재밌는 행동인지 모르겠네 하면서 처음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상태니까 알쏭달쏭했죠.
2: 좀 당황스러웠죠. 저도 처음 강아지를 엄마 덕분에 강아지를 많이 봤지만 저런 종류의 강아지는 처음 봐서
3: 저런 행동에
2: 저런 행동 많이 당황만 했었던 거.
0: 사춘기 딸까지 못 볼 걸 보게 만드는 다니엘.
4: 아침에 좀 힘들지?
5: 많이 힘드시겠어요.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0: 시도 때도 없이 민망한 행동을 계속하는데요. 도저히 내가 나 부끄러워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네. 그만 좀 해. 저 숨 찬 것 좀 봐. 뭐 또 한다고? 야, 너 그러다 큰일 나겠다. 다니엘, 야, 너 괜찮은 거 맞아?
4: 다니엘, 숨 넘어가겠다. 야, 적당히 해.
0: 다니엘은 15살이 넘은 노견이라고 하는데요.
6: 언니, 엄마 진짜 걱정된다니까. 어?
0: 그녀는 노견인 다니엘이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습니다.
6: 오래 살아야지, 엄마랑 같이. 응? 지금이 제일 좋은데. 응? 엄마가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야. 어디 보자.
0: 심한 마운팅으로 생식기 쪽 피부도 성치 않다는데요.
6: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야, 피나겠다, 피나.
0: 이 문제로 걱정이 많은 보호자.
6: 뭐, 더 안 한다? 더 한다? 이런 느낌 없이 저희 식구들이 느꼈을 때 그냥 또 하는구나. 네, 아니, 피부가 완전 변하는 게 더 보이니까. 지금은 제재를 많이 해서 이 정도거든요. 아예 피부 색깔이 까맣게 변할 때도 있어요.
0: 다니엘의 문제 행동을 고쳐보려고 보호자는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데요. 심각한 마운팅 때문에 다니엘은 파양까지 당했습니다.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채 구조됐던 다니엘. 입양된 후 그녀에게 미용을 받으러 왔다는데요.
6: 해가당하는 흔적이 보인다. 이거 조성은 안 됐고 마운팅은 엄청 심하고 그래서 이제 대충 유출한 거죠. 그렇게 미용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날 바로 파양되고 그러니까 얘를 또 보내도 파양당했구나 하니까 이제 사비를 들여서 중성화 수술을 시킨 거죠. 보통은 거의 뭐 일주 10일 정도면 그냥 서서히 내려왔는데 얘는 수술이 잘못됐나? 혹시 잠복고환은 잘못 보셨나? 잠복고환이 있으면 수술을 해도 또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술이 잘못되지 않을 텐데 라고 확인을 몇번 해볼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0: 중성화 수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다니엘. 수시로 흥분하고 난다는데요. 지금도 몹시 흥분돼 보이는 다니엘. 오늘 오기로 했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3: 자, 됐습니다. 자, 관리 끝나셨습니다. 고객님, 네, 다시 가십시오.
0: 그 순간 다시 시작되는 다니엘의 폭풍 마운팅. 뭐 이거 광란의 현장인데요.

0: 이런 상황에 넋이 나간 보호자. 들어서자마자 못 볼 장면 목격하는 손님.
1: 세상에 이런 기회는 없다.
2: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고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죠. 그런다고 또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이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라는 생각도 그렇잖아요. 영상은 다른 행동도 아니고 이제 마운팅이 좀 특이하게 마운팅을 하다 보니까 웃고 말아버리시기도 하고 그게 엄청 답답하죠. 내가 아이를 과연 잘 보고 있나? 우리 다니엘은 뭐가 문제지? 이게 해결이 되나?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을까?
0: 오늘의 문제견 다니엘의 남사스러운 행동을 고치러 광주까지 오신 설쌤. 고생이 많으세요.
3: 들어가도 되나요?
4: 안 돼.
2: 어서 오세요.
3: 들어가자.
0: 멀리서 온 설쌤을 버선발로 마중 나오는 세 마리의 반려견들과 보호자.
5: 빨리 내가 있어야지 조금 괜찮아지겠다.
3: 어우, 이렇게 좋아해. 아유, 이뻐라. 어, 힘들어.
6: 다니엘, 미라클, 허브예요.
5: 저희가 최대한 차분하게 있어야지 다니엘이 조금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3: 안녕. 안녕.
6: 허브가 제일 막둥인데 네. 얘가 제일 어려요.
5: 얘가 제일 어려요? 그래도
6: 8살.
5: 그쵸. 얼굴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새치가 저도 여기 지금 네 염색을 못해가지고요. 보이시죠 여기에.
0: 설쌤, 그동안 문제견 고치느라 많이 힘드셨죠? 오늘의 문제견 다니엘의 문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7: 아침에 좀 힘들지.
8: 많이 힘드시겠어요.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0: 무려 15살인 다니엘의 폭풍 마운팅. 요즘 건강도 좋지 않다는데 괜찮은 걸까요?
5: 네. 와서 보니까 아유 너무 이뻐요. 다니 나랑 있을래? 너 최초로 이렇게 하고 방송 한번 해볼까? 사례자와 함께하는 우리 객관화 영상 보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저 좋아해주는 아이들도 오랜만이네요. 만져, 계속 만져. 아유, 우리 세상이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우리 다니엘의 행동을 볼 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딱 보면, 진짜 올바른 솔루션을 위해서, 정말 다니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
9: 해먹을 치워야 될까요?
2: 아니요. 아니, 어디가 아픈가?
5: 맞아요.
2: 이 생각은 항상.
5: 이거예요.
2: 아픈가?
5: 의학적 원인.
2: 안 아픈 것 같은데. 아픈가? 내가 놓치는 게 있나? 막 이런 생각 항상.
5: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가끔씩 다른 동물 솔루션이나 이런 걸 볼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뭔지 아세요? 제 의학적 원인 저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보지 않고 뭔가 자꾸 쟤가 잘못된 거야. 쟤는 혼나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볼 때가 가장 안타까워요.
2: 그래서 제가 엄청 기다렸잖아요, 선생님.
5: 네.
2: 그걸 의학적인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5: 의학적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0: 노견인 다니엘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마운팅을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던 보호자.
2: 다니엘, 그만해. 숨 넘어가, 숨. 응? 안 돼. 어? 아, 쫓아다니면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응? 하루에 몇 번이야. 계속 쫓아다녀, 엄마? 안 할 거지? 이제 그만?
5: 제 의심되는 것 것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원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게 아닐 때 행동학적으로 가야 돼.
2: 그래서 엄청 이제 내가 어디가 아픈가? 그리고 보면 특별히 아픈 것 같진 않은데 아닌가? 그러고
5: 이게 수의사들과 또 행동을 우리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죠. 말만 해주면 참 편한데 얘가 나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이게 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뭐 가려워 불편해 이런 것만 얘기해주면 사실 너무 솔루션이 편할 텐데 저희는 항상 셜록홈즈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다시 할 때 그리고 평상시의 행동들 제가 눈에 띄는 게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솔루션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다니엘 일로 와봐.
4: 아, 오라고 하면 바로 와가지고 청진하기가 좋네.
0: 숨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다니엘의 심장 상태를 먼저 검사해 보기로 합니다.
5: 손가락 잡아주세요. 네,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0: 아이고, 다니엘의 숨소리가 굉장히 거친데요. 다니엘의 심장 소리에 집중해보는 설쌤. 노견인 다니엘의 심장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5: 지금 워낙 기침이랑 섞여서 이 심장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는 없는데 심장약을 먹기 시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조금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워낙 이 기침이 잔 기침이 많아서 심장 소리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되게 겹쳐지면서
2: 올 여름을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5: 심장 초음파 본 적 있어요?
2: 없어요.
5: 심장 초음파를 봐야 돼요. 나이가 뭐 15살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심장은 고무줄이에요. 우리 팬티 고무줄이 한 번 늘어나고 나서 다시 조여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폐에서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야 되는데 갈 게 못 가요. 폐에 고혈압이 와요. 그러면서 폐에 물이 차요. 그러면 나중에 숨도 못 쉬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폐수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약으로 좀 조절해 주는 거. 사람으로 보면 고혈압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0: 심장 상태가 안 좋은 다니엘에게 치명적인 문제 행동. 마운팅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설쌤과 보호자들.
5: 한다.
2: 아, 웃으니까 하잖아. 웃으셔야 돼요.
5: 네, 왠지 지금도 보면 해줄 사람이 없을 때.
7: 다 돌아다녀보고 도와줘 했는데 다들
2: 만져줄 사람이 없거나.
5: 그리고 저걸 하면서 조금 느껴지는 우리가 이제 저쪽 생식기 부위나 이것도 좀 더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거를 너무 막기보다는 하는 걸 조금 편하게. 아, 저, 봐봐. 옳지. 좋아. 지금이다. 제가 한번 보죠. 지금, 아, 네. 지금 봐야 돼요.
0: 바로 지금 다니엘의 생식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지금이네. 아니, 지금이. 연애.
5: 또 한번 눕혀볼게.
9: 고개 조심.
5: 예, 지금 보면 이 행동을 하고 나면 흥분도 하고 여기가 이렇게 건조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포피라는 거고 이게 아이들의 생식기인데 되게 건조해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안 들어가고요. 이게 더 가려움증을 유발해요. 근데 이게 우리 약간의 감동포경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스스로 안 들어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건조하고요. 여기 털 때문에도 얘는 그냥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지? 아유, 이게 잘 되지도 않네. 이게 너무 건조해. 원래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요 안에 우리 그 기름샘이 있어요. 네네. 기름샘이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름샘이 있어서 나왔다가도 잘 들어가야 되고 안에도 건조하지 않게 좀 유지를 해주는데 지금 너무 건조하니까 가려워서 했다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새까맣죠?
7: 네.
5: 이쪽이 간지러운 거.
2: 여기만 보습제를 발라줄 생각을 했거든요.
5: 네. 아니, 안쪽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려움증 낮춰주는 약이랑 네.
10: 원래는 이 용도로 나온 게 아닌데 귀 연고 중에 네.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려움증을 낮춰주고 여기 윤활 작용해 줄 수 있는 귀 연고가 있거든요. 그 연고를 하루에 한 번씩 여기다 넣어주고 가려움증 낮춰주는 약을 다니엘 용량에 맞춰서 먹으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9: 피부 안 되게 좋지.
0: 먼저 다니엘의 생식기 표피의 털을 잘 정리해 줍니다.
9: 엄마가 미용 선생님 아니면 나 이거 절대 안 해. 확실히 건조해. 빡빡해요. 빡빡해.
10: 그 병원 온 느낌이지?
2: 그치, 미안해.
10: 병원 온 느낌이지?
0: 다니엘의 생식기의 건조한 부분에 연고를 발라줍니다.
10: 이렇게 넣으면 들어갈 때 잘 들어갈 거예요. 보세요. 원래 그냥 저절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안 들어갔었죠? 자. 이렇게 저절로 들어가야 돼요.
11: 너무 미안하네요. 그동안 이런 생각은 안 해보고 그냥 좋아서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10: 이게 해결이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행동학적으로 얘는 강박행동을 가졌다.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강박행동과 비슷한 행동들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는 혹시 의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지를 먼저 보고 이거를 해결해보고 안 됐을 때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70% 네. 의학적인 문제
2: 시원한 거 그랬어.
10: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저는 여기 안 미끄럽게 해주고 싶어요.
0: 마지막으로 15살 노견인 다니엘의 고관절을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기.
10: 다리 불편하니까 네네. 한다면 오히려 미끄러지지는 말아라. 네.
2: 오늘도 내일도
0: 이제부터는 미끄럼 방지 패드로 다니엘의 다리 건강도 지킬 수 있겠네요.
10: 한 1, 2주일 정도 했는데 큰 변화나 이런 게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볼 거예요.
11: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10: 가장 먼저 하는 게 가려움증 낮추는 약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괜찮다? 그럼 얘는 가려움증을 느꼈던 거죠. 오케이.
0: 다니엘의 문제 행동의 원인은 가려움증이었다는데요. 단순히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다니엘, 잘 치료받아서 건강해지도록 하자.
10: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다른 아이들만 만지고 다른 아이들 생각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너무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사실 괜찮나?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지? 이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밖에서 다시 막 이렇게 활동하고 또 오늘 선생님 만나서 반성도 하고
11: 안다고 자부하면 안 되겠다. 한 번 더 세세하게 더 깊게 내려다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다니엘한테 미안한 반성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10: 네, 아유 그래도 너무 잘해주고 계셨고 다른 아이들을 위한 마음도 너무 전달돼서 저도 되게 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봉사 많이 하셔서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 클리퍼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11: 네.
2: 그래서
10: 좋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날 맨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해드렸습니다.
11: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하고
10: 네.
11: 네, 부르는 것만 있고 저희가 찾아서라도 더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클리퍼 아예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봉사
0: 미용봉사팀은 여전히 아프고 예민한 강아지들의 미용봉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민망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했던 다니엘은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니엘, 잘 치료받아서 건강해지길 세라기가 응원할게.

0: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0: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0: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완전 크게 들렸어.
1: 아까 헬스장 안에?
0: 아, 또 안으로. 카메라 켜니까 안으로.
1: 어? 고양이 소리다. 어, 맞죠?
0: 아, 거기는 아니라니까.
1: 어머, 어머, 어머. 설마.
0: 그럼 잘 들어가.
2: 여기 있어.
0: 꺼내봐.
1: 러닝머신 안에서 대체 뭘 봤다는 걸까요?
2: 새끼인데 검은 고양이야.
1: 검은 고양이?
0: 빨리 보여봐.
2: 난 아예 검은 새끼였다고. 뭐 이렇게 있다가 내가 딱 보니까.
1: 빨간 고무 장갑까지 끼고 본격 고양이 구조에 나서보는데요. 자, 뚜껑 오픈! 어? 새끼 고양이! 진짜 저길 어떻게 들어갔지?
2: 새끼지, 새끼.
0: 아, 새끼. 어떡해, 어떻게 겁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왔다, 밖에 나왔다. 나왔어, 밑으로 내려갔어.
1: 아, 몸집이 작으니까 틈새로 바로 들어가네. 아니, 저것은 궁둥이를 미쳐 다 못 숨긴 모습인가요?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구조에 성공한 후 동물병원부터 먼저 방문했는데요.
0: 분유 먹을 나이예요?
1: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3: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잠 못 와봐. 어떡해, 너무 귀여워.
4: 좀 먹어.
0: 어때?
1: 어머, 진짜 인형 같다.
2: 왜 이렇게 그림같이 생겼어?
0: 그치, 엄청 예쁘게 생겼지.
2: 남자인가 봐.
1: 미모 찬양이 끊이질 않네요. 새끼 고양이의 그치? 매력에 홀딱 반해버린 두 사람.
0: 이게 뭐야?
1: 결국 뭐예요? 잠깐 동안 집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0: 인가를 했어요, 첫 인가. 몇 개 썼어?
2: 네 개.
1: 오, 똑똑하네.
0: 많이 더 쌌네. 근데 진짜 알려지지 않았는데 엄청 똑똑하다. 천재가 온 거 아닐까, 혹시 우리한테?
3: 3일차인데
1: 아이, 귀여워.
3: 아직도 이렇게 무서워해요. 본체비에
1: 아이고, 겁먹었어.
3: 절대 안 먹어요. 장난감도 전혀 관심이 없고.
2: 스크래치도
1: 스크래치도 아직 겁나니까
3: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요?
1: 하지만 걱정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입에도 안 되던 간식을 이제는 낼름낼름 잘 받아먹죠. 그럴수록 집사들의 사랑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3: 결국 캣타워까지
0: 샀네요.
1: 와, 대단하다. 난생 처음으로 캣타워 조립에 도전해보는 남집사. 오, 잘 만들었는데요. 고양이도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아우, 그렇지, 잘한다. 한층 더.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간 새끼 고양이. 지금은 새 보호자를 만나 매호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추억을 쌓고 있답니다. 매호를 만난 모든 이들의 추억들이 행복하게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장난기 많고 똑똑한 골든 리트리버 럭키. 무언가를 찾아 열심히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뭘 찾는 걸까요? 아빠랑 숨바꼭질 하던 중이었네요. 와, 숨바꼭질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시네요.
5: 럭키.
1: 자,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아쉽게 땡. 엄청 좋아하시네요. 숨바꼭질에 진심이시네.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5: 럭키.
4: 아, 이 아빠 또 시작됐네. 이번엔 너무 쉽다. 쉬워.
1: 침대 옮긴 보람이 없는데요? 너무 단칼에 끝났어. 야.

0: 찾았어.
1: 와, 아직 안 끝났다고? 진짜 집념의 사나이시네.
0: 럭키.
1: 당당한 발걸음으로 등장해 주시고. 어? 이번엔 감히 못 잡는 것 같은데. 당황했다. 당황했어.
2: 우리 아빠 못 보셨나요?
1: 이번엔 엄청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웃음소리가 더 커지셨어.
0: 왜 못 찾아?
1: 아빠만 찾는 아빠만의 영원한 술래, 럭키였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프로 까꿍러, 고양이 쭈꾸미인데요. 난데없이 움직이는 물건이 있다면 필시 그 속에는 쭈꾸미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숨을 곳만 있다면 까꿍 시전.
3: 자, 따라해보세요. 잘 숨어야 이렇게 까꿍도 잘한다.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잘 숨어. 잠깐 걸린 것 같은데.
1: 직접 문을 열어서 조용하게 몸만 쏙 들어가는 고급 스킬. 오우, 꼬리까지 완벽하죠?
3: 야, 여긴 좀 어렵네. 잠깐만. 뿅, 좀 유연하게 코어 근육 힘주고. 잠깐만. 오케이.
1: 그런데 이걸 어쩌나? 집사한테 바로 들켜버렸네? 이번엔 5959 내 새끼 친구들의 본방사수 현장입니다.
4: 안녕한 거지, 안녕?
3: 뭐야? 내 목소리 아니야?
4: 엔지의 말버릇을 보면 이 친구의...
1: 야무지게 재방송도 본방사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추가 TV에서 시선을 자꾸 돌리네요.
5: 봐봐, 너 바보라고, 니 뭐라고.
3: 아, 내 얼굴이 너무 커서 못 보겠어.
1: 이번엔 뚜리뚜반의 가족인데요.
6: 꾸꾸다 쟤네 꾸꾸. 뚜뚜, 우린 뚜뚜.
7: 아, 뭐야, 또 우리 애들 아니네. 우리 애들 언제 나와? 마지막에 나오나? 그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지.
1: 오, 드디어 나왔다. 근데 어째 아빠만 신난 것 같죠?
7: 뚜리야, 보고 있어? 자는 거 아니야?
1: 왜 못 알아보지?
7: 아, 그치, 뚜리 개인기. 너네 맞아. 알아보나 보다.
1: 오, 살짝 알아보는 것 같다.
7: 신기하다. 알아보나 보다.
1: 오, 뚜바는 거의 TV 속으로 들어갈 기세인데요.
7: 오빠 나오고 있지, TV에. 에이, 봐라. 잘 봤어? 응? 너 잤지?
1: 뚜리는 뭐, 들거나 말거나.
7: 뚜바는 TV 볼 줄 아는 거. 그래.
6: 뚜리 물 열고 사고 치는 거 전국에 다 나갔다. 전국 사고 뭉치다.

0: 아주 얌전해 보이는 이 친구. 알고 보면 파워 넘치는 체육 천재라는데요. 오! 캣타워쯤은 가뿐하게 올라가는 여유 있는 몸짓. 끈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빨래 건조대 매달리기. 오우, 오우, 와우, 진짜 대단하다. 매달리기에 이어 이번엔 복싱 훈련.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날아가는 공을 공중에서 바로 터치해버리는 신들린 순발력까지. 와우, 공놀이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1: 안녕, 나 체육 천재 맞다니까.
0: 파이팅 넘치는 만큼 승부욕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데요.
1: 야, 어디서 삽질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당장 멈춰. 뭔가 수상한 게 있는데. 야, 너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좁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0: 바닥에서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엔 대체 뭘까요? 네, 저거 사료예요, 사료. 아니, 대체 왜? 사료랑 왜 싸우고 있는 건데? 아니, 왜 대치 상황인 건데? 혼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겠는데요?
1: 야, 덤벼.
0: 아, 계속 진지해.
1: 야, 이놈 센 놈이네, 이거.
0: 오, 이번엔 릴렉스하게 음악 감상 중? 네, 아니라네요. 별이야, 그거 네 거야, 네 장난감. 너 말고는 아무도 안 건드려.
1: 좋았어, 이번엔 대열을 닦아볼까? 응. 가만히 있어.
0: 별이야, 왜 그러고 있니? 자동 백스텝하게 만드는 살벌한 기운. 최종 보스를 단숨에 굴복시킨 이 구역 최강자.
1: 간만에 몸좀 풀었더니 기분이 좋다.
0: 놀땐 화끈하게 열혈 액션을 보여준 혼자 놀기 고수 별이었습니다.
2: 어구 눈새끼. 어구 이쁘니.
0: 다음 주인공은 보스턴 테리어 덤벨입니다. 환상의 드리블 실력을 자랑하는 덤벨. 인간계에 손흥민이 있다면 강아지계에는 덤벨이 있다. 공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다는 덤벨.
2: 할 수 있어, 덤벨.
0: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공을 포기할 순 없다.
2: 옳지, 옳지, 옳지.
3: 저기 친구야, 공 얼른 빼고 이제 같이 좀 놀자.
2: 도와줄 거야, 친구가. 친구가 도와준대.
0: 신나는 공놀이가 끝나면 시원한 물놀이 타임. 간간이 덤벨이 목도 좀 축이고요. 잔디 마당에 물도 좀 주고요. 일석이조죠.
4: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5: 뒤를 돌았다.
0: 이 집 물 먹기 쉽지 않네.
6: 여보세요.
0: 좋아라. 좋아.
2: 옳지, 옳지, 옳지.
0: 그런데 정작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무섭다.
7: 선배.
8: 선배. 선배.
9: 괜찮아.
0: 수영이 무서워서 쪼르르 도망가기 바빴던 덤벨이.
9: 이거 안 돼.
0: 그랬던 덤벨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 무릎만 있으면 그 무엇도 무섭지 않다고요.
1: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내 뒷꿈. 잘한다.
0: 넓은 풀장을 가로지르는 멋있는 드리블 수영. 그냥 수영하기도 바쁜데 공까지 물면서 헤엄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걸 해내네.
1: 아이고 잘하네.
0: 기특하다 덤벨이. 오오 이 친구도 체육 천재네.
2: 언제 그렇게 올라와 근데?
0: 물속에서는 드리블 속도감이 살짝 아쉬우니까 물 밖에서 잠깐 스피드 즐겨주시고요. 다시 여유있게 물속으로 입수. 덤벨로나 멋있어. 나도 입수. 아령이도 덤벨이도 온 가족이 물놀이로 하나가 됐네요. 공놀이 고수에서 이젠 물놀이 고수로 덤벨이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무무. 이 친구도 잘 노는 친구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잘 놀아주는 고양이라는데요.
3: 아우 귀찮아. 집사야 이제 그만 놀고 가라. 자자자 됐지.
0: 귀차니즈 끝판왕 무무. 자꾸 놀아달라는 집사의 요청에 싫은 기색이 역력한데요.
3: 아 뭐야? 아 왜 또 줘? 에이 이제 없다. 없어.
0: 집사가 잠시 대화하는 틈에.
4: 요 반 절반까지는 괜찮아.
3: 좋아. 지금이 기회야.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4: 뭐?
0: 소용없죠.
3: 아이 귀찮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0: 하지만 가끔은 집사가 심심할까봐 이렇게 열심히 놀아줄 때도 있는데요.
4: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3: 집사야 1절만 해. 어? 아 나 쎄쎄쎄 왜 이렇게 좋아하냐.
0: 그래도 할 건 다 해주네요. 아 간식 기다렸구나. 최선을 다해 집사와 놀아준 우리 무무. 오늘도 수고했어.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훈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7: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8: 어디?

0: 여기에 담아야지.
1: 뭘? 여기에 뭐 담을 건데?
2: 할아버지의 물건. 할아버지가 매일 찾으시는 물건.
1: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는 매일 이것저것 찾으시잖아.
2: 어디에 두었더라?
1: 어디?
2: 어디? 어디? 안경은 어디 있니?
1: 안마봉은 어디 있니?
2: 양말은 어디 있니?
1: 가령은 어디 있니?
2: 연필은 어디 있니?
1: 어디 있니?
2: 어디 있니?
1: 어디?
2: 어디?
3: 훈민, 정음, 어디에 있니?
2: 우리도 매일 찾으시고.
1: 우리 지금 놀고 있어요.
2: 그러니까 할아버지 물건을 여기에 담아두자.
1: 그래, 할아버지가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게.
2: 훈민, 정음,
1: 출동!
2: 할아버지는 매일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 할아버지 안경부터 찾아야겠다.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0: 어디?
1: 참. 어? 안경이 여기 있네? 어제 여기에 벗어두시고 잊으셨네? 어찌로찌. 안경이 어찌로찌. 어이. 안경 찾기 성공!

할아버지 안마봉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0: 어디?
1: 아, 어디 있지?
2: 저기.
1: 어디? 어디?
2: 거기.
1: 여기에 있네. 할아버지 안마봉 찾았다. 어, 정은아. 됐다. 자, 완성. 그런데 할아버지 물건이 담긴 상자인 걸 어떻게 알지? 이름표. 상자에 이름표를 붙여두자.
3: 그래.

0: 이 상자의 이름은 어디라고 하자. 좋아. 내가 이름 써줄까?
1: 너 어디
0: 쓸 수 있어?
1: 아니.
0: 아이야에게 물어보자.
2: 한글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4: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3: 훈민정음 안녕.
4: 한글이 궁금하구나.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어디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5: 이응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3: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이응이 어를 만나?
1: 디귿의 문을 찾자.
2: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1: 여긴 아니군.

0: 디귿. 디귿이 보이지 않아. 위에서 한번 찾아봐야겠군. 핫! 위에서 봐도 디귿이 보이지 않아. 드디어 찾았어. 다리에 디귿! 나와라, 한글! 샤!
1: 디귿이 이를 만나, 디.

0: 어디 이름표가 나왔네? 우와, 어디 산자? 완성!
1: 어이쿠, 내 물건들이 다 어디로 숨었지?
2: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0: 어디 상자에 다 있어요!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어디? 어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어디? 안경 어디 있지? 아, 훈민정음이 만들어준 어디 상자에 있지?
4: 슉, 꿀꺽, 꿀꺽. 어디 맛있다.
3: 안경 여기 있지. 잘 보이네. 오잉? 글자가 어디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어디 끝.
5: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어디, 어제, 여기.
6: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5: 어디, 어제, 여기.
3: 어디. 훈민이와 정음이가 어디 상자를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찾는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예요. 안경과 안마봉을 담았어요. 상자에 이름표를 붙여주기로 했지요.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아래 이응이 어를 만나 어. 다리에 디귿이 이를 만나 니. 훈민이의 손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요. 한글 어디를 넣었더니 어디 이름표가 나왔죠. 할아버지는 이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요. 어디 상자에 다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이렇게. 다음이 뭐였더라?
1: 내가 도와줄까?
0: 어? 응, 접어줘.
1: 뭐 접고 있었어?
2: 여우. 여우랑 놀 거야.
1: 내가 여우 접어줄게.
0: 응.
1: 자, 이렇게 접고. 여기도 접고.
0: 우와, 여우가 접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귀를 접는 거구나. 어? 오, 야우, 야우, 야우.
1: 짠, 완성.
0: 우와, 정음아, 너 종이접기 정말 잘한다. 최고야.
1: 이건 훈민이 거.
0: 어, 정말? 그럼 정음이 너 거는?
1: 난 또 접으면 되지.
0: 아, 여우야, 우리 정음이 다 접을 때까지 기다려주자. 안녕, 여우야. 내 이름은 훈민이야. 너 이름은 뭐야? 아, 너 이름은 그냥 여우구나. 여우야, 우리 재밌게 놀자.
1: 짠! 내 여우도 완성!
0: 우와, 내 여우랑 똑같이 생겼네.

0: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아, 밖에 나가서 놀고 싶구나. 정음아, 여우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대. 좋아. 훌쩍. 여기서 쉬어가자.
1: 여기에 숨을 곳이 많이 있네. 우리 여기서 숨바꼭질 할까?
0: 여우가 숨바꼭질을 하고 싶나 봐.
1: 자, 여우 숨는다.
0: 응? 어, 보지 마.
1: 알았어.
0: 응, 빨리 숨어.
1: 하나, 둘, 셋,
0: 넷. 다 숨었다. 어?
1: 여우야, 우리 찾으러 가자.
0: 여기에 여우가 없네. 여기도 여우가 없네.
1: 여기에 여우가 있네.
0: 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우가 아니라 생쥐를 닮은 것 같아.
1: 어? 정말? 생쥐를 닮았네. 난 여우를 접은 건데.
0: 진짜 여우는 어떻게 생겼더라?
1: 여우 한글 카드를 넣으면 진짜 여우가 나올지 몰라.
0: 아, 뭐든지 자판기.
1: 여기에 여우 한글 카드를 넣어야 하는데 여우 어떻게 쓰지?
0: 훈이나 아이야를 불러보자.
2: 응?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도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 정음 안녕.
0: 안녕.
3: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여우가 궁금해.
4: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이응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4: 간다!

이응은 어딨지? 오, 저기? 멈춰라, 시공간! 야구공의 이응!

0: 잠깐만 빌려줄래? 요리조리 돌려보니 이응이 보이는군. 연필에 이응.
1: 소설아 한글.

0: 가자.
1: 이응이 우를 만나 우.
2: 우.
3: 여.
2: 우.
4: 여우.
5: 합체.
6: 저장 완료.
5: 여우.
6: 훈민정음의 손으로.
7: 우와, 여우 한글 카드다. 빨리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8: 응. 여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7: 우와, 여우가 나왔어.
9: 우리 어? 여우랑 똑 닮았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여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여, 우, 여, 우, 여우, 여우, 하, 여우가 뛰어가요. 여우가 숨었어요. 여우야,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여우야, 여행 가자.
1: 꿀꺽, 꿀꺽. 여우 글자는 맛있어요.
0: 여우랑 여우랑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잉?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0: 야우, 야, 우, 야우, 야우, 야우.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여우, 여행, 야구.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여우, 여행, 야구.
0: 야, 우. 훈민이는 종이로 여우를 접고 싶어 해요. 정음이가 여우를 접어주었지요. 오늘은 여우랑 숨바꼭질을 해요. 그런데 여우의 얼굴이 생쥐처럼 보여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진짜 여우의 얼굴이 궁금해졌어요.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야구공의 이응이 여를 만나 여. 연필의 이응이 우를 만나 우. 훈민 정음의 손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요. 한글 여우를 넣었더니 진짜 여우가 나왔지요. 정음이가 접어준 여우랑 똑같네. 여우야 놀자. 여우야 여행 가자. 훈민 정음은 여우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여, 우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여우를 좋아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키똥.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6: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5: 우, 유,

0: 여기는 빵가게야. 나 오늘 손님하고 싶어.
1: 네, 손님. 뭐 드릴까요?
0: 케이크 주세요.
1: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초코 케이크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마실 곳은 없나요? 우유 주세요. 우유!
1: 여기 우유 있어요? 우유!
0: 우유 가득 따라주세요.
1: 우유 따를게요.
0: 고맙습니다. 우유는 맛있어요?
1: 저도 우유 마시고 싶어요.
0: 그러면 이번엔 내가 따라줄게요. 자. 우유가 없네.
1: 나 우유 못 마셨는데.
0: 아, 내가 우유 사가지고 올게.
1: 할아버지가 밖에 비 온다고 했는데?
0: 그럼 우비 입고 갔다 오면 되지.
1: 우산도 쓰고 가?
0: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우유 사러 가요. 우유, 우유, 우유, 우유.
1: 비다.
0: 비가 와도 괜찮아. 우산 쓰고 가면 되지. 우산 쓰고 우유 사러 가요.
1: 우유, 우유, 우유. 정음이랑 같이 올 걸. 혼자 나오니까 무섭다.
0: 돌아갈까?
1: 정음이가 우유 먹고 싶다 했는데. 훈민아, 나랑 같이 가자.
0: 우와, 정음아, 나 방금 네 생각하고 있었어. 아이, 좋아. 우리 같이 가자.
1: 우유 사러 가자!

0: 하는데.
1: 뭐든지 자판기에 우유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유가 나오잖아.
2: 맞아.
0: 그런데 너 우유 쓸 줄 알아?
1: 아니. 아이야의 도움이 필요해.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6: 야
4: 얘들아 안녕.
5: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우유! 우유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서 이응을 찾아보자. 찾았다. 어? 위에서 보니 안 보이던 모양이 보이는군. 어항에 이응.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설마 여기에? 찾았어. 양파의 이응.

0: 유. 우. 유.
1: 우유.
2: 합체.
3: 저장 완료.
4: 우유. 국민정음의 손으로.
5: 뭐든지 자판기에 도착. 뭐든지 자판기에 우유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유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우유가 나왔네. 아, 이번엔 정음이부터. 우유 따라줄게요. 우유를 마셔요. 우유는 맛있어요.

0: 더 줘, 더 줘. 어? 그래?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우유.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우유를 마셔요.
2: 슉. 꿀꺽. 꿀꺽. 맛있다.
1: 우유는 맛있어요. 오잉?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우. 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끝.
3: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우유, 우산, 유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유, 우산, 유리.
1: 우유. 훈민이가 우유를 마셔요. 정우미도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해요.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우유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에 놀라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죠.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어항에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양파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한글 우유를 넣었더니 우유가 나왔지요. 우유는 정말 맛있어.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가.

0: 자.
1: 이야! 어?
0: 아이, 정우마, 무거워.
1: 어? 이야.
0: 너 뭐해?
2: 요가.
1: 요가.
0: 요가?
1: 요가.
0: 요가.
1: 나도 유치원에서 요가 배웠는데. 잘 봐봐.
0: 오이야.
1: 어때? 나무 같지?
0: 이건 글자 이 같아.
1: 어?
0: 그러면
1: 히엣.
0: 이거는?
1: 이건 글자 아 같아.
0: 어? 자, 이번엔 이렇게.
1: 이건 글자 디귿이네.
0: 어? 나도.
1: 야. 우와, 정음이 진짜 잘한다.

0: 다른 것도 해봐. 어?
1: 다른 거?
0: 응.
1: 나 다른 동작은 잘 모르는데.
0: 해봐.
1: 어, 모르는데.
0: 어?
1: 오, 야옹, 야옹, 고양이다. 야옹,
0: 야옹.
2: 어?
0: 야옹.
1: 고양이가 요가를 하네? 야옹,
0: 야옹.
1: 오,
3: 야옹. 야옹. 아.
4: 너 요가 선생님 같다.
1: 요가 선생님?
4: 응.
1: 정음아, 우리 요가 교실 열자. 여기를 요가 교실이라고 하자.
4: 그럼 우린 요가 요정.
1: 요가 요정?
4: 할아버지 손님도 부르자.
1: 응. 요가가 끝나면
4: 요구르트도 드리자.
1: 응.
4: 이제 준비

0: 끝까지 모셔올게.
1: 어, 아니 아직이야. 아니 여기 요가 간판이 없잖아.
0: 아, 간판도 있어야지.
1: 여기 잘 보이는 곳에 간판을 달아놓자.
0: 요가라고 쓰면 되지?
1: 응. 근데 너 요가 쓸 수 있어?
0: 아니. 아이야 용사에게 물어보자.
1: 그래.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요가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이응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4: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0: 찾았어. 그런데 자꾸만 움직이잖아. 할 수 없군.
1: 멈춰라.
0: 지금. 요요의 이응.

0: 요.
1: 기억의 문을 찾자.
2: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그
1: 여기야!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0: 찾았어. 어? 어? 길이 자꾸만 움직여. 누군가 길이를 멈춰줬으면 좋겠어.
1: 내가 왔으니 걱정 마.
2: 멈춰라. 시공간!
0: 고마워. 길이네. 기억.
3: 수소 한 대.
0: 제어.

0: 기억이 알을 만나 가. 가.
1: 요.
2: 가.
3: 요가
4: 하체
5: 저장 완료.
4: 요가
5: 훈민정음의 손으로.
6: 우와, 요가 한글 카드다.
7: 뭐든지 자판기에 요가 한글 카드를 넣으면
6: 요가 간판이네.
7: 이제 요가 교실 열자.
4: 요가, 요가, 요가.
8: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요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요, 요. 요가를 해요. 요가, 아이고, 아이고, 요가,
9: 꿀깍, 꿀깍,
10: 요가 글자는 맛있어요.
8: 아이고, 요가는 힘들어요. 아이고, 어리야. 어이?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요, 요.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가, 가, 요, 가, 요가, 요가, 요가, 요가,
10: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요가, 요정, 야호.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요가, 요정, 야호.
8: 요가. 우리 요가 교실을 열까? 종이에 요가를 적어 간판을 만들려고 했죠.

0: 하지만 요가를 쓸 줄을 몰라요. 요요의 이응이 요를 만나 요. 기린의 기역이 아를 만나 가. 한글 요가를 넣었더니 요가 간판이 나왔지요. 할아버지는 훈민정음 요가 교실에서 요가를 배워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6: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7: 우리 집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정의의 용사 흥기맹과 함께하는 모여라.

0: 위기의 번개학교.
1: 지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커지고 있어. 이게 다 번개학교 때문이야.
2: 번개학교 때문에요?
1: 그 목걸이로 번개맨의 힘을 빼앗고 번개학교를 우리 손아귀에 넣어라.
2: 네, 가시네 대장님.
3: 아차,
2: 아차차.
3: 번개학교로
2: 출동.
1: 두고 보자, 번개맨.
4: 와.
5: 얘들아, 얘들아, 응? 오늘 뚝딱 교장 선생님께서 휴가 가셔서 번개맨이 직접 수업하러 오는 거 알아?
2: 정말 신난다!
6: 아, 참! 우리 번개맨한테 선물하기로 했잖아.
7: 오, 맞네! 그럼 빨리 준비해야겠다.
6: 좋아!
5: 어? 근데 도라랑 공주랑 바람풍은 왜 안 오지?
8: 나 여기 있지! 어?

0: 나오자. 얘들아, 얘들아. 특종이 있어.
1: 너네 놀라지 마. 어? 오늘 교장 선생님 대신 번개맨이 수업을 한대.
2: 우리 이미 아는데.
1: 그래?
0: 알겠어. 그럼 번개맨한테 선물, 번개맨한테 선물을 딱.
3: 벌써 준비하려고 했지.
0: 다 알고 있구나.
1: 근데 얘들아, 어? 번개맨한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4: 그러게.
5: 뭐 좋을까?
2: 왔어요, 왔어요.
6: 선물 가게가 왔어요.
2: 선물 가게?
7: 그런데 이런 게 번개맨에게 어울릴까?
8: 번개맨에게 선물을 하려는구나.
6: 응? 마침 딱 어울리는 선물이 여기 있어요.
2: 뭐지?
8: 바로 번개목걸이.
0: 번개목걸이?
8: 검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근사한 번개목걸이지.
6: 이걸 목에 걸면 건강해지는 효과까지 있어요.
3: 번개맨이 몸이 튼튼해지면 힘도 더 세지겠네. 좋아, 좋아. 이게 좋아.
9: 우리도 이게 좋아.
7: 번개목걸이 살게요. 여기요.
6: 자, 선물 잘하려.
7: 감사합니다.
2: 진짜 예뻐.
1: 진짜 예쁘다. 번개맨이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어.
7: 맞아.
8: 자, 진짜.

0: 안녕 얘들아. 수업할 준비는 다 됐지?
1: 네. 응? 잠깐. 그 전에 짜자잔.
0: 어, 이게 뭐야?
2: 언제나 위험에서 지켜주는 번개맨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감사 선물이에요.
1: 맞아요.
0: 감사 선물? 얘들아 고마워. 우와.
3: 그리고 이 먹거리를 걸면 힘도 아주 세진대요.
2: 맞아요.
0: 정말? 네. 그럼 얼른 해봐야겠다.
1: 네. 어. 좋겠다.
0: 우와. 진짜 예쁘다.
4: 얍.
2: 우와, 멋지다.
4: 어때 얘들아? 예뻐?
2: 맞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0: 힘이
5: 다시들 대장?
6: 그 먹거리를 하면 가시 에너지 때문에 번개맨이 힘을 잃게 되지.
3: 어? 아, 말도 안 돼. 이 먹거리 선물 가게에서 산 거잖아.
2: 맞아.
7: 맞아. 그 선물 가게 주인이 바로
8: 우리야.
0: 아차. 우리의 속이다니. 번개맨 목걸이를 어서 벗겨야 해.
2: 맞아.
7: 벗어라. 다시 에너지. 봤지? 우리 말 안 들으면
9: 번개맨이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2: 어떡해.
10: 친구들, 번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8: 번개맨
0: 친구들의 힘을 모아.
7: 번개라 다시 에너지.
0: 가시 에너지 때문에 번개 충전이 안 돼.
2: 어떡해.
7: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또.
10: 알았어. 잘 들으면 되잖아.
1: 그래. 그러니까 번개맨 아프게 하지 마.
6: 아차. 잘했다. 이제 번개 학교는 끝났어. 가시 에너지여, 번개 학교를 뒤덮어라.
0: 마크가 다 가시 모양으로 바뀌었어.
2: 뭐야? 어떡해.
6: 이제 이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빼앗는 가시별 학교다.

0: 조용 조용. 조용. 아차.
1: 아차차의 80별 수업.
0: 문제 주세요. 도라라 공주가 블럭놀이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어요.
1: 그런데 바람풍이 실수로 그 블럭을 망가뜨렸어요.
0: 여기서 문제. 화가 난 도라라 공주에게 바람풍은 뭐라고 말할까요?
2: 알아. 도라라 공주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0: 땡! 어? 진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1: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0: 아니야, 땡땡땡! 정답은 안 그랬다고 거짓말한다?
3: 아니야,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야 착한 어린이라고.
0: 맞아. 아니야, 그래?

0: 있어. 빨리 가. 가오르. 아니. 빨리 가.
1: 얘들아, 가자.
0: 빨리 가자. 잠깐. 아차차. 넌 어디 가?
1: 왜? 가라며.
0: 너는 번개맨 지켜야지.
1: 아, 아차차. 아, 맞아.
0: 리모컨도 번개맨도 잘 지켜.
1: 아, 이것도.
0: 그래.
1: 근데 이런 거 왜 맨날 내가 하는 거야? 진짜 못됐어. 정말 못됐어. 자, 그럼 번개맨이랑 리모컨이랑 내가 아주 잘 지켜볼.

0: 지금 기회야.
1: 아, 우리가 번개맨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안 돼. 안 된다.
2: 얘들아, 얘들아. 내가 얘는 목걸이 리모컨을 가져올게.
1: 그래. 너네 뭐해?
3: 아, 잠깐만 잠들어. 가져간 너.
1: 너 이거?
4: 가시벌 대장!
3: 가시벌 대장님! 잘 지키고 있어요! 가져와, 너!
1: 야, 안 돼! 너, 안 돼! 잠깐만! 야, 너는 번개맨 시켜!
3: 알았어!
1: 야, 이거 내놔!
4: 반장아, 받아!
1: 야, 너 거기 안 서!
5: 아, 좋다! 미쳐!
4: 안 돼! 그렇다면 내 바람으로 날려주지. 분다 분다 바람 푸!
3: 아, 그까지 바람으로 이 무거운 몸이 날아가겠니?
5: 좋아. 그럼 도라라 궁지 합성 공격. 도라 도라 도라라.
3: 너도 아무리 돌려봐라. 내가 이렇게 돈다.
4: 가시 에너지를 없애야겠지? 가시 에너지는 모두 사라져라! 번개! 펄라!
3: 가시별 학교도 재밌었는데.
6: 아, 안녕히 계세요.
5: 아차, 아차, 아차. 정말요.
7: 번개맨 미안해요. 우리가 이상한 선물을 해서 번개맨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4: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이 힘을 모아 날 구해줬잖아.
8: 네? 우리가요?
4: 반짝이, 바람풍, 다 좋아, 아라, 도라라까지. 오늘은 너희들이 제일 멋진 영웅이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을 모아서 번개학교를 지키는 거야.

0: 알았지?
1: 네!
0: 우리 친구들도 도와줄 거죠? 좋았어!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파워쳐줘요.

0: 오늘의 이야기 토끼와 거북.
1: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걸음이 빠른 토끼와 걸음은 느리지만 끈기가 있는 거북이 있었어요.
2: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늘도 맑고 숲속 공기도 깨끗하고 기분 좋다.
3: 천천히 빨리빨리
2: 천천히
3: 한대 한대 한대 한대. 아, 거북아 안녕.
2: 토끼야 안녕.
3: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느려?
2: 응? 그야 난 거북이니까.
3: 아이고 느려도 너무 느리다. 조금만 더 빨리 빨리 할 수 없을까?
2: 난 이게 제일 빠른 건데.

0: 안 돼. 사과해.
1: 뭐? 사과? 싫은데, 싫은데! 저 사과받고 싶으면 나랑 달리기 대결을 해서 이기시던가. 못 사겠지만.
0: 해! 달리기 대결.
1: 어머머머머머. 정말? 해보냐 마냐 아니야?
0: 누가 이길지는 해봐야 아는 법.
1: 어, 그래, 알았어. 흥.
2: 흥. 흥. 이렇게 토끼와 거북은 달리기 대결을 하게 됐어요. 다음 날

0: 동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경을 나왔네요.
1: 화이팅!
2: 자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대결이 아닙니다. 숲속에서 가장 빠른 토끼와 가장 느린 거북이의 대결 곧 시작됩니다.
1: 우와, 야야야야,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아?
3: 그야 토끼지. 얘기해도 좋아.
1: 그래? 거북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2: 자, 그럼 둘 다 준비했나요?
1: 네.
2: 자,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1: 빠르다!
3: 우와, 역시 토끼 빠르다니까.
1: 거북이 잘해라. 거북이 힘내라. 거북이
4: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난 끝까지 달릴 거야. 거북.
1: 거북이
2: 아니,
1: 천천히 꾸준히.
5: 잠깐. 이렇게 힘들게 달릴 필요가 없지. 어차피 이긴 대결인데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아, 여기 좋은데.
0: 랄랄랄랄랄랄랄라. 오! 토끼가 너무 오랫동안 자는 것 같은데요? 어이! 토끼야! 어서 일어나!
5: 나 좀 잘래요.
0: 아니, 거북은 지금 결승선에 곧 도착할 텐데.
5: 네? 큰일 났다.
0: 우와, 과연 토끼가 거북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2: 오, 자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누가 오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1: 거북이! 거북이다!
6: 말도 안 돼! 토끼보다 먼저 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
2: 자, 이렇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다면 거북의 승리입니다!
7: 안 돼! 토끼야!
2: 토끼야! 토끼야! 거북! 토끼! 거북! 토끼!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것은 거북의 머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리기 대결의 승자는 거북입니다!
6: 거북 만세!
1: 거북 만세!
4: 내가 이겼어!
7: 내가 졌다고! 정말 내가 진 거야?
4: 자, 이제 약속은 지킬 차례야.
5: 느리다고 놀린 거 미안해. 사과할게.
4: 괜찮아. 네 사과 때문에 거북했던 기분이 빌렸어.
2: 자, 이렇게 서로 화해한 토끼와 거북 두 친구 모두에게 박수!
0: 와! 너 참 잘했어요. 친구들, 친구와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가 잘못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친구와 화해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8: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렇다면 신나게 허허허 허, 허! 다 같이
9: 하하하. 씩씩하고 건강한 행성 친구들에게 오늘의 빈둥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10: 친구들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0: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또 놀자.
1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도미커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고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질동.
8: 얼굴엔
9: 순한 킥킥.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걸로 켜주겠어. 오늘은 바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짠!
5: 안녕!
11: 안녕! 정규비지유! 아저씨가 오늘 골라온 박스는 짜자자잔 짠짠 점점 빠르게 거북이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진짜 거북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12: 진짜 거북이 있으면
11: 느릿 로봇 거북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
12: 네. 거북이
11: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우와 거북이다 거북이
12: 진짜 거북이 맞아요?
11: 짜잔 거북이 한번 찍어주자 거북이 한번 찢어줘 찍어주자 짜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안녕 거북이 안녕 정엽이 안녕 지유야 반가워
12: 거북아
11: 인사해 거북이한테
12: 안녕
11: 안녕 와 이것 좀 봐봐 이거 봐봐 빨... 거북이 등에 알록달록 버튼이 있어
12: 이거 눌러
11: 빨간색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자 그럼 아저씨가 한번 돌려볼게
12: 네
11: 그럼 아저씨는 지유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돌려볼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북이네?
12: 그러네.
11: 아주 느린 음악이야.
12: 맞아.
11: 아, 졸려. 엎드려 있고 싶은 음악이야.
12: 아, 나도.
11: 어, 그치. 이번엔 정엽이가 좋아하는 파랑색 한번 돌려볼게.
12: 넹.
11: 어떤 음악이 나올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착각. 아주 빠른 음악이요. 오, 내가 왜 이러지?
12: 나도 왜 이래? 나도 왜 이래?
11: 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12: 나도.
11: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
12: 힘들어. 맞다.
11: 그러면 이번엔 지우, 정엽이도 한번 돌려볼까?
12: 네.
11: 지우부터. 지우는 노란색?
12: 네.
11: 오, 조금 느린 음악이다, 그지? 편하게 움직이고 싶다. 어때?
12: 좋아요.
11: 예? 자! 자! 그러면 이번엔 정엽이 한번 돌려보자. 초록색.
5: 초록색.
11: 오, 음악이 조금 빨라졌어. 랄랄라, 랄랄라. 기분 좋고 신나, 신나.
5: 호, 호.
11: 우와. 짠. 어때? 재밌지? 재밌지?
5: 네.
11: 재밌지? 아주 느린 음악부터 아주 빠른 음악까지 들려주는 점점 빠르게 거북이였어.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느리게부터 아주 빠르게까지 차례대로 한번 들어볼까? 자, 귀를 모으자. 돌 때! 돌 때! 느리게, 느리게. 아주 느리게. 나도 졸려. 어? 점점 빨라졌어. 어? 오. 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오, 오, 아주 빨라졌어. 우와, 박수. 야, 거북이도 잘했자. 고고고 예뻐해 주세요. 느린 거북이가 있어요. 느릿느릿 나는 느린 거북이. 거친 바위 위를 걸을 땐 조심조심. 느린 거북이는 아주 느려요. 숲길에 오니 느린 거북이가 조금 빨라졌어요. 부드러운 모래 위를 걸어가니 조금 더 빨라졌어요.
13: 슝슝!
11: 우와, 엄청나게 빠르다. 거북이가 이렇게 빨라지다니. 여긴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하, 물속이었구나. 이 거북이는 물속에서 엄청나게 빠르네. 짠! 와, 지우거북! 정엽거북!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북이들. 우리 같이 놀아볼까, 거북이들? 그럼 거북이들아, 자, 따라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오, 숲길에 도착했다. 거북이들, 숲길 위를 느릿느릿느릿느릿. 어? 여기 부드러운 모래야. 조금 더 빠르게. 느릿느릿느릿느릿. 점점 빠르게. 우와. 오, 잠깐만. 저기 바다야. 거북이는 물속에서 빨라지잖아. 물속에서 헤엄치자. 가자. 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우와, 점점 빠르게. 우와, 내가 제일 빠르다.
14: 아니야, 내가 제일 빨라.
11: 우와, 우와, 너네 진짜 빠르다. 거북이들, 이제 음악회 갈 시간이에요. 오늘의 공연 박스 같이 가보자. 고고!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이거!
1: 무슨 소리야? 조금 무섭다.
0: 그래도 용감하게 이 박스로 결정! 오늘은 바로 짜잔! 이름을 리듬으로?
2: 안녕!
0: 정현반님 안녕!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자, 오늘도 신나게 음악놀이를 해보자. 어때?
2: 네, 좋아요!
0: 오늘의 박스 짜잔! 와. 이름을 리듬으로엔 뭐가 들어있을까?
2: 뭐가 들어있을까?
0: 자, 그러면 아저씨부터 한번 볼게. 짜잔!
2: 나도!
0: 오, 궁금해. 우와, 저게 봐! 네? 이야, 나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오늘은 수수께끼! 이게 뭐게? 이거는 동물이 있어. 세 마리야. 뭘까?
2: 새? 개구리?
0: 개구리. 자, 이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야. 땅에 사는 것도 있고 하늘에 나는 것도 있고
2: 새!
0: 바다에 사는 것도 있어.
2: 나 알겠다.
0: 뭐야?
2: 물고기랑 그리고 땅은 개미.
0: 개미?
2: 그리고 하늘은 새? 기러기.
0: 기러기. 자, 다음 힌트. 풀을 먹는 친구도 있고 고기를 먹는 친구도 있어.
2: 돼지?
0: 돼지. 코끼리보다 크고 무거운 친구도 있고 기린처럼 목이 아주 긴 친구도 있어.
2: 기린! 기린!
0: 아니야, 기린처럼.
2: 기린처럼?
0: 자, 마지막 힌트. 사람이 지구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지구는 이 동물의 시대였지. 지금은 볼 수 없는 동물이야. 자, 소리를 내줄게.
2: 개우?
0: 어? 지금은 이 시대에서 볼 수가 없어. 뭘까요?
2: 공룡?
0: 어? 정의미는?
2: 공룡.
0: 자, 과연 맞을지?
2: 공룡이다!
0: 짜잔!
2: 공룡!
3: 나는 힘센 공룡이다. 너희들을 잡으러 가겠다. 아이고, 하늘을 날아서 널 잡을 수가 없잖아.
2: 우리 나 안 잡고 친구를 하면 내려갈게.
3: 그래, 친구하자. 내 등에 앉아.
2: 나도 친구하자.
3: 안녕. 너는 뿔이 세 개구나.
2: 나 뿔 세 개야.
3: 너네 혹시 얘네 이름 알아? 내 이름 뭔지 알아?
4: 트리케라사우루스.
3: 뭐라고?
4: 트리케라사우루스.
3: 오, 합쳐졌는데?
4: 트리케라사우루스.
3: 티라노사우루스. 띵댕.
0: 자, 티라노사우루스.
4: 티라노사우루스.
0: 자, 그러면 리듬을 붙여서 한번 해보자. 리듬을 붙이면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어. 자, 티라노사우루스.
4: 티라노사우루스.
0: 다 같이 시작. 티라.

아무리 무서운 공룡이라도 내가 불러주면 웃어준다고. 이름을 리듬으로 재미있게 불러볼까? Let's get it! 리듬 공룡은 재미있다네. 리듬 공룡을 소개합니다.

0: 얼굴에 뾰족한 뿌리 세 개 머리에는 두드처럼 큰 갈기 트리 케라토스 트리 케라토스 트리 케라토스 트리 케라토스 날카로운 이빨 공룡 사냥꾼 코끼리보다 크지만 달리기 선수 티라노사우스 티라노사우스 티라노사우스 티라노사우스 우와 이름을 이름으로 히든 공룡을 재미있다네 히든 공룡을 소개합니다.
1: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하하하하하하
2: 트리 케라톱스
3: 트리 케라톱스
2: 트리 케라톱스
1: 지유는
4: 트 테라노돈
5: 트
4: 테라노돈
5: 트
4: 테라노돈
3: 재밌지?
2: 네.
3: 이름에 멋진 리듬이 담긴 리듬 공룡들이었어. 아, 얘들아.
2: 네?
3: 오늘 리듬 공룡들이 주인공인 리듬 파티가 열린대.
2: 우와,
3: 우리도 한번 가볼까?
2: 네.
3: 자, 그럼 공연 박스로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주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Yeah.
5: 포켓몬 태그스타.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보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덮어본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